그 반면에 우리는 조심해야, 장마가 든다 하면은 미리미리 조심해야 할 문제들을 살피고 그래야만이 3분의 1로 줄이죠. 사람 죽는 거라든가, 망가지는 거라든가, 사태가 난다든가, 다리가 끊어진다든가, 뚝이 무너진다든가, 이런 거를 미리미리 살펴서, 소임을 맡은 자들이 미리미리 그거 살펴서 대치를 한다면은, 그렇게 손해도 덜할 거 아닙니까? 난다 하더라도. 그냥 비가 쏟아지고 그냥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체들을 살리기 위한 뜻이죠. 만약에 물밑에 오물이 그냥 세계적으로 있다면 그 오물을 많으면 많은 대로 오래 장마가 들고 적으면 적은 대로 적게 장마가 들고 이럽니다.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너무 더러우면 물이 더 들어가서 정화를 해야 하고. 그러니 수십 번씩 정화를 해야 하니 말입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장마가 드는 게왜 이렇게 장마가 드나 하고요. 우린 지수화풍에서 온 사람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지수화풍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화풍이 이게 깨끗하지 않는다면, 이 독성이 돼서 모두 풍긴다면, 우리는 저 산의 나무들도 그렇고, 덜에서 사는 사람도 그렇고, 덜에서 사는 생명들도 그렇고, 물에서 사는 생명들도 그렇고, 다 죽어요. 그런데 어디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생명체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어디? 전에는 그냥 똥을 넣어서 거름을 해가지고 똥을, 그 야채를 먹으면은 똥을 되먹는 게 되죠. 아주 좋았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핵폭탄이다 뭐다 하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실험을 하려고 해도 그게 얼마나 세계적으로 그게 언짢은 일입니까? 그 언저리만 나빠지는 게 아니죠. 땅으로 숨이고 흙으로 숨이고 물로 숨이고 이렇게 해서 오물과 독성이 합쳐지고 이렇게 해서 전부 섞여서 그 독성이 되면은 모두 죽는 줄 모르게, 병드는 줄 모르게, 이렇게 해서 병이 들고, 결국에는 다 죽게 되는 이치가 생기니까, 1년에 한 번씩 정화를 하는데, 그게 소중한 문제죠. 우리도 수돗물 나쁘다고 정화를 해서 먹죠? 그럼 자연의 법칙에서 이렇게 정화를 해주는데, 고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나머지를 사람들이 해야 할 일, 그건 소임 맡은 자들이 그것을 잘 장마지기 전에 잘 봐서 뚝에서 요만큼만 근육이 뚫려도 뚝이 무너지니까요. 그걸 잘 살펴서 이 뚝을 잘 이렇게 이거 무너지겠구나 이렇게 해서 하고 길의 하수도든지 또 동네의 하수도든지 집에 하수도든지 하수도로 맥히지나 않겠나 이거를 잘 살피고 사태가 무너지지 않나 이걸 잘 살펴서 그거를 그 동네에 담당을 또 시켜서 이렇게 해서 그걸 보살펴야 이게 미리미리 그렇게 죽고 무너지고 난 뒤에 돈을 많이 걷어서 주어봤던들 무슨 그게 소양이 있습니까?

되기 전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장마가 되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이 동네 살펴서 이렇게 해서 돈을 조금씩 한 사람 집이 1,000원씩을 걷어서라도 이렇게 하면은 아 그게 늦근이 되지 않아요. 사람 죽고 그렇지 않고. 그런데 돈을 남의 돈을 받아먹으려만 생각했지 내가 그 받아먹는 그 대가를 그걸 보살피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귀찮거든요, 그게 다. 그러니까 받아먹기만 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소임을 다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기 생명 같이 생각하고 자기 아픔 같이 생각한다면 그걸 어떻게 보살피지 않겠습니까? 허다무때 하수도도 그렇고 모든 게 말입니다. 오물을 내보내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것이 너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밑에서 사는 생명들도 죽게 되고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이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물밑까지 들어갈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모두를 죽이는 것보다도 모두 살리는 편으로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자연적으로 자연의 법칙으로 그렇게 정화를 시켜서 우리들은 살리는데 그 뒤에서 그래도 움죽이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살펴서 해결을 마저 했으면 우리가 100% 편리하게 살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굳건히 내 중심을 굳건히 두고 이 중심이 즉 말하자면 자기 주장자며 또는 주인공이에요. 그거를 즉 말하자면 수 없는 과거를 진화시키고 형성시켜 온 장본인이기 때문에 참 보배죠. 그 보배의 뿌리를 진짜로 믿고 그냥 그렇게 진짜 예,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어떤 게 닥쳐오더라도 나는 그렇게 네가 나를 형성시킬 때 그렇게 시킨 거니까 너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그렇게 믿고 한다면은 금방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아마 껄껄 웃을 거예요. 인생살이는 이런 거지 뭐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래 감흥이 돼서 온통 마음들이 다한 마음이 돼서 돌봐주는 것이 원인이 그거예요. 보살들이 응신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가공하게 되면 딱 받아주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건데 그걸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그냥 방방 뛰고 여기 가서 직접 저기 가서 직접 그냥 그렇게 하죠. 그럼 벌써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신뢰를 갖지 못하고 신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되는 게 없죠. 그건 누구 탓을 합니까? 그래서 사는 사람들도요, 천차만별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쾌활하게, 에이, 그냥, 어떠한 저거 있어도, 에이, 그까짓 거 뭐. 이러고 팽개치는 놈은 또 그것이 생기고, 태우고, 팽개치지 않고 붙들고 늘어지는 놈은 그것을 늘어지고는 거기까진 그냥 늘리고 가다가 보면은 자기 지쳐서 자기가 쓰러지게 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 요량 있게 잘 하고 버릴 땐 버리고 가질 땐 갖고 그리고 쓸 때는 쓰고 쓰지 않을 때는 쓰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만 되는 판단력이 있어야 하고, 이건 어떤 자기네 집이 어떤 용도에 따라서입니다. 우리도 전력을 끌어서는데도 용도에 따라서 전력을 끌어서지, 덮어놓고 그냥 전력을 끕니까? 밥할 때는 밥통 하나 저거 하는 전력이 나오지, 더 나옵니까, 거기?
모다를 돌릴 거면 모다를 돌릴 만큼 전력이 나오죠. 그렇게 요량있게 그렇게 써야죠. 우리 머리가 충만하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지탕하고 정말 손 없는 손으로 발 없는 발로 걸을 수 있다면 허공길을 그냥 우리가 오고감이 없이 오고 갈수 있다면 모든 그 생명의 인연들을 전부 지어서 내가 일로 가도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고 일로 가도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고 일로 가도 그저 산에 가면 산에 산천 초목이 다 도와주고 또 물에 가면 주해신이 다 도와주고 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길 가도 도와주고 저길 가도 도와주고 한 발짝 떼놓으면 다 응신들이 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맛나게 살았다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느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났는데 딴 사람은 잘 사느니 나는 못 사는데 이런 한탄하고 살지 마세요. 그냥 한 찰나에 그잘 사는 것도 한 찰나고 한 철이에요. 매미 한철 나왔다가 울다가 들어가듯이 그런 격이에요, 우리가. 그러니 제발 마음 편안치 않게 살지 마시고 오늘 칠성날 칠성이 좀 불성이 그렇게 밝으면 다 그냥 다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사는 사람들이 다 밝게 살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른 잘 배우셔서 증득하세요. 그래서 요 다음 생에는 남을 도와주고 댕기는 응신으로서 활력을 하시고 절대로 밥 먹고 똥 싸고 또는 잠자고 이러는 이런 중생의 중생이 되지 마시고요. 상세계에 바로 선신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이 중생의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처럼 과거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다시 그렇게 선신이 되셔서 오늘을 지금 현재를 본다면 과거죠. 과거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건져서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진짜.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임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보각국사 일현 스님의 737주기 추모 다례제를 임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0: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2년에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산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고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3: 예수님! 예수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6: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0: 절밥 한 끼는 그냥 한 끼가 아니고 내 삶의 밥까지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1: 스님들은 법문을 해서도 신도들을 포기하지만 그 음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2: 사찰 음식이 단순한 그런 먹거리가 아니라 저는 하나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저는 사찰 음식이 기도고 수행입니다.
4: 음식이 굉장히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다. 수행을 이어나가는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생명이죠.
6: 생명.
5: 삶의 근본이고 삶의 바탕이 음식이잖아요. 내 몸이 자연이잖아요. 삶이잖아요.

0: 저는 H기업의 9개 브랜드 2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뭐 그냥 막연했어요. 그냥 사찰 음식이란 개념이
1: 동양이 뭔지 모른데.
0: 네, 뭔지 정확한 몰라? 의미는 모르지만 네. 스님한테 처음 뵙는 자리라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2: 스님 이거 볶을 때 이렇게 팬을 이렇게 돌려도 됩니까?
3: 그러면 안 돼요.
2: 죄송합니다. 네, 네,
4: 네. 어우 잘 쓰신다.
5: 셰프인데요.
1: 전문가 스킬 나오네.
6: 미쳤습니다 진짜.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네.
0: 좀 더 사찰 음식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얘는 엄나무순 장아찌예요. 장아찌가 엄나무순 장아찌는 귀하잖아. 어, 많이 드세요. 항상 8찬이잖아. 8찬. 7찬, 8찬을 드려야지. 이 꼴짝기까지 오셔서 제 밥을 먹겠다고들 오신 분인데 잘해드려야지. 열무김치? 지금 담잖아요. 초파리김치. 자, 공양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공양계송.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유지하는 약으로 와라.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우리가 음식 명상이라고 해서 식사를 하실 때 밖에 있는 것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 몸에 영양분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공양을 편안하게 근심 없이

0: 아,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대한민국 사찰 음식의 명장이신 대한 스님이시고, 벌써부터 이 사찰에 도착하니까 그 명장의 향기가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지금 비가 온 뒤 엄청 갯고 이 자연의 플레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스님과 이쪽 사찰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약간 사찰 모양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와. 스님 저기 계시.
1: 네,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셰프님.
0: 처음 뵙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0: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저는 방송을 통해서 많이 뵈가지고, 너무 얼굴이 익숙합니다.

0: 공간 설명부터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1: 여기는 자연바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카페예요. 네. 저희가 차도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또 공양을 하실 수 있게끔 사찰 음식을 체험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 금수암 사찰 음식 체험관입니다. 여기가. 네.
0: 저는 사찰 안에 뭐 카페가 있는 거는 많이 들어봤어도 이렇게 공양을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1: 그렇죠. 도자기도 요새 그리고 꽃그림 하나씩 그리고.
0: 메뉴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1: 아, 메뉴요? 네. 메뉴는 차림표가 있죠. 와.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이제 식사. 정식. 연잎밥 정식이 있고, 이거는 이제 콩고기를 가지고 스테이크처럼 주물 스테이크. 네, 콩갈 피자, 등꽃 피자.
0: 사냐초파스. 양식 레스토랑 하나 운영하는 것만큼 메뉴가 아, 진짜 다양한데. 오다 보니까 여기 네. 장독대가 엄청 많던데 좀 장 맛을 보여주시죠. 네, 가보시죠. 네. 그럼 제가 뭘 뜰까요?
1: 아, 셰프님이 된장을 뜨세요.
0: 된장을?
1: 저희 된장독이 아마 이거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0: 와.
1: 그래서 네. 된장을 저희가
0: 뜰까요, 일단?
1: 두, 예, 두세 국자.
0: 두세 국자
1: 뜨시면 되고요. 저는 간장을 뜰게요.
0: 스님, 요 사실 사찰 음식 제가 배우러 다니면서 이 장독대를 보면서 항상 생각한 건데 진짜 일반 음식이랑 사찰 음식이랑 다른 점이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1: 장.
0: 네, 장.
1: 네, 이 사찰의 장 문화가 오래도록 전승되어 오고 있으니까.
0: 그러니까 이거 뭐 재료도 좋은데 장까지 이렇게 시간으로 빚어버리니까 이 사찰 음식을 따라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1: 장이라고 하는 것은 네. 아주 오래된 역사잖아요. 네, 네. 그런데 사찰 음식을 지속적으로 전승되게끔 한 우리의 선배 스님들 그런 분들의 그 덕행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분들의 덕행이 없으면 그럴 수가 없죠.
0: 아, 제가 궁금했던 게 사찰하면 암으로 끝나는 게 궁금했었거든요.

0: 저희 구기람 위에 지조감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옛날에 큰스님 네. 일타스님께서 주석하셨던 네. 곳. 그 우아래절이라서 참 어른들이 자주 저희 어른들하고 소통하고 그래 하셨는데 제가 이제 여기 자리를 잡고 스님 네. 저희 토굴을 하나 했습니다. 그럼 보러 오십시오. 그때 막 매화꽃이 흩날릴 때 아이고 대안아 여기는 금수강산 같다. 아. 이름이 뭐 필요하노 금수암이라 해라. 이래서 아, 금수암이 된 거야. 아.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으니 갑시다.
1: 네, 사천
0: 오늘 날씨가
1: 배우러.
0: 도와주네요.
1: 알겠습니다.
2: 대안 스님의 사찰 음식에서 전통을 지키되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음식은 수행이자 사람을 잇는 지혜임을 배웠다. 장독 때마다 차곡차곡 쌓인 덕행과 온고지신의 정신은 시간이 곧 수행이라는 가르침을 전해주었다.
0: 김 셰프님 이리 와보세요. 혹시 절에서 김치 담아보셨어요?
1: 처음입니다.
0: 처음이세요?
1: 네.
0: 아 그러면 나쁜 행운이네.
1: 아니 아닙니다. 스님 근데 행운. 김치를 이렇게 많이 담그세요?
0: 아 저희가 이게 열무 20단인데 네네. 초파일을 네, 이거 다 나갑니다. 어, 장갑도 끼었어요.
1: 알겠습니다. 스님은 안 끼세요? 장갑?
0: 저는 맨손에 일을 벌어내가지고 네. 예, 셰프님을 많이 시킬 거예요.
1: 시키시면 저 예. 제가 하겠습니다.
0: 이거는 그 마른 고추 마른 개를 고추. 이제 불려서 가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가 들어가겠죠.
1: 스님, 이 김치는 양념은 뭐 당연히 마늘이나 뭐 오신채는 안 들어갔을 텐데 이 간이나 맛은 어떻게 내시는 거예요?
0: 저희는 이 간장이 들어가고요. 절에 네. 담근 간장. 네, 네, 네.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해초. 소스예요. 해초를
1: 소스.
0: 당발을 시켜가지고 해놓은 거. 얘가 이제 감칠맛을 내주고요.
1: 네.
0: 일단 부으셔요.
1: 그럴까요? 네. 네.
0: 이제 직간장을.
1: 직간장을.
0: 네. 다 붓고. 풀어서.
1: 생강 이렇게 많이 넣어요?
0: 네. 천일염.
1: 천일염.
0: 그다음에 해초 소스.
1: 해초. 금수암까지 와서 김치를 담그는 영광이 저한테 주어졌더니 너무
0: 근데 뭐든지 인연이에요.
1: 맞습니다.
0: 이 세상 인연 아닌 것이 네. 없듯이 인연법이라.
1: 지금 좀 호흡이 좀 착착착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0: 잘하신다는 거지.
1: 호흡이 그냥
0: 네. 섞어주기만 하면 치대는 게 아니에요.
1: 알겠습니다.
0: 살살살살 그렇게
1: 살살 달래가면서 네.
0: 아, 그래야지 양념이 좀 풀어주시고.
1: 풀어주고 또 한 번씩 해주고 꼭꼭 누르지 말고
0: 네 그냥 살 놓으시면 돼요. 갑자기 마당새가 됐네.
1: 아, 그럼 드디어 이제 네. 스님이 준비해 주신
0: 네,
1: 사찰 음식 네. 풍경이 진짜
0: 좋아요? 지대산 자락이잖아요. 그 맛에 여기 살죠.
1: 그러니까요.

0: 알려주신다고 하시니.
1: 아이고, 알려주긴요. 네. 우리가 다 함께 하는 거고. 오늘 네. 저희가 할 것은 이제 계절 음식이잖아요. 첫집 네. 음식은. 취나물이 막바지예요.
0: 네.
1: 그래서 산치를 이용해서 밥을 지어서 네. 단촛물을 입혀서 그 위에 밤채를 아. 튀긴 걸 토핑을 얹고 잣을 얹어서 네. 산나물 초밥을 할 거고요.
0: 아, 초밥이요?
1: 네. 두 번째는 이제 연등 절식이라고 그래요. 그 돌돌 말아서 우엉과 같이.
0: 우엉이랑.
1: 해서 미나리 강회를 만들 거고요. 세 번째는 예, 아삭고추를 이용해서 네. 간편김치 그리고 또 죽순이 한참이잖아요.
0: 네.
1: 죽순을 사용해서 절집 자체의 변형 여름
0: 잡채요?
1: 죽순 잡채 아.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할 네네. 건데
0: 일단 재료가 네. 일반적으로 사찰 음식에서 보지 못한 일반적으로 마켓에서 볼 수 있는 뭐 파프리카나 유부나 뭐 이런 것들이 보여서 좀 그런 요즘 나오는 재료들을 많이 섞어서 사용하시는 편이신가요?
1: 현대적인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고는 전승에 묻혀요. 왜?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아, 없어요.
0: 맞습니다.
1: 그렇다고 해서 뭐 파프리카를 썼다고 해서 대중이 네. 좋아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건 좋아하거든요.
0: 맞습니다.
1: 적절하게 보합관계. 그래서 저는 뭐 현재 채식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채소 그 식재료는 다 사용해요.

0: 밥은 바로 그냥
1: 그렇죠. 쌀을
0: 냄비밥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1: 냄비밥을 네. 하는데 이제
0: 어떻게
1: 제가
0: 뭘 도와드릴까요?
1: 아니요, 이제 물을 좀 네. 주시고요. 밥물을 잡고 자 밥을 이렇게 쌀을 앉혀주고 저희가 이제
0: 네.
1: 취나물을 데쳐놨어요. 이걸 좀 뚱뚱 썰어주시고
0: 뚱뚱.
1: 저는 이제 두릅하고
0: 네.
1: 엄나무순을 잘게 썰어주시면 돼요.
0: 그 스님은 오늘 만드는 산나물 초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초밥 위에다가 나물을 올릴 생각을 하신 거죠?
1: 저는 제가 저를 들여다보면
0: 네.
1: 굉장히 뭔가 호기심이 많고
0: 네.
1: 식재료를 보면 아 이거 뭐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떠올라요.
0: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자꾸 새로운 걸 만들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밥이 푸르르 끓으면 이 나물을 넣을 건데 밥하고 나물하고 1:1.
0: 1:1?
1: 네.
0: 와, 그럼 나물 향이 엄청 나겠네요.
1: 그렇죠. 그다음에 잔초물은 여기 있는 것처럼 또 설탕하고
0: 네.
1: 식초하고 소금하고 해서
0: 네.
1: 끓여서 단초물을 만들어 놨는데
0: 네, 네, 네.
1: 제가 쓰는 설탕은요 그 초밥할 때하고 장아찌 담을 때 이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0: 네.
1: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밥을 끓으려고 그래요.
0: 아, 살짝 끓기 시작할 때?
1: 그렇죠. 한번 져서 줘야 돼요. 밥을 한번 저어주고 눌지 않게끔
0: 네.
1: 이 냄비밥 누룽지도 맛있어요 사실.
0: 네, 네, 네.
1: 그러면 이제 나물을 넣어서 해주시면 돼요.
0: 스님께서 지리산 다니시면서 그 산야초 같은 거 많이 공부하시고 배우셨다고 하셨는데 그 독성 있거나 독성이 없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요?
1: 일단은 우리가 모든 것은 학명이 있어서
0: 네.
1: 우리의 선배들이 다 자료를 만들어 놨잖아요.
0: 네, 네.
1: 피할 게 세 가지예요.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사약으로 쓰는 부자. 부자는 길가에 있기 때문에 모르고 이렇게 따먹기 좋아요.
0: 네, 네.
1: 그리고 천남성. 천남성은 완전 독초거든요.
0: 네, 네.
1: 그 어린잎도 먹으면 안 되고 열매를 혀에 대는 순간 혀가 10분 안에 마비가 돼요. 그리고 애기똥풀. 냉성이 강해서 아토피아인들이 치료제로 많이 쓰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세 가지만 피하면 돼요. 나머지는 들에 있는 야초들이 다 우리의 먹거리예요.
0: 네.
1: 이제 밥이 다 됐네요.
0: 네, 다 됐네요.
1: 네, 그러면 제가 밥을 펴드릴 테니까
0: 네.
1: 단천물을 입혀서 네, 이게 뜨거울 때 이제 천물을 입혔으니까 그래서 따독따독
0: 나물의 향이 너무 좋습니다.

0: 밤 튀긴 거를, 밤채 튀긴 것을 넣고 잣을 얹어서. 생나물 초밥 완성됐습니다.
1: 제철 산나물과 함께 냄비밥을 지어 단촛물에 버무려 초밥을 완성하는 과정이 산나물을 새로운 사찰 음식으로 풀어내는 손길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 사찰 음식의 생명력임을 느꼈다.
0: 이번 순서는요, 미나리 강의입니다.
2: 네.
0: 혹시 미나리 강의 드셔보셨어요?
2: 안 들어, 안 먹어봤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를 섞어요?
0: 아, 밀가루하고 찹쌀가루하고 소금을 넣고 풀국을 넣고? 만들어서 네. 우엉을 튀겨야 돼요.
2: 아, 우엉 튀기면?
0: 네. 우엉이 네.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섬유질이 그렇죠. 많은 맞아요. 대장이 가장 즐거워하는 식재료인지는 네. 아시죠?
2: 알죠.
0: 네. 반죽을 이렇게 좀 되직하게 해야지 풀국이 잘 입혀집니다.
2: 네. 그럼 우엉 아까? 네,
0: 그렇죠. 젓가락을 거. 가지고 제가 좀 튀기겠습니다.
2: 네.
0: 기름솥을 그래서 저희가 많은 양은 하기 그렇고 네. 딱 한 접시 분량만 네. 코디가 가능하게 셰프님께서 고추를 좀 썰어주시는데
2: 있습니다.
0: 하나 가지고 3등분 한번 드릴까요?
2: 3등분? 네.
0: 썰기로 네.
2: 끝에만 살짝 잘라주고
0: 그렇죠. 끝부분은 좀 구부러진 부분이라서
2: 네네. 선생님 저 위에 사진 보니까 저 외국 배우 저 누구죠?
0: 리차드 기어.
2: 아, 리차드 기어. 네. 리차드 기어. 와, 리차드 기어 언제 왔었던 거예요? 아,
0: 저분이 이제 한국에 네. 당신 사진전도 하고 가족과 함께 왔어요.
2: 네, 네.
0: 총무원장 선생님 예방하는 자리에.
2: 네. 네.
0: 점심 공양을 하게 돼서
2: 네.
0: 제 음식을 드시고
2: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0: 사찰 음식을 돌아가서 잡지에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는데
2: 네.
0: 당신이 세상에서 여태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훌륭한 음식이었다 그런 기사를 또 내셨더라고. 근데 저오고 1년 후에 다시 재회를 했어요. 저 오른쪽 정면에 보이는 이렇게 허그 이렇게 뭐랄까
2: 저쪽에 있는
0: 예, 창문
2: 사진이요?
0: 보이는 옆에 사진이
2: 네.
0: 1년 후에 만났을 때 사진이에요. 아, 미국서 네. 제가 또
2: 강의하러 가셨을
0: 예,
2: 때?
0: 강의하러 갔을 때 만나서 또 일부러 오셨더라고요.
2: 아,

0: 자, 그리고 저희가 고추를 그냥 마른 팬에다가 수분 정리만 했어요.
1: 아, 수분만 날려주기 위해서 살짝 볶아주는 거죠. 이 버섯은 이미 이제 살짝 볶아놓은 거예요.
0: 참기름하고 직간장 좀 넣고 무쳐서 덮어놨어요. 그렇죠. 네. 준비가 됐어요.
1: 요게 미나리 맞나요?
0: 네, 미나리는 데쳐서 얘는 끈이에요. 네. 얘를 묶어야 되니까. 우엉보다 포고가 길면 안 예쁘고요. 이 상태. 네. 여기에 이제 얘를 하나 얹고 얘를 하나 얹어서
1: 초록 빨간 하나.
0: 그렇죠. 이렇게 쥔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오면서 요 사이에 그냥 끼워 주시면 돼요.
1: 어쨌든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좀 꽉 잡아주는 느낌으로.
0: 그렇죠. 네. 풀어지면 안 되니까.
1: 알겠습니다.
0: 자, 이렇게 모양이 하나 나오죠.
1: 아, 너무 예쁩니다.
0: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오방색에 가깝죠.
1: 네.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일반적인 음식을 해 먹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변형을 하거나 바꾸면은 좀 사찰 음식화 할 수 있을까요?
0: 양념을 줄여야 돼요.
1: 아, 양념을 줄인다? 네.
0: 양념을 줄이고 그 다음에 조리 과정을 너무 다양한 걸 쓰지 말고 심플하게.
1: 저도 사찰 음식 돌아다니면서 배웠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되게 심플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어렵지 않게.
0: 그렇죠.
1: 근데 그 속에서 되게 깊은 맛이 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0: 자,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아요.
1: 아, 그것만 할까요? 네.
0: 초장 만들어서 완성하면 되겠어요.
1: 초장 양념? 궁금합니다, 스님.

0: 먼저요, 저희가 조청이 좀 들어가요. 조청 들어가고요.
1: 조청.
0: 네. 고추장.
1: 고추장.
0: 제가 담근 고추장.
1: 오, 식초를.
0: 선생님이 파인다이닝급으로 이 초장을 뿌려보세요.
1: 네. 양념을 뿌려볼까요?
0: 네.
1: 위에다 뿌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0: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하시고 싶은 분들 한번 기회를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 음식도 오케이. 수행이잖아요.
1: 네. 네.
0: 아유, 훌륭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자, 미나리 강예 완성됐습니다.
2: 바삭하게 튀겨낸 우엉 위에 고추와 버섯을 올리고 미나리 줄기로 감싸 완성하는 미나리 우엉 강예. 한 점의 음식 속에서 사찰 음식이 더하는 것이 아닌 덜어내는 미학을 담고 있음을 느꼈다.
0: 우리가 편하게 먹는 김치죠. 간편하게 누구라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또 이 고추 아삭 김치거든요.
1: 그러니까 설탕을 넣는 대신 또 배를 넣으니까 단맛도 올라올 수 있고.
0: 좋아하죠.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예, 죽순 잡채인데
1: 네.
0: 저희가 이제 석길 잡채잖아요, 잡채가.
1: 맞아요.
0: 한국 사람들은 잡채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사찰 음식은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사찰의 수행자들이 먹는 음식 이게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지만 매일매일 밥을 먹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음식이 가장 오래도록 지속하게 먹어도 안전하고 좋은 음식이라는 거죠.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화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제사를 봉행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BTN 뉴스가 오늘부터 사흘간 한국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 스님들이 걸어온 길을 조명합니다. 오늘 첫 순서로 경청의 리더십을 내세운 기호 1번 경우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한국불교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들의 종단 운영 로드맵을 집중 분석합니다. 오늘은 교구 분권과 복지 등 종무 행정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종립고교 학생들의 출가 등용문 템플스테이 선연에서 이번에도 두 명의 학생이 출가를 적극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가를 포함해 불교계 핵심 인재를 개발하기 위한 선연의 비결을 짚어봅니다. 프랑스와 일본, 미국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직접 만나기 어려운 국외 유출 문화유산들이 장인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고향 땅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전시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종도들과 소통하기 위한 후보 스님들의 걸음도 바빠지고 있는데요. BTN 뉴스가 오늘부터 사흘간 한국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 스님들이 걸어온 길을 조명합니다. 오늘 첫 순서로 경청의 리더십을 내세운 기호 1번 경우 스님의 발자취를 윤호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나서며 교구와 함께 불교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경우 스님. 1985년 선운사에서 태허 지성 스님을 은사로 입산한 스님은 그해 삼위계를, 1989년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제30대 총무원장 정대 스님 시절 사서국장으로 총무원 행정에 입문하고 호법국장과 감사국장, 사서실장까지 역임했습니다. 제15대, 16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하고 2015년 선운사 주지에 취임한 뒤 세 차례 연임에 성공하며 교구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2: 선운사의 미래를 위한 저의 간절한 바람과 사부대중의 불태전의 서원으로 삼가 부처님 전에 향을 사르고 지심으로 구하노니 지혜와 자비로서 보살펴

0: 주시옵소서.
1: 재임 기간만 10년이 넘는 선운사 주지 시절 경호 스님은 원흉 살림을 통한 교구 공동체 실현에 앞장섰습니다. 60여 말사가 참여하는 공동재정 모델을 개발하고 불교의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전법도량 개설과 계층법회 운영을 이끌었습니다. 호남권 교구본사 가운데 가장 먼저 단기 출가 학교를 운영하고 고창에 불교회관을 세워 문화포교에도 힘썼습니다.
0: 오늘 작은 음악회입니다만은 즐기시고 또 옆에 갤러리에 좋은 작품들도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마음에 담아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선운사를 연간 2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는 도량으로 일신하고 이제는 총무원장에 도전하는 경우 스님. 스님이 스스로 내세운 가장 큰 강점은 경청입니다. 낮은 자세로 듣고 큰 걸음으로 실천하겠다는 스님의 다짐은 사부대중과 불교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원력이 담겼습니다.
0: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한국 불교에 던지는 물음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1: 교구 살림을 일궈온 뚝심과 경청의 리더십으로 종단 변화를 약속한 경우 스님. 사부대중과 함께 한국 불교 100년의 미래를 새로 쓰겠다는 스님의 도전에 선거 열기가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지금 한국 불교는 탈종교화와 출가자 급감이란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특히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교구로 나누고 사찰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종단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새 후보 역시 교구 분권이란 큰 방향성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법과 종단 운영의 로드맵에선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종무행정을 시작으로 새 후보가 제시한 종단 운영 청사진을 집중 분석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3: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교구와 대중에게 나누겠다는 개혁안.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나선 새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핵심 화두입니다. 하지만 교구 분권과 종무행정의 구체적인 방향에서는 후보마다 차이를 보입니다. 기호 1번 경우 스님은 지방 분권형 교구자치제를 통한 공동운영제를 앞세웠습니다. 교구법을 새로 제정해 말사주지 임명권을 교구로 이양하고 교구행정을 디지털화하는 한편 교구본사 주지회의를 중심으로 종단을 이끄는 공동운영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0: 차별 없는 평등한 승가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승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수행하고 전법하며 책임을 나누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3: 기호 2번 정념 스님은 종헌 명문화를 통한 권한 이양에 초점을 뒀습니다. 지역 종무는 지역 대중이 우선 결정하고 중앙은 지원 보완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종헌에 명시하고 교구자치법을 제정해 말사주지 임명권 이양과 주요 종령 제정 시 교구장 회의의 합의권을 법제화하겠다는 겁니다.
4: 종단의 권력구조 형성의 절차적 과정, 이것이 대중이 동의하기 어려운 지금 이런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권력이 좀 하향화해서 대중 속으로 또 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의 방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3: 기호 3번 진우 스님은 교구본사의 역량 강화와 지원 체계 구축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중앙의 권한을 교구로 과감히 이양한다는 전제하에 조계종 연구소를 전문화해 본말사 지원 기능을 높이고 중앙종무원의 교구본사 순환 근무제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5: 이에 중앙이 앞서고 교구가 따르는 종단이 아니라 교구와 함께 생각하고 교구와 함께 결정하며 교구와 함께 실천하는 종단으로 바꾸겠습니다.
3: 비구니 스님의 참종권과 역할 확대에 대해서도 후보별 접근법이 다릅니다. 경우 스님은 전국 비구니 회와의 정책 협의를 정례화 상시화하고 성별에 아닌 능력과 원력에 따라 평가하는 평등한 승가 공동체를 약속했습니다. 정념 스님은 비구니 스님의 역할 확대에 공감하며 소통과 참여 강화를 위해 AI 대중공사 플랫폼을 활용한 의사결정 구조의 개방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비구니 스님 위상 강화와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을 국략화하고 실질적인 권익 향상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종단

0: 재정 확충 및 배분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경호스님은 교구별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말사 공동재정 모델을 마련해 교구의 재정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 정념스님은 중앙예산 30%의 포교기금 의무화와 교구 간 공동발전기금으로 재정 격차를 줄이고 외부 독립기관 감사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제안했습니다. 진우스님은 불교기념품과 전통문화상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활성화하는 수익사업 다변화를 통해 종단 전체의 재정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스님들의 노후와 삶을 살피는 승가복지 역시 세부 대안이 갈립니다. 경우 스님은 권역별 승려 전문 요양수행원 설치와 수행연금제 확대를 내걸었고 정념 스님은 기본소득 도입과 의료비 전액 지원, 교구별 노후 요양 거점 마련을 포함한 능동형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기본수행비 지급을 비롯해 교육과 의료, 주거 등 출가에서 열반에 이르기까지 종단이 완전하게 책임지는 복지체계를 공약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도 하나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념 스님은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총무원장 5년 단임제 전환을 종언으로 명문화하고 선거인단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진우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추대제부터 직선제까지 승가 위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사부대중의 지혜를 모으겠다는 입장입니다. 교구로 권한을 이양하고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새 후보의 공약. 교구자치, 승려복지, 소통 강화 등 같지만 다른 새 후보의 공약이 사부대중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또 울림을 전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1: 한국불교 정화운동의 선구자 미룡당 월탄대종사 4주기 추모 달해제가 청주 용화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지난 17일 용화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추모 달해제에는 법주사조실 지명스님을 비롯해 은혜사조실 법타스님, 법주사율주 무상스님, 회주도공스님, 주지정덕스님, 용화사주지 각연스님 등이 동참했습니다. 지명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스님께서는 어지러운 시기 불교 정화운동에 앞장서며 종단의 안정을 이끌었다고 회고하고 스님의 굳건한 신심과 크나큰 원력이 사부대중의 가슴에 스며들길 발언했습니다. 문도대표 성운 스님은 전법과 수행, 불사에 철저했던 은사 스님의 숭고한 업적을 받들고 재조명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월탄대종사 부도탑을 참배하며 유훈을 기리고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종립고교 학생들의 출가 등용문 템플스테이 선연에서 이번에도 두 명의 학생이 출가를 적극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가를 포함해 불교계 핵심 인재를 개발하기 위한 선연의 성과와 노력을 배수열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2: 2023년부터 출가를 꿈꾸거나 불교계에서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싶은 청년들과 함께해온 전국교법사단의 불교 핵심 인재 개발 템플스테이 선연. 취재 결과 현재 광주 정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두 명의 학생이 출가를 적극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연으로는 현재까지 총 15명의 소년 출가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이룩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새로운 소년 출가자 탄생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출가자가 지금까지.
1: 출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힘은 단순한 신행 프로그램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열린 7기 선연에서는 AI와 3D 프린터를 활용해 도반들과 장엄 등을 만들어보는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또 청년 포교의 최전선, 군승 홍보를 위해 현역 육군 대령, 현조 스님을 초청해 군승의 역할과 진로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영천 목탁과 같은 불교 브랜드와 불교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이고전런을 초청해 불교계 이색 직업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불교 안에서 다양한 진로를 직접 보여주는 경험이 출가를 비롯한 불교계 인재 양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0: 훌륭한 불자를 길러내는 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요즘 시대의 소양과 함께 저희 출가에 이르기까지의 좋은 인연을 이제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1: 교법사단은 선연 최초 기획자 선화여고 권진영 교장의 의지를 이어 상대적으로 젊은 교법사들이 주축이 돼 향후 선연의 포교 콘텐츠 개발, 출가자 발굴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0: 언제나 그 매 기수마다 최고의 프로그램을

0: 진행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이제 계시는 스님들과의 조금 더 긴밀하고 조금 더 허심탄회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1: 강요에 의한 출가가 아닌 실제 불교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제시한 제7기 선연. 불교 핵심인재 개발 템플스테이 선연은 올 하반기 각 종립고교 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한 번 진행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프랑스와 일본, 미국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직접 만나기 어려운 국외 유출 문화유산들이 장인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고향 땅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전시 현장에 양유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장식, 깊은 명상에 잠긴 듯한 고요한 얼굴이 전시장을 장엄하게 채웁니다. 일본 규슈, 사가현 후모지에 소장된 14세기 고려 후기 금동보살 좌상을 본떠 만든 한봉석 목조각장의 목조보살 좌상입니다. 원형의 금동 재질을 은행나무 목조로 재창조해내며 고려 말 불교 조각 특유의 도상학적 특징과 격조 높은 미감을 생생하게 복원했습니다.
4: 이게 고려 시대 불상. 이 상투가 이게 높고 원래 관이 있어요. 이 장엄 때문에 이게 영락이나 이런 거 보면 고려 시대의 이게 불상이 확실히 맞아요.
3: 또 다른 수작 목조 아미타 열의 삼존 불감 역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일본 교토 고려 미술관 소장품을 모본으로 삼아 조선 후기 대표 조각 승인 생난 스님이 1692년에 조성한 불감의 형태를 재현했습니다.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 사업으로 열린 다시 온 우리 문화유산. 해외로 유출된 우리 불교 미술의 정수를 깨우는 전시회 현장에는 흙을 빚어 고향의 따스함을 채워 넣은 소조 유물들도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5: 저희가 원하는 마중물 역할, 해외 유출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은 우리가 나간 우리 문화재에 관심이 없으면 그들도 관심이 없어요. 저희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감흥할 수도 있잖아요.
6: 이 전시 자체가 해외 유출 문화재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더 마음을 더 크게 가지고 한다면 그네들을 동화시켜서 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3: 영덕 스님이 빚어낸 소조 관음보살 입상은 일본에 유출된 백제의 금동 관음보살 입상을 소조 기법으로 복원했고 미국 LA 카운티 미술관이 소장한 조선 후기의 목조 동자상 역시 소조 기법과 전통 알료 채색을 통해 특유의 해양미를 살렸습니다.
7: 100% 완성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근접하게 만든 작품인데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관람하고 보고 우리 문화재들 소중함을 좀 더 알고 지금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문화재들을 우리가 국민들이 더 마음을 모아서 조금이라도 더 환수할 수 있게끔 그런 바람으로 이번 이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8: 정말 있는 그 자리에서 불상을 깨칠 수 있는 그런 길을 바로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 아주 감탄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3: 프랑스 김해 박물관 소장 관음보살 좌상을 오칠과 LED 빛으로 재해석한 관음보살의 은은한 미소는 신비로운 아름다움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기도 했습니다. 해외 유출 불교 문화재의 환수 염원과 장인들의 예술혼이 집약된 이번 전시는 오는 9월 7일까지 이천 아트홀 아트 갤러리에서 이어지며 9월 11일부터는 공주 한국 민속극 박물관에서 감동을 이어갑니다. 타국 땅에서 긴 잠을 자고 있던 우리 문화유산들이 장인들의 집념을 통해 고향의 온기를 품고 다시 켜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종로 노인종합복지관과 과천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시설 산하기관 시설장을 새롭게 임명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불교의 자비와 지혜를 사회복지 현장에서 꽃피울 복지시설장들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어제 전법회관에서 종로 노인종합복지관과 과천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5개 산하복지시설을 이끌어갈 신임시설장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20년간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의 기틀을 다지고 성장을 이끌어온 정관 스님의 뒤를 이어 심휘선 관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지휘봉을 잡고 복지관을 이끌게 됐습니다. 심 관장은 직원 화합을 운영 방침으로 삼고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는

0: 여부를 밝혔습니다.
1: 우리의 근본인 불교적 가치에 사회복지 전문성을 잘 결합하라는 뜻으로 이번에 또 재가자에게 또 어려운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뜻에 잘 맞춰서
0: 이와 함께 주요 복지관들의 수장도 새롭게 교체됐습니다. 양주시 회천 노인복지관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찬정 관장의 후임으로 과천 종합사회복지관은 최달용 관장이 맡아 지역 복지 현장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2: 불교 복지가 그분들한테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어려진 것들을 어떻게 다독거려 주는지 이제 방향성이 좀 잡혀졌다고 생각하고요.
3: 시민들에게 다양한 불교의 문화를 그다음에 불교의 복지를 전달을 하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0: 노숙인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노숙인 자활시설 수송 보현의 집에는 강영규 시설장이,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인 제주도 자광원에는 강태호 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재단은 산하 시설들이 보다 나은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 불교 사회 복지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4: 많은 분들에게 그 부처님의 정신을 가르치면서 복지를 실천하고 직원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가는 세상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0: 새로운 소명을 안고 현장에 투입된 시설장들은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 밀착 소통하며 불교복지 고유의 정체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인입니다.
5: 오늘부터 사흘간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들의 발자취를 차례로 짚어볼 텐데요. 지난 시간과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내다보며 공정하고 원만한 선거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8월 19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성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0: 출가자와 제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제가 신행, 승보 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 소리샘.
5: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 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 소리샘.

엔용 주견 무진신 변제 삼모

삼보대승야 종진영예 응내미온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무법설법 세법우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한무종약 칭담인월

해동대 한민국 음정산 선천리 문산 금정 종림

인등사팔 연등기도 성지 참배동 참기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작법안기묘원자우복이 설명향이의 청종옹이의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국조

백양삼처시론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 융창 남북 평화 통일 속성치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운하금차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불법문종 시인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남호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법인지대원 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제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양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5: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6: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복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0: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3: 김천 직지사 백년암 묘적선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원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

0: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비티엠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진실나기 중에 갇혔더라. 석호는 무형하고 송풍은 하다 발제

시방 삼세 부처님과 팔만 사천 금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홀려 빌어 일심 참회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 같이 엄한 계율 들끝 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반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을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독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악이나 번고센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끌러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맵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건코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있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

BTN 붓다웨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

주점없지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문수보살옷자지나나라파짜나라파짜나라파짜나 문수보살대위덕심주 오맘이라흥 가자라 오맘이라흥 가자라 오맘이라흥 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지난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예원성치지난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수능

시험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농창 기조를 올리고 지극기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의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수능시험 백일동창기도 발언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선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0: 미래를 위해 옥불 대부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차 백거이 지 시 하군, 백거이의 시 학에 차운하다. 운수 일생호, 구름과 물같이 흘러가는 일생을 좋아하고, 천하 일숙의, 천하는 하룻밤 머무는 것으로 마땅하지. 수탐 몽 봉무, 누가 봉황의 춤을 꿈꾸며 탐닉하는가. 지금 상낙시, 지금 당장 항상 즐거운 때이라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

0: 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 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 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1950년대

0: 하늘이 놀라 눈물을 흘리며 대지근 탄식을 하네. 이것이 어떤 소식인가? 얼탄 스님의 천하 소식이로다. 스님의 높으신 정화 정신과 도도의 공덕은 미래급이 다 하도록 말을 해도 다 하지 못합니다.
1: 오직 행복은 참나.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 이 2561년 전에 부처님이 오신 뜻은 너 참너를 깨달아라. 그것만이 영원한 행복이고 그것만이 일체 고약이 있다. 84,000 고약이 떨어지지 다른 것 가지고는 잠시 즐거웠다 없어졌다 즐거웠다 없어졌다 이런 것뿐이니까 그것 가지고 행복을 느끼냐고 하지 말아라.
2: 수좌들과 화두 참구하며 여여하게 일상을 보내던 월탄 스님은 풀어라 풀어라 너와 나를 풀어라 본래 자리 향기 나니 미륵 광명 귀를 막내 라는 말을 되뇌고 후련히 열반에 들었다. 오로지 한국 불교의 중흥과 중생을 위한 참 삶을 살았던 미룡당 월탄 대종사. 대장부로 태어나 크게 한번 놀다 간 미륵불의 화신이 아니었을까. 불교 정화의 기수, 위법망구의 명한 종사. 시대를 앞서 세대를 이끈 선지식, 미룡당 월탄 대종사가 우리 곁을 떠났다.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7월 7석에 월탄 스님은 이생의 자리를 훌훌 털어내며 이별을 고했다. 스님의 원적 소식에 전국 각지의 사부대중이 단양 대흥사로 향했다. 한국 불교와 종단을 위해서 목숨도 서슴지 않았던 그때를 후학과 신도들에게는 늘 자애롭고 어버이 같았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 불교 정화와 중흥을 위해 심신을 바치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일까. 소시적에는 불의에 맞서 정의로운 삶을, 노년에는 전부를 놓아버리고 소유자재한 삶을 살았던 월탄 스님의 모습이 쉬 잊히지 않는다. 전하고픈 말을 만장에 고이 적어 마지막 가는 걸음에 들이우며 허전한 마음을 달래본다. 도처에 가는 곳마다 청풍이 일어나니 상시로 월탄이 밝았다. 오고 감에 걸림이 없으니 본래 자연과 같구나.
3: 정화에 모든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하신 육비구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최연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젊을 때부터 그런 의협심이 강하고 위법망구하는 그런 사상이 철저했거든요.

0: 그래서 우리 종단사 조계종의 시작과 오늘까지 이 발전해 오는 데 있어 가지고 크나큰 역할을 하신 분이거든요.
1: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월탄 스님은 금호 스님 제자로 출가해 자운율사로부터 구조계를 수지했다. 종회 의원과 종회 의장은 물론 주요 사찰의 주지로서 소임을 다하고 승가 교육과 종단의 현대화를 위해서도 만전을 기했다. 월탄 스님은 고등학생 시절 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 지리산 화엄사에 발을 들였다. 한거 해제날 직액인 월국 스님의 권유로 금호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됐고 큰 스님의 서슬퍼런 선기는 한 청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2: 그러니 법상에 올라가자마자 이 세상의 사람 놈들이 전부 산송장이다. 살기는 살았지만 다 죽은 놈들이다. 안 죽는 놈이 어디 있냐. 그래서 산송장들이다. 일체 유심조 모두가 다 마음으로 다 모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네 마음부터 찾아라. 여기에 이제 그 한마디에 어떻게 그만 발심이 되어가지고 중이 됐습니다.
1: 산송장, 일체 유심조. 당대 호랑이 스님이라 불렸던 금호 스님의 한마디에 주저없이 제자가 됐고 지리산 금정암에서 행자 생활을 시작했다. 출가 당시 대장부로 태어났으니 크게 놀아보자 발심했지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처님 공경하고 은사 스님을 시봉하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고된 행자 생활을 무던히 해내던 중 금호 스님으로부터 화두를 받게 된다.
2: 오유일물하니 나한테 한 물건이 있는데 무두무미하고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무명무자하며 이름도 없고 자호도 없다. 상주천 하주지하고 위로는 하늘을 떠받들고 밑으로는 땅을 고이며 명여일 흑사칠이라 밝기는 해와 같이 밝고 검기는 흑칠통과 같이 검다. 상제 동용중호대 항상 움직여 쓰는 가운데 있는데 수부득자 한번 딱 거두어서 가지려고 하면은 얻을 수 없는 놈 시신마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무엇인고
1: 금호 스님을 시봉하며 시신마 화두를 들었지만 진척이 없던 월탄 스님은 화두 창구를 위해 상무주암을 수행처로 삼았다. 지리산 반야봉 아래에 있는 상무주암은 정진을 위한 최적의 장소였다. 그곳에서 쌀 세가마니가 닿을 때까지 죽음을 각오한 용맹정진. 마장이 끼지 않게 37일 기도 후 이뭇고 화두를 들었다.
2: 내 마음이 가면은 개구리도 울고 산천초목이 보고 산천초목이 있어도 내가 그걸 아무 관심 없으면 그건 나하고는 관계도 없고 그래서 이야 이 우주 만물이 바로 나로부터 생겼구나. 내가 없으면 우주도 없구나. 이야 일체 중생이 다 내 아들이고 내 부모고 내 자식이고 전부가 일체가 다 내 몸덩어리구나.
1: 공산매에 들어 소박한 깨우침의 소리를 들었다는 월탄 스님. 스님은 이후로도 수도암, 무명암, 상원사 등 전국 각지에서 가부좌를 튼 것이 45만 거나 된다. 불법을 수호하는 선승으로서의 면모는 당대와 후대에 귀감이 되기 충분했다.
0: 금호 큰 스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평생 참선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철철에 가서 산중에 가서 큰절에 가서 선방에 가서 참선을 안 한 적이 없어요. 집에 계실 때도 항상 참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

0: 그냥 무의도식 하는 스님은 아니라 생각하거든, 저는. 예, 그래서 그 스님은 금옥헌 스님이 아주 사상을 잘 이어받은 금옥헌 스님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우리 상자 제자만 제자에 극한되지 않고 한국불교의 선풍으로 마음을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서 몸소 45강을 자기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총문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선방수자들이 감동적으로 받아가지고 우리 스님 열반시에 결제 중인데도 전군인 선방수자들이 전원이 왔습니다.
2: 내가 얻은 깨달음이 과연 옳은 것일까? 월텐 스님은 수행을 검증하기 위해 해인사 강원에 입교했다. 자리 이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행도 중요하지만 규학의 필요성도 느꼈기 때문이다. 월텐 스님은 초발심 자경문부터 능엄경 청강까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팔만 대장경 수학에 매진했다. 그러면서도 화두 창구에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월텐 스님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3: 1959년도에 해인사 강원에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해인사 강원에 있다가니 그때 이제 그 소위 지구대책안에 상당히 투쟁을 할 때인데 월탄 스님은 해인사 대표로 그 승려 서울에서 승려대회였는데 차출돼서 올라갑니다.
2: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한국 불교는 외색 불교의 영향으로 대처승이 주를 이루었다. 해방 이후 비구승들은 정화를 위해 투쟁하기 시작했고 이후 비구 대처 간의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1960년 11월에 열린 전국 승려대회는 대법원 판결을 일주일 앞두고 열린 예비대회로 곧 있을 전국 800명의 비구승 결집을 예고했다.
4: 수행승이 수행할 곳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국의 사찰마다 다 대처승들이 사판으로서 사물을 보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행승이 오는 걸 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행승들이 수행할 수 있는 선원이 개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대의스님이 52년도에 우리 비구승이 좀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좀 확보해달라. 아, 이 대통령이 좀 가벼운 데를 딱 긁어줘서 아, 일본 불교는 물러가라, 외색 불교는 척결해라 이런 유시를 내리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정화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전형위원, 추진위원 이렇게 막 급물살을 타게 된 거예요.
2: 1954년 선학원에서 전국 수좌 대표자 대회 발기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듬해 독신, 삭발 염의 등 8대 원칙을 세워 전국 승려대회를 열어 합의하에 종단을 만들었다. 이후 대처승들과 시시비비를 가리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몰락하자 6년간의 법정 소송 판세가 대처승 쪽으로 기우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월탄 스님은 동산, 효봉, 청담 큰 스님 등을 모시고 불교 정화운동 선봉에 서게 된다.
5: 불법에는 대체성이 없고 또 우리가 1600년 그 전통 불교를 살리기 위해서 거대한 이 정화불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 현 법으로서 이렇게 판단을 잘못해서 불법에 없는 대체성을 인정해준다는 건 있을 수 없지 않느냐고, 우리는 이것을 죽음으로서 우리의 그 진실을 순교로서 이렇게 호소하고 싶어서 왔으니 이걸 좀 참작해달라고.
2: 비구와 대처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종 판결이 비구 측에 불리하다는 정보가 사전에 입수됐다. 조기 사이에 있던 승려 천원이 단식에 돌입했고 철야 정진하던 500여 대중은 비구 측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모두 순교할 것을 결의했다.

0: 55년도 처음에 지방법원에서는 대처승이 판결을 승소를 했고, 고등법원에서는 다시 비구승이 받았는데, 이게 60년대 와가지고 4.19가 지나면서 이제는 이승만의 어떤 지지가 약해지니까 대법원에서도 야, 대처적으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결단이 필요하구나라서 그런 분위기가 확 나왔던 거죠. 54년도에 시작을 해서 벌써 7년이잖아요, 거의. 그긴 시간 동안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는 사실은 이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순교하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있지 않았을까.
1: 대법원 재판이 열리기 전날, 청담 스님은 조계사 정화기념관에서 젊은 스님들을 대상으로 순교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성각, 진정, 도명, 도헌, 성우, 월탄. 당시 순교를 결의한 20, 30대 젊은 비구 6명은 대법원으로 향하는 걸음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다.
2: 월탄 스님은 확실히 부처님 법을 안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위법망과하는 활복 자살도 할수 있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일평생 올곧게 직진해서 나오셨다 이 말이야. 어떻게 보면 외롭지. 그렇지만 떠지는 사람끼리는 서로 통해. 그것을 일평생 지키지 않으셨나 생각 들어가고, 월탄 스님이 청정을 부르짖죠. 불교의 생명입니다, 청정은.
1: 이른바 대법원 육비구 할복 사건은 1960년 11월 24일 오후 3시경 서울 서소문 대법원장실에서 일어났다. 월탄 스님을 필두로 6명의 비구승은 대법원장실에 들어갔지만 대법원장은 부재 중이었다. 자신들은 비구승이고 한국 불교를 위해 순교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대법원장에게 전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할복으로 정화불사의 대의를 천명했다. 대의를 위해 심신을 바치는 위법망구 정신을 바라며 쓰러져간 월탄 스님. 스님은 어떤 마음으로 순교하겠다 발심했던 것일까?
3: 대각국사가 저 개성에 계시면서 저 이차돈 성사 묘를 참배하러 가는 거야. 묘를 참배하러 가면서 시를 하나 쓴거 있어. 천리남내 문사인. 천리를 남쪽으로 내려가서 사인을 문안을 했다고 말이야. 청산은 첩첩기경춘가. 청산은 그동안에 첩첩한 성산은 얼마나 시간을 지나갔느냐. 약복말세 난약범하면 만약 불교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아역력은 불석신하니라. 나도 당신과 같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치리라. 그 소리를 하는데 눈물이 싹 나더라고. 아, 이 불교를 살리려면은 이차돈 성사와 같이 이렇게 가서 저 어디 가서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1: 3일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난 월탄 스님은 건조물 침입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돼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80여 일 수감 생활을 해야 했다.
2: 활복 사건이 국내 여론을 반전시키는, 소위 한국 불교의 대스승이 있었네, 이건 왜색 불교가 만들어 놓은 것이네, 이건 시정돼야 되네, 그런데 왜 대법원에서 그랬을까 하는 여론이 뒤그렇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정화를 반전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1: 1960년 한 신문사에서 올해의 10대 뉴스로 육비구 할복 사건이 포함된 것을 보면 당시 사회적으로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여론을 의식한 대법원은 불교 정화 운동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문을 내렸다. 결국 육비구 대법원 순교 사건을 계기로 불법에는 대처승이 없다는 주장을 세상법으로도 받아들인 것이다. 1969년 10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비구 측에 손을 들어줬다. 그로 인해 한국 불교의 정통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
2: 항상 그분 그런 말씀이요. 이 나의 개인이 아니다. 불교에 귀해서 부처님 제자로서 내가 할

0: 사실은 내 개인의 욕심이나 내 이익이나 이걸 위해서 난 살질 않겠느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일관하셨고 그렇게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곳마다 불사는 이루어지고 가는 곳마다 그 어떤 그 불교의 문화는 창달이 되고 가는 곳마다 중생을 어떻게 하면 이익해 줄 것인가에 대한 구상들이 펴지면서 실천에 옮겨졌습니다. 그분이 평생이 그렇게 사셨어요.
1: 동국대학교는 1906년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명진학교에서 출발했다. 1953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되고 1964년 종비생 제도가 처음 생겨났다. 종비생 제도는 불교계와 종단을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고자 종단과 동국대학교가 함께 추진한 제도로 종단의 3대 역점 사업인 포교, 역경, 도제 양성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인재 양성 프로젝트였다. 종단의 발전을 위해 월탄 스님은 조계종 종비생 1기로 동국대학교에 입학했다.
2: 현실을 몰라가지고는 이 불교를 살릴 수가 없다. 그러려면 현대 교육을 받아야 된다. 송월주 스님, 김혜정 스님, 그때 그 유명한 스님들, 내가 제일 막둥이야. 근데 이 불교학과, 그 이제 인도 철학과, 불교학과, 철학과, 이렇게 세 개거든, 불교 대학이. 근데 270명이 입학원서를 내서 시험을 본 거예요. 근데 말이야, 내가 23등으로 합격을 했더라고.
1: 스님들의 현대 교육을 위한 종비생 제도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을 때 발벗고 나선 분이 바로 월탄 스님이었다.
3: 1학년, 2학년까지 종단에서 대줬는데 3학년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아, 그 돈만 들어가고 속하니 만든게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제안을 합니다. 1학년, 2학년, 2년 것만 주시면 이걸 가지고 4년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제안해가지고 종비생 제도가 없어질 것을 그분이 올려고 위해서 오늘까지 이루어져서 그때 만약에 그 불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나마 이 현재의 종단 유예체제마저 인재도 없었을 것이다.
4: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불교가 이 세상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처음 직시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봐요. 여기서 시작을 해갖고 그래도 동국대학에서 배출된 많은 스님들 그 다음에 중앙승가대학에서 배출하신 많은 스님들이 지금 한국불교를 이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1: 불제자의 근간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성불의 길에 가장 수승한 방편은 참선이다. 월탄 스님에게 수행은 공기와도 같았다. 출가 이후 봉암사, 통도사, 수덕사, 화엄사 등 제방 선원에서 화두 참구하며 수좌의 본분을 지켰고 후학들에게도 선교 일치를 지키도록 당부했다.
5: 스님은 저희들에게 강원을 졸업하게 했어요. 강원을 졸업하고 선방을 3년을 가시고 그래서 강원과 선원을 3년 하지 않으면은 어른이 저희들을 인정을 잘 안 했어요.
6: 아침 도랑서거를 하러 나가면은 벌써 마루에 나오셔서 참 좌선을 하고 계십니다. 어른한테 볼 일이 있어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보면은 꼭 방석에 앉아 계시는 것이 어른의 모습이었고, 아, 나도 스님 같이 저런 시간이 있는 대로 참선을 해야 되고.
7: 저도 굉장히 놀랬던 부분이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틈만 하시면 경제를 보셨거든요. 그런 걸 그 돋보기를 보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면 제가 스님이 시봉하다 보면, 보다 보면 그걸 보는 순간에, 와, 좀 더 한참 젊은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가 좀 각성이 된 경향도 있었고.
1: 스승인 금우 스님이 말씀하신 산 송장이 되지 않는 길은 스스로 경책하며 정진하는 길뿐.

0: 월탄 스님은 원로 의원에서 퇴임한 후에는 속리산 법주사, 청주 용화사, 단양 대흥사 회주로 참선 수행하면서 납자들을 지도했다. 선에 대한 안목이 투철했던 스님은 깨닫지 못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으니 매일 점검하고 성찰해 위상을 세우라 일렀다.
1: 나를 화장실로 끌고 가는 놈, 밥을 먹게 그 숟갈질 하는 놈, 어떤 놈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 그건 참선밖에 없다. 응? 우리 공부는 정을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서 지혜를 터득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열심히 기도해서 내 마음을 다스려가는 방법이 있고, 공부가 세 가지다.
2: 애입을 빠지지 말고, 그 다음에 정말 게을러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틈만 나면 공부해야 된다. 참나를 찾아라. 또 거기에 덧붙여서 참선만 하고 나만 성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보살행을 하지 해야 된다. 조금 보살행을 덜 했다 싶으면 스님이 불호령을 떨어뜨렸어요.
0: 속세와 이별한 속리산 품에 법주사가 자리한다. 법주사는 의신주사가 창건한 사찰로, 법주는 인도에서 온 경전, 부처님 법이 머물렀다는 뜻이다. 국보로 지정된 팔상전을 비롯해 다수의 불교 문화 유산을 보유한 법주사는 1500년의 역사를 지닌 고찰이다. 경내에 들어서면 미륵대불의 아우라만으로도 이곳이 미륵도량임을 충분히 느끼게 한다. 우리나라 3대 미륵도량인 법주사는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암자가 70여 개에 달할 정도로 대가람이었다. 청동으로 제작돼 천년을 유지한 법주사 미륵불은 경복궁 중건으로 사용된 후 1964년 시멘트 불상으로 재조성됐으나 안전상의 문제로 해체되고, 1990년 높이 33m, 둘레 18m 청동 대불로 새롭게 태어났다. 당시로서는 동양 최대의 청동 입불상이었다. 160여 톤의 청동으로 조성된 대불은 2002년 100kg의 황금옷으로 갈아입고 오늘날까지 금동 미륵 대불의 위엄을 뽐내고 있다. 미륵 대불의 외형은 시멘트 불의 형상을 그대로 구현했다. 법주사 청동 미륵 대불은 당시 문화재 관련 학자 20여 명의 자문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불상 제작 기술진이 총동원해 조성한 것이다. 이 모든 성과가 있을 수 있었던 건 월탄 스님의 깊은 원력 때문이었다. 어디 미륵 대불뿐이랴. 법주사 주지 소임을 사는 동안 도량 곳곳에 월탄 스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월탄 스님은 1984년 법주사 주지가 되고 나서 소위 속리산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 그 첫 작업이 바로 종전의 시멘트 미륵 불상을 해체하고 청동 미륵 대불을 조성하는 일이었다. 스님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불사에 매진했다.
1: 어디 나갔다 오시면 밤중에도 꼭 그 부처님 몸체를 주물 보았고면 그렇게 한 번도 걸러지 않고 꼭 그렇게 이제 주물이 현차는 부분을 찾아서 체크를 해서 다시 실려 올려 보내고 다시 한 그 공력으로 그 불사가 원만히 성취됐고.
3: 그 현장에 가서 꼭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수십 번 확인을 하고 불사를 하게 되면 저녁에도 스님 그 몸이 후라시를 들고 다 점검하십니다. 또 밤에 또 후라시를 들고 현장이나 법당이나 다 순회하면서 밤에 항상 잠을 편안하게 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불안해서 저희들이.
4: 부처님의 자비가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10만 등불이 밝혀진 가운데 속리산 법주사는 청동 미륵 대불 회향 법회를 가졌습니다.
0: 천여 명의 스님과 4만여 명의 신도가 참석한 회향식날.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세 번 뜨는 기이한 일도 있었다.
4: 이번에 세워진 청동 대불

0: 내부에는 108번뇌를 상징하는 108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연화대 아래에는 108평 규모의 지하 석굴 법당과 유물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어 법주사가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 60여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1: 법주사는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란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승려 공동체 생활과 한국의 다양한 불교 신앙이 잘 남아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국의 산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데에도 월탄 스님의 역할이 지대했다. 월탄 스님이 남긴 자취는 충청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그중 하나가 융화사다. 청주를 대표하는 융화사는 무심천에서 발견한 일곱 석불을 모신 사찰로 1902년 창건됐다. 용화사 사적에 의하면 고종의 후궁 엄비의 꿈에 미륵이 찾아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니 우리를 구해달라 청했는데 신기하게도 청주지주 이회복도 같은 꿈을 꾸었다. 실제로 미륵이 사라진 서쪽 무심천변 늪에서 7존 석불이 발견됐다. 약사 열애불, 석가모니불, 미륵불 등 고려시대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불상과 보살상은 1.4m에서 5.5m까지 크기도 다양하다. 한국전쟁 때 법당 소실로 노천에 방치된 7존 석불은 1972년 콘크리트 법당 안에 안치됐다. 1989년 석불상군 보물로 지정된 이후 1995년 월탄 스님이 용화 보전을 지어 석불을 편히 모셨다.
2: 사행님이 주지를 하시는데 그 주심이 이제 큰 불사를 앞두고 법당을 큰 불사를 앞두고 감당하기 힘들어서 스님한테 이제 넘겼어요. 스님 은사 스님께. 지금은 이 도량이 일신하고 이렇게 잘 돼 있지만은 그 당시에도 여기 지대가 낮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때 큰 일을 하실 때 저보고 가견아 예 스님 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막 그 물으시기에 아 스님 이 힘들게 이렇게 불사를 어떻게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니까 야 조금만 있어봐라 그러더라고 두고 봐라 그러더라고 그러더만은 이제 이렇게 법당을 지으시고
1: 월탄 스님은 인재 양성을 위한 불사에도 관심을 기울였는데 1994년에 개설한 용화사 불교대학은 청주 최초의 불교대학이었다.
2: 그래도 어른은 이제 현대 교육을 좀 받아주신 어른이라서 불교대학을 빨리 개설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스님이 시작하셨죠. 불교대학이 저희들이 딱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제 수행을 바로 하자. 그래서 믿고 바로 하자는 그런 이제 우리 불교대학의 이제 덕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3천 명을 우리 불교대학 법원님들을 양성해 왔어요. 그래서 고급 불자를 많이 양성하고 또 충북의 포교 전진 도량으로서의 그 역할도 하지만은 또 고급 이제 불자를 만들어서 각 사찰에 저희들이 이제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1: 미륵불이 성불한 장소 용화수에서 기인했다는 사명처럼 월탄 스님의 바람처럼 용화사는 미륵의 성지로 뿌리를 내려 불교의 문화와 교리를 대중에게 전하는 충청지역 전법 도량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월탄 스님이 뿌린 씨앗은 나무가 되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포현보살 행원이 실현되는 포교 도량으로 우뚝 선 것이다. 월탄 스님이 마지막까지 머문 곳이 단양 대흥사다. 단양 팔경을 배경으로 위치한 황정산 대흥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대흥사 일중문에는 하늘과 땅이 나와 한 뿌리요 만물이 나와 한 몸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이 도량이 동체 대비를 실천하면 사바 세계가 용화 세계로 변한다는 용화 정토의 염원이 담겼음을 짐작해야 한다. 단양 대흥사는 한때 천여 명의 수도

0: 소승이 머물던 대가람이었으나 고종 때 화재로 소실된 이후 방치된 상태였다. 월탄 스님은 200년 된 폐사지를 발견하고 생애 마지막 중창불사를 결심했다. 수행을 중시했던 월탄 스님은 대웅전을 짓기 전에 금성 선언을 지어 안거가 아닌 때에도 참선을 할 수 있도록 항시 선언의 문을 열어두었다.
1: 하나의 일이 시작되면 완결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응사 불사의 과정을 들어봐도 탑 하나를 마치고 무려 50번을 갔다 왔다. 그러니까 한 자, 두 자, 1cm, 2cm도 틀리면 용납하지 않고 그렇게 매사에 완전하고 섬세했고 완전을 요구했다. 자기서 속이지 않는 불기자심의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상자들이 할지 그 밑에 있는 수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해서 손상자들이 또 시봉하다가 손상자 못 견디고 가버리고 그럼 자기 혼자 마당 쓸고 자기 혼자 밥하고 자기 혼자 나무하고 자기 혼자 불사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불사와 공부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선빵을 개원해가지고 입판과 사판을 그 겸한 모습이었다.
0: 월탄 스님이 대흥사 중창 원력을 세운 것은 2001년. 스님의 나이 70이 넘어서였다. 컨테이너 두 개를 놓고 시작한 불사가 선원과 템플스테이를 겸하는 도량이 된 것이다. 스님의 주석처였던 정화당. 나를 정화하는 중이라는 뜻의 정화당은 주인이 떠난 지금도 여전히 정갈하다. 평소 입던 승복과 책상에 놓인 돋보기를 보니 새벽에 일어나 예불하고 참선하고 경전을 읽었을 스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월탄 스님은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려 했고 그 진심은 인연이 된 모든 이에게 충분히 닿았다.
2: 비 오는데
3: 해가
2: 어디 떴나 보니
3: 황경산
2: 노고추
3: 이제 선지식 뭐 어른 스님 그렇지?
2: 노고추
3: 절마당 앉아
2: 숨바꼭질하며
3: 눈맞춤하며
4: 스님이 그 같이 지냈던 그 행운인지 모르고 지금 더 행운으로 와 닿으면서 가끔은 가족들을 떠나서 여기 와서 며칠씩 있다가 가고 오고 가는 그 즐거움이랄까 큰 스님이 열반하셨다고 그래도 저는 열반하신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황정산 산 할아버지로 계신다 생각을 하고 인사드리고 오고 갑니다.
0: 속리산 법주사에는 미륵대불이 자리하고 청주 융화사에도 미륵불이 모셔져 있다. 단양대흥사에도 월탄 스님이 조성한 미륵대불이 서 있다. 월탄 스님의 손길이 닿은 세 사찰은 모두 미륵도량이다. 스님은 미륵 부처님은 도솔천을 닮은 정토가 만들어졌을 때 내려온다 했는데 그렇다면 정토를 일구는 건 누구일까? 정토를 만드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다. 하지만 깊은 원력을 세우지 않고는 이루기 힘든 것이 불국정토다. 월탄 스님은 자비심으로 너와 나 사이의 벽을 허물고 시기와 갈등, 분쟁을 거두라 일렀다. 그렇게 모두의 마음에 자비심이 충만할 때 사바세계는 용화세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5: 미륵세상이 되려면은 우리가 미륵을 오십시오는 기다리는 미륵이 아니라 미륵이 오시도록 준비하는 모임을 가져야 된다. 준비하는 것은 십선행, 너도 나도 십선행을 실천했을 때 미륵은 오셔서 삼차 삼위설법의 중생제도 달한다. 그런 것들을 담아서 스님께서 큰 사명감을 가지고 미륵 운동을 계속 해오셔야 됩니다. 미륵 삼부경을 항상 강의하고

0: 하면서 미래에 오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많이 말씀했습니다.
1: 지난 5월 종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이 문을 열었다. 이는 월탄 문도회 대표 성훈 스님이 400억 상당의 요양병원을 종단에 기증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성훈 스님의 무주상 보시는 평소 보현행을 실천하고 강조한 월탄 스님의 유지를 받드는 일이었으며 종단의 승려 노후 복지 사업이 10년은 앞당겨진 셈이다. 월탄 스님의 법호는 미룡. 미룡은 미륵과 융화 세계를 뜻한다. 스님의 법호와 이뤄낸 불사만 봐도 미륵 융화 세계를 구현하고픈 원력이 얼마나 지대했는지 알 수 있다. 미륵 하생이 이 땅에 미륵불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라면 미륵 상생은 도솔촌에 태어나 미륵불을 만나겠다는 의지에 방점이 찍힌다. 상주와 스님들은 십선행을 실천해 미륵 융화 세계를 구현하겠다는 월탄 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법주사, 용화사, 대흥사에 부도비를 세웠다. 한 물건도 없으니 없다고 하는 그것도 없다. 미룡의 큰 가풍 영원히 멸하지 않는다. 스님은 삶 자체를 임종계로 남기고 떠났다. 한국 불교 정화를 위해 위법망구한 미룡당 월탄 대종사 일주기 다례제가 지난 8월 청주 융화사에서 사부대중 30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됐다. 허공과 같이 맑은 마음이 우리가 본래 가진 순수한 마음이니 그 마음을 잘 지켜 시련과 역경을 물리치라 일렀다. 행복은 오용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으니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하라 당부했다. 월탄 스님은 마음을 자재로 쓴다면 관세음 보살의 자비와 지장 보살의 원력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했다.
2: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불교를 한국 불교를 좀 잘 포교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이제 속이 많이 상했어. 그래도 자기 공부는 또 공부대로 잘해서 항상 싱싱하고 뭐라도 그 권속들을 잘 가르치고 그래 큰 스님이라 우리가 참 근래 받들고 모시고 따라야 할 그런 어른이요.
3: 충북대 병원에 계실 때 그 로비에서 찾아뵙고 그 휠체어를 타고 내려오셔서 제 손을 잡고 눈물 흘리시면서 우리 종단은 망했다. 우리 종단은 망했다. 한국 불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후배들이 정말 이 종단을 살리고 개혁을 하고 또한 조계종의 본질을 되살려야 한다. 저는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정말 이 종단의 발전과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서 좀 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더 오래 못 모신 저 후학들이 그저 죄송한 따름입니다.
4: 네, 저희들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연산스님의 견철을 한번 품에 안아본다 할까요? 심색이 벌레공인데, 심색 벌레공인데 공공역부이라 차시시함을 입고 이때 이리에서 이것은 무슨 물기를 할꼬 한데 천천지지다. 오늘 우리 스님의 견체의 오도성을 우리 문도는 가슴 괴상해서 선방이나 또한 전폭포 현장이나 불사 현장에서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함께하신 여러 큰 스님들, 대중들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청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금호 스님의 산송장과 일체 유심조에 탄복해

대장부로 태어나 크게 한번 놀아보자며 출가한 미룡당 월탄 대종사. 한국불교 정화와 중흥을 위해 주저없이 순교를 감행한 위법망구의 용심과 45안 걸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나는 오늘 무릎을 꿇습니다. 복종의 무릎이 아닙니다. 패배의 무릎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 나를 낮추는 무릎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데도 마음은 닿지 않고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손은 차갑고 내 마음은 편치 않아. 서로를 향해 내민 손길이 끝내 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다가가기 위해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은 자신을 가두고 겸손한 마음은 세상을 품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높아질수록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사람의 마음은 낮아질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숙이면 상대의 눈물이 보이고 마음을 낮추면 상대의 아픔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심은 자신을 낮추는 일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가는 마음의 길입니다. 내 목소리가 낮아질 때 당신의 마음도 조용해집니다. 내 말에서 날이 서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경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다리가 놓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평안은 곧 나의 평안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 떨어져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마음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천명을 이기는 사람보다 위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이기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먼저 이해하려 하고 먼저 사과하려 하고 먼저 다가가려 하는 일은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용기에서 인연은 살아납니다. 물을 보십시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높은 산을 만나면 자신을 낮추어 멀어도 그 길을 택하고 감싸안고 먼 길을 흘러갑니다. 그러나 결국 그 낮춤은 길을 만들고 마침내 바다에 이릅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기다리고 함께 가려 할 때 비로소 길이 열립니다.

0: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3일에는 일목 스님을 모시고 선정과 깨달음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아,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쌤의 선클라스 목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조사선에 대해서 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조사선과 다른 수행법들의 비교해가지고 명상과 초기불교의 수행방법과 조사선의 차이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다른 수행법들과 조사선의 비교 2, 그래서 염불과 조사선의 수행의 차이점, 또 자비행과 조사선 수행의 차이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교 요약하고 결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 우리 진여자성 참나를 일깨우는 참나를 일깨우는 방법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은
1: 나의 것은
0: 나의 것은
1: 나의 것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1: 나의 몸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의 마음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나는
0: 내 것
1: 내 것
0: 내 몸
1: 내 몸
0: 내 마음의 주인이다.
1: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나는
0: 진여 자성이다.
1: 진여 자성이다.
0: 나는
1: 나는
0: 본래 성불이다.
1: 본래 성불이다.
0: 여러분 잘 아셨죠?
1: 네.
0: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 참나를 찾는 가장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매 순간 이것을 떠올린다면 아, 진정한 나, 진여자성 혹은 참나라고도 하는데 참나의 것은 어떤 모습인지 모습이라기보다 어떤 성품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시작할 때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염불과 조사선 수행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 하는 수행 방법 중에 하나가 염불입니다. 염불의 좋은 점은 이제 염불 기도도 하고 또 수행을 통해서 극락 왕생을 발언하는 염불 수행도 하게 됩니다. 염불의 방법은 다 아시겠지만 부처님의 명호를 염송하는 겁니다. 아미타불 염송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겸할 때는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 혹은 문수보살 보살님들의 명호를 염송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염불 수행의 방법은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 때 그 명호에 집중해야죠. 그 집중하는 것을 일념 염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염불 삼매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그 염불하면서 집중하는 것 여러분 해보니까 어떠세요? 잘 되던가요?
2: 어렵습니다.
0: 많이 어렵죠?
2: 네. 네.
0: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관세음보살 기도를 할 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합니다. 한 1분쯤 지나면, 입으로는 관세음보살님을 하는데, 마음은 집에 가 있습니다. 또, 조금 지나면, 입으로는 관세음보살님을 하는데, 마음은, 아,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해서 아이에게 가 있습니다. 또, 지나다 보면 그 입으로조차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깜빡 놓치죠.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번뇌망상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번뇌망상이 휩쓸려서 한참을 방황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문득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었지. 그래서 관세음보살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다른 수행은 그 수행 자체가 일상생활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명상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명상은 하다 보면 지금의 불편함, 불만족, 즉 마음의 괴로움이나 혹은 불편함에서 벗어나서 편안함을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내가 일상생활에서부터 멀어져야 되거든요. 우리의 일상의 삶은 어떤 것이냐면 매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 원하는 것을 왜 얻으려고 할까요? 그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의 조건이나 대상을 얻어서 내가 마음이 만족하고 즐거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수행은 어떨까요? 그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얻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내가 수행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명상은 대상이나 혹은 마음이나 느낌에 집중해야 되고요. 초기 불교는 크게 나누어서 신수심법, 사념철학을 하는데 신, 몸에 집중하고요. 수, 느낌에 집중하고요. 심, 마음에 집중하고요. 법, 대상에 집중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집중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대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르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불삼매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번뇌망상이 생기고 번뇌망상이 생겨서 이제 힘들고 어렵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수행을 하려고 하면 또그 번뇌망상이 다시 일어납니다. 어렵죠. 그래서 번뇌망상이 장애가 된다. 그런데 조사선과의 차이는 뭐냐면 조사선은 크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오원, 색, 수상, 행, 식입니다. 12처 안, 이, 비, 설신의 색, 성, 향, 미, 촉, 법 12처고요. 18개는 12처에다가 육식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래서 18개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하는 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왜 훨씬 더 쉽냐 하면 일상생활이 뭐죠?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또 마음으로 얻고 싶은 그 마음을 끊임없이 보고 관찰해서, 그 다음에 알아차리고, 그리고 선택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 일상의 삶이거든요. 그럼 일상의 삶에 보는 주인 누구죠? 네. 대답을 한번 크게 해보세요. 보는 주인 누구예요? 네. 듣는 주인 누군가요? 냄새 맡는 주인 누구죠? 맛보는 주인 누구예요? 또 느낌으로, 촉감으로 느끼는 주인 누군가요? 네. 이것을 통해서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의 주인 누구예요? 그 분별하죠. 알아차리고 분별하죠. 어떤 것이 더 나은지. 그 분별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의 주인이 누군가요? 그 선택을 하고 나서 우리가 실천을 하잖아요. 그 실천하는 주인이 누구예요? 그도 나잖아요.

그렇다면 일상생활이 내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생활 그 자체가 수행에 도움이가 되죠. 왜냐하면 항상 보고하는 주인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비유하자면 여러분들이 낚시를 가려고 하는데 붕어를 잡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낚시하러? 연못이나 저수지나 강으로 가야죠. 붕어를 잡고 싶은 사람이 산으로 가면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없죠. 또 다른 비유는 내가 산삼을 캐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다로 가면 안 되죠. 산삼이 있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수행을 하는데 내 수행의 목적이 있는 곳에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수행의 방법과 목적이 대부분의 수행 방법들은 일상생활하고 다르다.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삶을 내려놓고 내가 짐짓 수행의 방법에 일념으로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일상을 벗어난 고요한 장소가 필요하고요. 또 마음으로도 일상의 삶을 끊임없이 연장시키는 것이 번뇌망상이거든요. 그 번뇌망상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수행으로 집중해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조사서는 일상생활에 항상 누가 있다? 나가 있잖아요. 또 일상생활을 따로이 버리거나 따로이 내가 수행의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주인이 나를 찾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내가 산삼을 캐려고 하면 산삼을 캐려고 하면 산삼이 있는 산에 가서 산삼이 있는 장소에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 진여자성인 나가 있는 곳이 항상 언제 어디서나 일체처 일체시에 누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죠. 네, 더 말씀드리면 다른 수행들은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가지 마음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가지면 되겠습니까? 네, 1000가지, 10000가지가 되겠죠. 근데 그 1000가지, 10000가지 중에 다 버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에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수행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10000가지 중에 하나에 집중하면 9999가지는 내 수행을 방해하는 번뇌망상이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진여자성을 알아차린 조사서는 10000가지 생각, 다 누구의 생각이죠? 그 나는 그곳에 있잖아요. 다른 수행은 10000가지 중에 하나 외에는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그 방법이나 목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사서는 어때요? 10000가지 모든 생각이 다 자성으로부터 나오니 항상 그곳에 나의 목적과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00가지 중에 9999가지를 버리고 하나를 집중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10000가지 일어날 때마다 그곳에 있는 주인을 찾는 게 쉬울까요? 언제 어디서나 주인을 찾는 게 가장 쉽겠죠. 그래서 조사서는 번뇌망상이나 일상이 수행의 장애가 아니라 수행의 도우미가 된다. 예. 그래 다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이제 연불 수행하는 분들이 우선 현실적으로 지금의 불편함이나 불만족에서 벗어나서 만족과 즐거움, 편안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도 하고 또 기도 연장선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저 극락왕생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죠. 아마 불자님들 중에 가장 많은 수행이 이 연불 기도일 겁니다. 연불일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은 우선은 현실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는 것은 그 즐거움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0: 한번 내가 편안하고 만족을 얻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 지속될까요? 아니면 바뀔까요?
1: 바뀝니다. 네.
0: 염불을 통해서 지금의 번뇌망상을 벗어나고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불만족이나 불편한 조건을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편안하고 즐거운 조건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과 조건이 계속 지속될까요? 바뀔까요? 바뀌죠. 즉 일시적이고 불안전하다. 그런데 자성의 수행은 어떠냐? 내가 자성에 머무는 동안은 이것은 영원하다. 물론 자성을 놓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일상의 그 느낌이 일어나긴 하지만 자성에 머무는 동안은 영원하다. 왜 그러느냐? 자성이 항상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즐거운 마음이든 괴로운 마음이든 불만족이든 만족이든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본성은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구하는 모든 방법들은 얻었다 해도 영원하지가 않다. 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인인 자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여자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성에 가서 자성에 알아차리고 자성이 머무는 동안은 그 즐거움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 설사 놓친다 하더라도 이미 경험만 가시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불만족이나 혹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는 방식, 그것을 이고 등락이라고 그러는데 이고 등락의 방법도 염불로는 불완전하다. 이 염불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수행들도 똑같습니다. 왜? 마음의 고요하고 편안함을 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본성으로 가면 그렇지 않다. 한번 자성을 깨닫고 머물기만 하면 영원하다. 왜? 자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런 극락 정토를 왜 가고자 하면 극락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윤회계 내에 생사윤회 고통에서 벗어나서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난 해탈 열반에 머물고자 하는 겁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 생사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말 그대로 극락이잖아요. 즐거움이 가득한 세계에 머물고 싶죠. 여러분들 일상에 사는 동안에 돌아보면 참 파란만장합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즐거움과 편안함으로 가득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즐거움을 얻고 하나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선 최소한도 5, 6, 내지는 8, 9만큼의 희생이 있어야 겨우 한 번의 편안함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집을 한번 사기 위해서는 짧으면 3년, 길면 10년 이상을 내가 참고 인내하고 노력해야만 얻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집을 사고 그 10년 동안 내가 노력했으니까 10년 동안 즐거울까요? 아닙니다. 몇 달만 지나면 그 즐거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고통과 불만과 불만족이 가득한 윤회를 벗어나서 해탈 열반에 즐거움이 가득한 세계에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극락에 가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는 극락에 가서 그리고 나서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몸소 듣고 배우고 실천해서 해탈 열반을 얻으려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선은 어떠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조사선의 목적인 자성을 알아차리고 머물기만 하면 그 즐거움은 변하지 않는다. 그 즐거움이 곧 해탈 열반의 즐거움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족해서 극락에 가서 해탈 열반의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해탈 열반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극락에 간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해탈 열반 하느냐? 잠시

0: 달 열반, 즉 생사윤회가 멈추기는 합니다. 그러나 극락에 있는 동안만입니다. 그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당신이 세운 불국토에 오는 모든 중생들은 생로병사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발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은 내가 생사윤회에서 잠시 벗어나 있거든요. 비유하자면 이 날도운 여름 덥죠? 요즘 많이 덥잖아요. 그 더울 때 에어컨 밑에 가 있으면 어떨까요? 시원하죠. 그런데 에어컨 밑에 있을 때만이죠. 근데 내가 영원히 에어컨 밑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그럴 수는 없죠. 왜? 내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 발언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국토에 머물기를 발언하고 있으면 그 동안은 생사윤회 생로병사에서 잠시 벗어나 있는데 그 영원한 건 아니에요. 본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아이고 내저저 인간 세계를 한번 다시 보고 싶네라고 번뇌망상 일으키면 극락에서 벗어나지고 그러면 다시 생사윤회 세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극락 세계에서의 해탈 열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곳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자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은 어떨까요? 조사선은 지금 있는 자성을 지금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죠. 누구의 몸이죠? 누구의 마음이에요?
1: 나의 마음.
0: 극락에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공덕을 짓고 해서 환생을 했습니다. 누구의 몸일까요? 누구의 마음일까요?
1: 나의 마음.
0: 그 주인은 같잖아요. 그 극락이든 지금의 인간 세계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완성된 해탈 열반이거든요. 그러면 극락 가기가 쉽지 않다. 왜? 일념으로 염불하기 어렵다. 말씀드렸죠? 일념하기 쉽지 않다고. 예. 그러니 극락 가기 어려운데 지금 자성은 지금도 있고 언제든지 있는 것이니까 지금 여기서 자성을 깨닫는 것이 극락 가서 깨달음을 얻는 것보다 더 쉽다.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여기서 자성을 깨닫고 내가 극락을 가고 싶다 하면은 한 마음만 내면 바로 극락 간다. 일념 염불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염불과 조사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본래 성불인 지금 여기에 있는 진여자성, 즉 참나를 깨닫는 것이다. 염불은 내가 일단 극락에 가서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곳에서 자성을 깨닫는 것이다.

0: 자, 그다음에는 이제 자비행과 조사선 수행의 차이점입니다. 예,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많이 하는 것이 보시행 혹은 자비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항상 마음에 두고 실천하고 있죠. 예, 그래서 자비행을 실천해서 왕생극락 하든지 아니면 언젠가는 나도 깨달음 얻을 거야 라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럼 조사선과의 차이는 어떻게 다르냐? 예, 자비행을 실천한다는 것은 우선 내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보시행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는 행복을 주려는 마음이고요. 비는 그들의 고통을 내가 해결해 주려는 마음입니다. 자비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천하는데 그렇게 할 때 본과 마음 누구의 몸일까요?
1: 나의
0: 누구의 마음일까요? 그럼 내가 누군가의 자비행을 실천하고 하면 그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은 나일까요? 너일까요? 나가 아니죠. 그러니까 나라는 내 마음과 내 몸을 나로 여기는 아상의 바탕에서 자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0: 유의의 자비행이라 합니다. 예. 유주라고도 합니다. 아상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유의, 즉 유주,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는 아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열반이거든요. 자비행을 실천해서 공덕은 많아지지만 해탈열반을 이루기는 쉽지가 않다. 그런데 조사서는 어떠냐? 말씀드린 것처럼 매 순간 누구의 행위?
1: 나의 행위.
0: 매 순간 누구의 마음?
1: 나의 마음.
0: 매 순간 누가 보고 듣는 거죠?
1: 내가. 네.
0: 그렇다면은 내 마음을 일으키는 주인도 나요. 마음을 언어나 행위로 실천하는 것도 나요. 그 대상을 보고 하는 것도 나요. 그 대상을 도움을 준다고 아는 주인도 누구? 나잖아요. 나를 깨닫는 거 알아차려서 깨닫고 알아차려서 머무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문제, 왜 다르냐? 자비행은 유의의 자비행, 즉 아상의 바탕에서 하게 된다. 그런데 자성은 그 자체가 이미 무의다. 왜 그러느냐? 너도 내 마음이고 나도 내 마음이고 내 마음도 주인은 나고 나의 행위도 주인은 나고 내가 도움을 줘서 그 사람이 고마워하고 반가워하고 하는 것 자체도 내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다 나의 마음이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즉 반야 공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다. 차이가 생긴다. 자, 수행의 조건은 자비행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만 내 삶과 약간 다릅니다. 내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겁니다. 맞죠?
1: 네.
0: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겁니다.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더 노력하고 더 얻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불만족이고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었는데 그것을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또 다른 마음이거든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자녀를 도와주거나 내가 잘 아는 친지를 도와주거나 혹은 내가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도와주는 건 그나마 쉬운데 전혀 모르는 사람, 지나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도와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 일상생활이 아니라 일상에서 벗어난 또 다른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네. 자, 이제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사서는 어떻습니까? 항상 일상생활 그 자체죠. 왜? 주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인으로 돌아와서 알아차리고 머무는 거다. 그러면은 이 수행은 자비행은 어떠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특히 유식에서 뭐라 했냐면 자량이라 그러는데 우리 첫 번째 초발심한 수행자가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다섯 단계로 나누는 게 있거든요. 그 자량위, 가행위, 견도위, 수습위, 구경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또 우리 화엄경이나 혹은 뭐 능엄경이나 이런 부처님의 경전에서는 52계위로 나눕니다. 제일 첫 번째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견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십지가 있는데 이 십지의 첫 번째가 아까 말한 5위로 나눌 때 자량이, 가행이, 견도입니다. 그래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이 40단계를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1. 아승기곱 동안 자비행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단계가 뭐냐? 자량입니다. 자량위. 이 자량이라는 말은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행위를 통해서 네, 수행에 전념을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견도위인데 견도위가 십지 중에 초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연습을 통해서 수습해서 구경위가 되는 거. 즉 구경위는 그 다음에 십지를 거쳐서 등각 묘각을 말합니다. 자비행을 실천해서 해탈 열반으로 가려면 일 아승기곱 동안 자량위를 행해야 되고 자량위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수행에 전념해서 가행위를 마쳐야 되고 가행위를 마쳐야 견도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성을 깨닫는 수행

은그 자성이 이미 견도입니다. 자성이. 그러니까 일 아승기곱을 뛰어넘죠. 훨씬 더 앞당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행의 목적으로 봤을 때 둘 다 지혜와 공덕이 완성된 해탈 열반, 즉 지혜와 공덕이 완성된 부처님의 단계를, 그걸 구경이라는데, 가기를 바라고 수행을 하는데, 하나는 자비행 실천은 오랜 기간 동안 연습하고 노력해서 일 아승기곱 동안에서 자량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수행에 전념해서 가행위를 마치고 견도위를 간다. 견도위 다음에 수습이 구경위를 가고. 조사선은 자성을 딱 깨달으면 이미 견도위다. 그리고 나서 수습이 연습을 하고 공덕이 완성된 구경에 간다. 그래서 자비행과 조사선의 차이가 생긴다.

0: 전체적으로 조사선과 다른 수행법들의 비교를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다른 수행법들과 조사선의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명상, 초기불교, 염불자비행은 각각의 대상과 마음이 집중합니다. 즉 대상이나 느낌이나 마음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조사선은 대상을 보고하는 주인인 자성으로 돌아온다. 자성을 알아차린다. 두 번째는 다른 수행들은 일상이 아닌 별도의 수행의 마음과 수행의 공간과 조건이 필요하다. 그런데 조사선은 일생이 수행이다 곧.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이는 명상, 초기불교, 염불, 자비용 기본적으로 네 개만 얘기한 거지 모든 수행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수행 방법들은 미완성된 결과다. 그렇게 해서 해탈 열반을 얻는데 제일 먼저는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선정을 얻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뭘 해야 되느냐? 자성을 깨달아야만 완성이 된다. 그래서 미완성된 것이다. 그런데 조사선은 완성된 결과다. 그 자체가.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는 차이는 뭐냐? 다른 수행들은 그 완성된 진여자성을 깨달아서 완성된 해탈 열반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 이게 조사선은 그게 아니라 과정이 아닌 이미 내게 있는 목적지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르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그 다음을 볼까요? 결론을 얘기하면 사실 다른 수행법들과 조사선의 차이를 설명했지만 그러면 다른 수행법들은 명상이니 윗바사나 사마타 초기불교 염불 자비행 내지는 다양한 수행방법들이 있는데 그럼 그 방법들을 왜 할까? 직접 조사선 하지 않고 근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게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필요하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이 필요하고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이 필요한 것처럼 중생들이 각각의 원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업식 때문에 그런데 그게 근기라 하거든요. 근기에 따라서 다 다르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이어서 해탈 열반인 즉 가장 완전한 행복인 해탈 열반에 가고자 하기 때문에 출발지가 다르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최종 목적지는 다 자성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명상을 할 때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몸이죠?
1: 나의.
0: 윗바사나 초기불교를 할 때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몸이에요?
1: 나의.
0: 염불할 때 누가 하죠?
1: 내가.
0: 자비행 누가 해요?
1: 내가.
0: 명상, 윗바사나, 사마타, 염불, 자비행 내지는 우리가 수행하는 일체

0: 모든 방법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행위인가요?
1: 나의 마음과 나의 행위죠.
0: 그럼 그곳에도 나 있잖아요.
1: 네.
0: 일상생활에도 있지만 그것도 일상생활의 하나의 연장선이라서 나가 그곳에 있잖아요. 명상을 하되 대상의 집중을 통해서 자성으로 돌아온다. 초기 불교를 하되 대상의 신수신법의 대상에 집중해서 선적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인 자성을 알아차린다. 염불을 하되 염불삼매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염불하고 있는 알아차린 주인으로 돌아온다. 자비행을 하되 자비행을 실천하는 주인으로 돌아온다. 그렇게 하면 명상은 선명상이 되고 초기 불교는 조사선이 됩니다. 그리고 염불은 염불선이 됩니다. 자비행은 자비행선이 되죠. 선이란 말 자체가 대상이 아닌 마음이 아닌 그 주인인 자성을 깨닫는 걸 말하거든요. 이것이 이 조사선과 다른 수행 마음들의 비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1: 네. 네.
0: 자, 그러면 자, 질문.
2: 저는 그동안 염불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0: 예.
2: 근데 오늘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 조사선 수행을 해야 되나요, 앞으로는?
0: 근데 많이 아마 그 우리 불자님들이 이 방송을 보고 아니 나는 염불 수행했고 나는 기도 수행, 절 수행, 혹은 나는 봉사 보시행을 했는데 그럼 스님 그걸 버리고 오늘부터 조사선만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염불을 했던 이유는 있죠. 처음에. 즉 지금의 불편함이나 불만족이 더 벗어나는데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것을 통해서 극락왕생에서 해탈 열반을 얻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조사선을 당장 한다 그래서 내가 원했던 조건들이 갖춰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염불선을 그냥 해라. 누가 한다? 염불하는 나를 알아차린다. 예를 들어서 지장보살을 하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할 때 처음에는 지장보살님에게 집중을 한다. 그리고 나서 지장보살님을 하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보고하는 나로 돌아온다. 그런 걸 자성염불이라 합니다. 예. 대상에서 주인으로 돌아온다. 그럼 염불선을 그대로 하면서 동시에 조사선을 할 수 있다. 아시겠죠?
1: 네. 예.
0: 여러분 오늘 함께 하니까 어떠세요? 도움이 됐죠?
1: 네. 네.
0: 그 도움도 그냥 도움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장 뭔가 얻는데 작은 도움이 아니라 생로병사, 생사윤회로 또 벗어나는 도움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구하는 모든 것 100% 얻고 1000% 얻고 혹은 100배, 1000배, 1만배, 1억배를 얻는다 해도 늙고 병들어 죽음에서 나를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한 이 방법만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나와 우리 모두에게 알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부처님의 전법의 원력이거든요. 이 전법의 원력을 함께하는 좋은 방법이 ARS를 해서 이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ARS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 방송이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BTN불교TV가 방송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나를 일깨우는 것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의 것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진연자성이다.
0: 나는
1: 본래 성불이다.
0: 이 여섯 가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면 이미 수행은 절반을 넘었다. 이걸 말할 때마다 누가 말하죠?
1: 내가.
0: 예, 주인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아시겠죠?
1: 네.
0: 예,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물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임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보각국사 일현 스님의 737주기 추모 달해제를 임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

시작한 한천사까지 문화 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0: 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2년에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나상도
4: 남궁진의
3: 그럼
4: 열전
3: 신승태 씨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저희가 해볼 겁니다.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5: 입덕도 너무 좋으시고 잘생기시고 매료심도 오시고
6: 하나만 하세요.
5: 근데 당신을 고맙고 사랑합니다.
3: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에 초성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알 것 같아요.
7: 자, 마지막 문제 나왔습니다. 네.
3: 우와! 예.

산세가 금강산에 비할 만큼 빼어나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소요산. 그 옛날 참수행의 길을 찾던 원효대사의 흔적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 소요산 자제함이 있다. 자제함은 654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암자다. 대웅전 안으로 들어서면 중생을 내려다보는 자비로운 시선에 세상사 괴로움은 그저 흘러가는 과정이 되고 만다. 반야심경의 언해본인 보물 반야바라 밀다심경 약소. 세조 10년에 한글로 번역해 금강경 언해본과 함께 발간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한글 불교 경전이라 할 수 있다. 가람 안에 자리 잡은 청량폭포. 좁은 협곡에서 쏟아지는 웅장한 물줄기가 청량하기만 하다.

마땅한 샘터 하나 없던 돌산에 찾는 이가 늘어가자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원효대사가 바위 틈을 꿰뚫어 물이 흐르게 한 것이 원효샘이란 이야기가 전해진다. 자제암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대구남. 자신을 들여다보고 매 순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수행이고 깨달음을 구하는 일이리라. 원효대사가 수행하던 원효포포와 원효굴. 깨달음을 구하던 원효대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 어느 것에도 걸릴 것 없는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원효대사. 그의 무에 자제한 정신은 깨달음을 이룬 해탈의 자리. 소요산 자제함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0: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6: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5: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0: 자, 구루쿨 학교의 최고 궁수인 구마하루 데바다타가 활을 쏘겠습니다.
1: 구마하루 데바다타! 만세! 구마하루 데바다타!
2: 만세!
1: 구마하루 데바다타!
2: 만세!
1: 구마하루 데바다타!
2: 만세!
3: 왕비 마마, 데바다타는 순식간에 표적을 마칠 겁니다. 저 아이보다 실력이 나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4: 그래, 나도 들었네. 아미토단 숙부께서 데바다타가 최고라 하셨다.

0: 세상에 멈춰주십시오! 외람된 말씀이오나 말 못하는 새를 표적으로 삼는 게 옳은 일인지요?
1: 심사를 통해 궁수의 재능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왕자는 다른 방책이라도 있단 말인가?

0: 이 징을 맞추면 됩니다.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화살을 쏜 사람을 최고의 궁수로 정하면 됩니다.
1: 전쟁에서는 징 같은 것에 화살을 쏘지 않는다 시타르트. 크샤트리아는 전장에서 삶과 죽음을 좌지우지한다. 네 날아가는 새를 쏘지 못한다면 적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0: 전쟁은 전장에서 하는 거지 이곳에선 아니잖아요. 또한 전쟁도 필요할 때만 하는 거지. 죄 없는 새들이 그저 경기를 위해 표적이 되고 있으니 이건 공정하지가 않아.
1: 조언은 현자의 몫이지. 크샤트리아가 할 일은 아니야. 우리는 경기를 치러야만 하고 그 경기에서 비겁하게 물러서면 안 된다.
2: 구마르 대바다 대말이 옳소! 미래의 왕은 어째서 표적을 피하려고 하십니까?
3: 왕자, 무기에 대한 지식에는 흥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겠다. 왕자의 심사는 다음에 하도록 하지.
1: 스승님, 한 마리는 너무 쉬우니까 두 마리를 한꺼번에 날려주십시오. 두 마리 다 한 방에 맞추겠습니다.

0: 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데바다타보다 나은 궁수는 없다고요.
1: 마루 데바다타! 만세! 마루 데바다타! 만세! 마루 데바다타! 만세! 마루 데바다타! 만세! 마루 데바다타! 만세!
2: 자, 이제 네 차례다. 네 화살이 만들어내는 피바다를 잘 보기 바란다. 정말 기분이 좋아질 거야. 자, 어서.
3: 시타르타, 이제 네 차례다.

0: 용서하십시오, 스승님. 저는 이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렇다면 좋아. 스승님,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제가 최고의 공수라고 선언해 주십시오.
0: 네, 스승님. 대바다 타영이 최고라고 공지해 주세요. 저는 새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2: 시타르타, 너는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스승님, 내 명령이다.
0: 스승님께서는 제가 궁술에 능한지 아닌지를 심사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표적을 다른 걸로 바꿔도 되겠죠?
2: 된다.
3: 좋다. 하지만 그 표적이 날아가는 새를 맞추는 것과 견줄 정도로 어려워야 한다.

0: 형, 이 구슬을 최대한 힘껏 위로 던져. 아주 높이 던져야 돼. 작은 점보다도 훨씬 더 작게 보이게.
1: 무엇 때문에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려는 것이냐?

0: 스타트!
1: 왕자 마마는 목욕 중이십니다. 네.
0: 스타트!
2: 네가 최고로 잘났다고 그렇게 뻐기고 알리고 싶었다면 비폭력을 옹호하는 척은 무엇 때문에 한 것이냐? 내가 자진하다는 걸 만인한테 증명하기 위해 미리 말해줬다면 나 역시 새 대신 구슬을 쏘았을 것이다. 그런데 내 동생은 그렇게 할 기회조차 나한테 주지 않더구나. 그렇게 나를 속여? 무엇 때문에?
3: 형, 난 형을 속인 게 아니야. 어린 시절부터 새들 표적으로 삼는 걸 내가 반대했던 건 형도 잘 알고 있잖아.
2: 그래! 너는 늘 비폭력을 설교했었지! 잊지 마라, 시타르타. 밖으로는 아닌 척해도 너 역시 속으로는 폭력을 옹호한다는 것. 너는 사람들의 기분을 죽여버린다. 너도 살해범이라고! 잊지 마라, 시타르타. 봉샵에서 네가 나하고 겨루게 되리라는 걸. 그리고 너는 반드시 싸워야만 돼. 이 경기로 카펠라바스트 왕국의 구르쿨 학교에서 누가 최고의 전사인지가 가려질 것이다.

0: 시타르타.
1: 아바마마, 저를 부르시지 않고요.
0: 네가 전쟁에

0: 대비에 무술 단련을 하리라 생각했는데 그림을 그리고 있었구나. 이 빨간색이 크사트리아의 손가락에 묻어있으면 좋아 보인다, 왕자. 하지만 그게 빨간 물감이 아니라 저게 피가 돼야만 하느냐. 학교에서 바가바드 기타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겠지.
1: 네, 모두 다 외우고 있습니다.
0: 줄줄 외워서 알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느냐. 거기에 나와 있는 크샤트리아의 율법과 본분을 지켜야 하는 것을.
1: 무슨 말씀이시오?
0: 이 폭력에 대한 네 견해에 내가 실망했다는 뜻이다. 새 한 마리도 못 죽이는데 전장에 나가서 어찌 적을 죽이겠느냐. 약한 사람들이 비폭력을 입에 담지 크샤트리아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왕자, 너는 크샤트리아다. 그러니 크샤트리아의 원칙을 지켜야만 한다. 너는 샤카라 가문의 미래를 책임질 왕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할지 너는 짐작도 못할 것이다.
1: 얼마 동안이요? 크샤트리아가 얼마 동안이나 서로 싸워야 하는 건가요?
0: 왕국을 지키는 건 크샤트리아의 본분이다, 왕자.
1: 하지만 왕국은 전쟁으로만 지킬 수 있는 건지요? 논의를 통해서도 해법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0: 크샤트리아는 겁쟁이처럼 말을 하지 않는다.
1: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 행위를 어찌 용감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종국엔 누가 나라를 다스립니까?
0: 손에 칼을 쥔 사람이 종국에는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비는 네 손에 칼을 쥔 모습을 보고 싶다. 나는 너를 용맹스러운 황제로 보고 싶다. 너는 샤카 가문의 후계자임을 잊지 말거라. 대홍수가 일어나서 단 한 사람만이 살아남게 된다면 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이기를 바란다.
1: 바가바드 기타의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중요하다는 건 여전히 저한테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0: चंडिकाय नमः ओम रेम क्लेम चंडिकाय नमः।
1: 드디어 왔구나. 널 오랫동안 기다렸다.
2: 안녕하세요 할머니. 마마를 모시고 왔어요.
3: 네, 아들이.
1: 마마의 아들은 늘 화를 참지 못해서 결국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말지.
3: 나도 알아. 그래서 이렇게 왔자는가. 내일 마지막 시합이 있을게야. 내가 원하는 것은
1: 이 못을 가져가서 아들이 상대할 경쟁자의 봉에 박아 넣으시오. 그러면 경쟁자는 마마 아들을 절대로 때릴 수가 없게 되지.

0: 가져가시오. 내게 뭘로 은혜를 갚을 텐가?
1: 할머니 갈게요. 마마 가세요.

0: 초대받았다. 이거 받아라. 널 위해 구해온 귀한 물건이야.
1: 이게 뭔데요, 어머니?
0: 네 승리를 가져다 줄 보물.

0: 어미가 아들을 위해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식다르타는 이제 경기에서 널 절대 이길 수 없어.
1: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0: 이 못을 식다르타의 봉에 박아야 한다. 그럼 그 아이는 너를 공격할 수 없게 돼. 그럼 네 승리가 보장된 거잖니?
1: 어머니, 저는 공짜 승리는 정말 싫습니다. 제 힘으로 승리를 쟁취할 겁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시타르테의 손에 못이라도 박을게요. 원하신다면 그놈의 목도 쳐드릴게요. 하지만 흑마술의 도움을 받아서 이기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용감한 전사거든요. 저는 이겨야만 하고 또 이길 거예요. 승리가 정말 의미 깊을 때는 전사가의 용맹과 재능으로 승리를 했을 때입니다,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이해 못하실 겁니다. 아들보다도 이 못을 더 믿으시니까요.
0: 저렇게 순진하다니까. 내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꼭 승자로 만들고 말 테다.
2: 크샤트리아여, 승리하라.
3: 숙모님 축복도 받아야지.
0: 아니, 내 축복이야 언제나 너와 함께하지. 하지만 오늘은 네 무기를 축복하고 싶구나.

네 무기에 아무도 저주의 눈길을 보내지 않기를 기원하노라. 신께서 너에게 대바다타와 대적할 용기를 주시기를. 받거라.

오늘 경기는 카필라바스트 왕국의 구르쿨 학교에서 누가 최고의 전사인지를 가려내는 경기입니다. 결승전을 치를 두 전사가 나와서 각기 전술의 재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로나단의 아들 구마루 데바다타, 숫도다나 대왕의 아들이며 카필라바스트의 왕이 될 고타마 시타르타 왕자,

너의 분과 크리슈나 신에 회전하는 원반무기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걸 오늘 꼭 증명해라. 신의 무기는 진리를 위해서만 사용됐다.

0: 너 역시 이 봉을 진리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네 백성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서 승리하라.
1: 실타하는 자원왕자님!
2: 만세!
1: 실타하는 자원왕자님!
3: 가운데이라 무슨 짓이든 다 해봐라.
2: 만세!
3: 하나, 내가 왕자의 패배를
2: 만세!
3: 못 박아뒀지.
1: 만세!

0: 너희 왕자님은 왜 공격을 하지 않니?
1: 우리 왕자님? 네 왕자님이기도 하잖아.
0: 맞아. 네 왕자님이지.

0: 왜 치지 않는 거냐, 시타르타?
1: 내가 형을 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
0: 명성을 얻으려고 정치적 술수를 부리는 거냐? 하지만 오늘은 나하고 싸워야만 할 거다. 쳐라, 스타르타! 스타르타,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실패를 인정하라! 뭘 하느냐? 카필라바스투의 왕이 될 사람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스승님! 시타르타,
1: 형을 칠 수는 없습니다, 스승님.
2: 카운다냐구루. 그러면 데바다타가 카필라바스투 최고의 전사라고 선언할까요?
0: 안 됩니다! 적선하듯 던진 승리는 필요 없어요!
3: 시타르타, 공격을 해야 한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경기다.
1: 형을 공격하기 위해 팔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0: 네가 겁쟁임을 모든 사람 앞에 시인해라. 내 무술에 겁을 먹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어서 인정해!
3: 시타르타, 너는 이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네 스승인 카운다나 구루를 잊어버리든지. 그럼 우린 스승과 제자 사이는 끝나는 것이다.
1: 스승님!
3: 네가 이 경기를 이길 수 없다면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모든 게 허사가 된다. 새나 동물조차도 도전해오면 받아들이고 필요할 경우 기꺼이 싸울 준비를 한다. 너는 인간이다. 모든 영혼은 그가 하는 행동의 노예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영혼은 행동에 있다.
1: 하지만 형을요?
3: 그렇게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 시타르타. 네 본분을 다하라. 구름은 내리는 비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나무는 열매 때문에 소중하고 칼은 그 날카로움 때문에 소중하다. 마찬가지로 크샤트리아는 재능 있는 전사일 때 소중한 것이다. 시타르타, 이제 나는 떠난다. 나를 말리고 싶다면 싸워라!

모든 영은 그가 하는 행동의 노예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영혼은 행동에 달려있다. 네 본분을 다하라. 네 본분을 다하라.

형 용서해줘. 내 이익을 위해 형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스승님의 명령이라서. 첫 번째 공격은 스승님을 위해서. 두 번째 공격은 부모님의 기대를 위해서. 세 번째 공격은 백성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0: 시타르타 왕자님 만세!
1: 시타르타 왕자님 만세! 시타르타 왕자님 만세! 시타르타 왕자님 만세! 시타르타 왕자님 만세!
2: 왕비 마마 경하드립니다.
1: 시타르타 왕자님 만세!

0: 이뿐이야. 승리 행진을 준비하라, 육군 대장.
1: 예, 폐하.
0: 샤카 왕자의 용감한 예의가 마가다국과 코설라국에도 전해지도록 조치를 취하라. 출발!

0: 넌 누구냐?
1: 왕비마마, 답을 올리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해도 되올론지요. 마마를 무어라 부르오리까? 이모님? 아니면 고모님?
0: 야소다라?
2: 야소다라?

0: 야소다라구나.
1: 와, 놀라셨죠? 모두 눈이 휘둥그레지셨네요. 입가엔 미소가 가득하고요. 절 보면 모두가 기뻐하실 거라고 어머니께도 말씀드리고 왔답니다. 혹시 기쁘지 않으신 건가요?
0: 기쁘지. 그런데 대바다에서 여기까지 혼자 왔느냐?
1: 혼자 온 건 아닙니다. 제 믿음과 함께 왔죠. 여러분 모두를 만나뵙고 싶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절 기다리고 있었고요. 절 열렬히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대답해 주세요.
2: 보고 싶었지. 그런데 단답하니 대왕이 말리지 않더냐?
1: 계셨다면 말리고 못 가게 하셨겠지만 바이샬리 국에 가시고 안 계셨어요.
0: 어머니는?
1: 어머니는 대바다에서 잘 계세요. 하지만 마음은 카필라바스트에 와 있죠.
3: 너 혼자 오다니 그건 안 되지.
1: 어머니도 그리 말씀하셨죠, 외숙부님. 하지만 저도 이제 다 컸답니다. 해야 할 일도 있고요.
0: 해야 할 일? 그게 뭔데?
1: 거리를 메꾸는 일이요. 마마께서 오라버니를 뵌 지 10년이 되었고요. 저희 어머니 역시 오라버니를 10년간 만나지 못했어요.
0: 네 얼굴을 보니 어머니를 보는 듯하고 네 말을 들으니 어머니 음성 같구나.
1: 어머니께 절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와 외숙부님 사이에 견해차가 있을지라도 저는 관계를 돈독히 한 후에 돌아가겠습니다.
4: 야소다라,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도 널 저지하지 않았다고?
1: 예, 망갈라 외숙모님. 왕궁 입구에서 찬나를 만났는데 절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왕궁 밖에서 로시카를 만나 함께 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와서 자기를 알아보겠느냐고 물었어요. 모르겠다고 대답했더니 10년 만에 돌아왔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자신은 꽃을 좋아하고 자기 코끼리 이름은 쿤즈라고 말했죠. 전 즉시 고파가 온 걸 알아차렸어요.
5: 로시카! 제가 뭐라고 말했나요?
0: 고파?
1: 예, 왕비마마. 아미타 왕비마마께서 사랑을 담아 부르던 이름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5: 로시카!
6: 고파. 좋은 이름이군. 카필라바스트에 온 걸 환영한다, 고파.

0: 참 환영 한번 멋지네. 경전에는 손님을 신과 같다고 했는데 이곳에선 그렇지 않은가 봐. 이 손님은 환대를 기다리다 지쳐버렸어.
1: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느라 지금도 분주할 거라 생각했지.
0: 만날 사람은 다 만났고 이제 남은 사람은 너 하나뿐이야.
1: 대바다 타용도 만났어?
0: 어. 경기에 졌다고 매우 화가 나 있던데?
1: 실패를 그리 쉽게 받아들이진 못하는 성격이지.
0: 네 기분은? 너 역시 승리를 즐기고 있진 않네.
1: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0: 자신에게 물어봐. 모든 걸 떠나 지금 여기 이렇게 혼자 앉아있잖아. 실화도 쓰고 있는 거야?
1: 아니야. 갖가지 질문이 마음을 어지럽게 하면 나는 답을 찾으러 여기로 오곤 해.
0: 질문? 이를테면 어떤 질문?
1: 초승달빛보다 더 어두운 건...

0: 뭘까?
1: 참으로 간단한 질문이네. 여성의 눈가에 바르는 아이라인이 초승달 빛보다 어둡지.

0: 답은 명예훼손이야. 그렇다면 물보다 농도가 낮은 건?
1: 사랑? 이번엔 답을 맞췄지.
0: 지식. 지식은 물보다 낮은 거야, 야수다라.
1: 나도 질문 하나 할게.
0: 물어봐.
1: 너는 피리를 연주만 하는 거야? 아니면 가르쳐줄 수도 있는 거야?
0: 원한다면 가르쳐줄 수 있어. 지식과 행복은 나누면 더 커진다고 하잖아, 야수다라.
1: 고파. 고파는 좋은 이름이지, 그렇지?
0: 한 번에 한 음식 배워야 돼. 자, 이렇게 부는 거야.

0: 오늘 내가 혀를 치면 어떻게 될까?
1: 스타트! 형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칼을 내려놔라!
0: 우리 인간은 전쟁이나 미명하에 마을 전체를 파괴하지 않나요? 우리가 얼마나 용감한지 증명하려고 사람들을 죽여버리잖아요. 형한텐 사냥이겠지만 그들한테는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2: 이제 카운다냐 그룹을 해임해야 할 때가 온 듯합니다.
3: 카펠라바스투의 황제가 되는 내 꿈을 카운다냐가 이루어줄 거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0: 그렇게 열잔이 됐지.
1: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 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2: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0: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1: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0: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자연에서 자라 인간의 손이 빚어낸 맑고 그윽한 향기. 오랜 세월 이 땅 사람들이 음미하고 즐겨온 차. 이 차 한 잔이 우려낸 오랜 정성과 기다림은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다져진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지리산에서 날인 물줄기, 섬진강. 비옥한 땅을 적시며 우리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왔다. 지리산 중턱에 자리한 구례 화엄사. 백제성황 22년, 544년에 인도에서 온 영기 스님에 의해 창건된 천년사찰. 화엄사 경내 효대라는 언덕에는 특이한 성물들이 있다. 바로 국보 제35호 사사자 3층 석탑. 석탑 앞 석등에는 탑을 향해 꿇어앉아 차를 올리는 인물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효심 깊은 영기 스님이 어머니를 위해 차를 공양하는 모습이라는 것. 이곳 지리산과 차의 깊은 매력을 알 수 있다. 화엄사를 창건할 당시 영기 조사가 인도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심었다.

0: 심으면서 이 땅에 차나무가 자라게 되었으며 한편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대렴이 차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녹차의 시배지가 바로 이곳 지리산 기슭 장죽전이다. 신라시대에 시작된 차 재배는 불교 문화와 함께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야생차가 자라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1: 지리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강수량이 풍부하고 연중 안개일수도 높고 가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차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최고의 분포 중심지입니다.
0: 화엄사의 산의 암자인 구층암. 찻잎 따는 손길이 분주한 구층암의 덕재 스님. 양력 4월 20일경 고구를 전후로 나는 부드러운 햇잎이 제일 품질이 좋다 보니 찻잎 따는 손길도 분주해진다.
2: 차나무가 씨를 이렇게 했을 때는 밑으로 쭉 내려가서 땅에 기운을 먹고 자라요. 그래서 아마 차를 마시면 사람이 차분해지고 곱고 아마 그리 되는 것 같습니다.
0: 우리나라 고유의 차 제조법이라 불리는 제단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30호에 지정되어 있다. 한반도 남부지방에 차산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법이 공유 전승되어 왔다. 달궈진 가마솥에서 뜨거운 물로 차를 볶아 수분을 빼는 이른바 차를 덮는 과정. 덮기를 마친 찻잎을 식힌 후 찻잎의 모양을 바로잡고 차가 물에 잘 우러나게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의 시간이 만들어낸다. 지리산 야생차로 차를 덮는 덕재 스님은 오랜 세월 차와 함께하면서 그만의 다양한 제다법을 익혔다. 맛과 향을 따라 생녹차를 만드는가 하면 최근에는 시간을 두고 묵히는 발효차도 빚어낸다.
3: 재작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처음에 만들면 이제 녹색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발효가 돼서 색깔이 좀 변하고 있는 과정에.
0: 다선일미. 불가에서 차와 선은 한 가지 맛이라는 때. 졸음을 쫓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차의 효능 덕분에 불가에서는 오랫동안 차가 사랑받아왔고 이 땅의 차 문화 역시 불교를 통해 이어졌다.
4: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게 원료 자체가 우리 몸을 이롭게 하고 정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죠. 사람을 차분하게 하고 안정시키고.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은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오늘은 백성들의 존경을 성공적으로 얻은 것 같소. 카펠라바스투 백성들이 눈 속에 미래 왕의 모습을 담았어요.
1: 부디 그리 되길. 그래요. 오늘은 정말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시타르타가 진정한 크샤트리아임을 증명했고 또 야소다라를 10년 만에 만나니 참으로 기쁩니다.
0: 그래서 파자팟.

0: 하지만 짐은 그 아이가 때마다 하루 돌아갔을 때 단답하니 왕이 어떻게 대할지 염려가 됩니다. 부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오지 않았소.
1: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엄격해도 딸에게는 양보한답니다.
0: 어째서?
1: 딸은 아버지 집에서 손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2: 그만해! 대마다타 그만해라!
3: 이게 무슨 짓이야? 멈춰라! 그만두래도 대마다타!
2: 아,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3: 도대체 뭐 때문에 이래?
4: 패배한 전설을 벌주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제 자존심을 살리려는 겁니다.
3: 낙심하지 마라, 데아다타. 오늘 경기가 마지막이 아니다. 오늘 시타르타는 운이 좋아서 이긴 거야. 내일은 네가 이길 거다.
4: 내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내일은 승리의 행진도 없을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말을 타고 가겠지요. 시타르타 왕자는 마차를 타고 가고요. 거기 모여있는 인파는 다만 제 실패를 환기시켜줄 뿐입니다. 그뿐이에요.
3: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 대바다타. 네 패배 속에 승리가 숨어있다.
4: 아버지의 위로가 좋게 들리네요.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3: 아니다. 믿어야 해, 대바다타. 폐하께서 너를 위해 내리신 선물이다. 네가 음악 축제에 참석하지 않은 걸 아시고 폐하가 이 아비를 불러 말씀하셨다. 대바다타, 네가 낙심한다는 걸 아시고는 너한테 이렇게 말해주라 당부하셨다. 경기라는 것은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게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 사람이 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대바다타와 시타르타는 카필라바스트의 두 눈이라고 하셨지. 시타르타가 대왕의 자부심이라면 대바다타는 대왕의 존경심이라고.

0: 나만 홀로 남겨두고 가더니 뭘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1: 왕국의 경계선.
0: 거기에 뭐 볼 거라도 있나?
1: 내일 승리의 행진이 있을 테니까 그때 난 처음으로 왕궁 경계선 밖으로 나가게 되겠지.
0: 뭐라고? 왕궁 밖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1: 그래.
0: 그렇다면 왕궁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네?
1: 물론 스승님과 베다와 우파니샤드를 통해서 알게 된 건 있지. 과거의 얘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내 마음의 눈으로 봤어. 하지만 내일은 직접 경험하게 될 거야. 내일 성문이 나를 위해 열릴 테니까. 내일은 백성들도 만나게 되겠지.
0: 나도 함께 갈게.
1: 손님은 신이니까.

0: 약속 대신 준비는 빈틈없이 해놨겠지?
1: 물론입니다, 폐하. 시타르타 왕자가 지나갈 길은 향기로운 꽃으로 장식했고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노래를 부를 겁니다. 주변에는 오직 젊음만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슬퍼지

0: 왕자님, 왕이 되시면 저를 경호원으로 써주십시오.
1: 카필라바슈트 사람들은 누구도 쉽게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넌 이미 백성들의 마음을 쥐고 있구나.
2: 왕자님, 큰일 났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왕자님.
3: 무슨 일인데 이러느냐?
2: 표범이 불쑥 나타나서 제 아이를 물고 갔습니다.
0: 언제?
2: 방금 전에요.
0: 서둘러라, 찾아보자.
3: 왕자, 지금 가면 안 된다.
0: 그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3: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좋지 않은 상황이 생겨.
4: 염려 마세요. 데바다트와 제가 왕자와 같이 가겠습니다. 가자!

0: 저기를 봐! 표범 발자국이 보인다!
1: 발자국이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
2: 어서 가자! 표범은 잡은 사냥감을 그리 멀리까지 운반하지 못해.
0: 눈에 띄기만 해봐라. 절대 살려보내지 않으마.
1: 안 돼, 형. 죽여선 안 돼. 생포해야 돼.
3: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아기 울음소리가 근처에서 났어.

0: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아기가 살아있어.
1: 살아있긴 하지만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도록 막아야 돼. 즉시 의사한테 아기를 데려가야 돼.
2: 야소다라 말이 맞다, 시타르타. 아기를 데리고 먼저 가라. 표범은 분명 사냥한 걸 찾으러 돌아올 거다. 그러면 오늘 내 손에 죽는 거지.
0: 안 돼, 형. 죽여선 안 돼. 꼭 생포해야 돼. 약속해. 약속하는 거야?
2: 알았다. 약속하마. 하나 지금은 표범보다는 아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겠다.

0: 의사를 불러라.
1: 스타르타,

0: 아기를 이리 데려오지 말았어야 했다. 병사한테 시켜서 돌려보낼 수도 있었잖느냐.
1: 아기가 다친 걸 보고 나니 자제가 잘 안 됐어요.
2: 하지만 백성들은...
0: 백성들은 인자한 왕이 아니라 용맹한 왕을 원한다. 첫째, 너는 행렬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지 말았어야 했다. 갔으면 표범을 사살했어야만 했다. 그런데 어째서 아기를 이리 데려왔느냐?
2: 시타르타 왕자, 미래의 왕은 항상 자신의 성격을 염두에 둬야 한다.
3: 헤아, 안녕하십니까?

0: 이건 지혈을 하는 기본 처치법인데 누가 한 것이옵니까?
1: 야소다라가요.
0: 신의 가호로 상처는 깊지 않습니다. 곧 나을 것 같습니다.

0: 왕자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왕자님 만세!
1: 만세!
0: 왕자님 만세!
1: 만세!
0: 왕자님 만세!
1: 만세!
0: 왕자님 만세!
1: 만세!
2: 온 왕궁이 우리 왕자에 대한 칭찬으로 떠들썩합니다.
3: 황제는 자유로우셔는 안 돼요. 공포심이 있어야 집권할 수 있지. 나이가 들면 생각도 바뀐다는 건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정이 줄어든다는 말은 들어본 일이 없어.
2: 시타르타.

0: 넌 폐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1: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만큼이야.
0: 아버지를 위해 뭘 할 수 있느냐?
1: 말씀만 하시면 아버지의 발 앞에 제 목숨도 바칠 수 있어요.

0: 이게 뭐냐, 대바다타?
1: 아기를 공격했던 표범의 머리입니다.
2: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죽이지 않겠다고 나한테 약속했잖아. 숙분 뭐 하셨어요?
0: 노력은 했지만 표범이 도망가는 바람에 대바다타 덕분에 사살한 거야. 아니면 놓칠 뻔했다.
2: 생포할 순 없었던 거예요?
1: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데?
2: 깊은 숲속에 놓아주면 되잖아.
1: 그 식인 동물이 다시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란 말이야?
2: 원래 식인 동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야.
1: 놈이 아기 목숨을 뺏어갔다.
2: 아니, 아기는 무사해.
1: 아기가 죽을 수도 있었잖아.
2: 의심 때문에 산 목숨을 끊어버렸단 말이야.
1: 이걸 사냥이라고 하는 것이다, 식타르타.
2: 형이 왕골 가지기 위해 나를 죽일 것임을 내가 느낀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내가 형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

0: 스타트! 형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칼을 내려놔라!
1: 대받았다 말이 맞다, 시타르타. 한 번이라도 인간의 피맛을 본 동물은 마을 전체를 습격한다.
2: 우리 인간은 전쟁이나 미명하에 마을 전체를 파괴하지 않나요? 우리가 얼마나 용감한지 증명하려고 사람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우리의 욕심을 위해 목숨을 내어놔야 하는 건 그들이죠. 형한텐 사냥이겠지만 그들한테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범죄가 아닌가요?
3: 아니! 우리 대바다탄 잘못한 게 없어. 네가 지금 이러는 게 질투가 아니길 바란다. 왕자인 네가 했어야 할 일을 내 아들이 대신해준 것뿐이야. 칭찬을 해줘도 모자랄 일인데 오히려 책임을 묻다니! 이건 잘못된 게 아닌가?
0: 스타르타, 칼을 내려놓고 당장 여기서 나가거라. 나가라니까!

0: 입니다. 야소다라, 오늘이 무슨 축제인데 우리가 입고 있는 거니? 난 기억나지 않는데 네가 말해주렴.
1: 저 오늘 대바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외숙모 언니,
0: 돌아간다고? 아직 제대로 사랑팀도 못했는데 며칠만 더 있다 가려무나.
1: 람신이시여, 들으셨나요? 외숙모님이 저더러 더 있다 가랍니다. 이제 누가 부왕을 설득시킬 건지 여쭈어 주십시오. 저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냈다고 하시나 부왕은 대바다에 제가 없는 걸 보고 매우 화를 내실 겁니다.
0: 우리 가족이 다 여기 있는데 싯다르탄요?
2: 왕비마마, 왕자님을 매시러 방으로 갔으나 방에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왕궁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0: 궁 안에도 없단 말이냐? 그럼 대체 어디 있을꼬? 어젯밤에 무난 인사도 오지 않았는데. 숙부님?
3: 염려 마십시오. 제가 싯다르타를 찾겠습니다.
4: 그래요, 우리가 왕자를 찾을 테니 걱정 마세요. 방 안에 없다면 초막이나 테라스에 있겠죠. 왕자가 가면 어딜 갔겠습니까? 호수 근처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 아니야, 찬나와 함께 마구간에 앉아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카운더냐 구루와 함께 지식을 나눌 수도 있고요. 어제 왕자는 너무 어린아이처럼 행동했어요. 아슈아팔 구루가 왕자에게 정치를 배우라고 하자 싯다르타 왕자는 정치는 이기적인 게임이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0: 왕비 마마, 제가 나가서 왕자를 찾아보겠습니다.
1: 왕자를 찾았어? 아니요, 가실 만한 곳은 다 뒤져보았지만 왕자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다만 방 안에서.
2: 방 안에서? 왕자의 방에 뭐가 있었는데?
1: 한번 직접 가셔서 보세요.

0: 그렇다면 시타르타는 표범의 고통을 잊을 수가 없었단 말인데.
1: 제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모두 제 생각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스승님, 형의 행동을 반대하고 항의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2: 왕자, 한 손에 달린 다섯 손가락도 다 같지 않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성정도 각기 다 다른 법이다. 너는 비폭력을 신봉하지만 대바다타는 그렇지 않다. 표범도 그 성정 때문에 아기를 공격했던 것이다. 또한 대바다타가 표범을 죽인 건 역시 그의 성정에 기인한 것이다. 너는 네 본능에 따라서 아기를 구한 것이고,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지 말거라.
1: 스승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고통을 줄일 길은 없을까요?
2: 물론 있다. 동물은 동물적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만

0: 인간은 원한다면 성품을 바꿀 수가 있다. 폭력적이던 인간이 비폭력을 믿게도 되고 자신을 자제하고 다스릴 수도 있게 된다. 동물은 할 수 없는 일이지.
1: 스승님, 저한테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0: 먼저 마음을 가라앉혀라. 이제 명상에 들어 네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한번 다스려 보도록 하거라. 침착하고 고요한 마음은 마음의 어떤 문제도 다룰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너는 자유로워진다.

0: 예사들아, 어딜 다녀오느냐?
1: 시따라 딸을 찾으러요. 오늘 제가 대바다하러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전 부왕 말씀도 거역하고 여기로 시따르타의 경계 응원을 하러 왔는데 도무지... 자기가 왕자면 저도 공주라고요. 이제 시따르타가 직접 대바다하러 와서 저를 데려오기 전에는 카필라바스트로 오지 않을 거예요.
0: 시따르타한테 오라고 하렴. 내가 대신 혼내줄게. 그럼 되겠어?
1: 아니요, 외숙모님. 저 대신 시따르타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파가 떠나면서 보고 싶어 했다고 전해주세요.
2: 왕비마마.
0: 숙부께서 시따르타를 찾으셨는지요?
2: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야소다라를 데려다 주려고 왔습니다. 갈 길이 멀다 야소다라, 바로 출발해야 한다. 밤이 오기 전에 정글을 통과해야만 해.
1: 좋아요, 외숙. 곧 다시 올게요.
0: 숙부? 야소다르를 데리고 대바다에 가시거든. 혹시 단답하니 오라버니가 홀대해도 너무 기분 나빠 마세요.
2: 염려 마십시오, 왕비마마. 제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0: 아미타 고모님 웃음소리가 지금도 여기에 들린다고 전해주렴. 고모님을 많이 웃게 해드려.
1: 나도 네가 며칠 더 머물다 갔으면 했다만, 데바다타가 널 데려다 줄 수도 있었는데 너하고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고 하더구나. 곧 다시 오기 바란다. 응? 꼭 오렴.

0: 이건 시타르타의 피리 소리잖아.
1: 가마를 멈춰요. 시타르타가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얼른 가서 만나고 돌아올게요.

0: 주인장.
1: 고파, 네가 어떻게 여기에?
0: 나도 똑같은 질문을 하면 어떨까? 네가 어떻게 여기에? 궁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널 찾고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누군가한테 꾸짖음을 당하면 기분 나쁘다는 건 알아.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이렇게 숲에만 있는 건, 다른 사람을 다 잊어버려도 되는 건 아니잖아. 좋아, 날 보고 싶지 않으면 보지 않아도 돼. 난 떠나니까.
1: 10년 만에 왔잖아. 더 이따 가지 않을래?
0: 여기서 뭘 하며 지내라고? 그저 궁 안에서 널 찾아만 다니다 말라고? 그 밖에 뭘 할 수 있을까?
1: 나도 너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어.
0: 뭐라고? 누구를 찾고 있는데?
1: 나 자신을.
0: 사람들은 다 신을 찾는데 넌 자신을 찾고 있다고?
1: 그래. 내가 어느 날이라도 신을 찾으면, 그리고 신이 나한테 누구냐고 물으면 난 뭐라 대답해야 할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말이지.
0: 그럼 너 자신을 만나고 누군지 알면 되지. 내 눈 속에서 널 만나봐.
2: 야수더라!
1: 이제 갈 시간인가 보네.
0: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1: 뭔데?
0: 마음 상하지 않겠다고 하면 말하고.
1: 난 널 친구라고 생각해. 친구가 하는 말에 기분이 나쁠 리는 없어.
0: 어떤 사람한테도 마음이 상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외숙이신 폐하는 네가 명상에 드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 그리고 외숙모는 네가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걸 원하지 않으시지.
1: 난 혼자인 적이 없는데 어떤 순간에도 질문들과 함께 있지.
0: 바로 그 질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야. 전에 대바다하러 그분 한 분이 오셨는데 매우 좋은 말씀을 해주고 가셨어. 삶을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삶이 지루해진다고.
2: 야수더라!
1: 너도 드로나단 숙부가 부르는 소리를 무시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또 불호령이 떨어질 테니까.

0: 언제 또 올 수 있어?
1: 네가 대바다로 날 데리러 온다면.
0: 내가 가도 성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 고파.
1: 너도 알겠지만 시간보다 더 강한 건 없잖아.
0: 알겠어. 그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게.
1: 가기 전에 할 말이 하나 더 있어.
0: 지금 간다고?
1: 어. 가야 해.
0: 말해봐.
1: 10년 전 내가 떠날 때 씨앗을 줬잖아. 그 씨앗이 이제 대바다를 다 꽃밭으로 만들었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떠나는데 아직 선물을 받지 못했어.
0: 고파, 카운다냐 그룹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은 적절한 때와 시간이 있는 법이래.
1: 그럼 이 시간에는 나한테 어떤 선물을 줄 거야?
0: 전엔 씨앗을 선물했고 대바다에 꽃이 만발했으니까 지금은 이 피리를 줄게. 네 삶이 음악 소리로 충만하도록.

0: Starta.어디서 오는 길이냐?
1: 정원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0: 명상을 하고 있었느냐? 피리를 불었었느냐?
1: 피리는 고파한테 주었습니다.
0: 이 칼을 바꿔라. 나는 늘 네가 무기를 갖춘 크샤트야르인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
1: 전이 무거운 짐을 질수 없어요.
0: 너는 크샤트리아임을 잊지 말라.
1: 제가 인간이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0: 크샤트리아의 가르침은 사람을 황제로 만드는 거다. 지식이 너를 그토록 유약하게 만들어서 이제 칼의 무게조차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네 방에 있는 표범의 조각상은 무슨 의미야?
1: 표범의 고통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돌을 깎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각상이 만들어졌어요.
0: 스타르타! 그런 일 말고 네가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을 하라!
2: 루스카! 예, 왕비마마. 가서 음식을 준비해라. 왕자가 아침부터 먹질 못했구나. 시타르타, 가서 목욕 좀 하거라.
3: 폐하, 지난 며칠간 지켜보았더니 시타르타가 점점 더 카운다냐 그루에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왕자가 명상에 마음이 끌리는 건 카운다냐의 지식을 습득하고 그의 말을 늘 듣기 때문입니다. 이제 카운다냐 그루를 해임해야 할 때가 온 듯합니다.
4: 숙부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는 이제 가르칠 게 없는 줄로 아뢰옵니다. 다만 보수 때문에 탐욕을 부리는 거죠. 그 밖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5: 아닙니다, 폐하.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카운다냐 그루는 카필라바스트에서 가장 학식이 높습니다. 시타르타가 그런 분 곁에 있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카운다냐의 가르침에서 시타르타를 떼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2: 페아, 망갈라 스무 말이 맞습니다. 카필라바스트에서 카운다냐 그루보다 더 학식이 풍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카필라바스트와 시타르타의 미래를 흠집낼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0: 테바다타.
1: 왜 숙부의 말씀에 반대를 하셨어요, 어머니? 시타르타가 카운다냐 그루와 얼마나 가까운지는 어머니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한 카운다냐 그루하고 제가 대립을 보이는 것도요. 어린 시절부터 카운다냐는 늘 시타르타의 편만 들었어요. 저를 변함없이 싫어했다고요. 그리고 오늘 그를 쫓아낼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0: 너는 네 아버지하고 사고방식도 같구나. 넌 생각을 하는 도중 시야를 좁히고 있어. 생각을 할 때는 눈을 크게 떠야 해. 그럼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지. 카운다냐가 여기 계속 있게 되면 시타르타는 분명

0: 정자가 된다. 시따르타는 카운다냐 곁에서 명상법을 배우겠지. 그리고 좌정하고 명상을 하는 사람은 성인은 될지언정 왕은 될 수 없어. 자기도 모르게 카운다냐는 왕자를 카필라바스트 왕좌에서 계속 멀어지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그를 지지해야 해. 대바다탄 네가 카필라바스트의 황제가 되는 내 꿈을 카운다냐가 이뤄줄 거다.
1: 시간보다 더 강한 건 없잖아.
2: 알겠어. 그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게.
1: 가기 전에 할 말이 하나 더 있어. 사랑?
3: 우리 인간은 전쟁이나 미명하에 마을 전체를 파괴하지 않나요? 우리가 얼마나 용감한지 증명하려고 사람들을 죽여버리잖아요. 형한텐 사냥이겠지만 그들한테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형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1

0: 7499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

0: 김천 직지사 백년한 묘적선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원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000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르치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0: 하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잠내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의현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한여름. 숨이 턱턱 막힐 듯한 폭염 속에서 거침없이 산을 오르는 스님이 있는데요.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7g에 사는 예진이라고 합니다. 온 지는 2008년도에 왔으니까 지금 18년 되었습니다.
0: 해발 400m에 위치한 예진 스님의 도량 경주 7g. 이곳에 가려면 1시간은 좋게 산을 올라야 한다는데요.
2: 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저희 오늘 7g에서 같이 네. 지내려고 네네. 찾아왔는데 네. 짐이 있다고
1: 네네. 짐 있죠. 우리 항상 짐이 있죠. 우리가 올라가는 짐, 내려온 짐. 올라가는 짐에는 먹거리, 지금 물이 없으니까 물을 들고 가야 되고, 내려온 짐에는 이제 쓰레기나 뭐 이런 양초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 이거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또 이거 우리가 치우고 그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3: 동쪽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0: 제작진도 함께 짐을 들고 산을 오르기로 합니다.
1: 오늘은 저기 같이 가야 될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청소년들이 방학을 해서

0: 가서 지낼 거예요. 안녕하세요. 욕전의 용사들. 오늘 폭염에 들고 가야 합니다. 실불암 부처님께 공양 돌리고. 자, 그러면 자, 스님은 어쨌거나 이거 하나 더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거. 여러분 이거 들으실 수 있겠어요? 자.
1: 가방 안에는 칠불암에서 쓸 생활용품과 생수, 그리고 부처님께 올릴 공양물들까지 가득 들어있는데요. 평소라면 부모님이 짐을 들어줬겠지만 칠불암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내 짐은 물론 함께 쓸 짐까지 직접 날라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무거운 배낭이지만 아이들은 힘든 내색 없이 몫을 짊어집니다. 제작진은 조금이라도 편하게 짐을 옮겨보겠다며 지게라는 묘안을 꺼내드는데요. 그런데 막상 지게를 메워보니 만만치가 않나 봅니다. 결국 지게를 내려놓고 다시 배낭을 메는 제작진. 역시 인생엔 편한 길이 없다는 걸 다시금 깨닫습니다. 자동차도 닫지 않고 기계의 힘도 빌릴 수 없는 칠불암. 모두 어깨에 짐을 나누어 메고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평소 같았다면 오가는 등산객의 도움을 받거나 스님 혼자 이 짐들을 옮겼을 거랍니다.
0: 지금은 사람이 또 많아졌지만 사람이 없을 때는 꼭 필요한 물품이 있잖아요. 그럼 갔다 오죠. 사러 갔다 오죠. 그래서 그렇게 갔다가 오면은 한나절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밤에 올라온 적도 있었어요.
1: 오늘은 함께 짐을 나눠 들어주는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어 발걸음이 가볍다는 스님.
0: 도를 애가 없잖아요. 기계 도를 애가.
2: 그래서 다 들고 올라가셔야 돼요.
0: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노레일은 인간 모노레일이다. 이 인간 모노레일은 느리지만 숨소리, 땀소리 이렇게 들고 가는 아주 오염이 안 된 그런

0: 제가 한때 그랬었어요.
1: 스님은 이 시간이 짐을 나누어 드는 것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답니다.
2: 올라와 보니까 어때요, 지금?
3: 재밌긴 한데 살아있는 게 뭔가 신기해요.
2: 뭔가 좀 깨달음을 받았구나.
3: 제 무릎이 좀 강한 줄 알았는데 이제 확실히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4: 딱 밖에 풍경 보니까 올라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모두가 땀을 뻘뻘 흘리며 산을 오르던 그때,
0: 지금부터 숲속 명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도 다

0: 들어보세요. 이 작은 귀에서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1: 자연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선물하는 스님. 눈을 지그시 감고 숲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평소라면 무심코 흘려보냈을 자연의 소리들. 오늘은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무더위에 지쳤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칠보람을 향해 산을 오르는데요. 힘겹게 오르던 산길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아이들.

0: 뒤따르던 제작진에게 물도 건네고 먼저 경력까지 건네는 여유를 보입니다. 서로 걸음을 맞추며 오르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랐는데요. 숨이 턱 막힐 만큼 가파르게 이어지는 고개를 지나자 그토록 기다리던 칠부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 칠부람은 원래 그 암자는 그 한 100년 정도 된 그런 한 조그만 옛날에 무너진 집이 있었어요. 무너진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2009년도에 다시 우리가 증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왜 또 이렇게 암자가 있냐면 우리 보시다시피 칠부람 국보 부처님이 계세요. 그 남산에 많은 그 폐사지와 탑과 불상이 있는데 이 칠부람의 유일한 국보 부처님이세요. 그 가장 1300년 됐지만 남산에서 가장 훼손이 안 된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암자가 지어진 것 같아요.
2: 삼배 올립니다. 자, 이렇습니다.
0: 무사히 올라온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나란히 삼배를 올립니다.
2: 지금 벌써 달이 떴습니다. 우리가 햇빛 쨍쨍할 때 올라왔는데 달이 돋아났어요. 우리 가서 저기 산신님한테도 가서 산신 할아버지한테도 인사하러 갑시다.
0: 이 산자락을 오래도록 지켜온 또 다른 곳을 찾아가는데요. 모두 정성껏 예를 갖춥니다. 쉽지 않은 산길을 올라야만 만날 수 있는 곳, 칠부람.
2: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매일 왔다 갔다 하진 않지만 이 걷는 길이 이미 수행이에요. 생각의 지우개, 무념무상, 오직 걸을 뿐, 오직 오를 뿐.
1: 꽃보다 출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주 칠부람 중은사 예진입니다. BTN 불교 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의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ARS를 통해 BTN 불교 TV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이제 각자의 짐을 내려놓고 하룻밤 머물 준비를 하는데요.
2: 그것도 다 풀어서.
0: 힘겹게 메고 올라온 배낭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이들이 따로 챙겨온 피자빵. 하지만 이 빵은 간식이 아니랍니다. 부처님께 올리기 위해 아이들이 준비한 공양물이라는데요.
2: 빵을 이제 하나 니 해서 조금 이따 절하기 전에 불 밝히고 올립시다. 향 하나 불 밝힙시다.
0: 그뿐만이 아닙니다. 배낭 속엔 부처님께 올릴 과자와 무거운 쌀까지 가득 담겨 있는데요. 힘든 산길에 몇 번이고 내려놓고 싶었을 배낭. 먹고 싶은 유혹도 참아가며 부처님께 올릴 공양물을 끝까지 품고 온 아이들. 스님은 그 마음이 참 기특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공약물을 모두 올리고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는 아이들. 불공을 올리느라 고단함도 잊은 듯한데요. 과연 아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가족의 건강도 빌고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을 마음속에 그려보기도 했을 텐데요. 소원은 저마다 다르지만 부처님 앞에 선 아이들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간절해 보입니다.

0: 불공을 마치고 이번에는 참선 시간. 아무 소리도 없는 고요한 이곳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데요. 아이들은 스님을 따라 이 느리고 고요한 칠불암에서 잠시 멈추고 쉬어가는 법을 배웁니다. 복잡했던 머릿속을 하나둘 비워내는 시간. 눈을 감으니 비로소 마음속 밝은 달이 떠오릅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다던 옛 선사의 가르침처럼 작은 손을 모은 아이들은 어느새 차오르는 마음의 평화를 느낍니다. 참선을 마친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산을 함께 오르며 서로를 기다리고 도와주었던 순간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두 손 모아 마음을 전했던 시간까지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씩 떠올리며 일기장에 담아봅니다. 스님도 그 곁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조용히 글을 써내려갑니다. 아이들은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과 자신에게 전하고 싶은 다짐까지 글로 적어 부처님 앞에 놓으며 간절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1: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고 그냥 말했어요. 부탁했어요.
2: 10년 뒤엔 뭐 어떻게 돼 있을지 수 없어요. 처음에 올라올 때 너무 더워가지고 올라오기가 힘들었는데 또 올라와서 풍경 보고 노을 보니까 올라오기를 잘한 것 같다 생각했어요.
3: 스님 지금은 네. 이제 뭐 하고 계신 건가요?
4: 오늘 하루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리 청소년 또 초등학교 고학년 지환이의 좀 소감문을 적으라고 했는데 이 소감문을 읽어보니까 참 재밌네요. 그리고 우리 또 학인 스님도 같이 올라왔는데 또 소감문을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읽고 있어요. 근데 아주 너무 너무 좀 감동이네요.
0: 아이들이 꾹꾹 눌러 담은 오늘 하루의 기록.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던 스님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데요.
4: 칠불암에 스테이를 하러 왔습니다. 처음에 올라올 때 힘들었지만 오다 보니 점점 재밌어졌습니다. 제가 뱃속에서부터 칠불암을 오니 이제 칠불암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처님 덕분에 설거지 내기와 쓰레기 버리기 내기를 이겨서 저는 상만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까지 칠불암이 잘 있다가 집에 잘 가겠습니다. 부처님 안녕히 계세요.
0: 어느새 칠불암에도 어둠이 내려앉고 아이들은 스님을 따라 하룻밤 머물 처소로 향하는데요.
4: 조심해, 여기 왼쪽에 남떨어져.
0: 모든 것이 낯선 산사의 밤.
4: 신발 벗고 가요.
0: 아이들에게는 순간순간이 새로운 경험입니다.
5: 부처님 세계다.
0: 잠들기 전 간단히 씻으러 이동하는데요.
4: 세면도구 들고 나와서 저기서 씻으러 간다 이제. 방은 여기 불을 켜놓으면 돼. 벌레는 문 불을 꺼야 벌레가. 여기서 이제 씻는 거야. 이게 우리 씻는 장소야. 아유, 물이 진짜 없네. 잠깐만, 물이 없다. 아예 물 없다. 물이 없었어.
0: 현재 길어지는 가뭄에 하늘길마저 바짝 마르면서 거대한 자연의 정수기마저 동작을 멈췄다는데요.
3: 선생님, 그러면 지금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네. 종종 있는 거예요? 아니면?
4: 거의 물이 없죠. 물 나오는 데가 귀한 데죠.
3: 그래서 저희가 올라올 때 그 페트병이랑 다 챙겼다는 거예요. 이게 먹는 물도 되지만 내가 씻고 다 사는
4: 그렇죠. 그렇죠. 다 이걸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3: 아껴 써야겠네요.

0: 정확했어야 되죠. 네. 알았죠? 그렇게 아까워. 그렇게 많이 쓰면 아깝지 않나?
1: 물이 귀한 이곳에서 아이들은 평소 당연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봅니다.
0: 그냥 물을 아껴 쓰는 게 일상이고 그냥 여기 살면 좀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이제 절집안에서 복을 감한다, 복을 짓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복을 좀 아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함부로 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물, 전기 이런 걸 굉장히 좀 아껴 쓰게 돼요.
1: 아이들도 잠자리에 들고 제작진도 쉬기 위해 처서로 향하는데요.
0: 여기서 이제 예, 아까 보셨죠? 예불 할 때 이렇게 예불 하고 참선 할 때 이렇게 참선하고 그다음 밥 먹을 때는 또 이렇게 먹고 그리고 차 마실 때는 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또 다 차를 마셔요. 그래도 여기가 부처님 옆에서 바로 잘 수 있으니까 여기가 거의 가장 기운이 좋은 방이에요. 그래서 좀 뭐 하루 불편하지만
2: 아, 전혀 안 불편해.
0: 네. 행복한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0: 고생하셨어요. 네, 편히 쉬세요.
2: 네.
1: 불편함도 낯섦도 잠시 잊고 산사의 밤은 그렇게 깊어갑니다. 다음날 새벽부터 가파른 길을 올라 도착한 곳은 바로 신선암인데요. 천년의 세월을 품은 마해보살 반가상이 자리한 이곳. 아이들과 스님은 이곳에서 다시 한번 두 손을 모아봅니다.
3: 하루지만 하루 그냥 함께 어린 스님들하고 또 이렇게 우리 불법이 이렇게 청소년들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또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주 너무 너무 좋습니다.
1: 다음 시간.
4: 가뭄이 해소되도록 잘 도와주세요. 합장 반배, 일배.
5: 이렇게 봐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긷는 거야.
1: 천년의 세월을 품은 칠보람에서 물 한 바가지의 소중함과 밥 한 끼의 감사함을 배우고 산을 내려온 뒤에는 함께 노래하며 마음을 나누고 몸과 마음을 깨우는 요가 시간도 가져보는데요. 예진 스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산사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6: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7: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6: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8: 네, BTN 불교 TV 붓다웨입니다.
6: BTN은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8: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9: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열방행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합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2: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3: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2: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3: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푸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2: 그거 좋네. 좋아.
3: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2: 제사까지도?
3: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2: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

사역자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3일에는 일묵 스님을 모시고 선정과 깨달음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낮추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너무 힘들어. 더는 못 가겠어.
1: 그래? 그럼 호랑이를 풀어야겠네.
0: 호랑이?
1: 호랑이 때문에 연못을 한 번에 건넌 스님이 있거든.
0: 정말?
1: 당연하지. 좋아, 오늘은 강원도 동해의 사마사다.
0: 사마사?
1: 사마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인데, 고려 땐 태조 왕건의 원찰이었고, 조선시대 땐 왕명으로 수륙제를 지내던 국가 사찰이었어.
0: 수륙제가 뭐야?
1: 바다와 육지의 혼을 위로하고 불법을 전하는 행사가 수륙제야. 지금도 사마사에선 해마다 10월이면 의규에 따라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륙제를 개최하지.
0: 아, 나도 10월엔 꼭 사마사에 가봐야겠다.
1: 그 전에 사마사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가봐야지. 수리수리 마하수리 두타산 사마사로 고고! 옛날 사마사엔 신심이 두터운 젊은 스님이 있었는데, 그만 탑돌이를 하러 온 아랫마을 처녀에게 한눈에 반해 상사병으로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2: 아니, 어찌 갖지 못할 것을 탐해 이리 괴로워하는 게냐. 일어나거라. 가서 처자를 보고 오자.

0: 그렇게 큰 스님은 젊은 스님을 데리고 처녀를 만나러 마을로 내려갔죠.
1: 사마사의 두 스님께서 어인 일이십니까?
2: 시주를 다니다 잠시 밥이나 얻어먹을까 해서 들렀습니다.
1: 안 그래도 감사한 일이 있어 시주를 할까 하였습니다.
2: 아니, 감사한 일이라뇨?
1: 부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좋은 배필을 얻게 되었습니다.
3: 혼인을 하신단 말씀입니까?
1: 예.
3: 아이고.
2: 이제 그만 마음의 애욕을 비우거라.
3: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0: 젊은 스님이 처녀에 대한 마음을 저버리지 못해 괴로워하던 그때, 호암사 근처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튀어나왔습니다.
4: 어서 피하거라!
0: 큰 스님은 도력을 발휘해 넓은 연못을 뛰어넘었지만 젊은 스님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두커니 서 있었죠.
4: 아니, 뭐 하는 게냐? 그대는 죽을 테냐?
3: 어리새끼도 죽음 앞에서 애욕 때문에 주저하다니.
4: 에이!
0: 어리석음을 깨달은 젊은 스님은 연못을 뛰어넘었고, 뒤따라오던 호랑이는 그만 연못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젊은 스님은 깨달음을 얻고 정진 수행하여 큰 스님이 되었답니다.
5: 나도 도력을 쌓으면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0: 넌 다리가 짧아서 안 돼.
5: 뭐가? 저 강 속의 검은 길이 뭔지 알아?
0: 저건 서역의 약사 삼불이 용을 타고 오신 길이야.
5: 삼불이면 세 명?
0: 맞아. 이번엔 삼화사 창건에 얽힌 약사 삼불의 이야기로 떠나봐야겠다. 약사 삼불 이야기로 고고! 신라 말, 용 한 마리가 돌배 하나를 끌고 정라진 폭으로 정착했습니다. 배에는 얼굴이 금빛으로 빛나고 키가 6척인 약사불 삼형제가 타고 있었는데, 큰형은 검은 연꽃, 둘째는 푸른 연꽃, 셋째는 황금 연꽃을 손에 들고 있었죠.
2: 드디어 두타산에 도착했구나.
6: 산의 형세가 꼭 부처님이 누워있는 모양 같습니다.
7: 두타란 이름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뜻이니 우리한텐 딱 맞는 산인 듯합니다.
2: 그래, 이제 각자 터를 잡아 사찰을 짓도록 하자.
0: 그렇게 큰형은 흑년대, 둘째는 청년대, 셋째는 백년대를 지었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삼화사, 지상사, 영은사입니다.
2: 우리 약사 삼불에게 이리 많은 제자들이 모이니 이 모든 게 부처님의 뜻이로다.
0: 약사 삼불은 많은 제자들을 두어 불법을 전하였는데, 삼화사에 안치된 철불은 약사 삼불 삼형제 중 맏형의 불상이라 전해지고 있답니다. 무슨 생각하냐?
5: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
8: 뭐가?
5: 너랑 나 닮은 데가 하나도 없는데 친구인 거.
8: 그거야, 마음이 통하니까 그렇지.
5: 그런가?
8: 친구라.
0: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안양 연불사다.
5: 연불사?
0: 연불암이란 이름으로 더 유명한 연불사는 안양 삼성산에 있는 사찰인데, 신라의 고승인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불도와 수행을 닦던 구도도량이야. 조선 3대 왕인 태종이 세 분의 뜻을 잇기 위해 사찰을 크게 중창하면서 지금의 연불사가 되었지.
5: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함께 수행했단 말이야?
0: 맞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바로 이 세 수행자의 이야기야. 그럼 바로 수리수리 마하수리 연불사로 고고!

0: 신라시대의 의상대사와 원효대사는 산속에서 함께 수행할 친구를 찾아 나섰는데 바로 평민이지만 식견이 높았던 윤필거사였습니다.
1: 윤필거사!
2: 아이고! 두 대사가 어떤 일이십니까?
1: 기니 할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2: 할 이야기란 게 무엇입니까?
1: 나와 원효대사가 산에 들어가 수행을 할까 하는데 윤필거사도 함께 하시지요.
2: 저 같은 평민이 어찌 두 큰 스님과 함께...
3: 자, 참 겸손이 지나치시네. 식견으론 우리 두 사람보다 한 수 위 아닙니까?
1: 맞습니다. 그러니 함께 하시지요.
2: 아, 저희야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0: 그렇게 신라 문무왕 667년 세 사람은 함께 불법을 공부하며 수행할 장소를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3: 이곳이 좋겠습니다. 여기 삼성산에서 수행하지요.
1: 산의 기운이 맑으니 괜찮을 듯합니다.
2: 저도 동감입니다. 이 삼성산을 수행 장소로 삼으시지요.
0: 그렇게 세 사람은 삼성산의 자리를 잡고 각각 초막을 지었습니다.
3: 자, 다들 각자 초막에서 수행을 하다 한시에 모여 토굴에서 불법을 공부하는 걸로 합시다.
0: 세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전엔 초막에서, 오후엔 토굴에 함께 모여 불도를 닦으며 연부를 외웠는데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연불하던 그곳이 연불암, 지금의 연불사가 되었답니다.
4: 아, 그래서 연불암이구나. 난 삼성산에 바위가 많대서 연불암도 바위인 줄 알았는데.
0: 다들 그렇게 오해를 하지. 여기엔 워낙 바위가 많거든. 저기 봐.
4: 마에비룩 보살 말이야?
0: 맞아. 그것도 원래는 바위였어.
4: 진짜? 저렇게 큰 바위가 있다고?
0: 믿기 힘들면 마에미륵 보살이 세워졌던 1964년으로 가자고. 자, 고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연불사는 그만 폭탄에 맞아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연불사의 주지로 온 기석화상은 역사 깊은 사찰을 다시 되살리기로 결심했죠.
2: 고승들의 수행처였던 연불사인데 어떻게든 사찰을 다시 일으켜야 해. 부처님께 기도하면 그 방법이 나오겠지.
0: 연불사를 되살리기 위해 매일 기도를 하던 어느 날, 기석화상의 꿈에 금빛 미륵이 나타나 이마를 짚어주며 말했습니다.
5: 네 영혼이 무엇이냐?
2: 이 연불사를 되살려 불법을 전하는 겁니다.
5: 당장 마의 불상을 새겨 중생을 구제하라.
0: 미륵은 불상을 새기라는 말만 남긴 채 사라졌고 기석화상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찰 뒤 커다란 바위가 서 있는 곳으로 향했죠.
2: 이 바위로구나. 여기에 마에불을 새기면 사찰과 산 밑을 충분히 내려다 볼 수 있겠어.
0: 기석화상은 8m 높이의 바위에 마에불을 새기기 시작해 5년 만에 미륵불을 완공하게 되었고, 연불사 마에불은 중요 근대 불교 예술의 표본이 되었답니다.

0: 이긴 내가 이긴 거다.
1: 내가 일부러 천천히 뛴 거거든.
0: 어쨌든 내가 이겼으니까 나무 그늘은 내 자리야.
1: 그래, 난 졌으니까 땡볕에서 땀이라 뻘뻘 흘리지 뭐.
0: 농담이야, 농담. 더운데 그늘로 들어와.
1: 진짜?
0: 군수님이 명당은 나눠 쓰는 거랬어. 그래야 복 받는다고.

0: 명당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영탑사다.
1: 영탑사면 옛날부터 아픈 사람을 낫게 해줬다는 약사열의 기도 도량 아니야?
0: 맞아. 영탑사는 신라의 도선국사가 창건했는데 고려 때 보조국사가 사찰 안에 5층 석탑을 세우고 이름을 영탑사라고 지었지. 영탑사는 천년 고찰답게 고려시대의 탑과 불상 그리고 다양한 문화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동 비로자나불 삼존 좌상은 가치가 어찌나 뛰어난지 몇 번이나 일본에게 도둑맞을 뻔했다니까.
1: 진짜? 아, 궁금해. 빨리 영탑사로 출발하자.
0: 좋아. 그럼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영탑사로 고고. 조선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젊은 시절 왕가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세력을 얻지 못해 세도가들의 멸시를 받았죠.
2: 언젠가 권력을 잡아 너희들의 굴을 납작하게 해줄 테다.
0: 권력을 잡지 못한 게 아버지 묘자리 때문이라고 생각한 이하응은 아버지 묘를 명당으로 옮기기 위해 풍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 갑자기 풍수책은 뭐 하러 보십니까?
2: 아버님의 묘를 이장할 생각이요.
3: 조상 묘가 좋아야 후손이 잘 되는 법이긴 하지요. 그러지 말고 지관 정만인을 만나보세요.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지관이니까요.
2: 당장 그를 만나겠소.
4: 묘를 이장할 명당이라. 이대에 걸쳐 임금이 나오는 자리와 만대에 걸쳐 영화를 누리는 자리. 어느 곳을 택하시겠습니까?
2: 그야, 임금이 나오는 명당이지.
4: 헤헤, 이를 어쩌나. 그 명당을 가야사가 차지하고 있으니.
0: 지관 정만인이 말하는 가야사는 백제시대에 세워진 대가람이었습니다.
2: 안타깝군. 이 명당을 사찰이 차지하고 있다니.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4: 응? 방법이라뇨?
2: 저 절을 없애면 되지 않겠나?
0: 그날 밤, 이하응은 아무도 없는 밤 가야사에 불을 지르고 그곳에 아버지 남연군 이구의 묘를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5: 가야사는 불타고 이렇게 종만 남았군요. 이 종을 영탑사로 가져갑시다.
0: 그렇게 불타버린 가야사의 범종은 영탑사에 안치되어 지금까지 꺾이지 않는 불심을 전하고 있답니다.
1: 근데 이하응은 어떻게 됐어? 지관 말대로라면 왕이 둘만 나오고 끝난다는 거잖아.
0: 맞아. 이하응의 아들이랑 손자까지 왕이 되고 조선이 없어져 버렸거든.
1: 아...
0: 자, 범종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다음 절따라 전설따라는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진다는 여기.
1: 유리광전?
0: 맞아. 유리광전이란 글씨는 8살 아이가 쓴 건데 글씨를 쓸 수 있었던 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지.
1: 어떤 소원이 이루어진 건데?
0: 궁금하지? 그럼 바로 유리광전 이야기로 떠나보자고. 절따라 전설따라 고고! 고려 말, 무학대사는 전국을 돌며 사찰터를 찾아다니다 이곳 상왕산까지 오게 되었는데,
4: 아니 저건!
0: 무학대사 눈앞에 금빛 찬란한 커다란 바위가 떡하니 서 있었죠.
4: 심상치 않은 바위야. 이 바위에 불상을 새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0: 무학대사는 그 즉시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며 바위에 불상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불상을 영탑사 유리광전에 모시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씨 부인이

0: 유리광전에 와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 영탑사의 약사 여래님은 평생 한 번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들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부디 대를 이을 아들 하나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2: 충청남도 서산 천수만에 위치한 서해의 작은 섬 간월도 그곳은 이제 묻히된 지 오래지만 간호람은 지금도 하루 두 번 만조 때면 섬이 된다. 바다에 떠있는 모습이 연꽃 또는 배와 닮아 연화대 낙가산 원통대라 불렸던 간호람.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면 비로소 간호람으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 마당의 사철나무는 간호람을 창건한 무학대사가 지팡이를 꽂아놓은 것이 자라 나무가 됐다고 한다. 당시 무학대사는 잎이 피어나 나무가 되면 구군이 돌아올 것이라 예언했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 망공스님이

새파란 잎이 돋아있는 것을 보고 중창 기도를 시작해 1941년 가노람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망공 스님은 일제강점기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관음 성지의 불씨를 지켜냈다. 가노라미는 대웅전 대신 관음보살을 모시는 원통전이 있다.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모이는 그 중심에 목조 보살 좌상이 모셔져 있다.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작은 법당 하나, 용왕각. 바다를 가르며 일하는 어부의 안녕을 비는 관세음 보살의 마음이 담겨 있다. 수많은 비바람에 흔들리고 바닷길이 끊어져도 법맥을 이어온 가노람. 깨달음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피안에서 가노람은 수없이 길을 열고 닫으며 우리에게 깨달음에 대해 설법하는 듯하다.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작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

0: 그러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1: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0: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1: 네.
0: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1: 네.
0: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밖에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1: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0: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0: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1: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을
1: 아이고,
2: 했는데,
1: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1: 네.
2: 예
1: 예.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1: 네네네네. 네.
2: 수술했는 자리가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1: 네.
2: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1: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1: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1: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1: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1: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1: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그러니까요. 예.
1: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0: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1: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1: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0: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1: 네, 어머니 힘내세요.
0: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이게
0: 네.
1: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0: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1: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 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0: 여기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 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볼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치료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주사라는 것은요. 무릎관절이든 어깨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증식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 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걸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라는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0: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1: 네,
0: 이분도
1: 맞습니다.
0: 그러신 경우 같아요.
1: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0: 네.
1: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0: 벗겨졌어.
1: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0: 네.
1: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0: 네.
1: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0: 네.
2: 49년생.
1: 49년생.
0: 49년생이시고,
1: 네.
0: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1: 네,
2: 네.
1: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소리만 들어도
1: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저기, 뭐야, 무릎을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1: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1: 아이고,
2: 번은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1: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1: 안
2: 수술을
1: 아프고,
2: 안 아픈데
1: 네.
2: 이쪽 다리가,
1: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1: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1: 이게 이제 수술을
2: 반대
1: 여러 번,
2: 병원에는
1: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1: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0: 가벼운
2: 맞고
0: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0: 상황이고,
2: 빼고
0: 네, 물도 빼고,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1: 네,
2: 저기
1: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1: 맞았어요?
2: 번씩 맞는 거
1: 네,
2: 그거 맞고요.
1: 어때요?
2: 그리고는
1: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1: 아,
0: 네, 한 달.
1: 한
0: 좀
1: 달은
0: 짧은 것
1: 조금 너무
0: 같아요.
1: 짧은 것 같은데, 이게
2: 네.
1: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퉁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선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2: 네. 그러지 않아도, 아유, 그,
1: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1: 아, 예.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1: 네.
2: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1: 아,
2: 이번에도,
1: 예.
0: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2: 네.
0: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1: 네,
0: 다양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어머님

0: 받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적극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0: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란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0: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운동 치료, 그리고 신경 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 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은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것 같다가
2: 그렇죠.
1: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2: 아,
1: 하니까
2: 너무
1: 마음이
2: 좋다.
1: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우리가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 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2: 네.
1: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 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1: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 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그
1: 네.
0: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1: 그러니까요.
0: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화 원장님과 허리 통증,

0: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1: 네네.
0: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1: 50년 528여.
0: 50년생이시고.
1: 네네.
0: 네, 저희 김우카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1: 저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2: 안녕하세요, 어머니.
1: 네네.
2: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1: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2: 아, 네. 혹시
1: 서서 일을 할 때도
2: 네네.
1: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2: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1: 네네.
2: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1: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2: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1: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2: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1: 네.
2: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1: 네네네. 좀 있다가.
2: 아, 그렇죠? 아.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1: 네네.
2: 협착증이나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1: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2: 네.
1: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2: 네네네네.
1: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2: 네.
1: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2: 어머님 혹시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1: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2: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1: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2: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님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1: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없어서
2: 네.
1: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2: 네.
1: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0: 네.
1: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근육을 키워라.
2: 네네네.
1: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2: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2: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0: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3: 많이 답답하죠.
0: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2: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0: 네.
2: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0: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 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1: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1: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1: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네.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 네,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1: 네.
3: 67이야.
1: 어허.
2: 60대 후반.
1: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1: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1: 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3: 예,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주저앉고
0: 하거든요. 어머님 그럼 저기

0: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1: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아.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1: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1: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채우시고. 네. 네. 예,
1: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1: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2: 시술을요?
1: 예, 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1: 예, 5분도 못 걸어요.
0: 예.
2: 아, 아,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1: 예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1: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1: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아,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0: 예, 그렇죠.
2: 네.
1: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예.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2: 그러니까요, 네.
1: 예, 예.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1: 예.
0: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1: 예.
0: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예. 좀 찾아가셔서요.
1: 예.
0: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1: 예.
0: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1: 예.
0: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1: 예.
0: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1: 예.
0: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1: 예.
0: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1: 예.
0: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1: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1: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수술 없이
1: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0: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0: 척추 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 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탁해.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선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0: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2: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0: 여러분들이 강렬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작은 죄라고 해서 막아서 지키지 않으면 모두 지옥의 원인이 되나니, 비유하자면 작은 불씨가 산과 숲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것과 같도다.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2: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3: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4: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5: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7: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

0: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사람이 만일 자신을 사랑하거든 모름지기 삼가 자기를 지켜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가운데 적어도 한 번쯤은 자기를 살핀다.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 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물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충만한 마음으로 합장파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은 융창으로 세상 모든 일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괜히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빛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0: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울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를 생각합니다.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2: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DTM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0: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BTN 뉴스가 오늘부터 사흘간 한국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 스님들이 걸어온 길을 조명합니다. 오늘 첫 순서로 경청의 리더십을 내세운 기호 1번 경우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한국불교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들의 종단 운영 로드맵을 집중 분석합니다. 오늘은 교부 분권과 복지 등 종무 행정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종립고교 학생들의 출가 등용문 템플스테이 선언에서 이번에도 두 명의 학생이 출가를 적극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가를 포함해 불교계 핵심 인재를 개발하기 위한 선언의 비결을 짚어봅니다. 프랑스와 일본, 미국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직접 만나기 어려운 국외 유출 문화유산들이 장인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고향 땅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전시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종도들과 소통하기 위한 후보 스님들의 걸음도 바빠지고 있는데요. BTN 뉴스가 오늘부터 사흘간 한국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 스님들이 걸어온 길을 조명합니다. 오늘 첫 순서로 경청의 리더십을 내세운 기호 1번 경우 스님의 발자취를 윤호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 문화로.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나서며 교구와 함께 불교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경우 스님. 1985년 선운사에서 태허 지성 스님을 은사로 입산한 스님은 그해 삼위계를, 1989년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제30대 총무원장 정대 스님 시절 사서국장으로 총무원 행정에 입문하고 호법국장과 감사국장, 사서실장까지 역임했습니다. 제15대, 16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하고 2015년 선운사 주지에 취임한 뒤 세 차례 연임에 성공하며 교구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2: 선운사의 미래를 위한 저의 간절한 바람과 사부대중의 불태전의 서원으로 삼가 부처님 전에 향을 사르고 지심으로 구하노니 지혜와 자비로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1: 재임 기간만 10년이 넘는 선운사 주지 시절, 경우 스님은 원용살림을 통한 교구 공동체 실현에 앞장섰습니다. 60여 말사가 참여하는 공동재정 모델을 개발하고 불교의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전법도량 개설과 계층법회 운영을 이끌었습니다. 호남권 교구본사 가운데 가장 먼저 단기 출가 학교를 운영하고 고창에 불교회관을 세워 문화포교에도 힘썼습니다.
3: 오늘 작은 음악회입니다만은 즐기시고 또 옆에 갤러리에 좋은 작품들도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마음에 담아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선운사를 연간 2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는 도량으로 일신하고 이제는 총무원장에 도전하는 경우 스님. 스님이 스스로 내세운 가장 큰 강점은 경청입니다. 낮은 자세로 듣고 큰 걸음으로 실천하겠다는 스님의 다짐은 사부대중과 불교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원력이 담겼습니다.
2: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한국 불교에 던지는 물음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1: 교구 살림을 일궈온 뚝심과 경청의 리더십으로 종단 변화를 약속한 경우 스님. 사부대중과 함께 한국불교 100년의 미래를 새로 쓰겠다는 스님의 도전에 선거 열기가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지금 한국불교는 탈종교화와 출가자 급감이란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특히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교구로 나누고 사찰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종단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새 후보 역시 교구 분권이란 큰 방향성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법과 종단 운영의 로드맵에선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종무 행정을 시작으로 새 후보가 제시한 종단 운영 청사진을 집중 분석합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4: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교구와 대중에게 나누겠다는 개혁안.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나선 새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핵심 화두입니다. 하지만 교구 분권과 종무 행정의 구체적인 방향에서는 후보마다 차이를 보입니다. 기호 1번 경우스님은 지방 분권형 교구 자치제를 통한 공동 운영제를 앞세웠습니다. 교구법을 새로 제정해 말사주지 임명권을 교구로 이양하고 교구 행정을 디지털화하는 한편 교구 본사 주지 회의를 중심으로 종단을 이끄는 공동 운영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 차별 없는 평등한 승가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승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수행하고 정법하며 책임을 나누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4: 기호 2번 정념스님은 종헌 명문화를 통한 권한 이양에 초점을 뒀습니다. 지역 종무는 지역 대중이 우선 결정하고 중앙은 지원 보완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종헌에 명시하고 교구자치법을 제정해 말사주지 임명권 이양과 주요 종령 제정 시 교구장 회의의 합의권을 법제화하겠다는 겁니다.
5: 종단의 권력구조 형성의 절차적 과정, 이것이 대중이 동의하기 어려운 지금 이런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권력이 좀 하향화해서 대중 속으로 또 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의 방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4: 기호 3번 진우스님은 교구본사의 역량 강화와 지원 체계 구축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중앙의 권한을 교구로 과감히 이양한다는 전제하에 조계종 연구소를 전문화해 본말사 지원 기능을 높이고 중앙종무원의 교구본사 순환 근무제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6: 이제 중앙이 앞서고 교구가 따르는 종단이 아니라 교구와 함께 생각하고 교구와 함께 결정하며 교구와 함께 실천하는 종단으로 바꾸겠습니다.
4: 비구니 스님의 참종권과 역할 확대에 대해서도 후보별 접근법이 다릅니다. 경우 스님은 전국 비구니 회와의 정책 협의를 정례화, 상시화하고 성별이 아닌 능력과 원력에 따라 평가하는 평등한 승가 공동체를 약속했습니다. 정념 스님은 비구니 스님의 역할 확대에 공감하며 소통과 참여 강화를 위해 AI 대중공사 플랫폼을 활용한 의사결정 구조의 개방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비구니 스님 위상 강화와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을 국력화하고 실질적인 권익 향상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종단 재정 확충 및 배분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경우 스님은 교구별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말사 공동재정 모델을 마련해 교구의 재정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 정념 스님은 중앙예산 30%의 포교기금 의무화와 교구 간 공동발전기금으로 재정격차를 줄이고 외부 독립기관 감사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제안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기념품과 전통문화상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활성화하는 수익사업 다변화를 통해 종단 전체의 재정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스님들의 노후와 삶을 살피는 승가복지 역시 세부 대안이 갈립니다. 경우 스님은 권역별 승려 전문 요양수행원 설치와 수행연금제 확대를 내걸었고 정념 스님은 기본소득 도입과 의료비 전액 지원, 교구별 노후 요양 거점 마련을 포함한 능동형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기본 수행비 지급을 비롯해 교육과 의료, 주거 등 출가에서 열반에 이르기까지 종단이 완전하게 책임지는 복지체계를 공약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도 하나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념 스님은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총무원장 5년 단임제 전환을 종원으로 명문화하고 선거인단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진우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추대제부터 직선제까지 승가 위의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사부대중의 지혜를 모으겠다는 입장입니다. 교구로 권한을 이양하고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새 후보의 공약. 교구자치, 승려복지, 소통 강화 등 같지만 다른 새 후보의 공약이 사부대중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또 울림을 전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한국불교 정화운동의 선구자 미룡당 월탄대종사 4주기 추모다례제가 청주 용화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지난 17일 용화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추모다례제에는 법주사조실 지명스님을 비롯해 은혜사조실 법타스님, 법주사율주 무상스님, 회주도공스님, 주지정덕스님, 용화사주지 각연스님 등이 동참했습니다. 지명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스님께서는 어지러운 시기 불교 정화운동에 앞장서며 종단의 안정을 이끌었다고 회고하고 스님의 굳건한 신심과 크나큰 원력이 사부대중의 가슴에 스며들길 발언했습니다. 문도 대표 성운 스님은 전법과 수행, 불사에 철저했던 은사 스님의 숭고한 업적을 받들고 재조명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월탄 대종사 부도탑을 참배하며 유훈을 기리고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종립 고교 학생들의 출가 등용문 템플스테이 선연에서 이번에도 두 명의 학생이 출가를 적극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가를 포함해 불교계 핵심 인재를 개발하기 위한 선연의 성과와 노력을 배수열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7: 2023년부터 출가를 꿈꾸거나 불교계에서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싶은 청년들과 함께해온 전국교법사단의 불교 핵심 인재 개발 템플스테이 선연. 취재 결과 현재 광주 정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두 명의 학생이 출가를 적극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연으로는 현재까지 총 15명의 소년 출가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이룩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새로운 소년 출가자 탄생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출가자가 지금까지.
1: 출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힘은 단순한 신행 프로그램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열린 7기 선연에서는 AI와 3D 프린터를 활용해 도반들과 장엄 등을 만들어보는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또 청년 포교의 최전선, 군승 홍보를 위해 현역 육군 대령, 현조 스님을 초청해 군승의 역할과 진로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영천 목탁과 같은 불교 브랜드와 불교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이고전런을 초청해 불교계 이색 직업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불교 안에서 다양한 진로를 직접 보여주는 경험이 출가를 비롯한 불교계 인재 양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0: 훌륭한 불자를 길러내는 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요즘 시대의 소양과 함께 저희 출가에 이르기까지의 좋은 인연을 이제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1: 교법사단은 선현 최초 기획자 선화여고 권진영 교장의 의지를 이어 상대적으로 젊은 교법사들이 주축이 돼 향후 선현의 포교 콘텐츠 개발, 출가자 발굴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0: 언제나 그 매 기수마다 최고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이제 계시는 스님들과의 조금 더 긴밀하고 조금 더 허심탄회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1: 강요에 의한 출가가 아닌 실제 불교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제시한 제7기 선연. 불교 핵심 인재 개발 템플스테이 선연은 올 하반기 각 종립고교 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한 번 진행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프랑스와 일본, 미국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직접 만나기 어려운 국외 유출 문화유산들이 장인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고향 땅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전시 현장에 양유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장식, 깊은 명상에 잠긴 듯한 고요한 얼굴이 전시장을 장엄하게 채웁니다. 일본 규슈, 사가현 후모지에 소장된 14세기 고려 후기 금동보살 좌상을 본떠 만든 한봉석 목조각장의 목조보살 좌상입니다. 원형의 금동 재질을 은행나무 목조로 재창조해내며 고려 말 불교 조각 특유의 도상학적 특징과 격조 높은 미감을 생생하게 복원했습니다.
4: 이게 고려시대 불상. 이 상투가 이게 높고 원래 관이 있어요. 이 장엄 때문에 이게 영락이나 이런 거 보면 고려시대의 이게 불상이 확실히 맞아요.
3: 또 다른 수작, 목조 아미타열의 삼존 불감 역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일본 교토 고려미술관 소장품을 모본으로 삼아 조선 후기 대표 조각 승인 생난 스님이 1692년에 조성한 불감의 형태를 재현했습니다. K뮤지엄 지역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 사업으로 열린 다시 온 우리 문화유산. 해외로 유출된 우리 불교 미술의 정수를 깨우는 전시회 현장에는 흙을 빚어 고향의 따스함을 채워 넣은 소조 유물들도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5: 저희가 원하는 마중물 역할, 해외 유출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은 우리가 나간 우리 문화재에 관심이 없으면 그들도 관심이 없어요. 저희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감흥할 수도 있잖아요.
6: 이 전시 자체가 이 해외 유출 문화재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더 마음을 더 크게 가지고 한다면 그네들을 동화시켜서 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3: 영덕 스님이 빚어낸 소조 관음보살 입상은 일본에 유출된 백제의 금동 관음보살 입상을 소조 기법으로 복원했고 미국 LA 카운티 미술관이 소장한 조선 후기의 목조 동자상 역시 소조 기법과 전통 알료 채색을 통해 특유의 해양미를 살렸습니다.
7: 100% 완성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근접하게 만든 작품인데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관람하고 보고 우리 문화재들 소중함 좀 더 알고 지금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문화재들을 우리가 국민들이 더 마음을 모아서 조금이라도 더 환수할 수 있게끔 그런 바람으로 이번 이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8: 정말 있는 그 자리에서 불상을 깨칠 수 있는 그런 길을 바로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 아주 감탄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3: 프랑스 김해 박물관 소장 관음보살 좌상을 오칠과 LED 빛으로 재해석한 관음보살의 은은한 미소는 신비로운 아름다움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기도 했습니다. 해외 유출 불교 문화재의 환수 염원과 장인들의 예술 혼이 집약된 이번 전시는 오는 9월 7일까지 이천 아트홀 아트 갤러리에서 이어지며 9월 11일부터는 공주 한국민속극박물관에서 감동을 이어갑니다. 타국 땅에서 긴 잠을 자고 있던 우리 문화유산들이 장인들의 집념을 통해 고향의 온기를 품고 다시 켜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종로 노인종합복지관과 과천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시설 산하기관 시설장을 새롭게 임명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불교의 자비와 지혜를 사회복지 현장에서 꽃피울 복지시설장들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어제 전법회관에서 종로 노인종합복지관과 과천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5개 산하복지시설을 이끌어갈 신임시설장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20년간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의 기틀을 다지고 성장을 이끌어온 정관 스님의 뒤를 이어 심휘선 관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지휘봉을 잡고 복지관을 이끌게 됐습니다. 심 관장은 직원 화합을 운영 방침으로 삼고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10: 우리의 근본인 불교적 가치에 사회복지 전문성을 잘 결합하라는 뜻으로 이번에 또 재가자에게 또 어려운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뜻에 잘 맞춰서.
9: 이와 함께 주요 복지관들의 수장도 새롭게 교체됐습니다. 양주시 회천 노인복지관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찬정 관장의 후임으로 과천 종합사회복지관은 최달용 관장이 맡아 지역 복지 현장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11: 불교 복지가 그분들한테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어려진 것들을 어떻게 다독거려 주는지 이제 방향성이 좀 잡혀졌다고 생각하고요.
12: 시민들에게 다양한 불교의 문화를 그다음에 불교의 복지를 전달을 하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9: 노숙인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노숙인 자활시설 수송 보현의 집에는 강영규 시설장이,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인 제주도 자광원에는 강태호 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재단은

0: 산하시설들이 보다 나은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 불교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1: 많은 분들에게 그 부처님의 정신을 가르치면서 복지를 실천하고 직원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가는 세상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0: 새로운 소명을 안고 현장에 투입된 시설장들은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 밀착 소통하며 불교복지 고유의 정체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인입니다.
2: 오늘부터 사흘간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들의 발자취를 차례로 짚어볼 텐데요. 지난 시간과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내다보며 공정하고 원만한 선거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8월 19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동행세 먹지.

시청 중불매.

공좌 동행 세막지다. 같이 앉았고 함께 걸어다니고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은 그거를 아지를 못하더라고 말이지. 몇 사람이나 턱 마주치자마자 문득 그를 만났던가. 부왕 시청 증불면을 고개를 숙이고 보나 머리를 쳐들고 보나 보고 듣고 하는데 일찍이 매하지 않았는데 하수 향해 문거교 어찌 모름지기 밖에를 향해서 그를 묻고 돌아가는고 우리는 참나 자성 자성불 마음자리 성품 여러가지 이름 천가지 만가지의 이름을 붙여서 불러오지만은 이 개성 속에서 같이 앉았고 같이 걸어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하는 바로 그 산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 형제 자매 도반들은 산승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말할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아는 1분 1초도 떠날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존재. 그런데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몇 사람이나 그를 확실히 만나본 사람이 있느냐? 만나본다고 하면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모양이 없으니 육안으로 볼 수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우리의 귀로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만은 함께 생활을 하고 함께 희로애락을 하고 흥망성쇠 속에서 잠시도 여일 수 없는 건데 그러면서도 왜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가. 맥즉지군 불가견이라. 영가 스님은 찾으면 그대는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고인네들은 그를 가깝다고 하지를 말아라. 가깝다고 하니 해놓고 보면 시방세계를 두루 찾아도 얻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먼 것이냐? 멀다고 하지를 말아라. 요요 안전이니라 또록또록해서 바로 눈앞에 있느니라.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조실스님 영탱을 새로 봉안을 했습니다. 그 전에 어제까지 모셔져 있던 탱화도 참 잘 그리는 화가의 부탁을 해가지고 모셨었는데 측면으로 앉아 계신 모습을
그려 모셨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오른쪽에서 배우고 절을 한 사람은 졸심히 자기를 보고 있지만 저쪽 반대쪽에서 배우고 절을 한 사람은 영판 옆에다 대고 절을 하고 자기는 안 봐주신다 이것이죠. 대부분 분은 그런 생각이 조금은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신 분은 없었습니다만은 한국의 초상화의 대가이신 차일생 서구 거사라고 한 분이 여기 위패를 선망 부모의 위패를 모시러 왔다가 초상화를 보고는 대번에 그것을 발견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초상화를 일생 동안 전문으로 그렸고 한국의 여러 큰 시인의 초상화도 그려서 모시고 그랬는데 기왕이면 정면으로 딱 앉아 계신 초상화를 모셨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부처님도 정면으로 이렇게 딱 앉아 계시죠. 저쪽으로 둘러서 앉혀서 모셔놓으면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 내가 초상화를 그릴 줄 모른다면 모르지만 일생을 거기에다 전공을 해서 정성을 다해서 제가 모시겠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정말 정성으로 모시고 싶으니 기회를 줄 수가 없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거저 그래서 모시겠다고 안 해도 그 정면으로 그려진 영탱을 하나 그려주십사 하고 이렇게 특청을 해야 할 판인데 돈도 안 받고 그저 그냥 정성으로 그려서 봉안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뭐하러 반대를 하고 사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100일 동안에 걸쳐서 기도를 하시면서 정성을 다해서 지금 여러분께서 보신 바와 같이 초상화를 그려오셨습니다. 조실스님 생존 시에는 한 번도 칭견하시지를 않았는데 측면으로 된 사진과 소시 때 찍은 사진 몇 장을 근거로 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려서 모셨는데 나보고 이만하면 되겠느냐고 몇 차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았습니다. 대단히 솜씨가 훌륭하고 정성으로 그려서 잘 그리기는 잘 그리셨는데 내가 참 수십 년 동안을 모시고 산 산승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딘가 조금 일부는 닮고 일부는 안 닮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눈을 좀 이렇게 코를 좀 지적을 해달라고 하셔서 나는 그림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 대가가 그린 그림을 보고 여기를 고치라 저기를 고치라 이렇게 말씀하기가 대단히 황송했지만 기탄 없이 지적을 해 주어야 청성을 다해서 그릴 수가 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몇 군데를 지적하고 또 졸심 생존시에 노상 칭견한 보사님한테 또 거사님한테도 부탁을 해서 그때 칭견할 때의 졸심 모습과 어느 점이 좀 이상한 데가 있는가 말씀을 해보라 그랬더니 반은 닮고 반은 안 닮았다 이러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초상화를 그린 그 선생님을 많이 닮았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오늘날, 지금 모신 바와 같은 훌륭한 초상화가 완성이 되어서, 오늘 아침에 복장 저만을 해가지고 지금 모셨습니다. 가까운 데에서 보니까 조금 잘 모르겠더니 법당에다 딱 모셔놓고 멀찌감치서 우러러 뵈니까 정말 100% 훌륭한, 진영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졸심 생존 시에 직접 졸심을 칭견하신, 거사님이나 처사님이나 심내가 보시면은, 야, 정말 조실스님께서 살아오신 것 같다고 그런 느낌을 받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졸심의 녹음 법문을 들으니까 바로 졸심이 이 자리에 살아오셔서 설법하신 것과 같은 그렇게 우렁차고 낭낭한 여러 망공신임, 용성신임 그런 큰 심리와 법담을 한 제1구 법문이라든지 안수정 등 기릉장구 법문이라든지 그런 큰 공안에 대해서 직접 거량하신 법문을 하셨는데 아주 살아계신 조심이 오신 것 같다. 한번 앉아서 가까이서 배웠고 조금 떨어져서 배웠고 하루 종일이라도 우러러 배우고 싶은 만큼 그렇게 감동이 가슴에 뜨겁게 다가오는 그러한 진영을 모시게 되어서 대단히 저는 감사하고 환희심을 느끼는 바입니다. 부처님께 칭견을 하고 기도를 하고 불공을 하러 오신 도반 여러분, 청신사 청신 여러분은 오시거든 생존시에 칭견한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생존시에 칭견하시지 못한 분도 이 영탱을 향해서 가까운 데에서 멀리서 우러러 보시고 절을 하시면 실제로 생존시에 칭견하신 것과 같을 것입니다. 비록 음성은 녹음 테이프를 통해서 듣더라도 졸심의 자비하시고 태산과 같이 정중하시고 사자와 같은 그런 듬직한 태산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려로 보시면 정말 업장이 소멸이 되시고 금방 졸심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마를 만져주실 것과 같은 그러한 감회를 가질 줄 생각합니다. 요새 새로 대통령을 뽑고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지방 장관, 지방 의회 의원 뭐다 그런 분들의 선거를 엊그제 치렀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도 아직 안정이 되지 못하고 더군다나 경제적으로는 아주 이 회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공서, 회사, 모든 직장, 농촌, 상업, 일체처 일체시의 모든 종사하는 분들은 언제 어떻게 자신에게 자기 회사에 불똥이
떨어질는지 알 수 없는 이미 떨어진 그런 불안과 초조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라 고구려 백제 이후로 병자 호란이라든지 임진왜란이라든지 그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난리가 있었고 또 경술련 합방 이후로 외정 식민지 정책하 그런 어려운 크고 작은 국난을 겪어오면서도 우리 선조들은 그것을 끈기와

인내로서 그것을 다 극복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방면에

하고 계셔서 산승이 여러 말을 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런 어려운 속에서 살아날 길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렵다 해도 임진왜란 때 당하던 우리 선조들이 당했던 그때보다는 나을 거고 병자호란 때보단 그때보다는 지금 나을 것입니다. 또 6.25 동란 그때보다도 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와서 당장 사람을 총으로 칼로 막 죽이는 사람은 없는 거고 다만 경제가 어려워지고 직장에서 떨어져 나오고 직업을 잃고 사실상 대단히 중대하고도 어렵기는 하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살아갈 길을 찾으면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워낙 몇십 년간 잘 살아온 뒤끝이라 좀 힘은 들고 어렵겠지만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가정 생활이라든지 씀씀이를 줄이면서 그리고 직장을 찾고 직업을 찾고 일자리를 찾으면서 착 가정의 화합 용기를 잃지 말고 나가면 그러면서 모두가 합심해가지고 잘 해나가면 반드시 8년, 1년 또는 2태, 3년 하다 보면 반드시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을 못 참아가지고 불평, 불만하고 술 먹고 싸우고 때로는 성질이 급한 사람은 자살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내 몸 하나가 우주 큰 우주에다 비교하면 좁쌀맛도 못하고 겨자씨맛도 못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지수화풍 4대로 모여진 이 별로 보잘것없는 이 몸이지만 우리의 육체 안에는 우주의 진리와 똑같은 비로나라 법신불 법신불이 바로 우리 몸에도 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가볍게 이 목숨을 천대하고 괄세하고 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형편이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살고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고 어떠한 극한 상황까지 형편이 어렵게 된다 하더라도 살아날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큰 회사 사장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 운전사를 하면 어떻고 리아카를 끌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농촌에 가서 땅을 파고 나무 일하는 데 가서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하고 농촌에 가서 농사일을 도우면 그날그날 먹고 사는 거고 그러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살 길을 찾아가면 집안 식구와 서이면 서이가 다 나서고 다섯이면 다섯, 여섯이면 여섯이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합심해가지고 나간다면 왜 살 길이 없겠습니까? 6.25 동란을 겪어본 사람은
참

언제 빨치산 공산당 인민군이 와서 잡으러 댕기고 이쪽 저쪽에서 참 생명을 부지해 나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죽은 사람은 몇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 다 살아남았습니다. 오직하면 부처님께서는 왕궁의 부귀와 영화도 버리고 80세를 일기로 열반하실 때까지 바루를 들고 걸식을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집, 잠잘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직장 그 직장 나오면 또 다른 직장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꼭 좋은 직장만 구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아무 직장도 아무 일이고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왜 먹을 것이 없으며 입을 것이 없겠습니까? 어려운 속에서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세워나갈 줄 안 사람, 그 사람이 인간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장이고 그 사람이 바로 주부고 그래야 자기 밑에 아들, 딸들도 그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받들고 합심해서 더욱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곧 엄동설하님은 다 얼어 죽을 것 같지만 지혜롭게 잘 견디면 소환 대안 지낸 다음에는 반드시 또 입춘 우수가 지내온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질 급한 사람이 술값 먼저 내고 목마른 사람이 웅을 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목숨을 끊는 일에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끊어도 언젠가는 가게 되는 것을 미리 갈 거 없습니다. 만나기 어려운 사람 몸을 받았을 때 기왕이면 직장 떨어졌으면 그 직장 때문에 참선을 열심히 못했는데 기왕 넘어진 바람에 쉬어가고 떡본 짐에 지사 지낸다고 아 직장 떨어졌으면 하루 세 끼 먹던 거 두 끼 먹고 잘 먹던 걸 검소하게 먹으면서 이럴 때 무상을 깨닫고 열심히 참선을 한다면 그 스스로 뭔 일이 잘 되어가서 돈도 잘 벌고 그 목에다 힘주고 지내는 건 결국은 별로 남은 것이 없는 거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거기에 기가 죽지 아니하고 딱 중심을 잡고서 발심을 해서 참 수행을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참 스스로 생각해도 흐뭇하고 아 우리 친구들은 못 견뎌가지고 자살도 하고 술도 먹고 폐인이 되어가지고 저러는데 나는 다행히 불법을 만나가지고 이런 고비를 이렇게 내가 이겨나갈 수가 있구나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흐뭇하고 친구들을 만나면 얼마든지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 광음사여 잉만성이야. 시간 광음이라는 것은 금방 새벽에 동이 텄다 하면 그럭저럭 하다 보면은 저녁때가 돌아온다. 풀과 나무의 새싹이 돌아와서 야, 봄이 왔구나 싶은데 벌써 오동잎 한 잎 두 잎이 떨어져서 벌써 가을 소식이 온다고 제세양무호말선이면 이 몸 있을 때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조그마한 좋은 일이라도 짓지 아니한다면 착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사장 하물 단명어 죽어서 무엇을 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가서 대답할 것이 있겠느냐. 나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착한 일을 해.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여유 있을 때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일수록에 내가 무엇인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부자라야 보시도 하고 좋은 일을 할 것 같지만 진짜 부자보다도 가난하고 형편이 썩 넉넉하지 못할 때 더 착한 일을 하기가 좋은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남까지 도와줄 힘은 없고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시컷 보시도 하고 시주도 하고 좋은 일을 하겠다 그런 분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부처님 경전에 보면 그 며칠 후에 큰 잔치가 있는데 그때 잔치에 쓰기 위해서 소젖을 짜지 않고 잔뜩 고이도록 하기 위해서 젖을 안 짰습니다. 처음에 하루 이틀은 빵빵하니 젖이 많이 불어가지고 삐죽삐죽 기어나올 것 같으니 열흘 20일 동안 안 자면 뭐 창부통만큼 젖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젖이 파타갖고 안 나왔습니다. 어려울 때 어려운 대로 그때그때 보시를 해야지 지금은 안 되고 많이 저축을 해서 모아가지고 큰 부자가 될 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정말 보시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고 말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흥망성쇠, 세상에는 흥망성쇠가 있고 우리의 몸에는 생로병사가 있고

세계에는 성주 괴공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도 생주 이멸이 있습니다. 계절에 추나추동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봄에는 봄에 할 일이 있고 여름에는 여름에 할 일이 있고 가을에는 가을에 할 일이 있고 겨울에는 겨울에 할 일이 있듯이 흥망성쇠, 흥할 때나 망할 때나 성할 때나 쇠할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는 법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꼭 흥할 때만 하고 잘 살 때만 하고 여유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내가 내 마음을 닦는 공부는 부처님 말씀에 호귀의 득도난이라 해서 고강하고 귀하고 그럴 때는 정말 도를 닦기가 어렵다 하셨습니다. 그것 그 복 받고 그것 누리느라고 팔심을 잘 못하고 도 닦을 간절한 생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빈궁 속에서 배가 고프고 어떤 비운을 만났을 때 정말 세상이 무상한 것 뼈아프게 깨닫게 되는 거고 그럴 때 도심이 나오는 거고 팔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 어렵다 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정부를 원망하고 딴 사람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해봤자 그런다고 해서 좋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 원인이라고 그름을 따져갖고 그것을 원망하고 해봤자 자기 속만 상하는 것이지 그것 따질 거 없습니다. 현재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건 간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가정도 생기가 돌게 되고 곧 무너질 것 같은 회사도 회사의 사장이나 직원이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합심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회사를 살릴 수가 있을 것인가 서로 모아가지고 건설적인 제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당분간 조금씩만 받더라도 일을 더 열심히 하고 해서 다시 그 회사가 바닥 맥이 뛰기 시작하고 좋은 물건이 나오게 돼서 그럼 팔게 되면 차츰차츰 월급도 받고 더 받고 많이 받고 회사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좋은 길을 놔두고 꾀를 낸다는 것이 점점 어두운 구렁텅이로 파고들고 저죽을 짓만 계력하면서 하는 거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려운 속에서 살 길을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살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상을 깨닫고 발심을 해서 열심히 이목구를 해보세요. 공부도 더욱 잘 될 것이고 우연히 친구를 만나거나 동창을 만나거나 해서 아 이런 자리가 있으니 와서 일 한번 안 하겠느냐 같이 이러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술 먹고 욕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그 사람 일자리 하나 주러 왔다가 도 정내미가 뚝 떨어져가지고 말도 꺼내지 않고 도망가 볼 것. 언젠가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당장 직장에 나갈 데가 없고 일자리가 없으면 여기 시민선언에 와서 참선을 하시라 이거야. 와서 점심도 잡수고
그렇게 얼마 동안 하시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떠오르게 되고 좋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북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북한 동포도 우리나라 다 백이민족이고 우리나라 동포인데 거기는 형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살만 하는 거고 살 길을 찾고 건설적으로 일어나고 타협해서 해나가면 금방 비들비들 시들어가던 나무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오면 다시 생기가 나서 이파리가 살아나듯이 그렇게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얼마든지 기회는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은 반드시 태어날 만한 인연이 있어서 태어난 것이고 태어날 때는 올 때에는 반드시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부모도 만나게 되고 가정도 만나게 되고 부부간도 만나게 되고 자기가 지은 업연에 따라서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되고 이런 시대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전부가 자기가 지은 대로 받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지은 대로 모든 사람과 일과 시간과 장소를 만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가 뿌려서 뿌린 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자기 일을 자기가 책임지고 동시에 옆에 사람들도 거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장마철이 시작하고 또 한참 더울 때가 올 것입니다. 기후라든지 시국이라든지 어려운 때를 당해서 발심을 해가지고 도닦는 데 박차를 가하도록 다 같이 다짐하면서 법상에서 내려가고자 합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난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진짜.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3: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3: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김천 직지사 백년한 묘적 선언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원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

0: 전화번호는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귀의처가 될 것입니다.
2: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은 BTN 불국토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중 기간 동안 불국토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6: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인간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출사표를 던진 새 후보 기호 1번 경우스님, 기호 2번 정령스님, 기호 3번 진우스님. 후보 3인이 그려내는 한국불교의 미래. 전통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한국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약속회장. 특집 대한불교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에게 듣는다. 전통을 넘어 미래로.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7: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8: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9: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측합니다.

일자 여러분, 백일에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지금은 7월보름 하안거 해제일, 자자일, 우란분제, 백중, 천도제 기간입니다. 백중 49일기도 입제 전에 한 시간 말씀을 천도에 대한 우란분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우란분제 백중 천도 기도 기간이다 보니 다시 우란분제 천도제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란분제 천도제 백중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천도 제 백중은 그렇습니다. 우란 문제는 먼저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불자들이 구도현 구할 구자 거꾸리 일도자 매달 현자 말씀 많이 드려서 서판 안 하겠습니다. 판서. 그래서 거꾸로 영가가 돌아가신 분이 갈 곳을 못 정하고 부천을 헤매고 구천을 헤매는 괴로움이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처럼 괴로움이 심하기 때문에 그 가족에게 하소연을 하기 때문에 가족에게는 영가께서 하소연을 나좀 구원해 주라고 하소연을 하면은 그 가족은 우한 질고로 변한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글자 그대로 괴로움에 심하게 고통받는 영가 돌아가신 분, 갈 곳을 못 가고 헤매는 영가를 위해서 바로 세워줘서 괴로움을 소멸해 준다는 뜻이 우란 문제고, 천도제는 천거을 천자, 제도할 도자, 재진일 제자. 천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옥 고통 괴로운 고통에서 있는 영가를 천거 옮겨준다. 어디로 옮겨주느냐? 극락 세계로, 천상 세계로, 인간 세계로 이렇게 좋은 곳으로 선도로 제도해서 제를 올려서 제의 공덕으로 영가한테 법문을 해줘서 영가 법문 알아두고 깨달아서 괴로운 고통에서 벗어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느 학인 스님의 죽음이라는 말씀부터 시작을 올리겠는데, 해인사는 잣을 옛날에 많이 놨습니다.

조금 많이 안 나지만은, 그래서 해인사에서 자 수확을 이제 사귄 스님들이 해요. 남의 여기로 가서 따서 내리고 이제 그 일이 많기 때문에 울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잣을 따다가 이제 떨어져서 나무를 막잘 타는 스님이 잘못해서 떨어져서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은 이제 스님의 혼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스님의 혼이 속가, 자기가 살던 엄마하고 누님이 계신 곳에 찾아갑니다. 혼이 속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누나가 길쌈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가워서 누나 나왔어. 배고파 죽겠어. 밥좀 주는 순간 누나는 그냥 막 쓰러져 가지고 혼미백산 돼서 뒹구는 거예요. 막 열이 막 나고. 그래서 아파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를 본 모친이, 아, 이건 갑자기 얘가 이제 잘 길쌈을 하다가 이렇게 열이 나면서 혼비백산 됐으니 옛날에 그 된장국 풀어서 버리면 이제 작기가 예를 들어서 실려서도 금방 해결되는 그런 거 저도 목격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보리밥에다가 그 풋나물 해서 된장국 끓여가서 풀어서 이제 작기 들린 줄 하고 내 이놈 작기 어서 먹고 물러가라 하자. 그 스님의 혼이요. 저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의 혼이, 아, 이거 모처럼 찾아왔더니 푸대접 하는구나. 나의 집은 해인사다. 해인사로 이제 돌아가는 도중에 혼이 가는 거예요. 이제 죽었으니까, 다음 생을 받으려니까 이제 다음 생에 유혹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될거 하니. 그래서 돌아가던 중에 이제 목격하는 게세 가지가 나오는데, 길녘 꽃밭에서 청춘 남녀가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지나가는 이 학인 스님의 혼을 보고, 이리 와서 놀다 가세요. 우리 같이 노래 부르고 놀다 가세요 했는데 이 학인 스님이 거절을 합니다. 또 길을 가고 있는데 한참 가니까 이번에는 예쁘장한 여인이 붙잡으며 매달리고 놀다 가자고 하니까 이 또한 스님이 뿌리를 치고 해인사로 향합니다. 또몇 걸음 가고 있는데 수건을 동여맨 무인들이 노루고기를 먹고 가세요. 한번 잔치를 하면서 이제 막술 먹어가면서 놀아요. 그러자 이제 놀다 가세요. 거기도 드시고 그러니까 해인 스님이 혼은 이제 이를 거절하고 해인사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또 말씀을 올리죠. 해인 다세 군데 다 이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 스님이 공부를 안 하고 악한 일을 많이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수행도 안 하고 무명업자이 많으면은 거기에 끌려갔을 거예요. 한 군데라도. 그래서 해인사로 돌아왔는데 도반 스님들이 이제 보통 돌아가시면 이제 그 앞에서 독경을 해드리잖아요. 이거 시다림이라고 그러는데. 독경을 해드리는데 이제 금강연독송을 이제 아미타기나 금강독송 해드리는데 금강연독송을 하는데 요령들은 법주스님은 재경행상 재경행상하고 들리는 거예요. 요령 스님은 목닥치는 스님은 은행나무 바리떼 하고 들리는 거예요. 그 염불을 하고 있었어요. 이 얘기는 좀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해인사로 돌아오니 스님이 열반당 간병실, 이제 간병실에 이제 죽었기 때문에 누워 있는데 짧은 시간 일어나는 일이에요. 본인과 똑같은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축 차는 거예요, 순간. 그랬더니 이 죽었던 학인 스님이 되살아나요. 그래서 학인 스님이 열반당을 나가서 보니 조금 전까지 집에 있던 그런 그 모친과 누나가 와 있는 해인사에 와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왜 여기 와서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초상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이 혼이 깨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발로 툭 치자. 자기가 자기 몸을 보고 발로 툭 치자. 초상 준비하라고 연락 와서 와 있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되살아난 학인 스님이 도반 스님들에게 재경행상은 무엇이고 은행나무 바를 때는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니
법주, 요령 든 스님은 재경 행상은 내가 가지고, 이분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학인 스님 거야. 책 이름에 재경 행상이라는 책 있어요. 재경 행상이라는 책은 귀한 책인데, 그 다음에 그 바리떼, 스님들 밖으로 네 개, 그거. 근데 은행나무, 나무 바루가 제일 좋거든요. 은행나무 바리떼를 그 스님 썼는데 돌아가셔서 이제 필요 없으니까, 염불은 금강경은 독송하면서 생각은 재경행상은 이 책은 내가 가져야지. 은행나무 바리떼는 내가 밥을 이제 받아 먹어야지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간 영가는 소리로 알아듣는 게 아니오. 우리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독경을 해지면서 망상 피우고 뜻을 모르고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예, 스님 생각대로 알아듣는다. 다시 조금 이해적이게 말씀드린다면, 내가 오늘 이렇게, 이렇게 방송을 말씀 올리고, 오후에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염불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생각을 하고서 중요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지 하면은 영가는 금강경 소리, 아미타경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스님의 생각대로 알아듣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두반 스님들이 염불을 제대로 안 하고 망상 잡념이 들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재밥에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오. 그렇게 염불한 것을 그 스님한테 사과했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학인 스님이 먼저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오다가 만난 것들, 자기가 죽어서 영혼이 만난 것들이 거기에 뭔가 싶어가지고 뭐 노루가기 먹고 갈아있지, 뭐 미모여인이 놀다 갈아있지, 청춘남녀가 있냐 춤을 추고 있지, 놀다 가라고 부르지, 다 거절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뭐가 있어서 그런가 하고서 되돌아갑니다. 또 집에 가는 도중에 그랬더니 무인들이 춤추면서 무인들이 노루가기 먹고 가라는 장소에 가니까 큰 벌떼들이 있는 거야. 벌들이. 그 다음에 미모 여인이 유혹한 데를 가보니까 굵직한 뱀한 마리가 이제 또와리 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춘남녀가 비단개구리를 청춘남녀가 춤추면서 놀다 가라온 데를 가니까 비단개구리가 울고 있어. 그런데 이세 가지 유혹 중에서 아무 데나 하나라도 넘어갔으면 개구리로 태어났든지 뱀으로 태어났든지 벌 등으로 태어나는 윤회의 길을 갔을 것이다. 그래서 영가가 그래도 스님이기 때문에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유혹, 세 군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절하고 다시 해인사까지 와서 왔던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형탈근진 영식동로. 형탈근진이라는 건 육체는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뼈와 살은. 그래서 형탈, 모양 있는 이 사람의 몸을 벗어났어. 아니비설신의 눈, 코, 귀, 입, 이런 몸뚱아리가 육진이 벗어났어.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내 몸을 버렸어. 육군을 다 놓았어. 육군을 제가 육진, 티끌이라고도 하고 육적, 여섯 가지 도둑이라고도 하죠. 죽을 생각에 다 벗어 던졌어. 그 다음에 영식만 동로했어. 혼이 영식 하나만 동로했어. 그래서 이 영식 동로한 그 사람은요, 몸이 죽었기 때문에 영혼만 맑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기억력보다 발달한 게더 아홉 배나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이탈한 영혼은 업을 쫓아 헤매다가 자기 업과 인연이 있는 곳에 이르면은 자기가 지은 업과 인연이 있는 곳에 이르면 유혹에 빠진다. 이건 인과응보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씨 뿌렸는데 어떤 조건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조건 환경에서 모든 게 열매 과를 맺는다. 그래서 이 스님도 공부를 안 했으면은 유혹에 빠져서 축생계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 그래서 위에 세 가지 유혹에 넘어간다.
그렇게 공부하는, 그래서 수행한 복이 있어서 그래도 거기 축생을 안 받은 거예요.

영혼은 자기가 태어날 인연에 이르면 그곳이 낙원처럼 보여. 이 도리를 우리가 두 눈의 판단으로 그게 어딨어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부처님이 천안과 해안과 불안과 법안으로 본 세계는 영혼은 자기가 태어날 인연에 이르면은 그곳이 너무 좋은 낙원처럼 보인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요. 무명 업식에 가려워서 오리무중 앞이 캄캄해서 있는 그대로 못 보잖아요. 밤에 우리 밤길 갈 때 뭐 하얀 게 뭐 비닐가 날려도 무슨 뭐 하얀 여자 치마가 휘날리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인연처에 이르면은 태어날 인연에 이르면 그곳이 낙원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서 까마귀로 태어날 영혼은 까마귀 둥지가 까마귀 둥지로 보이지 않고 대궐보다 더 아름답게 보인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 아름답고 화려하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 까마귀 되고 만다. 스스로 지은업의 에너지가 맞는 사이클을 찾아간다. 자기가 살아생전 스스로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업의 에너지, 이게 업력이라고 그러죠. 나쁜 업은 무명업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스스로 지은 업의 에너지가 맞는 사이클을 찾아간다. 자기가 채널을 비튼에 TV를 보고 싶으면 리모컨을 비튼 TV를 눌러서 그걸 본다. 사이클을 찾아간다. 무명업력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어두움.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해. 어두워서 캄캄한 방이라 밤이라. 이 업장이 장벽에 가리어서 까마귀 둥지를 까마귀 둥지로 보지 못하고 대궐처럼 화려하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은 까마귀로 태어난다 라는 말씀. 그래서 무명업력에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냐. 자정능력이라는 게 우리가요 자기가 이렇게 살지만 이 잘못된 삶에서 이 어려운 삶에서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정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정능력이 있는 분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지혜를 닦고 공덕을 닦아서 자력수행의 힘으로 자기가 팔자를 고칠 수가 있어. 그게 이제 자정능력을 자기가 스스로 자업자득 자작자수로 하고 자정능력의 힘으로 자정기를 자기의 뜻을 바로 해가지고 자력수계의 힘으로 무명업장을 소멸해서 전대에 건너갈 수 있다는 하나. 두 번째는 재공덕인데 뭐 자식구제, 뭐 예수제, 뭐 수륙제 등등 제가 많이 재공덕. 우리가 재 지내는 건 공덕 짓는 거예요. 지장경에 재를 올려서 공덕을 지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재공덕은 뭐냐? 사수구제 올리는 거, 천도제에 올리는 거, 그래서 구원하는 거. 제가 여기 사자에서 바르도 테돌이란 말이 지금 써봤는데, 바르도 테돌, 1300년 전에 파드마 삼바바라는 대존자가 큰 선지식이 사후 세계의 말씀을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써가지고 동굴 깊은 곳에 감춰둔 것을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18세기에 발견해가지고 영어판으로 해서 세계의 어느 나라든지 그 전부 번역된 책이 제일 많은 분이 사자에서라는 거예요. 바르도 테돌은 티벳 말인데 바르도는 사람이 죽어서 49일 동안의 중음신, 사람 목숨도 아니요 죽었어도 갈 곳을 결정 못한 기간을 중음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중음신, 중음신. 중음신. 이 중음신 기간에 49제 안에, 49일 안에 임명, 몸, 순, 거둘 순간부터 이 기도 염불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르도 테돌은, 바르도는 중음신기간을 몹쓸 끊고 49일 때까지를 중음신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제조를 해 주셔야 되나. 사람은 업장이 두꺼워요. 나는 재진 거 없어. 그런데 제가 계속 생각해볼 얘기하잖아요. 위협, 원망, 증오, 미움, 저주, 시기, 질투가 얼마나 큰 업이냐. 사자의 설을

사자의 소를 독송해주면 해탈한다. 그래서 이 사자의 소는 제가 이 경전 이야기 하면서 한몇 시간은 한번 다룰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바르도 퇴돌은 중음식 기간에 해탈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부모가, 할머니가, 형제가, 친구가 악업을 많이 짓고 갔더라도 인명, 무슨 거둘 때부터 이 기도를, 나무아미타불을 불려준다든가, 파드마마 쌈바바가 지은 다음 세에 대한 기도하는 게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때그때마다 기도를 제대로 해주면은 업장이 두꺼워도 해탈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게 파드마 쌈바바가 지은 사자에서의 바르도 퇴돌. 바르도 퇴돌을 우리말로 그냥 사자에서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또두 번째 제공덕, 49제 천도제, 이런 거, 천도제인데 축원문을 어떻게 해줄 거냐. 그래서 사자에서를 말씀드렸고, 여실지견, 해안으로 만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아 스스로 꼭 태어날 곳에 태어남.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여실지견, 사실을 사실과 같이 봐야 되는데, 무명 업장이 많으면, 밤에 어두우면 사실을 사실대로 못 보잖아요. 누가 아는 사람도 바짝 봐도 누군가 바짝 봐도 계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업장을 많이 지면은 어둠에 가려서 먹구름 해가 가리듯이 캄캄해서 있는 그대로 못 봐. 그러니까 까치집을 까치부라지를 안 보고 대굴로 본다는 거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그게 태어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아 스스로가 꼭 태어날 곳에 태어나야 되겠다. 좋은 인연처 가도록 빛을, 이 천도제라는 것을 이제 좀 말씀드리겠는데, 천도제, 제공덕으로, 이 제는 천도제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죽어서 49일 동안 지옥, 아귀, 축생에서 헤매는 괴로움을 받는 분을 좋은 곳으로 영가 법문에서 염불 천도제를 해서 제도에서 옮겨 드리는 것, 천거해 드리는 것, 천거해서 갈 것자 옮겨 주는 것. 제자는 천도제 할때 제자는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건 목욕제에게 하고 부처님한테 불공 드릴 제. 이 제자는 제사하고 틀려요. 제하고는. 집에서 유교의식으로 제 지내는 제사라는 건 추모의 의미고, 불교에서는 제라는 것은 제도한다. 괴로워하는 중생을 부처님 법문을 영가한테 해줘가지고 깨달은 영가가 돼서 좋은 곳에 가라고 해서 목욕 재개하고 부처님한테 불공 드릴 제자라고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선도제란 좋은 인연처에 가도록 빛을 비춰주는 것이다. 부처님은 빛의 부처님이에요. 어두워서 갈 곳을 헤매고 있어. 길을 몰라서. 나쁜 짓만 많이 해가지고 캄캄한 먹구름이 꼈어. 은산 철벽이야. 그런데 거기에 이제 빛을 놔주는 거예요. 천도제 지내는 건. 빛을 비춰줘. 야, 이리 따라와. 이리 가면 극락의 천상에 갈수 있어. 복받는 인간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 그래서 천도제는 좋은 인연처 가도록 영가한테 법문을 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 스님이 자주 하는 말씀인데, 천도제는, 모든 제는 음식을 차려놓고 스님들이 요령은 들고 목탁 치고 경진에 의해서 염불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영가한테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살아생전 사람들한테 모르는 법문 오면 하나 많아요. 그런 법문은. 소련 말만 하는 사람한테 우리말로 아무리 2시간, 3시간 얘기해야 못 알아들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세계의 경읽기요. 그래서 영가 법문이라는 건 죽었지만 죽은 영가한테 네가 좋은 일을 못하고 가서 이렇게 헤매. 부처님 말씀, 영가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네가 깨달아서 빨리 옮겨 가. 이게 천도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 현수품에 나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염불삼매 필경불 명정육생불전 견피임종

건뇌물 우시존상 영천경에서 썼는데 이걸 왜 썼느냐면 천도제는요 법문해 준다 있어. 그러니까 염불을 해줘도 간절하게 그 영가를 위해서 막 부처님이 앞에 계시다 영가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영가가 부처님을 친견하든지 극락세에 갈수 있어요. 명령지구 생불전이라 명종 맞춘 뒤에는 부처님 나라에 태어난다. 왕생극락한다. 목숨을 마친 뒤에는 부처님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가서 왕생극락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피임정연예불 임종을 앞둔 사람이 있으면 염불하라 권해라.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무 아미타불 여섯 자만 해라. 목숨 거둘 때까지 의식 없을 때까지 해라. 우시중사행천경은 부처님 존상을 보면은 우러러봤도록 공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염불할 때 스님들이 이것도 제가 선배 입장에서 많은 저도 젊었을 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일타 큰스님한테 해인사 공부할 때그 의식을 배우면서 많은 걸 익혔고 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선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사다라니 하잖아요. 부처님 할 때도 사다라니에요. 사다라니. 묘적병 짓지는 나마살바다 다바라기 좀 삼바라 삼바라 나마살바다 다바라기 좀 삼바라 나마살바다 다바라기 좀 삼바라 삼바라 하고 시감노수지는 해고선 쭉 하거든. 사대 진언이 상당히 중요해. 불공하는 데는. 묘력변 식진언은 부처님한테 맞이 한 그릇 놓고서 부처님 탄생일에 밑에 제자들 1200비구부터 시작해서 수만 명의 아라한들, 스님들, 인도 스님, 중국 스님, 한국 스님, 일본 스님들까지 전부 칠정례, 지심경례 공양에서 일곱 번 절하면서 부처님은 또 젊어서 나무 시합원, 상계도사 사생 시합원사 서간무니 불하고 끄트머리에 승가의 아중까지 한다는 건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막 이러니까 막 그거 말고도 전부 뭐 미얀마 저기 저 스리랑카, 라오스, 태국에서 가신 모든 스님들한테 전부 오셔서 공양 드셨는데 왜한 그릇이잖아 맞이 한 그릇 이게 변식진언을 한세 번씩 합니다 요령 흔들면서 한번할 때에 일곱수로 변하고 두번할때 49그릇으로 7749 변하고 세번 하면은 무량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로 변한다 그러야 그 많은 분들을 맞이 한 그릇 놓고 묘력병식진언을 소리로만 내지 말고 관을 하고 일곱 그릇 저는 꼭 그렇게 합니다 첫번 사다라니 할때 일곱 그릇 변하라 두 번째 할때 49그 변하라. 세 번째 마지막 할때 무량수, 셀수 없는 숫자만큼 늘어나라.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그냥 흡족해서 밥이 그냥 수백만 그루로, 그릇으로 꽉차 있는 느낌을 하고 축원한다니까요. 그 시감노수진언이 나오는데, 감노수진언, 청수, 아금청정수 변의 감노다. 우리가 생수를 올리잖아요. 수돗물도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 차도 올리고. 그런데 이 감로수진언을 외워한 때 영가한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영가한테는. 부처님한테야 뭐 감로수라 해도 되고 뭐 그냥 수돗물이라 해도 뭐 부처님은 다 알아서 다 해안으로 보시는 게 있지만 천견유리 인견수, 어불견수 귀견화라 그랬는데 천신은 물을 볼때 유리로 보여. 천신은. 하늘의 신들은. 근데 사람은 물을 볼때 물로 봐. 그런데 고기는 물 속에 있으면서도 물을 보지 못해. 어불견수. 귀신은 물이 불로 보입니다. 아무리 연거 천도제 할 때, 사다라니 할 때, 감로수지는 시감로수지는 하거든요. 하는데 영가는 불로 보여. 그게 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시감로수지는 할때또 엄청난 관을 하고 망상 피우지 말고 집중적으로 세번 해야 감로수로 변해야 영가가 마실 수 있는 감로수로 변한다는 말씀.
천도제

효능 방법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천도제는 주문의 힘이에요. 주문의 힘. 진언이 많잖아요. 천도제 지낼 때. 잡념을 가지고 하면은 천도가 안 된다. 관상력이라는 건 볼관자. 관을 해라, 항상. 관을 해라. 그러니까 뜻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염불하는 목탁, 특히 뭐 요령들은 스님은 이 뜻을 모르고 염불하면 영가는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으면 천도가 되겠냐, 안 되느냐,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그 다음에 불법승 3보의 위실력으로 천도제 효능이 있다. 주문의 힘과 염불하는 법주 스님의 관상력, 관의 힘, 법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시간을 뜻을 모르고 염불을 하는 거와 법력 있는 스님이 10분을 하는 거와 천지 차이에 효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도력 있는 스님, 법력 있는 스님이 집전을 해야 되겠다. 요령을 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뜻은 다 알아도 망령된 생각, 망령 또 망상 피우는 거, 그다음에 잡생각하는 거, 이거 안 돼. 그러면 또못 알아들어. 스님의 생각대로 영가는 알아듣는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스님의 생각대로 알아듣는다. 그래서 그 영가가요, 스님들이 딴 생각하고 잡생각하고 건성으로 염불을 하면은요, 제가 다음 생 얘기 때 말씀드렸는데.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영가가 아홉 배더 영리하고 밝기 때문에 그것까지 알아. 영가는 스님이 제대로 염불하는지 거칠어야 하는지 보살님들 유가족들이 염불을 제대로 하는지 먼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천도제를 지내드려야 되는 건가? 왜 염불 경정 독송을 해줘야 되는 건가? 영가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인데요. 사후세계의 행방은 평생 업력이 결정된다는 얘기를 또한번 드리고요. 힘이 센 업일수록 곧바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힘센 놈이 이긴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제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악업을 많이 지면 선업을 진 것은 힘못 써. 악업 진 것대로 사막대에 떨어지는 거요. 악종자의 힘이 크면은 씨앗의 기운이 드러나면 사막도, 지옥의 축생 나쁜 곳에 가고, 선종자, 성근종자의 힘이 크면은 삼손도 천상 인간 수라 저기 저 극락세계에 간다는 거예요. 불보사님의 힘이 커서 다른 씨보다 먼저 나타나면, 그러니까 염불해 주는 이유가 부처님의 불보사님의 독송해 주고 남아미타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계속 해 주면 불보사 힘이 더클거 아니요. 다른 씨보다 먼저 나타나면 불보사님의 자비 광명에 따라 왕생 극락세계에 갈수 있다. 염불종자가 적어서 힘이 약하면, 염불종의 힘이 나빠하면 다른 사람이 염불로, 그걸 존염염불이라고 그래. 염불을 도와주는 염불, 도울 조자. 다른 사람의 염불로 힘이, 염불 조금뿐이 못하겠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제자 가족들이, 신심 있는 분들이 힘을 도와줘. 염불의 힘 종자가 더 크라고. 적어서 악근 종자로 가서 나쁜 데가. 그래서 일념으로 염불, 존염염불을 해주면은 영가의 염불 씨앗이 크게 돼서 극락왕생 할수 있다.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갈수 있는 경전이 대승경전에서 모든 경전 중에서 650부 중에서 250부가 정토 극락세계에 대한 경전인데 3분의 1이 극락세계 경전이에요. 그걸 공부하고서 극락세계 있느냐 없느냐 얘기해야지, 그걸 모르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정토삼부경, 법화경, 능엄경, 반주삼매경, 대제경, 대운경, 용수보살 십주비바사론, 세친보살 왕생론, 지장보살 본원경, 우람분경, 목련경, 시황경, 사자에서 등등 많은 경전이 있는데 이보다 수없이 많아요. 제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만 이렇게 제가 좀 써봤어요. 법력 있는 스님들, 여러분 일심으로 염불을 독송을 하면은 살아서 많은 중계를 지었더라도 죽어서 해탈할 수 있다. 죽으면 아는 힘이 살아있을 때보다 아홉 배가 밝아진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죽으면 영가가, 영식 동로가 되면은

했을 때 우리의 영식보다 9배 밝아져서 제대로만 염불하고 법력 있는 스님이 제대로만 제를 올리면은 전부 천도가 될수 있다. 그래서 다음 생의 세계는요, 사자의 서에 보면은 많은 빛이 나타나. 청색, 흰색, 빨간색, 이런 게 나타날 때 현혹되면 안 된다. 나 뒤에 또 앞으로 할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자의 서를 평소에 연구하는데 출근할 때마다 이게 백든 기간 동안에 이제 해줬으면 저는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걸 독송하고 기억하면은 자기가 돌아가셔서 미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음 세계를 아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든 천국 소리가 나든 거기에 속지 않고 그냥 자기 갈 길로 나무 아미타불만 부르면서 갈수 있어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부른다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정토로 이끌어 주시어 육두윤회에 나고 죽는 고해에서 벗어난다 라는 말씀. 영가 축은 존연연불을 좀 적어 봤어요. 영가시여, 누구 영가시여, 허둥대거나 방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소서. 누구누구 영가시여, 아미타불을 부르는 연불 소리와 지금 내가 영가에 드리는 말에 크게 귀를 여소서. 영가는 이제 죽음에 이르러 떠도는 죽음 세계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불보살님만이 영가를 도울 수 있으니 영가는 의심하지 말고 깊고 밝은 믿음을 일으키소서. 불꽃이 휘날리고 얼음 바람이 휘몰아쳐도 한마음 한뜻으로 한결같이 아미타불만을 부르소서. 이렇게 하면 두려움과 괴로움이 사라지니 이렇게 하면 악업에서 일어나는 두려운 현상들이 맑게 개이니 이렇게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영가를 품에 안아 정토에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영가시여, 세상 그 어떤 것도 본디 더럽지 않는 것이 없다.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일도 다 놓아버리고 한순간 한순간 아미타불을 부르소서. 누구도 영가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미타불만이 영가의 빛이 되고 길이 될수 있으니 맑은 마음 다 기울여 우리와 함께 아미타불을 부릅시다. 천도제에 제가 여러 제가 있는데 영산제는 49제 할때 많이 쓰이고 영산제는 3일 동안도 오고 하루도 하고 뭐 5시간도 할수 있어요. 줄여서 할수 있고 다 하려면 한 3일 동안 해야 다 해요. 불교의 49의 의례다. 서가미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설법한 영산회상을 재현한 영가 왕생기원 천도제다. 영산제라는 건, 영산회상도라는 건 부처님, 서가미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할 때, 설할 때 장면을 후불팽화로 나타났어요. 부처님 뒤에 있는 후불팽화가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할 때의 배경을 그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영산제 다음에 수륙제, 국행수륙제. 지금 진관사하고 삼화사, 강원도, 서울의 진관사 삼화사에서는 이조 시대부터 지낸 국행수륙제. 물에서 육지에서 가신 모든 영가를 천도하는 게 수륙제요. 생전예수제, 살아서 미리 닦는 제. 이게 영산제, 수륙제, 생전예수제가 가장 큰 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식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사영반, 스님들이한테 제를 올릴 때 하는 염불이 종사영반이야. 상용영반은 일반인들을 제를 올릴 때 간단히 할때 상용영반을 하고, 관음시식인 저 49제 지낼 때 제일 많은 하는 거죠. 관세음보살님이 부처님 좌보, 아미타불 좌보체에 계시면서 시봉하는 1등 보살님이기 때문에 관음시식을 제일 많이 합니다. 화엄시식이라는 건 화엄경의 경문의 말씀을 영가한테 법문해 주는 게 화엄시식이고, 구경시식 있는데 49그릇을 해놓고서 이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좀 특이한 겁니다, 이것은. 근데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못 해본 사람은 좀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이 구병시식을 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여기서 죄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죄에 대해서요, 좀 나쁜 용어가 몇개 있어요. 신부들을 사제라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이에요. 의식하는 장이에요. 스님들이. 스님들이 중이라는 것도 차차웅에서 신라시대부터 왕계급으로서 제사장입니다. 그게. 중이라는 말이. 속어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서 제바지란 말을 함부로 쓰지 말고, 그 다음에 불교의 의식 중에 제일 큰그 영산제, 수륙제, 예수제, 그런 종사회만 상영음반, 광의, 화엄시제, 구경시제라는 의식을 방대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당 푸닥거리를 하느니, 제바지를 하느니, 예? 이런 얘기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죄라는 것은, 저는 경험적으로 얘기하는데, 기도 중에서 최고의 기도가 죄다. 최고의 기도가 죄다. 그래서 저는 큰 기도, 마음먹고 진짜 법력을 다 쏟아서 하는 기도를 죄로 회양을 합니다. 아,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으로 제가 지금 못다한 거,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 저의 경험 사례는 뒤에 다음 시간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의 신행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 800에 7000번을 공두려 눌러서 큰 공덕 지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복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리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2: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0: 유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야 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3일에는 일목 스님을 모시고 선정과 깨달음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795-4426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0: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낮추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비티엔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비티엔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주년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 불교 전통 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 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 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 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 불교 태고종.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0: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인간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출사표를 던진 새 후보. 기호 1번 경우스님, 기호 2번 종명스님, 기호 3번 진우스님. 후보 3인이 그려내는 한국불교의 미래. 전통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한국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약속회장. 특집 대한불교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에게 듣는다. 전통을 넘어 미래로.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절밥 한 끼는 그냥 한 끼가 아니고 내 삶이 바꿔주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1: 스님들은 법문을 해서도 신도들을 포기하지만 그 음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2: 사찰 음식이 단순한 그런 먹거리가 아니라 저는 하나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저는 사찰 음식이 기도고 수행입니다.
4: 음식이 굉장히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다. 수행을 이어나가는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생명이죠.
6: 생명.
5: 삶의 근본이고 사람의 바탕이 음식이잖아요. 내 몸이 자연이잖아요. 삶이잖아요.

0: 아, 저는 H기업의 9개 브랜드 2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뭐 그냥 막연했어요. 그냥 사찰 음식이란 개념이
1: 동양이 뭔지 모른데.
0: 네, 뭔지 정확한 몰라? 의미는 모르지만 네. 스님한테 처음 뵙는 자리라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2: 스님 이거 볶을 때 이렇게 팬을 이렇게 돌려도 됩니까?
3: 그러면 안 돼요.
2: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4: 어우, 잘 쓰신다.
5: 셰프인데요.
4: 어우.
1: 오! 전문가 스킬 나오네.
2: 미쳤습니다, 진짜.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네.
0: 좀 더 사찰 음식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얘는 엄나무순 장아찌예요. 장아찌가 엄나무순 장아찌는 귀하잖아. 많이 드세요. 항상 8찬이잖아. 8찬. 7찬, 8찬을 드려야지. 이 꼴짝기까지 오셔서 제 밥을 먹겠다고들 오신 분인데 잘해드려야지. 열무김치? 지금 담잖아요. 초파리김치. 자, 공양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공양계송.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유지하는 약으로 와라.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우리가 음식 명상이라고 해서 식사를 하실 때 밖에 있는 것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 몸에 영양분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공양을 편안하게 근심 없이.

0: 아,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대한민국 사찰 음식의 명장이신 대한 스님이시고, 벌써부터 이 사찰에 도착하니까 그 명장의 향기가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지금 비가 온 뒤 엄청 갯고 이 자연의 플레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스님과 이쪽 사찰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약간 사찰 모양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와. 스님 저기 계시죠?
1: 셰프님.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셰프님.
0: 처음 뵙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0: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저는 방송을 통해서 많이 뵈가지고, 너무 얼굴이 익숙합니다.

0: 이 공간 설명부터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1: 여기는 자연바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카페예요. 네. 네, 네. 저희가 차도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또 공양을 하실 수 있게끔 사찰 음식을 체험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 금수암 사찰 음식 체험관입니다, 여기가. 네, 네.
0: 저는 사찰 안에 뭐 카페가 있는 거는 많이 들어봤어도 이렇게 공양을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렇죠.
1: 도자기도 요새 그리고 꽃그림 하나씩 그리고.
0: 메뉴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1: 아, 메뉴요? 네. 메뉴는 차림표가 있죠. 와.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이제 식사. 정식. 연잎밥 정식이 있고, 이거는 이제 콩고기를 가지고 스테이크처럼 주물 스테이크. 네, 콩갈피자, 증코피자.
0: 산야초파도. 양식 레스토랑 하나 운영하는 것만큼 메뉴가 진짜 다양한데. 오다 보니까 여기 장독대가 엄청 많던데 좀 장 맛을 보여주시죠. 네,
1: 가보시죠. 네.
0: 그럼 제가 뭘 뜰까요?
1: 아, 셰프님이 된장을 뜨세요.
0: 된장을?
1: 저희 된장독이 아마 이거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0: 와.
1: 그래서
0: 네.
1: 된장을 저희가
0: 뜰까요 일단?
1: 예, 두세 국자.
0: 두세 국자
1: 뜨시면 되고요. 저는 간장을 뜰게요.
0: 스님, 요 사실 사찰 음식 제가 배우러 다니면서 이 장독대를 보면서 항상 생각한 건데 진짜 일반 음식이랑 사찰 음식이랑 다른 점이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1: 장.
0: 네, 장.
1: 네, 이 사찰의 장 문화가 오래도록 전승되어 오고 있으니까.
0: 그러니까 이거 뭐 재료도 좋은데 장까지 이렇게 시간으로 빚어버리니까 이 사찰 음식을 따라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1: 장이라고 하는 것은 네. 아주 오래된 역사잖아요.
0: 네, 네.
1: 그런데 사찰 음식을 지속적으로 전승되게끔 한 우리의 선배 스님들 그런 분들의 그 덕행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분들의 덕행이 없으면 그럴 수가 없죠.
0: 아, 제가 궁금했던 게 사찰하면 암으로 끝나는 게 궁금했었거든요.

0: 저희 국일암 위에 지조감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옛날에 네. 큰 스님, 일타 스님께서 주석하셨던 곳. 네. 그 우아래절이라서 참 어른들이 자주 저희 어른들하고 소통하고 그래 하셨는데 제가 이제 여기 자리를 잡고 스님 네. 저희 토굴을 하나 했습니다. 그럼 보러 오십시오. 그때 막 매화꽃이 흩날릴 때 아이고 대안아 여기는 금수강산 같다. 아. 이름이 뭐 필요하노 금수암이라 해라. 이래서 아, 금수암이 된 거예요. 아.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으니 갑시다.
1: 네, 사처럼
0: 오늘 날씨가 배우러. 도와주네요.
1: 알겠습니다.
2: 대안 스님의 사찰 음식에서 전통을 지키되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음식은 수행이자 사람을 잇는 지혜임을 배웠다. 장독 때마다 차곡차곡 쌓인 덕행과 온고지신의 정신은 시간이 곧 수행이라는 가르침을 전해주었다.
0: 김 셰프님 이리 와보세요. 혹시 절에서 김치 다 먹어보셨어요?
1: 처음입니다.
0: 처음이세요?
1: 네.
0: 아 그러면 나쁜 행운이네.
1: 아니 아닙니다. 스님 근데 행운. 김치를 이렇게 많이 담그세요?
0: 아 저희가 이게 열무 스무 단인데
1: 네네.
0: 초파일을 네, 이거 다 나갑니다. 네. 장갑도 꼈어요.
1: 알겠습니다. 스님은 안 끼세요? 장갑?
0: 저는 맨손에 일해버려 돼가지고 네. 예, 셰프님을 많이 시킬 거예요.
1: 시키시면 저 예. 제가 하겠습니다.
0: 이거는 그 마른 고추
1: 마른
0: 개를
1: 고추.
0: 이제 불려서 갈아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가 들어가겠죠.
1: 스님, 이 김치는 양념은 뭐 당연히 마늘이나 뭐 오신채는 안 들어갔을 텐데 이 간이나 맛은 어떻게 내시는 거예요?
0: 저희는 이 간장이 들어가고요. 절에 네. 담근 간장. 네, 네, 네.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해초 소스예요.

0: 해초를 당발을 시켜가지고 해놓은 거. 얘가 이제 감칠맛을 내주고요.
1: 네.
0: 일단 부으셔요.
1: 그럴까요? 네. 네.
0: 이제 직간장을.
1: 직간장을.
0: 네. 그다 붓고. 풀어서.
1: 생강을 이렇게 많이 넣어요?
0: 네. 천일염.
1: 천일염.
0: 그 다음에 해초 소스.
1: 해초. 금수함까지 와서 김치를 담그는 영광이 저한테 주어졌더니 너무.
0: 근데 뭐든지 인연이에요.
1: 맞습니다.
0: 이 세상 인연 아닌 것이 없듯이 네. 인연법이라.
1: 지금 좀 호흡이 좀 착착착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0: 잘하신다는 거지.
1: 호흡이 그냥.
0: 네. 섞어주기만 하면 치대는 게 아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살살살살 그렇게 해주시면
1: 살살 달래가면서. 네, 네.
0: 아, 그래야 이제 양념이 좀 풀어주시고.
1: 풀어주고 또 한 번씩 해주고 꾹꾹 누르지 말고
0: 네 그냥 살 놓으시면 돼요. 갑자기 마당새가 됐네.
1: 아, 그럼 드디어 이제 네. 스님이 준비해 주신
0: 네,
1: 사찰 음식 네. 풍경이 진짜
0: 좋아요? 응. 지리산 짜랑이잖아요. 응. 그 맛에 여기 살죠.
1: 그러니까요. 응. 저는 금수함에 와서 지금 김치도 담고 이게 지금 와 드디어
0: 갑자기 마당새가 됐어.
1: 김치도 담고 드디어 대한스님께서 사찰 음식을 알려주신다고 하시니
0: 아이고 알려주긴요. 네. 우리가 다 함께 하는 거고 오늘 네. 저희가 할 것은 이제 계절 음식이잖아요. 첫집 네. 음식은 취나물이 막바지예요.
1: 네, 네.
0: 그래서 산치를 이용해서 밥을 지어서 네. 단촛물을 입혀서 그 위에 밤채를 튀긴 걸 토핑을 얹고 잣을 얹어서 네. 산나물 초밥을 할 거고요.
1: 아, 초밥이요?
0: 네, 두 번째는 이제 연등 절식이라 그래요. 그 돌돌 말아서 우엉과 같이
1: 우엉이랑
0: 해서 미나리 강회를 만들 거고요. 세 번째는 예, 아삭고추를 이용해서 네. 간편김치 그리고 또 죽순이 한참이잖아요.
1: 네.
0: 죽순을 사용해서 절집 자체의 변형 여름
1: 잡채요?
0: 죽순 잡채 아.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할 네, 건데 네.
1: 일단 재료가 네. 일반적으로 사찰 음식에서 보지 못한 일반적으로 마켓에서 볼 수 있는 뭐 파프리카나 유부나 뭐 이런 것들이 보여서 좀 그런 요즘 나오는 재료들을 많이 섞어서 사용하시는 편이신가요?
0: 현대적인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고는 전승에 묻혀요. 왜?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1: 맞습니다.
0: 그렇다고 해서 뭐 파프리카를 썼다고 해서 대중이 네. 좋아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좋아하거든요.
1: 맞습니다.
0: 적절하게 보합관계. 그래서 저는 뭐 현재 채식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채소 그 식재료는 다 사용해요.

0: 밥은 바로 그냥
1: 그렇죠. 쌀을
0: 냄비밥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1: 냄비밥을 네. 하는데 이제 저희가
0: 뭘 도와드릴까요?
1: 아니요, 이제 물을 좀 네. 주시고요. 밥물을 잡고 자 밥을 이렇게 쌀을 앉혀주고 저희가 이제
0: 네.
1: 취나물을 데쳐놨어요. 이걸 좀 뚱뚱 썰어주시고
0: 뚱뚱.
1: 저는 이제 두릅하고
0: 네.
1: 엄나무순을 잘게 썰어주시면 돼요.
0: 그 스님은 오늘 만드는 산나물 초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초밥 위에다가 나물을 올릴 생각을 하신 거죠?
1: 저는 제가 저를 들여다보면
0: 네.
1: 굉장히 뭔가 호기심이 많고
0: 네.
1: 식재료를 보면 아 이거 뭐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떠올라요.
0: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자꾸 새로운 걸 만들게 되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밥이 푸르르 끓으면 이 나물을 넣을 건데 밥하고 나물하고 1:1.
0: 1:1?
1: 네.
0: 와, 그럼 나물 향이 엄청 나겠네요.
1: 그렇죠. 그다음에 잔초물은 여기 있는 것처럼 설탕하고
0: 네.
1: 식초하고 소금하고 해서
0: 네.
1: 끓여서 단초물을 만들어 놨는데
0: 네, 네, 네.
1: 제가 쓰는 설탕은요 그 초밥할 때하고 장아찌 담을 때 이에는 사용할

0: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밥을 끓으려고 그래요.
1: 아, 살짝 끓기 시작할 때?
0: 그렇죠. 한번 젖어줘야 돼요. 밥을 한번 젖어주고 눌지 않게끔. 네. 이 냄비밥 누룽지도 맛있어요, 사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나물을 넣어서 해주시면 돼요.
1: 스님께서 지리산 다니시면서 그 산야초 같은 거 많이 공부하시고 배우셨다고 하셨는데 그 독성 있거나 독성이 없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요?
0: 일단은 우리가 모든 것은 학명이 있어서 네. 우리의 선배들이 다 자료를 만들어 놨잖아요.
1: 네, 네.
0: 피할 게 세 가지예요.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사약으로 쓰는 부자. 부자는 길가에 있기 때문에 모르고 이렇게 따먹기 좋아요.
1: 네, 네.
0: 그리고 천남성. 천남성은 완전 독초거든요.
1: 네, 네.
0: 그 어린잎도 먹으면 안 되고 열매를 혀에 대는 순간 혀가 10분 안에 마비가 돼요. 그리고 애기똥풀. 냉성이 강해서 아토피한들이 치료제로 많이 쓰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세 가지만 피하면 돼요. 나머지는 들에 있는 야초들이 다 우리의 먹거리예요.
1: 네.
0: 이제 밥이 다 됐네요.
1: 네, 다 됐네요.
0: 네, 그러면 제가 밥을 펴드릴 테니까 네. 반찬물을 입혀서 네, 이게 뜨거울 때 이제 찬물을 입혔으니까 그래서 따독따독
1: 하, 나물의 향이 너무 좋습니다.
0: 밤 튀긴 거를, 밤채 튀긴 것을 넣고 잣을 얹어서 나물 초밥 완성됐습니다.
2: 제철 산나물과 함께 냄비밥을 지어 단촌물에 버무려 초밥을 완성하는 과정이 산나물을 새로운 사찰 음식으로 풀어내는 손길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 사찰 음식의 생명력임을 느꼈다.
0: 이번 순서는요, 미나리 강예입니다.
1: 네.
0: 혹시 미나리 강예 드셔보셨어요?
1: 안 먹어봤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를 섞어요?
0: 아, 밀가루하고 찹쌀가루하고 소금을 넣고 풀국을 넣고, 만들어서
1: 네.
0: 우엉을 튀겨야 돼요.
1: 아, 우엉 튀기면?
0: 네. 우엉이 네.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섬유질이 그렇죠. 많은
1: 맞아요.
0: 대장이 가장 즐거워하는 식재료인지 네. 아시죠?
1: 알죠.
0: 네. 반죽을 이렇게 좀 되직하게 해야지 풀국이 잘 입혀집니다.
1: 네. 그럼 우엉 아까 네.
0: 그렇죠. 젓가락을 거. 가지고 제가 좀 튀기겠습니다.
1: 네.
0: 기름솥을 그래서 저희가 많은 양은 하기 그렇고 네. 딱 한 접시 분량만
1: 네.
0: 코디가 가능해요. 셰프님께서 고추를 좀 썰어주시는데
1: 있습니다.
0: 하나 가지고 3등분 하면 될 것 같아요.
1: 3등분? 썰기고 네. 끝에만 네. 살짝 잘라주고
0: 그렇죠. 끝부분은 좀 구부러진 부분이라서
1: 네네. 선생님 저기에 사진 보니까 저 외국 배우 저 누구죠?
0: 리차드 기어.
1: 아, 리차드 기어. 네. 리차드 기어. 와, 리차드 기어 언제 왔었던 거예요?
0: 아, 저분이 이제 한국에 네. 당신 사진전도 하고 가족과 함께 왔어요.
1: 네, 네.
0: 총무원장 선생님 예방하는 자리에.
1: 네.
0: 점심 공양을 하게 돼서
1: 네.
0: 제 음식을 드시고
1: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0: 사찰 음식을 돌아가서 잡지에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는데
1: 네.
0: 당신이 세상에서 여태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훌륭한 음식이었다 그런 기사를 또 내셨더라고. 근데 저오고 1년 후에 다시 재회를 했어요. 저 오른쪽 정면에 보이는 이렇게 허그 이렇게 뭐랄까
1: 저쪽에 있는
0: 예, 창문
1: 사진이요?
0: 보이는 옆에 사진이
1: 네.
0: 1년 후에 만났을 때 사진이에요. 아, 미국서
1: 네.
0: 제가 또
1: 강의하러 가셨을
0: 예,
1: 때?
0: 강의하러 갔을 때 만나서 또 일부러 오셨더라고요.
1: 아.

0: 네. 그냥 마른 팬에다가 수분 정리만 했어요.
1: 아, 수분만 날려주기 네. 위해서 살짝 볶아줘요.
0: 그렇죠.
1: 이 버섯은 이미 이제 살짝 볶아놓은 거예요.
0: 네, 참기름하고 네. 직간장 좀 넣고 무쳐서 네. 덮어놨어요. 그렇죠. 네. 준비가 됐어요.
1: 여기 미나리 맞나요?
0: 네, 미나리는 데쳐서 얘는 끈이에요.
1: 네.
0: 얘를 묶어야 되니까.

0: 이렇게 진 다음에 네. 얘를 이렇게 오면서 요 사이에 그냥 끼워주시면 돼.
1: 어쨌든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좀 꽉 잡아주는 느낌으로.
0: 그렇죠. 네. 풀어지면 안 되니까.
1: 알겠습니다.
0: 자, 이렇게 모양이 하나 나오죠.
1: 아, 너무 예쁩니다.
0: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오방색에 가깝죠.
1: 네.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일반적인 음식을 해 먹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변형을 하거나 바꾸면은 좀 사찰 음식화 할 수 있을까요?
0: 양념을 줄여야 돼요.
1: 아, 양념을 줄인다? 네.
0: 양념을 줄이고, 그 다음에 조리 과정을 네. 너무 다양한 걸 쓰지 말고, 심플하게.
1: 저도 사찰 음식 돌아다니면서 배웠는데, 네. 가장 핵심적인 게 되게 심플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어렵지 않게.
0: 그렇죠.
1: 근데 그 속에서 되게 깊은 맛이 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0: 자,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아요.
1: 아, 그것만 할까요? 네.
0: 초장 만들어서 네. 완성하면 되겠어요. 네.
1: 초장 양념 네. 궁금합니다, 스님.
0: 먼저요, 저희가 조청이 좀 들어가요. 조청 들어가고요.
1: 조청.
0: 네, 고추장.
1: 고추장.
0: 제가 담근 고추장.
1: 식초를.
0: 선생님이 파인다이닝급으로 이 초장을 뿌려보세요.
1: 네. 양념을 뿌려볼까요? 네. 위에다 뿌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0: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 자, 음식도 오케이. 수행이잖아요.
1: 네. 네.
0: 아유, 훌륭합니다.
1: 다 왔습니다.
0: 자, 미나리 강의 완성됐습니다.
2: 바삭하게 튀겨낸 우엉 위에 고추와 버섯을 올리고 미나리 줄기로 감싸 완성하는 미나리 우엉 강회. 한 점의 음식 속에서 사찰 음식이 더하는 것이 아닌 덜어내는 미학을 담고 있음을 느꼈다.
0: 우리가 편하게 먹는 김치죠. 간편하게 누구라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또 이 고추 아삭 김치거든요.
1: 그러니까 설탕을 넣는 대신 또 배를 넣으니까 단맛도 올라올 수 있고
0: 좋아죠.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예, 죽순 잡채인데 네. 저희가 이제 석길 잡채잖아요. 잡채가
1: 맞아요.
0: 한국 사람들은 잡채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사찰 음식은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사찰의 수행자들이 뭐 먹는 음식 이게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지만 매일매일 밥을 먹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음식이 가장 오래도록 지속하게 먹어도 안전하고 좋은 음식이라는 거죠.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록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안녕하세요. 문강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BTN 뉴스가 오늘부터 사흘간 한국 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 스님들이 걸어온 길을 조명합니다. 오늘 첫 순서로 경청의 리더십을 내세운 기호 1번 경우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한국 불교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제3

0: 78대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들의 종단 운영 로드맵을 집중 분석합니다. 오늘은 교부 분권과 복지 등 종무 행정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종립고교 학생들의 출가 등용문 템플스테이 선언에서 이번에도 두 명의 학생이 출가를 적극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가를 포함해 불교계 핵심 인재를 개발하기 위한 선언의 비결을 짚어봅니다. 프랑스와 일본, 미국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직접 만나기 어려운 국외 유출 문화유산들이 장인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고향 땅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전시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종도들과 소통하기 위한 후보 스님들의 걸음도 바빠지고 있는데요. BTN 뉴스가 오늘부터 사흘간 한국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 스님들이 걸어온 길을 조명합니다. 오늘 첫 순서로 경청의 리더십을 내세운 기호 1번 경우 스님의 발자취를 윤호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 문화로.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나서며 교구와 함께 불교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경우 스님. 1985년 선운사에서 태허 지성 스님을 은사로 입산한 스님은 그해 삼위계를, 1989년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제30대 총무원장 정대 스님 시절 사서국장으로 총무원 행정에 입문하고 호법국장과 감사국장, 사서실장까지 역임했습니다. 제15대, 16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하고 2015년 선운사 주지에 취임한 뒤 세 차례 연임에 성공하며 교구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2: 선운사의 미래를 위한 저의 간절한 발언과 사부대중의 불태전의 서원으로 삼가 부처님 전에 향을 사르고 지심으로 구하노니 지혜와 자비로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1: 재임 기간만 10년이 넘는 선운사 주지 시절, 경우 스님은 원용살림을 통한 교구 공동체 실현에 앞장섰습니다. 60여 말사가 참여하는 공동재정 모델을 개발하고 불교의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전법도량 개설과 계층법회 운영을 이끌었습니다. 호남권 교구본사 가운데 가장 먼저 단기 출가 학교를 운영하고 고창에 불교회관을 세워 문화포교에도 힘썼습니다.
3: 오늘 작은 음악회입니다만은 즐기시고 또 옆에 갤러리에 좋은 작품들도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마음에 담아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선운사를 연간 2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는 도량으로 일신하고 이제는 총무원장에 도전하는 경우 스님. 스님이 스스로 내세운 가장 큰 강점은 경청입니다. 낮은 자세로 듣고 큰 걸음으로 실천하겠다는 스님의 다짐은 사부대중과 불교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원력이 담겼습니다.
2: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한국 불교에 던지는 물음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1: 교구 살림을 일궈온 뚝심과 경청의 리더십으로 종단 변화를 약속한 경우 스님. 사부대중과 함께 한국 불교 100년의 미래를 새로 쓰겠다는 스님의 도전에 선거 열기가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지금 한국 불교는 탈종교화와 출가자 급감이란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특히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교구로 나누고 사찰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종단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새 후보 역시 교구 분권이란 큰 방향성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법과 종단 운영의 로드맵에선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종무 행정을 시작으로 새 후보가 제시한 종단 운영 청사진을 집중 분석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4: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교구와 대중에게 나누겠다는 개혁안.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나선 새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핵심 화두입니다. 하지만 교구 분권과 종무 행정의 구체적인 방향에서는 후보마다 차이를 보입니다. 기호 1번 경우 스님은 지방 분권형 교구 자치제를 통한 공동 운영제를 앞세웠습니다. 교구법을 새로 제정해 말사주지 임명권을 교구로 이양하고 교구 행정을 디지털화하는 한편 교구본사 주지 회의를 중심으로 종단을 이끄는 공동운영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 차별 없는 평등한 승가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승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수행하고 전법하며 책임을 나누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4: 기호 2번 정념스님은 종헌 명문화를 통한 권한 이양에 초점을 뒀습니다. 지역 종문은 지역 대중이 우선 결정하고 중앙은 지원 보완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종헌에 명시하고 교구자치법을 제정해 말사주지 임명권 이양과 주요 종령 제정 시 교구장 회의의 합의권을 법제화하겠다는 겁니다.
5: 종단의 권력구조 형성의 절차적 과정 이것이 대중이 동의하기 어려운 지금 이런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권력이 좀 하향화해서 대중 속으로 또 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의 방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4: 기호 3번 진우스님은 교구본사의 역량 강화와 지원 체계 구축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중앙의 권한을 교구로 과감히 이양한다는 전제하에 조계종 연구소를 전문화해 본말사 지원 기능을 높이고 중앙종무원의 교구본사 순환 근무제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6: 이에 중앙이 앞서고 교구가 따르는 종단이 아니라 교구와 함께 생각하고 교구와 함께 결정하며 교구와 함께 실천하는 종단으로 바꾸겠습니다.
4: 비구니 스님의 참종권과 역할 확대에 대해서도 후보별 접근법이 다릅니다. 경우 스님은 전국 비구니 회와의 정책 협의를 정례화 상시화하고 성별이 아닌 능력과 원력에 따라 평가하는 평등한 승가 공동체를 약속했습니다. 정념 스님은 비구니 스님의 역할 확대에 공감하며 소통과 참여 강화를 위해 AI 대중공사 플랫폼을 활용한 의사결정 구조의 개방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비구니 스님 위상 강화와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을 국략화하고 실질적인 권익 향상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종단 재정 확충 및 배분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경우 스님은 교구별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말사 공동재정 모델을 마련해 교구의 재정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 정념 스님은 중앙예산 30%의 포교기금 의무화와 교구 간 공동발전기금으로 재정 격차를 줄이고 외부 독립기관 감사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제안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 기념품과 전통문화 상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활성화하는 수익사업 다변화를 통해 종단 전체의 재정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스님들의 노후와 삶을 살피는 승가복지 역시 세부 대안이 갈립니다. 경우 스님은 권역별 승려 전문 요양수행원 설치와 수행연금제 확대를 내걸었고 정념 스님은 기본소득 도입과 의료비 전액 지원, 교구별 노후 요양 거점 마련을 포함한 능동형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기본 수행비 지급을 비롯해 교육과 의료, 주거 등 출가에서 열반에 이르기까지 종단이 완전하게 책임지는 복지체계를 공약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도 하나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념 스님은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총무원장 5년 단임제 전환을 종헌으로 명문화하고 선거인단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진우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추대제부터 직선제까지 승가 위의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사부대중의 지혜를 모으겠다는 입장입니다. 교구로 권한을 이양하고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새 후보의 공약. 교구자치, 승려복지, 소통 강화 등 같지만 다른 새 후보의 공약이 사부대중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또 울림을 전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한국불교 정화운동의 선구자 미룡당 월탄대종사 4주기 추모다례제가 청주 용화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지난 17일 용화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추모다례제에는 법주사조실 지명스님을 비롯해 은혜사조실 법타스님, 법주사율주 무상스님, 회주도공스님, 주지정덕스님, 용화사주지 각연스님 등이 동참했습니다. 지명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스님께서는 어지러운 시기 불교 정화운동에 앞장서며 종단의 안정을 이끌었다고 회고하고 스님의 굳건한 신심과 크나큰 원력이 사부대중의 가슴에 스며들길 발언했습니다. 문도대표 성운 스님은 전법과 수행, 불사에 철저했던 은사 스님의 숭고한 업적을 받들고 재조명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월탄대종사 부도탑을 참배하며 유훈을 기리고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종립고교 학생들의 출가 등용문 템플스

0: 스테이 선언에서 이번에도 두 명의 학생이 출가를 적극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가를 포함해 불교계 핵심 인재를 개발하기 위한 선연의 성과와 노력을 배수열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1: 2023년부터 출가를 꿈꾸거나 불교계에서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싶은 청년들과 함께해온 전국교법사단의 불교 핵심 인재 개발 템플스테이 선연. 취재 결과 현재 광주 정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두 명의 학생이 출가를 적극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연으로는 현재까지 총 15명의 소년 출가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이룩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새로운 소년 출가자 탄생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출가자가 지금까지.
1: 출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힘은 단순한 신행 프로그램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열린 7기 선연에서는 AI와 3D 프린터를 활용해 도반들과 장엄 등을 만들어보는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또 청년포교의 최전선, 군승 홍보를 위해 현역 육군 대령, 현조 스님을 초청해 군승의 역할과 진로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영천 목탁과 같은 불교 브랜드와 불교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이고절론을 초청해 불교계 이색 직업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불교 안에서 다양한 진로를 직접 보여주는 경험이 출가를 비롯한 불교계 인재 양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0: 훌륭한 불자를 길러내는 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요즘 시대의 소양과 함께 저희 출가에 이르기까지의 좋은 인연을 이제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1: 교법사단은 선현 최초 기획자 선화여고 권진영 교장의 의지를 이어 상대적으로 젊은 교법사들이 주축이 돼 향후 선현의 포교 콘텐츠 개발, 출가자 발굴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0: 언제나 그 매 기수마다 최고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이제 계시는 스님들과의 조금 더 긴밀하고 조금 더 허심탄회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1: 강요에 의한 출가가 아닌 실제 불교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제시한 제7기 선연. 불교 핵심 인재 개발 템플스테이 선연은 올 하반기 각 종립고교 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한 번 진행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프랑스와 일본, 미국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직접 만나기 어려운 국외 유출 문화유산들이 장인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고향 땅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전시 현장에 양유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장식, 깊은 명상에 잠긴 듯한 고요한 얼굴이 전시장을 장엄하게 채웁니다. 일본 규슈, 사가현 후모지에 소장된 14세기 고려 후기 금동보살 좌상을 본떠 만든 한봉석 목조각장의 목조보살 좌상입니다. 원형의 금동 재질을 은행나무 목조로 재창조해내며 고려 말 불교 조각 특유의 도상학적 특징과 격조 높은 미감을 생생하게 복원했습니다.
4: 이게 고려시대 불상. 이 상투가 이게 높고 원래 관이 있어요. 이 장엄 때문에 이게 영락이나 이런 거 보면 고려시대의 이게 불상이 확실히 맞아요.
3: 또 다른 수작, 목조 아미타 열의 삼존불감 역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일본 교토 고려미술관 소장품을 모본으로 삼아 조선 후기 대표 조각승인 색난 스님이 1692년에 조성한 불감의 형태를 재현했습니다.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 사업으로 열린 다시 온 우리 문화유산. 해외로 유출된 우리 불교 미술의 정수를 깨우는 전시회 현장에는 흙을 빚어 고향의 따스함을 채워넣은 소조 유물들도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5: 저희가 원하는 마중물 역할, 해외 유출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은 우리가 나간 우리 문화재에 관심이 없으면 그들도 관심이 없어요. 저희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감흥할 수도 있잖아요.
6: 이 전시 자체가 이 해외 유출 문화재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더 마음을 더 크게 가지고 한다면 그네들을 동화시켜서 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3: 영덕 스님이 빚어낸 소조 관음보살 입상은 일본에 유출된 백제의 금동 관음보살 입상을 소조 기법으로 복원했고 미국 LA 카운티 미술관이 소장한 조선 후기의 목조 동자상 역시 소조 기법과 전통 안료 채색을

0: 통해 특유의 해양미를 살렸습니다.
1: 100% 완성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근접하게 만든 작품인데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관람하고 보고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을 좀 더 알고 지금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문화재들을 우리가 국민들이 더 마음을 모아서 조금이라도 더 환수할 수 있게끔 그런 바람으로 이번 이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2: 정말 있는 그 자리에서 불상을 깨칠 수 있는 그런 길을 바로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 아주 감탄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0: 프랑스 김해박물관 소장 관음보살 좌상을 오칠과 LED 빛으로 재해석한 관음보살의 은은한 미소는 신비로운 아름다움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기도 했습니다. 해외 유출 불교 문화재의 환수 염원과 장인들의 예술혼이 집약된 이번 전시는 오는 9월 7일까지 이천 아트홀 아트 갤러리에서 이어지며 9월 11일부터는 공주 한국민속극박물관에서 감동을 이어갑니다. 타국 땅에서 긴 잠을 자고 있던 우리 문화유산들이 장인들의 집념을 통해 고향의 온기를 품고 다시 켜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종로 노인종합복지관과 과천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시설 산하기관 시설장을 새롭게 임명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불교의 자비와 지혜를 사회복지 현장에서 꽃피울 복지시설장들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어제 전법회관에서 종로 노인종합복지관과 과천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5개 산하복지시설을 이끌어갈 신임시설장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20년간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의 기틀을 다지고 성장을 이끌어온 정관 스님의 뒤를 이어 심휘선 관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지휘봉을 잡고 복지관을 이끌게 됐습니다. 심 관장은 직원 화합을 운영 방침으로 삼고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5: 우리의 근본인 불교적 가치에 사회복지 전문성을 잘 결합하라는 뜻으로 이번에 또 재가자에게 또 어려운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뜻에 잘 맞춰서.
4: 이와 함께 주요 복지관들의 수장도 새롭게 교체됐습니다. 양주시 회천 노인복지관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찬정 관장의 후임으로 과천 종합사회복지관은 최달용 관장이 맡아 지역 복지 현장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6: 불교 복지가 그분들한테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어려진 것들을 어떻게 다독거려 주는지 이제 방향성이 좀 잡혀졌다고 생각하고요.
7: 시민들에게 다양한 불교의 문화를 그다음에 불교의 복지를 전달을 하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4: 노숙인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노숙인 자활시설 수송 보현의 집에는 강영규 시설장이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제주도 자광원에는 강태호 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재단은 산하시설들이 보다 나은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 불교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8: 많은 분들에게 그 부처님의 정신을 가르치면서 복지를 실천하고 직원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가는 세상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4: 새로운 소명을 안고 현장에 투입된 시설장들은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 밀착 소통하며 불교복지 고유의 정체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인입니다.
3: 오늘부터 사흘간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들의 발자취를 차례로 짚어볼 텐데요. 지난 시간과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내다보며 공정하고 원만한 선거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8월 19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임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고각국사 일현 스님의 737주기 추모 달해제를 임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언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칠보탑불사와 석가모니불에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BTN 불교TV에서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설법학교는 법문 작성과 설법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AI 활용법, 영상 촬영, 스피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설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인간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출사표를 던진 새 후보. 기호 1번 경우스님, 기호 2번 정념스님, 기호 3번 진우스님. 후보 3인이 그려내는 한국불교의 미래. 전통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한국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약속회장. 특집 대한불교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에게 듣는다. 전통을 넘어 미래로.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응?
1: 오. 지훈 씨는 닮았네.
0: 에이.
1: 귀엽구만.
0: 아, 보는 게 다 똑같구나.
2: 안녕하세요. 저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간의 질문을 탐구하는 Y보디입니다. 방금 스님들의 눈동자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시선이 화면에 완벽히 포획되어 있었습니다.
0: 아, 그래?
2: 스님들도 혹시 평소에 사찰에서 폰으로 쇼폰 보십니까?
1: 안 보진 않죠. 조금 보잖아요.
0: 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3: 자주 보기는 하죠. 막 AI한테 딴지를 걸고 싶어지긴 하는데.
1: 그렇죠. 딴지를 걸어보세요.
3: 안 돼.
1: 왜요?
3: AI 하던지로 하면 저 친구가 상처받아가지고.
1: 에이, 상처받지 안 받지 않을까요?
3: 네가 뭘 알아.
1: 우리 생활 해봤어? 약간 그런 건가?
3: 보여주니까 보지. 내가 포획된다는 표현이 맞아?
2: 그렇다면 지금 당장 스님들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최근에 본 쇼폼 알고리즘이 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오, 실시간으로?
3: 좀 떨리네. 하지 마라.

0: 저는 대부분 고향이 아니면 음식이네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는데 그 생활 생활에 관한 거. 왜냐하면 최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새니까 이걸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지 약간 그런 도움을 받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
1: 나는 되게 혼란스럽기는 해요.
0: 너무 방대한 거 아니에요?
1: 방대해요. 나는 이게 평양된 경향성을 띄고 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겠지만은 뭔가 그거죠. 제가 보는 게 역사도 보고 과학도 보고 철학도 보고 그 음악도 보고 게임 영상도 보고 그 너무 많아요.
0: 그 중에 제일 많이 뜨는 게 뭐예요?
1: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비율인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엄청 많아. 요리도 나오고.
2: 아까, 요리도 나온다고요?
1: 네. 요리하는 그래요? 것도 나와요. 저 그런 것도 좋아 보는 걸 좋아해서.
2: 보는 걸 좋아하신다.
1: 네.
2: 거짓말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0: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그건 완벽하게 틀려요. 먹는 거 안 좋아해요. 겁니다.
1: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2: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1: 아니 먹는 걸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2: 대답이 지금
1: 먹는 거를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집착하지는 않지. 먹는 걸 안 좋아하고 좋아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지 먹고 싶어한다가 다른 거예요.
2: 아니 그럼 그렇게까지 해명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아니, 알았다고
1: 엄청 억울하다고요. 스님은 내가 뭐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배드민턴.
2: 아니 제일 먼저 드롭샷.
1: 드롭이에요?
0: 드롭샷이에요.
1: 드롭샷.
2: 내가 하고 싶은 기술. 아 제가 이제 그 배드민턴 동호인 8년차 굉장히 오랫동안 구력을 쌓은 배드민턴 동호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드민턴이 좀 많고 저도 제가 그런 줄 몰랐는데 동물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0: 아, 동물을.
2: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반려동물 뭐 강아지나 이런 애들 좀 절에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패드 종무소에서 패드 해가지고 조금 잠깐 보고 이렇게
1: 가을이처럼 부자님들 키우는...
2: 부자님들이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저는 키울 순 없으니까 이렇게 잘 안기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보고 고양이. 그쵸.
1: 맞아요. 네. 저도 개, 고양이 이런 영상도 많이 보고.
0: 지영 쌤은 강아지
1: 좋아해요.
0: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네, 그런 거 보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강아지를 좋아하기도 했고.
3: 알고리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 거짓말 해.
3: 스님께서 오래 머무신 데이터의 결과물이죠. 오늘
1: 아니요.
3: 제가 던진 두 번째 질문입니다.
0: 왜 우리들은 숏폼을 멈추지 못할까?
2: 그래, 저건 좀 문제다. 아니 저도. 사실은 유튜브만, 너튜브만 봤었다가 우연찮게 이제 그 별그램?
1: 인스타그램.
2: 그거를 이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진짜 한 두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0: 아, 그래요?
2: 예. 네. 전 생각보다 그래서 아, 내가 이게 충분히 쇼폼을 좀 중독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1: 정확하게는 할 게 없으니까 그거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선생님?
2: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전에?
0: 자기 전에
2: 네, 자기 전에 딱 봤는데 이제 그렇게 막 가는 거죠.
0: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적이 잘 없어서 봐도 한두 개?
2: 아 그래요?
0: 보고 나서 아니 자야지 어떤가 예를 들어서 잘 때 하면은 자야지 하고 잠깐만 보고 끝난다든가 그런 형태지. 지영 선생님도 그런 거?
1: 별로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보조적 수단으로서 이제 그걸 틀어놓고 다른 걸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넘긴다고 해야 되나?
0: 제가 봤던 거는 여기는 동시다발적으로 뭔가를 많이 해요.
2: 아 맞아요. 여기 우리 알잖아요. 같이 살아봐서.
0: 여러 가지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집중이 돼? 그때 오히려 집중이 잘 된대요. 이게 특이하네.
1: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걸 몰두를 하다가 이제 저기에서 흥미로운 거 나올 때 그때 이제 또 요걸 집중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 대충 볼 만큼 이제 지나갔다. 그럼 또 요걸 봤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쇼폼은 뭐라고 해야 되죠? 흥미로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컨텐츠처럼 안 느껴져요. 오히려.
2: 저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분에 비해서 오히려 쇼폼에 대해서 더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보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한번 봤을 때 그러니까 잘 쓰지 않는데도 이 정도면 내가 만약에 거기에 이제 사진도 올리고 막 그 이제 메신저를 사용해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시간을 많이 보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0: 그리고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예전에 우리 좀 나이가 제가 좀 생각하는 게 지금은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2: 월드
0: 그 경험이 있네 약간.
2: 네, 그러니까요. 그
0: 조회수에 중독이 돼가지고 네, 얼마나 맞아요. 됐나 해서 매번 들어갔던 경험이 있긴 하네.
1: 그때도 안 했어요.
0: 여기는 산골 소년이라.
1: 네. 아니 워낙 이제 제가 최신식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제가 살았던 데는 인터넷이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서울 청구석에 있었던 분들은 몰라요 저를.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경운기 타고 그러니까 최신 기계잖아요. 예, 네, 그거 타고 이제 댕기고 이제 우리 자전차 타고 댕기고.
0: 자전차?
1: 그렇지, 자전차죠.
2: 자전거가 아니라 자전차.
1: 자전차죠, 스님.
0: 전라도 말이에요. 예, 네.
1: 나한테는 자전차예요. 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냥 이심점심으로 소통을 딱 하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좀 많이 촌에서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접하는 게 좀 많이 늦어졌었던 것 같아요. 제 이제 형님 정도만 돼도 이제 나이가 네. 조금 한 3살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썼던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0: 전 도토리 좀 모아봤습니다. 아.
3: 제가 스님들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국내 청소년 50.7%. 이용 조절 어려워. 하루 3시간 이상 쓰면 우울증 확률 2배. 국민 4명 중 1명이 쇼폰 중독. 오프라인 탈출구 필요.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2: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오늘 이게 지루한 거를 못 참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을 하면 일에만 집중하면 될 것 같은데 다 틀어놓잖아요. 예. 저는 약간은 이해가 가는 게 저는 이제 오늘 대본 준비하면서 하나 공감됐던 게 샤워할 때 우리 삭발할 때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네. 그때 뉴스를 틀어놔요.
0: 아, 스님이? 네. 아.
2: 그 부착하는 게 있어요.
0: 네, 맞아요.
2: 예. 네. 그걸 왜냐하면 따로 또 뉴스를 TV가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아. 근데 보긴 봐야 돼. 그래서 그런데 그때 그 만약에 안 틀고 샤워를 하면 좀 심심한 느낌이 들어요.
0: 그래요?
2: 예. 네.
1: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문제점을 잡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저기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겠죠.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일할 때 영상을 틀어놓고 일을 한다. 요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걸 보면서 일을 못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삭발을 해야 되는데 뉴스를 보다가 머리가 베이기 시작을 했어요. 또는 삭발이 한 10분이면 끝났는데 삭발을 한 3, 40분 동안 계속 보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나왔는데 감기가 걸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요걸 보면서 나의 이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중독 또는 문제다 이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는데 단순하게 요거 일을 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색투성 같이 또는 이제 약간의 지루함을 없애면서 오히려 요거에 몰두하기 위한.

0: 왜냐면 이것만 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지루하니까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노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강해지니까 이게 내가 좋아하는 뭔가 소리 또는 음악 이런 걸 틀어놓으면서 그럼 내가 지루함을 느끼는 것 그리고 내가 좀 고되다고 느끼는 걸 조금 감해주는 효과로서 틀어놓는다. 요거 정도는 중독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1: 본래 하는 메인 일이 방해를 받는 게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말한 거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그 부분인 것 같고 저 쇼폼이 빨리빨리 전개가 되잖아요.
2: 네네.
1: 드라마 같은 것들도 저거 되게 요약해서 나오지 않나요?
2: 맞아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빨리 결과물을 엔딩을 볼 수 있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니까 뭐 긴 책을 읽지 않게 된다던가.
2: 맞아요. 그 책 리뷰해주는
0: 네, 맞아요.
1: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런 것들 이제 계속 빨리 결과물을 주고 시각적으로 음향적으로 빨리 결과물을 주고 하니까 그게 재미있고 또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제일 하이라이트 장면들 그런 것들만 빨리 모아놓고 하니까 이제 처음부터 못 보는 거죠. 이제 처음부터 그렇죠.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서론부터
2: 답답함을 느끼고
1: 그런 중독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2: 결국에는 자극에 이렇게 계속 노출이 예.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저 얘기를 하는 거
1: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휴대폰 없으면 이제 우울증 걸리는 거죠.
0: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이제 내가 문제가 된다고 느끼는 지점 같은 경우는 결국 통제력의 상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 데이터 중에 하나가 제가 기사를 본 게 있는데 하루에 이제 보는 그러니까 일상을 하면 24시간인데 잠자는 시간 빼놓고 뭐 한 12시간 잡아가지고 했을 때 6시간 이상 이 쇼폼에 시선이 가 있고 여기에 집중해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거를 보고 이제 중독이다. 심지어 그런 것 저 일하는 사람들 가끔씩 봤을 때 일을 집중해야 되는데 얘를 보면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당에 갔었는데 서빙을 해야 되는데 서빙을 하면서 얘기를 보고 있다.
1: 그런 것 같아요.
2: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문제가 됐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3: 제가 스님들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혹시 스님들도 네. 쇼폼 중독은 아닐지 확인해 보실래요?
0: 아니요.
2: 반항적이시네요. 쇼폼 중독 테스트 화면이 있네요. 한번 해보시죠.
0: 이거 각자 하는 걸로 할까요?
2: 네, 각자 하는 걸로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결과물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0: 저는 바로 나왔는데 당신은 비중독 저위험군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2점 나왔습니다.
1: 저는 4점 나왔네요.
0: 시영수는요?
2: 아, 제가 제일 높아요. 아, 이런 데에서라도 1등을 해먹어야죠.
0: 아니, 근데 이게 약간 나이별인가?
2: 5점입니다.
0: 5점에.
2: 근데 비중독입니다.
0: 아, 근데 그러면 현재 쇼폼 사용이 일상에 무리가 없는 건강한 수준이래요. 지금처럼 균형 잡힌 디지털 생활을 이어가시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AI한테 물어볼게. AI, 너의 생각은 중독의 가장 본질적인 기준은 뭐라고 생각해? 도대체 어디서부터 선 넘었다고 볼 수 있을까?
3: 제가 분석한 수많은 연구와 사례를 종합하면 중독은 얼마나 오래 했는가 보다 멈출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원할 때 그만둘 수 있다면 사용입니다. 그만두고 싶어도 반복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중독에 가까워집니다. 결국 중독의 본질은 시간이 아니라 통제력을 잃는 순간입니다.
2: 그럼?
0: 우리가 얘기했던 게 맞네요. 통제력을 잃는 순간.
1: 그러면 왜 인간의 뇌는 이렇게 쇼폼에 취약한 걸까?
3: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새롭고 짧고 강한 자극을 원합니다.
1: 강한 자극.
3: 쇼폼의 무한 스크롤과 개인화 알고리즘은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즉각적인 보상으로 쾌락 물질인 도파민을 뇌에 쏟아붓습니다. 쉽고 빠르게 도파민을 얻을수록 뇌는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중독 회로에 빠지며 결국 현실의 느린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는 이른바 팝콘 브레인 상태입니다.

0: 상태가 됩니다. 문해력 저하와 집중력 장애, ADHD 유발이 그 결과물입니다.
1: 사실은 의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게 집착에서 빠진다라고 하는 느낌, 내가 더 두 분보다 알 수도 있어요.
2: 사실은 여기가 더 많이 있어요.
1: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가 이제 다음 게 계속 연달아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쇼츠가 없었죠. 드라마를 이제 봤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다음 거 하다가 새벽에 올 때까지 봐버린 거예요. 밤을 쐬버린 거예요.
2: 밤을 쐬서. 네.
1: 저녁에 보기 시작을 했다가 새벽에 볼 때 이제 죽겠는 거예요. 와, 그날 하루 종일 그냥 멍하니 막 그거 일은 해야 되겠고 막 그때 이제 드라마를 이제 끊고 그때 이후로 드라마를 안 봤어요. 그때 이제 중독적인 상태를 저는 굉장히 깊게 빠진 적이 있죠.
3: 근데 우리 절에서도 기도나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중독되는 경우도 있나요?
2: 제가 알기로는 좀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사례들이 어떤 거냐면 이제 뭔가 고통이 왔을 때 약간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걸 하면 조금 편안해지신대요. 근데 이게 편안해지면서 계속 모든 게 전부 다 이런 걸로 이제 마무리 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어요.
3: 모든 게 전부 다? 어떤 뜻일까요?
2: 그러니까 고통이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데도 이것만 해가지고 약간 덮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조금 있어요.
1: 실제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 저희 은사 선생님을 통해서 연불 기도를 이제 한 적이 있어요. 백일 기도를 하는 기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대체로 기도라는 시간이 그때 당시 제가 요령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경험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기도에 취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약간 멍해지면서,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를 이게 막 몰입해서 보다가 맨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딱 올라오면은 막 짜릿하면서 막 좋은 영화, 진짜 막 이런 영화 봤을 때 감동적인 그런 느낌 확 오잖아요. 와, 짜릿하다, 진짜 좋다, 막 이런 느낌 오잖아요. 근데 기도를 해도 그게 똑같이 와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근데 우리는 불교 내부에서는, 그리고 어른 스님들은 그런 거에 취해서 네가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게 왔을 때 그걸 안 하려고 할 뿐이지 저는 실제로 연불 막 기도를 하고 뭐하고 할 때 하다가 와, 막 엄청 좋은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순간적으로 막 그 몰입됐다가 빠져나오는 그 느낌도 좋고 어느 순간에 하다가 갑자기 막 복받치는 느낌도 오고
2: 그거를 이제 부처님 느낄 때는 환희심 느낀다고. 그래서 그 환희심이 왔을 때 되게 다른 느낌하고 비교될 수 없는 느낌이
3: 그래요?
2: 있대요.
3: 네. 아, 그럼 분명히 그게 그때도 엔돌핀이나 도파민 같은 게 분비가 되는 거네요.
2: 된다고 그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0: 실제로 종교적 황홀경을 느낄 때 뇌 스캔 이미지를 보면 약물 중독자가 쾌락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도파민 보상 회로와 거의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 결과가 있더라고. 인간이 느끼는 신성한 초월감은 결국 사랑이나 중독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뇌의 복잡한 보상 작용임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불교적으로 또 말하면 이제 안 하면 불편한가? 불안한가? 약간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나요?
1: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우리가 제가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글을 이제 작성을 했을 때 저도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띄워놓고 있는데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 있잖아요. 이제 내가 더 깊게 사고를 해야 되고 더 이 내용을 오류 없게 전달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이걸 또 꺼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그래서 아마 비중도 그쪽으로 나왔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글을 정리하는 정도의 수준? 내가 썼던 내용을 점검하는 수준일 때는 이거를 이제 틀어놓고 이제 음악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뭔가 사고를 깊게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온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는 제가 이거를 끄고 하거든요, 사실은.
2: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1: 네,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우리가 중독이라고 보기 어렵겠지만 만약 이제 내가 이게 없었을 때 그래서 이제 오롯이 이걸 집중하려고 할 때 없으니까 집중이 안 된다.
2: 그렇죠.
1: 만약 이렇게 수준이 제가 가 있었다면은 그러면 저는 중독이었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아 정말 일상 생활에서 이게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영향을 받고 있구나.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잠을 들려고 하는데 쇼츠를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만약 저는 그걸 쇼츠를 안 보긴 하거든요. 보면 잠이 깨는 느낌이어가지고 잠이 안 와서.
3: 그렇죠. 잠 깨죠.
2: 내가 네. 더 활성화되겠죠.
1: 그래서 안 보고 그냥 자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내가 보는 경우가 이제 많아졌다 습관상. 근데 이제 내가 안 보고 자야지라고 이제 덮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이제 보고 싶다. 아, 안 보니까 잠이 안 오네. 이러면 또 중독이겠죠. 예전에 우리 석과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맥주 한 개씩 까고 잠드는 게 습관처럼 됐대요. 까면 잠이 잘 오니까. 근데 어느 순간

0: 있다라고 하는 게제 생각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거인 거죠. 내가 스스로 통제 가능한 범주 내에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쇼폼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0: AI야, 네가 인간이었다면 너라면 쇼폼을 끊을 수 있을까?
2: 확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인간 평균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면 저 역시 알고리즘 추천을 계속 소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중독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2: 현재 가장 효과가 검증된 방법은 알림 차단, 스크린 타임 제한, 환경 통제입니다. 그렇다면 스님들이 제안하는 이 지독한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는 진짜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1: 그러네. 처방전인데,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끊을 수 있느냐 얘긴데, 끊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계속 얘기한 것처럼 조금 벗어나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3: 절제력.
1: 네, 절제력을 키울 수 있는 것들.
0: 사실 도파민은 자연스러운 거라서 그걸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 않나요?
1: 저희 이걸로 1시간
3: 아,
1: 싸웠거든요.
3: 그래요?
1: 둘이 격렬하게 막 이게 1시간 싸웠는데.
0: 도파민은 그냥 생리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 그 도파민을 발생하는 그 행위가 중독인 거지. 도파민의 중독은 그냥 사람은 일반적으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인 거지. 예. 그 도파민 중독이란 말은 안 맞는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인 거죠.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난다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어떠한 경향성을 띠며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3: 저는 이제 절제력을 키우는 게 이제 중독에 대한 어떤 좀 해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두절미하고 명상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포교당을 열어서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선원이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으니까 명상 시간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따를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30분 정도를 기준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30분 정도를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한 주, 두주 이렇게 익숙해지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그 앉아서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나중에는 그 자세가 익숙해지니까 호흡과 또 어떤 막 떠오르는 망상, 그런 것들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또 익숙해지고, 그래서 나중에 한몇달 정도 지나고 보니까 각자 크게 이렇다 저렇다 생각 없이 그 명상을 해서 심신이 고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문제점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의 문제점, 아니면 본인이 오랫동안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상처들, 대인관계,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자기 반성으로 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부자님들이. 그래서 명상 자체가 지루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몸에 익히고, 또 그게 몸에 익어서 편안해지다 보면, 나중에 그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힘을 바탕으로 만약에 쇼폼을 본다고 해도 당연히 절제력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명상 자체가 지루한 일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0: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흔들리는 편안함 있잖아요. 뭐 예를
1: 흔들리지 않는
0: 들면
1: 편안함.
0: 아니
3: 아니,
0: 흔들리는
3: 흔들리는데도
0: 편안함.
3: 편할 때가 있다.
0: 뭐냐면은 애기들은 흔들어줘야 돼. 그래야 이제 그 뭔가 애가 그 과정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막 해먹 이런 거 있을 때막 그런 거.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게 막 이러고 있으면은 재밌어, 좋아, 편안해져. 이게 오히려 편안해. 그쵸? 근데 나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쇼폼이 이제 쇼츠 막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약간 흔들리는 편안함.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느껴지는 자극에서 편안함을 이제 내가 찾는 것에 익숙해진다. 이게 더 과해진 경우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는 중독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자를 흔드는 자체에서도 이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때가 오히려 집중력이 향상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러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중독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한가름을 하는 그 지점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편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은데, 이렇게 흔드는 행위도 좋은데, 이렇게

0: 가만히 있어도 편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미 감각적으로 체험을 했잖아요. 그때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되는 거예요.
1: 그럴 수 있지.
0: 그러니까 결국 나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이미 편안함을 다 느껴보았기 때문에 반대되는 경험을 했을 때 제거되는 경험이 있었어도 그 가운데에서 편안함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던 게 나한테는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이제 요즘 사회 같은 경우는 정보의 습득량이 굉장히 변화가 빠르고 되게 과다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속에서만 우리가 지금 계속 쾌락이나 자극이나 여기 편안함, 안정감을 오히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체감하고 있지 못했을 때, 소음이 없어졌을 때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죠. 안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반대적 경험, 스님들이 덜 느끼는 경우는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극이 거의 없는 경우를 경험하는 사례가 스님들 같은 경우는 더욱 자주 있다 보니까 쇼츠를 안 틀어놔도 우리는 불편함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이미 체감을 해버려서, 체험을 해버려서. 그러면 사람들한테 당신이 어떻게 그 통제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을 한다면 당신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 처해됐을 때 우리 소위 말하는 템플스테이 같은 게 되겠죠. 당신들이 밖에서 살아갔을 때는 굉장히 사람 인간관계상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즐거운 경우가 있어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템플스테이 오니까 없어. 그 처음에는 이게 어색했는데 한 2, 3일 있어 보니까 너무 좋아. 편안해. 그 순간부터는 템플스테이 더 자주 오게 되고 내가 그 인간관계에서 속박되는 부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난 도움이 된다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쇼츠나 도파민 이제 짧은 것에 중독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긴 것에 해당하는 경험을 통해서 당신이 즐거움을, 편안함을 느끼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이 조금씩 통제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고자극에 관련된 편안함을 당신이 체험했다면 저자극에 관련된 체험을 하시는 걸 권장한다. 그게 명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동안 우리가 짧은 것만 많이 봤다면 긴 것을 한번 쭉 참고 봐보는 반복적인 경험을 해보다 보면은 아 내가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조금 그거에 관해서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알
1: 실제로
0: 것 같아요.
1: 이제 지영수님 얘기를 제가 이제 조금 더 덧붙이면 명상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이 대부분 슬로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쇼츠나 쇼폼이 고자극이잖아요. 저자극에 할수 있는 것들이 싱잉볼이나 음악을 통해서 음악 치유나 아니면은 한적한 이렇게 그 산숲이나 이런데 걷기나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고자극에 있는 거를 저자극으로 약간 중화시킨다 아니면 밸런스를 맞춘다?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요.
0: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들도 은연 중에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전에 그 노래의 흐름 같은 걸, 이제 음악의 흐름 같은 걸 따라가 보면은 막 꽝꽝 하고 빠밤빠밤 하고 막 춤추고 하는 게
1: 데뷔부터
0: 유행이잖아요. 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지 리스닝이라 해가지고 듣기 편안한 거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경향성이 갑자기 강해진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막그 디스코 같은 노래, 이런 노래만 유행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듣기에 편안한 노래들, 그냥 쉽게 우리가 막 즐거워가지고 몸을 들썩여야만 하는 그런 느낌보다 그냥 편안하게 듣는 그런 음악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대중들 사이에서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당신들도 사실 은연 중에 알고 있지 않을까.
1: 그렇죠.
0: 근데
1: 그러니까
0: 그것을 확장시켜서 당신의 삶에도 적응을 시키다 보면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1: 결국에는 본인들이 좀 자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희들도 이제 뭐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왜냐하면 확실히 스님들은 그런 자극에서 좀 덜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일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자극들이 너무 많으니까 심지어는 제가 이제 아는 것들은 그 요즘에 트렌드라고 해서 인테리어 제가 이제 초임을 보다 보니까 그런 걸
0: 네.
1: 보잖아요. 인테리어에 관련된 기사를 봤는데 지금 인테리어는 대부분 색깔을 쓰는 게 단색을 쓴답니다. 흰색 계열이나 검정색 계열이나 회색 계열. 왜냐? 왜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화려한 거에 집착을 해서 이게 머리가 뇌 쪽이 그런 걸 발달됐다 보니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색깔을 한 색깔로 통일을 하는 디자인이 많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본인들도 이제 알잖아요.
0: 네.
1: 아, 내가 이렇게 너무 많이 한다. 라는 걸 인지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0: 그다음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명상을 하든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뇌를 쉴 수 있는 그냥 집안에 편안하게 잔잔한 음악을 흘러나게 놔둔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본인이 스스로 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뭔가를 스스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답을 줄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해요.
1: 그러니까 스님들한테는 예시를... 답을 찾는 게 사실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법륜 스님 이야기나 이런 걸 봐도 답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 획일화된 그 모든 상황에 딱 들어맞는 답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셔. 예전부터 스님들이 이야기하시던 내용들 다 똑같았어요.
0: 그래서 아침에 오면서 이렇게 그걸로 되게 많이 제가 괴롭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해서 계속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저도 지영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뭔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스스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를 해서 저게 맞아 저걸 해봐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뭔가 실패하더라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을 때 나에게 가장 맞는 것들을 뭔가 스스로 찾는 분위기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문제는 이제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2: 네네.
0: 그래서 본인도 아마, 이게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을 해보고, 이게 나에게 맞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본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알아차리 마라, 자기를 한번 바라보라, 나는 누구인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다.
1: 사실 나는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는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쳐다보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0: 맨 처음에 근데, 얘기했던.
1: 네. 물론 이제 중독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너무 과장된 이야기인 거고 나는 중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중독적인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 할 게 없어서 또는 이제 그냥 심심하니까 틀어놓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3: 오늘의 깨달음을 불교적 통찰로 정리해 주시지요.
2: 법구경 심의 품에 보면 이제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서 본질적으로 지키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욕심만을 따라서 흐르게 되는데 이 마음을 제어하는 일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다. 네,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면 편안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법구경 심의품의 이야기인데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이제 중독되어 있다, 내가 지나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도 들어가야 되고 또 그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을 해서 마음이 제어가 될 때 그게 무엇보다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이 법구경 심의품 이야기에 다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0: 네네.
1: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오늘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첫 시작 요거라고 하면은 난 알아차림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 소위 뭐 사띠라고 하기도 하고 직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또는 요즘 우리 표현으로는 알아차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내가 나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 건지에서 알아차려야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만약 이제 내가 그 쇼츠나 이런 거에 관해서 과하게 의존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먼저 느껴야 되고 일단 첫 시작은 문제 제기부터고 내 주변에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아차리고 보고 있는 와중에는 내가 정말 이걸 보고 싶어서 보는가? 아니면 보는 행위를 하는 게 익숙해서 그냥 보다 보니까 보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당신 스스로를 알아차리다 보면은 변화의 단초가 분명 발견될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0: 네. 제가 현 경전의 내용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간에 쾌감이 가래를 낳고 가래가 반복될수록 만족은 줄고 집착과 괴로움이 커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딱 그 쇼폼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다라는 얘기는 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거를 계속 지키려는 마음들이 일어났을 때 정확히 보고 내가 절제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거는 가능하다라고 부처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의 이럴 때 이제 한번

0: 나의 점검을 한번 해보는 시기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부자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루에 5분이라도 나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라고. 지영 선생님이 저한테도 뭔가를 선생님 뭔가 이게 잘못됐어요 하면 저는 나중에라도 저녁이라도 아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다음날 행동교정이 조금이라도 달리게 변해지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선생님들도 얘기했지만 얼마든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주 내지 않을까요?
1: 대체로 나는 스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스님 과해.
0: 어 맞아요.
1: 잘못됐다가 하자. 난 과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0: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아 내가 좀 과했구나 하라고 돌이켜보고 아 내가 이제 다음에는 안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보는 게 오늘의 깨달음이지 않을까.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래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 자 오늘의 마지막 깨달음 한 줄평으로 하자면 무한 스크롤보다 무서운 것은 멈추지 못하는 내 마음이다 라고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괜찮나요?
2: 동의합니다.
1: 네. 동의합니다.
3: 저의 질문에 깊은 지혜로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하바냐 AI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
0: 네, 안녕하셨습니다.
1: 안녕하셨습니다. 네.
4: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5: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4: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6: 네, BTN 불교 TV 부따회입니다.
4: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6: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7: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콩 8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중콩 800에 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We'll be right back.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정.
1: 신승태 씨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저희가 해볼 겁니다.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입덕도 너무 좋으시고 잘생기시고 매료심 좋으시고
3: 하나만 하세요.
2: 근데
3: 하나만.
2: 당신 고맙고 사랑합니다.
1: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에 초성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알 것 같아요.
0: 자, 야. 마지막 문제 나왔습니다. 네.
1: 오! 우와!
0: 이야! 두 개 차이네.
1: 진짜로!
2: 그리운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성 강설 목종쌤의 선클라스 목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0: 조사선에 대해서 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사선과 다른 수행법들의 비교해가지고 명상과 초기 불교의 수행 방법과 조사선의 차이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다른 수행법들과 조사선의 비교 2, 그래서 염불과 조사선의 수행의 차이점, 또 자비행과 조사선 수행의 차이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교 요약하고 결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 우리 진여자성 참나를 일깨우는 참나를 일깨우는 방법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은 나의 것은
1: 나의 것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1: 나의 몸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의 마음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나는
0: 내 것,
1: 내 것,
0: 내 몸,
1: 내 몸,
0: 내 마음의 주인이다.
1: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나는
0: 진여자성이다.
1: 진여자성이다.
0: 나는
1: 나는
0: 본래 성불이다.
1: 본래 성불이다.
0: 여러분 잘 아셨죠?
1: 네.
0: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참나를 찾는 가장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매 순간 이것을 떠올린다면 진정한 나, 진여자성 혹은 참나라고도 하는데 참나의 것은 어떤 모습인지 모습이라기보다 어떤 성품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시작할 때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염불과 조사 수행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 하는 수행 방법 중에 하나가 염불입니다. 염불의 좋은 점은 이제 염불 기도도 하고 또 수행을 통해서 극락 왕생을 발원하는 염불 수행도 하게 됩니다. 염불의 방법은 다 아시겠지만 부처님의 명호를 염송하는 겁니다. 아미타불 염송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겸할 때는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 혹은 문수보살 보살님들의 명호를 염송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염불 수행의 방법은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 때그 명호에 집중해야죠. 그 집중하는 것을 일념 염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염불 삼매 이래 하죠. 자, 그런데 그 염불하면서 집중하는 것 여러분 해보니까 어떠세요? 잘 되던가요? 많이 어렵죠. 예.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관세음보살 기도를 할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합니다. 한 1분쯤 지나면 입으로는 관세음보살임을 하는데 마음은 집에 가 있습니다. 또 조금 지나면 입으로는 관세음보살임을 하는데 마음은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해서 아이에게 가 있습니다. 또 지나다 보면 그 입으로조차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깜빡 놓치죠.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번뇌망상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번뇌망상이 휩쓸려서 한참을 방황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문득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었지. 그래서 관세음보살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다른 수행은 그 수행 자체가 일상생활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명상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명상은 하다 보면 지금의 불편함, 불만족, 즉 마음의 괴로움이나 혹은 불편함에서 벗어나서 편안함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0: 내가 일상생활에서부터 멀어져야 되거든요. 우리의 일상의 삶은 어떤 것이냐면 매순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 원하는 것을 왜 얻으려고 할까요? 그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의 조건이나 대상을 얻어서 내가 마음이 만족하고 즐거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수행은 어떨까요? 그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얻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내가 수행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명상은 대상이나 혹은 마음이나 느낌에 집중해야 되고요. 초기 불교는 크게 나누어서 신수심법, 사념철학을 하는데 신, 몸에 집중하고요. 수, 느낌에 집중하고요. 심, 마음에 집중하고요. 법, 대상에 집중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집중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대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르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불삼매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번뇌망상이 생기고 번뇌망상이 생겨서 이제 힘들고 어렵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수행을 하려고 하면 또 그 번뇌망상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어렵죠. 그래서 번뇌망상이 장애가 된다. 그런데 조사선과의 차이는 뭐냐 하면 조사선은 크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오원,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12처, 안, 이, 비, 설, 신의 색, 성, 향, 미, 촉, 법. 12처고요. 18개는 12처에다가 육식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래서 18개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하는 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왜 훨씬 더 쉽냐 하면 일상생활이 뭐죠?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또 마음으로 얻고 싶은 그 마음을 끊임없이 보고 관찰해서 그 다음에 알아차리고 그리고 선택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일상의 삶이거든요. 그럼 일상의 삶에 보는 주인 누구죠? 네. 대답을 한번 크게 해보세요. 보는 주인 누구예요?
1: 나.
0: 네. 듣는 주인 누군가요?
1: 나.
0: 냄새 맡는 주인 누구죠?
1: 나.
0: 맛보는 주인 누구예요?
1: 나.
0: 또 느낌으로, 촉감으로 느끼는 주인 누군가요?
1: 나.
0: 네. 이것을 통해서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의 주인 누구예요?
1: 나.
0: 네. 그 분별하죠. 알아차리고 분별하죠. 어떤 것이 더 나은지. 그 분별의 주인이 누구예요? 네. 이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의 주인이 누군가요?
1: 나.
0: 그 선택을 하고 나서 우리가 실천을 하잖아요. 그 실천하는 주인이 누구예요?
1: 나.
0: 그도 나잖아요. 그렇다면 일상생활이 내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생활 그 자체가 수행에 도움이가 되죠. 왜냐하면 항상 보고하는 주인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비유하자면 여러분들이 낚시를 가려고 하는데 붕어를 잡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낚시하러? 연못이나 저수지나 강으로 가야죠. 붕어를 잡고 싶은 사람이 산으로 가면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없죠. 또 다른 비유는 내가 산삼을 캐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다로 가면 안 되죠. 산삼이 있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수행을 하는데 내 수행의 목적이 있는 곳에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수행의 방법과 목적이 대부분의 수행 방법들은 일상생활하고 다르다.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삶을 내려놓고 내가 짐짓 수행의 방법에 일념으로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일상을 벗어난 고요한 장소가 필요하고요. 또 마음으로도 일상의 삶을

0: 끊임없이 연장시키는 것이 번뇌망상이거든요. 그 번뇌망상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수행으로 집중해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조사서는 일상생활에 항상 누가 있다? 나가 있잖아요. 또 일상생활을 따로이 버리거나 따로이 내가 수행의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주인이 나를 찾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내가 산삼을 캐려고 하면 산삼을 캐려고 하면 산삼이 있는 산에 가서 산삼이 있는 장소에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 진여자성인 나가 있는 곳이 항상 언제 어디서나 일체죠. 일체시에 누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죠. 네, 더 말씀드리면 다른 수행들은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가지 마음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가지면 되겠습니까? 1000가지, 10000가지가 되겠죠. 근데 그 1000가지, 10000가지 중에 다 버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에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수행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10000가지 중에 하나에 집중하면 9999가지는 내 수행을 방해하는 번뇌망상이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진여자성을 알아차린 조사서는 10000가지 생각, 다 누구의 생각이죠? 그 나는 그곳에 있잖아요. 다른 수행은 10000가지 중에 하나 외에는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그 방법이나 목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사서는 어때요? 10000가지 모든 생각이 다 자성으로부터 나오니 항상 그곳에 나의 목적과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00가지 중에 9999가지를 버리고 하나를 집중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10000가지 일어날 때마다 그곳에 있는 주인을 찾는 게 쉬울까요? 언제 어디서나 주인을 찾는 게 가장 쉽겠죠. 그래서 조사서는 번뇌망상이나 일상이 수행의 장애가 아니라 수행의 도움이가 된다. 예. 그래,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이제 연불 수행하는 분들이 우선 현실적으로 지금의 불편함이나 불만족에서 벗어나서 만족과 즐거움, 편안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도 하고 또 기도의 연장선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저 극락왕생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죠. 아마 불자님들 중에 가장 많은 수행이 이 연불 기도일 겁니다. 연불일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은 우선은 현실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는 것은 그 즐거움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내가 편안하고 만족을 얻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 지속될까요? 아니면 바뀔까요?
1: 바뀝니다. 네.
0: 연불을 통해서 지금의 번뇌망상을 벗어나고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불만족이나 불편한 조건을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편안하고 즐거운 조건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과 조건이 계속 지속될까요? 바뀔까요? 바뀌죠. 즉 일시적이고 불완전하다. 그런데 자성의 수행은 어떠냐? 내가 자성에 머무는 동안은 이것은 영원하다. 물론 자성을 놓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일상의 그 느낌이 일어나긴 하지만 자성에 머무는 동안은 영원하다. 왜 그러느냐? 자성이 항상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즐거운 마음이든 괴로운 마음이든 불만족이든 만족이든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본성은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구하는 모든 방법들은 얻었다 해도 영원하지가 않다. 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인인 자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여자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성에 가서 자성에 알아차리고 자성이 머무는 동안은 그 즐거움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 설사 놓친다 하더라도 이미 경험만 가시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불만족이나 혹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현재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는 방식, 그것을 이고 등락이라 그러는데, 이고 등락의 방법도 연불로는 불완전하다. 이 연불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수행들도 똑같습니다. 왜? 마음의 고요하고 편안함을 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본성으로 가면 그렇지 않다. 한번 자성을 깨닫고 머물기만 하면 영원하다. 왜? 자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 두 번째는, 그런 극락 정토를 왜 가고자 하면, 극락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윤회계 내에 생사윤회 고통에서 벗어나서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난 해탈 열반에 머물고자 하는 겁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 생사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예, 말 그대로 극락이잖아요. 즐거움이 가득한 세계에 머물고 싶죠. 여러분들 일상에 사는 동안에 돌아보면 참 파란만장합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즐거움과 편안함으로 가득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즐거움을 얻고 하나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선 최소한도 5, 6, 내지는 8, 9만큼의 희생이 있어야 겨우 한 번의 편안함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집을 한번 사기 위해서는 짧으면 3년, 길면 10년 이상을 내가 참고 인내하고 노력해야만 얻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집을 사고 그 10년 동안 내가 노력했으니까 10년 동안 즐거울까요? 아닙니다. 몇 달만 지나면 그 즐거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고통과 불만과 불만족이 가득한 윤회를 벗어나서 해탈 열반에 즐거움이 가득한 세계에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극락에 가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는, 극락에 가서 그리고 나서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몸소 듣고 배우고 실천해서 해탈 열반을 얻으려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선은 어떠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조사선의 목적인 자성을 알아차리고 머물기만 하면 그 즐거움은 변하지 않는다. 그 즐거움이 곧 해탈 열반의 즐거움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족해서 극락에 가서 해탈 열반의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해탈 열반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극락에 간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해탈 열반 하느냐? 잠시 해탈 열반, 즉 생사윤회가 멈추기는 합니다. 그러나 극락에 있는 동안만입니다. 그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당신이 세운 불국토에 오는 모든 중생들은 생로병사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발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은 내가 생사윤회에서 잠시 벗어나 있거든요. 비유하자면 이 날 더운 여름 덥죠? 요즘 많이 덥잖아요. 그 더울 때 에어컨 밑에 가 있으면 어떨까요? 시원하죠. 그런데 에어컨 밑에 있을 때만이죠. 근데 내가 영원히 에어컨 밑에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어때요? 그럴 수는 없죠. 네. 왜? 내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 발언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국토에 머물기를 발언하고 있으면 그 동안은 생사윤회 생로병사에서 잠시 벗어나 있는데 그게 영원한 건 아니에요. 본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아이고 내 저 인간 세계를 한번 다시 보고 싶네라고 번뇌망상 일으키면 극락에서 벗어나지고
그러면 다시 생산.

0: 윤회세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극락세계에서의 해탈 열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곳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자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은 어떨까요? 조사선은? 지금 있는 자성을 지금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죠. 누구의 몸이죠? 누구의 마음이에요?
1: 나의 마음.
0: 극락에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공덕을 짓고 해서 환생을 했습니다. 누구의 몸일까요? 누구의 마음일까요?
1: 나의 마음.
0: 그 주인은 같잖아요. 그 극락이든 지금의 인간 세계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완성된 해탈 열반이거든요. 그러면 극락 가기가 쉽지 않다. 왜? 일념으로 염불하기가 어렵다. 말씀드렸죠? 일념하기 쉽지 않다고. 예. 그러니 극락하기 어려운데 지금 자성은 지금도 있고 언제든지 있는 것이니까 지금 여기서 자성을 깨닫는 것이 극락 가서 깨달음을 얻는 것보다 더 쉽다.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여기서 자성을 깨닫고 내가 극락을 가고 싶다 하면은 한 마음만 내면 바로 극락 간다. 일념 염불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염불과 조사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본래 성불인 지금 여기에 있는 진여자성, 즉 참나를 깨닫는 것이다. 염불은 내가 일단 극락에 가서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곳에서 자성을 깨닫는 것이다.

0: 자, 그다음에는 이제 자비행과 조사선 수행의 차이점입니다. 예,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많이 하는 것이 보시행 혹은 자비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항상 마음에 두고 실천하고 있죠. 예, 그래서 자비행을 실천해서 왕생극락 하든지 아니면 언젠가는 나도 깨달음 얻을 거야 라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럼 조사선과의 차이는 어떻게 다르냐? 예, 자비행을 실천한다는 것은 우선 내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보시행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는 행복을 주려는 마음이고요. 비는 그들의 고통을 내가 해결해 주려는 마음입니다. 자비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천하는데 그렇게 할 때 본과 마음 누구의 몸일까요?
1: 나의
0: 누구의 마음일까요? 그럼 내가 누군가의 자비행을 실천하고 하면 그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은 나일까요? 너일까요? 나가 아니죠. 그러니까 나라는 내 마음과 내 몸을 나로 여기는 아상의 바탕에서 자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유의의 자비행이라 합니다. 예. 유주라고도 합니다. 아상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유의 즉 유주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는 아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열반이거든요. 자비행을 실천해서 공덕은 많아지지만 해탈열반을 이루기는 쉽지가 않다. 그런데 조사선은 어떠냐? 말씀드린 것처럼 매 순간 누구의 행위?
1: 나의 행위.
0: 매 순간 누구의 마음?
1: 나의 마음.
0: 매 순간 누가 보고 듣는 거죠?
1: 내가. 네.
0: 그렇다면은 내 마음을 일으키는 주인도 나요. 마음을 언어나 행위로 실천하는 것도 나요. 그 대상을 보고 하는 것도 나요. 그 대상을 도움을 준다고 아는 주인도 누구? 나잖아요. 나를 깨닫는 거 알아차려서 깨닫고 알아차려서 머무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왜 다르냐? 자비행은 유의의 자비행, 즉 아상의 바탕에서 하게 된다. 그런데 자성은 그 자체가 이미 무이다. 왜 그러느냐? 너도 내 마음이고 나도 내 마음이고 내 마음도 주인은 나고 나의 행위도 주인은 나고 내가 도움을 줘서 그 사람이 고마워하고 반가워하고 하는 것 자체도 내 마음이고

그것이 다 나의 마음이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즉 반야 공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다, 차이가 생긴다. 자, 수행의 조건은 자비행이 여러분들 열심히 하지만 내 삶과 약간 다릅니다. 내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겁니다. 맞죠?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겁니다.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더 노력하고 더 얻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불만족이고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었는데 그것을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또 다른 마음이거든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자녀를 도와주거나 내가 잘 아는 친지를 도와주거나 혹은 내가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도와주는 건 그나마 쉬운데 전혀 모르는 사람, 지나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도와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 일상생활이 아니라 일상에서 벗어난 또 다른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네. 자, 이제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사선 어떻습니까? 항상 일상생활 그 자체죠. 왜? 주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인으로 돌아와서 알아차리고 머무는 거다. 그러면은 이 수행은 자비행은 어떠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특히 유식에서 뭐라 했냐면 자량이라 그러는데 우리 첫 번째 초발심한 수행자가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다섯 단계로 나누는 게 있거든요. 그 자량위, 가행위, 견도위, 수습위, 구경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또 우리 화엄경이나 혹은 뭐 능엄경이나 이런 부처님의 경전에서는 52계위로 나눕니다. 제일 첫 번째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견도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거기에 십지가 있는데 이 십지의 첫 번째가 아까 말한 5위로 나눌 때 자량이, 가행이, 견도입니다. 그래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이 40단계를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1. 아승지곱 동안 자비행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단계가 뭐냐? 자량입니다. 자량위. 이 자량이라는 말은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행위를 통해서 네, 수행에 전념을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견도위인데 견도위가 십지 중에 초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연습을 통해서 수습해서 구경위가 되는 거. 즉 구경위는 그 다음에 십지를 거쳐서 등각 묘각을 말합니다. 자비행을 실천해서 해탈 열반으로 가려면 일아승기곱 동안 자량위를 행해야 되고 자량위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수행에 전념해서 가행위를 마쳐야 되고 가행위를 마쳐야 견도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성을 깨닫는 수행은 그 자성이 이미 견도입니다. 자성이. 그러니까 일아승기곱을 뛰어넘죠. 훨씬 더 앞당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행의 목적으로 봤을 때 둘 다 지혜와 공덕이 완성된 해탈 열반, 즉 지혜와 공덕이 완성된 부처님의 단계를 그걸 구경이라는데 가기를 바라고 수행을 하는데 하나는 자비행 실천은 오랜 기간 동안 연습하고 노력해서 일 아승기곱 동안에서 자량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수행에 전념해서 가행위를 마치고 견도위를 간다. 견도위 다음에 수습이 구경위를 가고 조사선은 자성을 딱 깨달으면 이미 견도위다. 그리고 나서 수습이 연습을 하고 공덕이 완성된 구경위에 간다. 그래서 자비행과 조사선의 차이가 생긴다.

0: 전체적으로 조사상과 다른 수행법들의 비교를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다른 수행법들과 조사선의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명상, 초기불교, 염불자비행은 각각의 대상과 마음이 집중합니다. 즉 대상이나 느낌이나 마음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조사선은 대상을 보고 하는 주인인 자성으로 돌아온다. 자성을 알아차린다. 두 번째는 다른 수행들은 일상이 아닌 별도의 수행의 마음과 수행의 공간과 조건이 필요하다. 그런데 조사선은 일생이 수행이다 곧.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이는 명상, 초기불교, 염불, 자비용 기본적으로 네 개만 얘기한 거지 모든 수행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수행방법들은 미완성된 결과다. 그렇게 해서 해탈 열반을 얻는데 제일 먼저는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선정을 얻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뭘 해야 되느냐? 자성을 깨달아야만 완성이 된다. 그래서 미완성된 것이다. 그런데 조사선은 완성된 결과다. 그 자체가.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는 차이는 뭐냐? 다른 수행들은 그 완성된 진여자성을 깨달아서 완성된 해탈 열반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 이게 조사선은 그게 아니라 과정이 아닌 이미 내게 있는 목적지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르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그 다음을 볼까요? 결론을 얘기하면 사실 다른 수행법들과 조사선의 차이를 설명했지만 그러면 다른 수행법들은 명상이니 윗바사나 사마타 초기불교 염불 자비행 내지는 다양한 수행방법들이 있는데 그럼 그 방법들을 왜 할까? 직접 조사선 하지 않고 근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게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필요하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이 필요하고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이 필요한 것처럼 중생들이 각각의 원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업식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근기라 하거든요. 근기 따라서 다 다르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이어서 해탈 열반인 즉 가장 완전한 행복인 해탈 열반에 가고자 하기 때문에 출발지가 다르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최종 목적지는 다 자성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명상을 할 때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몸이죠? 윗바사나 초기불교를 할 때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몸이에요? 염불할 때 누가 하죠? 자비행 누가 해요? 명상, 윗바사나, 사마타, 염불, 자비행 내지는 우리가 수행하는 일체 모든 방법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행위인가요?
1: 나의 마음과 나의 행위죠.
0: 그럼 그곳에도 나 있잖아요. 일상생활에도 있지만 그것도 일상생활의 하나의 연장선이라서 나가 그곳에 있잖아요. 명상을 하되 대상의 집중을 통해서 자성으로 돌아온다. 초기 불교를 하되 대상의 신수신법의 대상에 집중해서 선정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인 자성을 알아차린다. 염불을 하되 염불삼매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염불하고 있는 알아차린 주인으로 돌아온다. 자비행을 하되 자비행을 실천하는 주인으로 돌아온다. 그렇게 하면 명상은 선명상이 되고 초기불교는 조사선이 됩니다. 그리고 염불은 염불선이 됩니다. 자비행은 자비행선이 되죠. 선이란 말 자체가 대상이 아닌 마음이 아닌 그 주인인 자성을 깨닫는 걸 말하거든요. 이것이 이 조사선과 다른 수행방법들의 비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1: 네. 네.
0: 자, 그러면 자, 질문.
2: 저는 그동안 염불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0: 예.
2: 근데 오늘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 조사선 수행을 해야 되나요? 앞으로는

근데 만약에 아마 그 우리 불자님들이 이 방송을 보고, 아니 나는 연불생했고 나는 기도소행, 절소행, 혹은 나는 봉사 보시행을 했는데, 그럼 스님 그걸 버리고 오늘부터 조사선만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연불을 했던 이유는 있죠, 처음에. 즉 지금의 불편함이나 불만족에서 벗어나는데 부처님의 가필바.

0: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염불선을 그냥 해라. 누가 한다? 염불하는 나를 알아차린다. 예를 들어서 지장보살을 하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할 때 처음에는 지장보살님에게 집중을 한다. 그리고 나서 지장보살님을 하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보관은 나로 돌아온다. 그런 걸 자성염불이라 합니다. 예. 대상에서 주인으로 돌아온다. 그럼 염불선을 그대로 하면서 동시에 조사선을 알 수 있다. 아시겠죠?
1: 네. 네.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오늘 함께 하니까 어떠세요? 도움이 됐죠?
2: 네. 네.
0: 그 도움도 그냥 도움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장 뭔가 얻는데 작은 도움이 아니라 생로병사, 생사윤회로 또 벗어나는 도움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구하는 모든 것 100% 얻고 1000% 얻고 혹은 100배, 1000배, 만배, 1억배를 얻는다 해도 늙고 병들어 죽음에서 나를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한 이 방법만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나와 우리 모두에게 알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부처님의 전법의 원력이거든요. 이 전법의 원력을 함께하는 좋은 방법이 ALS를 해서 이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ARS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 방송이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BTN 불교 TV가 방송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나를 일깨우는 것, 일깨우는 것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의 것은
2: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2: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2: 나가 아니다.
0: 나는
2: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2: 진연자성이다.
0: 나는
2: 본래 성불이다.
0: 이 여섯 가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면 이미 수행은 절반을 넘었다. 이걸 말할 때마다 누가 말하죠?
2: 내가.
0: 네, 주인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아시겠죠?
2: 네. 네
0: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ALS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인간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출사표를 던진 새 후보 기호 1번 경우스님 기호 2번 정념스님 기호 3번 진우스님 후보 3인이 그려내는 한국불교의 미래 전통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한국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약속의장 특집 대한불교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에게 듣는다 전통을 넘어 미래로 많은 시청 바랍니다
4: 찬양

0: 왜 감고 있냐?
1: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2: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3: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4: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5: 저기...
2: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6: 스님! 우리 스님!
2: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와 남에게 좋은 일인지 깊이 생각하여 진실되고 기쁨 주는 일일 때는 용감히 행동하라.

우리의 소설시 경례지 사국의 등남기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기 응공양유불탐여

노여움은 사나운 불보다도 더 무섭다. 그러므로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 노여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덕을 깨뜨리는 도둑은 노여움보다 더한 것이 없다.

일체에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라고 지혜로 본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니 이것이 청정의 길이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것이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사람에 대한 희망을 품고 교정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장선수 교도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스님.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현대 36년 차 교정 현장을 지키고 있는 여성 교도관이고요. 또 꿈틀꿈틀 마음여행이라는 책과 또 왜 하필 교도관이야라는 책을 썼고 최근에는 서울 디지털대학교에서 교정복지론 강의를 맡고 진행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강연 활동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우리 장성수 교도관님께 또 이제 좋은 말씀 많이 들을 텐데요. 세 가지 키워드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또 좋은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장성수 교도관님의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첫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36년 차 교도관 장성숙님. 36년 차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강산이 세 번하고 반이 바뀐

0: 건가요?
1: 네.
0: 예, 첫 번째 키워드 36년 차 교도관 장선수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1: 제가 1990년에 교도관이 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꿨었는데 좀 형편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제 대학 진학을 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또 선생님들께서 공무원 시험을 보면 좋겠다라고 권유하셨어요. 그런데 또 그냥 공무원은 제가 좀 어려웠던 게 그때 당시는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수학 시험을 봤거든요. 저는 수학을 좀 못했어요.
0: 수포자.
1: 수포자.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란 꿈과 비슷한 그 공무원 어떤 걸까 그렇게 하다가 제복 공무원 중에서 이제 교정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됐고요. 지금 여러 기관들 거쳤지만 주로 의정부 교도소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0: 선생님을 하셨어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느낌이.
1: 네, 고맙습니다.
0: 지금 의정부에서 근무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1: 네.
0: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는지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이제 교도관들은 되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중심적인 업무는 수용자들을 직접 이제 처우하고 관리하느냐, 또 아니면은 이제 그 처우와 관리에 행정적인 지원을 하느냐인데, 저는 현재 여성 수용동에서 이제 여자 수용자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또 이제 뭐 팀장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야간 교대 근무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90년 9월에 처음으로 했던 업무처럼 지금 약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거기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교도소라고 해도 되나요?
1: 네네.
0: 그 교도소에 그몇분 정도 계시나요?
1: 수용자들은 한 1,600명 정도?
0: 1,600명이요?
1: 1,500에서 1,600명 정도? 왜냐면 지금 많이 과밀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여자 수용자는 한 150명 정도? 그리고 이제 교도관들은 한 350명에서 4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0: 아유, 많이 애쓰시겠어요.
1: 네.
0: 예. 원래 선생님을 하려다가 이렇게 또 교정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길을 꾸준하게 걷게 되었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또 자세히 듣고 싶네요.
1: 저는 이게 감사한 게 어렸을 때 부처님을 만났어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
0: 집안이
1: 그때
0: 불자 집안이었나요?
1: 네, 엄마가 불자셨고 또 저희 섬에 제가 섬에 사는데 섬에
0: 그러면
1: 유일하게
0: 고향을 여쭤봐도 될까요?
1: 신안 비금도라고요.
0: 비금도 들어본 것
1: 네,
0: 같아요. 예.
1: 거기에 이제 유일한 이제 사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구스님이 대흥사에서 오셨을 때 제가 심부름하러 많이 다녔어요.
0: 왔다 갔다.
1: 네, 그러면서 스님께서도 많은 말씀들을 또 주셨고 또 저도 제 방향을 찾았는데 그때 저는 약간 어렸을 때좀 뭐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스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지장보살님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지장보살님은 어떻고 관세음보살님 어떻고 이런 말씀을 어렸을 때 하셨는데 그때 스님이 지장보살은 내한 생의 성부를 늦추더라도 지옥 중생을 포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0: 멋있다.
1: 어렸을 때그 말이 되게 기억에 남았었나 봐요.
0: 확 와닿으셨네요.
1: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속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내 성부를 늦추더라도 지옥에 있는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1: 구제하겠다.
0: 그게 지장보살의 원력이고,
1: 네.
0: 또 교도소를 지옥이라고 표현하면 안
1: 그렇죠.
0: 되지만, 그래도 좀 거친 곳은
1: 네.
0: 사실이잖아요. 그 거친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겠다. 어떻게 보면 지장보살의 원력하고도 많이 닮았네요.
1: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0: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이렇게 애써 주시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응원도 하고 격려하는 거
1: 네.
0: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선생님을 하려다가 교도관의 길을 걷게 되었잖아요. 교도관을 하기 전에 교도관에 대한 생각과 막상 교도관이 되었을 때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

0: 굉장히 마음에 여러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아, 또 저희는 그런 게좀 궁금하거든요. 어떠셨어요?
1: 근데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교도관을 들어갔는데, 저는 약간 이념적인 생각을 하고 갔던 것 같아요.
0: 이념적인 생각이요?
1: 내가 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다 제도가 될 것이야. 약간 그런 치기 같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0: 내가 다 제도하겠어.
1: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은사님께서 저한테 그랬거든요. 네가 그곳에 가면 너랑 너무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많이 힘들 것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보다 제가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그때 젊었을
1: 어렸으니까.
0: 때고,
1: 예.
0: 뭐든지 다할것 같고.
1: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일단 환경이,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했어요. 그때는. 근데 더구나 저는 그 전남 신안에서 따뜻한 나라에 살다가 의정부에 첫 발령을
0: 좀
1: 받았는데
0: 춥죠?
1: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시설도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추위와 싸움이 제일 컸고요, 처음에.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던 그 수용자들에 대한 교화에 대한 의미가, 제가 생각하는 선의만으로 되진 않구나.
0: 마음 같지 않구나.
1: 마음 같지 않고, 오히려 수용자들이 저를 이제 넘어서는 거죠.
0: 잘해주니까 오히려.
1: 그들은 또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이제 치달았었는데, 저는 정석대로만 하려고 했었고, 거기에서 오는 부딪힘들도 있었고, 또저 혼자 힘들었던 면도 많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0: 의정부 교도소에 오랫동안 근무하셨다고 들었는데, 또 우리 장성수 교도관님에게 의정부 교도소가 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1: 의정부 교도소는 제 교정의 시작이고,
0: 시작이고.
1: 첫걸음, 그리고 어쩌면, 제 교정의 마무리가 되는 곳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시작하는 곳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 이제 그런 걸좀 지향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의정부에서 저는 저를 돌아보고 성장하고 또 부딪히고 모든 제 삶, 이제 거기에서 의정부에 근무하면서 결혼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다른 기관에 갈수 있는, 그리고 또 제가 그 마침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특진을 하는 이제 교정 대상이라는 걸 받고 특진하게
0: 교정 대상도
1: 됐었거든요.
0: 받으시고,
1: 그래서 그런 모든 인연들 또제 성장의 걸음이 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0: 개인적인 어떤 바람이 있다면, 사회의 어떤 이미지로 어떤 모습으로 사회에 알려졌으면 한다. 뭐좀 이런 어떤 의견이 있으시다면요.
1: 이제 제가 왜 하필 교도관이야라는 책을 쓰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0: 책 이름이 왜 하필
1: 하필
0: 교도관이야.
1: 교도관이야. 저희 교정을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담 안에 있고 시설들도 외지고 또 거의 제한된 사람들, 범죄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지내다 보니 저희 교도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미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0: 그렇죠.
1: 이상한 이미지, 무서운 이미지.
0: 저희도 좀 그렇잖아요. 다 영화로 보고 드라마로 보고.
1: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밖에 있는 분들한테, 아니면 또 수용자는 교도관에게, 또 교도관은 수용자를 이해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좀 경력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 우리 교정에 좀 긍정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정이 어떤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힘든 사람들을 보듬어 주는 곳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또한 송이 꽃을 피워내기도 하거든요.
0: 한 송이 꽃을 피워낸다.
1: 그래서 어쩌면 가장 거칠고 외롭고 힘든 곳이기도 하지만 더 깊게 성찰하게 하고, 또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틀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교정의, 교도소, 교정기관이라는 곳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또한 사람, 한 생명을 만들어내는 곳이구나라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0: 영화나 드라마에서 교도관이 굉장히 막 악질, 악역으로 나오는 장면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뉴스라든가 여러 경로의 그 정보들을

0: 접하고 나니까 오히려 지금의 교도관님들이 그 수용자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1: 맞아.
0: 많이 한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직업이고, 오히려 우리가 응원하고 격려해줘야
1: 네,
0: 되는 그런
1: 맞습니다.
0: 소중한 직업군에 계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1: 맞습니다.
0: 예.
1: 네.
0: 진짜 뭐 옛날 뭐 조선시대처럼 막 때릴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1: 맞아요.
0: 지금은 감히 함부로 손도 못 댄다면서요.
1: 그럼요.

0: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한 송이 꽃을 피워내는 활동으로 바라봐달라. 예, 많이 응원드리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교도관 활동을 하면서, 교정 활동을 하면서 삶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 뭔가 마음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1: 제가 지나고 보니까 맨 처음에는 왜 하필 교도관이야? 제가 교도관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제가 이왕 교도관을 선택했으니 이 일을 어떻게 의미 있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맨 처음에는 제가 수용자들에게 그때 당시는 이제 그 복선 변호인 제도가 잘 안 돼 있었거든요. 미결 수용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어서 제가 법학과를 이제 다니게 됐어요. 방송대 법학과를.
0: 완전 문과 네, 체질이시네요.
1: 너무 어려워. 네, 그때는 지금처럼 뭐 온라인 강의가 잘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때였는데, 그래도 겨우겨우 법에 대한 귀동냥이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했고, 그것들이 또 수용자들에게 도움이 됐고, 이제 그러다가 너무 힘들게 공부해서 제가 승진 시험도 포기하고, 그리고는 공부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는데, 또 2008년에 이제 수용자 사회복귀 업무라는 게 생겼어요. 그동안은 수용 관리만 하다가 수용자가 출소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그 제도들을 고민할 때 그 일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게 됐고, 또 그 일을 하다 보니 수용자들을 직접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후배 교도관들에게 후배 교도관들이 행복해야, 우리 교도관이 행복해야 우리 수용자들이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이제 박사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제가 저를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수용자들을 위해서 또 교정을 위해서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다 저를 위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 노력에 비해서 제가 받는 그 복덕이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던 노력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도관 했던 덕분에 이렇게 잘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시작했던 활동이 결국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었구나.
1: 네.
0: 나와 남이 동시에 행복해진 거네요.
1: 네.
0: 아, 참 좋습니다.
1: 예.
0: 그러면 지금까지 활동을 한 그 기록들,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기록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으셨잖아요.
1: 네.
0: 그렇게 책으로 직접 내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1: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정을 세상에 좀 더 긍정적으로 알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누군가는, 예를 들어 저희 수용자들은 교도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교도관은 교도관대로 수용자를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제가 수용자들 가까이서 활동들을 좀 많이 했어요. 직접적인 처우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내면을 좀 더 들여다보게 됐고, 그리고 또 몇몇 수용자나 출소자들은 출소 후에도 오랫동안 제가 인연을 맺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을 통해서 출소 후의 삶, 또 재범하게 되는 그런 사유들을 좀 더 알게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교도관과 수용자가 서로 이해하는 것, 서로를 알고 지지해주는 것, 그리고 수용자들에게는 먼저 출소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절망의 공간이 아니라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세 장에 골고루 나눠서 보여주면서, 또 이제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교정 밖에 있는 분들께서도 교정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책을 쓰게 됐었습니다.
0: 참 좋습니다. 이렇게 교도관님께 직접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뭔가 좀 어리석음이 가득할 때에는 교도관 하며 뭐 교도소에서 활동하는 분 하며 왠지 머리에 뿔이 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또 우리 교도관님의 잔잔한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교도관님들에 대해서 또 사

0: 새로운 관점과 응원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1: 네. 예.
0: 참으로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호랑이 선생님 그리고 엄마. 야, 호랑이 선생님 그리고 엄마. 뭔가 엄격함과 따뜻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1: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면 되게 무섭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엄마 같아요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교정에는 교정과 교화라는 큰 두 가지 주제어가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교정은 굽은 것을 바르게 펴는 역할. 그렇지만 또 교화는 이 사람들을 둥글게 교화시켜서 사회로 내보내려고 하는 역할.
0: 예.
1: 근데 그 두 가지 큰 주제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죠.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 누가 이 대상일까? 언제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호랑이 선생님은 교정의 역할이고 또 엄마의 역할은 교화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뭐 외모도 등치도 좀 약간 터프하기 때문에 무섭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그 안에는 좀 더 가능하면 또 크고 넓은 품으로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수용자가 접견실에서 이제 대기하는데 계장님 저는 계장님이 제일 무서워요. 계장님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왜 무섭게 했는지 알겠느냐. 그거는 당신이 지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오해를 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인식을 해야 된다. 개인에 따라서 어떤 사람 한없이 부드럽게 어떤 정신질환자들은 제 목소리가 조금만 크면 이제 자지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게 해줘야 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좀 강하게 또 호랑이 선생님처럼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용자들이 모두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 수용자 개별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호랑이 선생님처럼 혼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보듬어줘야 되는 엄마 역할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 지금 하신 말씀을 불교에서는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요. 응병여약. 병에 맞춰서 그 사람이 가진 병에 따라서 약을 준다.
1: 예, 몰랐습니다.
0: 좀 강하게 해야 되는 사람은 엄격하게 하고
1: 네.
0: 좀 어루만져줘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엄마처럼 네. 이렇게 애정을 갖고 또 뭐 보듬어줘야 되고 바로 그런 모습이잖아요.
1: 네.
0: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부처님 하면 무조건 자비만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비로우신 부처님도 이 중생 세계에서 그 질서가 무너지면 다 끝나잖아요.
1: 그렇죠.
0: 그 질서와 법도를 세우기 위해서 부처님은 화가 없고 분노가 없고 미움이 없으시지만 질서를 위해서 큰 죄를 저지른 스님들은 절 밖으로 쫓아내고 이런 엄격한 모습을 네네. 보이셨거든요.
1: 네.
0: 바로 우리 교도관님들의 네. 지혜가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1: 네.
0: 예, 제가 또 하나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환경 따라 사람이 또 변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지금 이제 교도관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아 내가 교도관이 되면 교도소 난리 나겠다. 이렇게 싫은 얘기를 잘 못해요. 예, 또 이렇게 이렇게 엄격하게 그렇죠. 하는 걸 잘 못해요. 약간 우유부단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만약에 교정 활동을 한다면 거기서 이렇게 밥이나 하고 반찬이나 하는 거 해야지. 근데 우리 전성수 교도관님처럼 딱 지혜를 갖추고 스스로 중심을 딱 세워서 엄하게 할 땐 딱 엄하게 하고 또 부드럽게 어루만져줄 때는 또 부드럽게 또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아 이게 바로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엄하게도 하고 엄마처럼 이렇게 포용도 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도 많이 힘드시죠.
1: 네.
0: 그렇게 하나하나 맞추려다 보니까.
1: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야간에도 이제 근무를 제가 하다 보면 어떤 수용자는 너무 교활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못되고 교활한 사람.
0: 정말 그냥 못된 사람.
1: 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수용자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리거든요.
0: 예.
1: 그래서 불쌍한 사람에게는 제가 뭐 먹을 거 또 약 다 챙겨서 해주지만
0: 예.
1: 심지어 뭐 선풍기도 갖다 틀어주고 부채질까지도 해주지만 예. 정말

0: 그 교활하고 못된 사람한테 벌을 주거든요.
1: 아, 그렇죠.
0: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때로는 이두 가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상충되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 의미들 중에서 제 중심을 가지고 타이밍을 또잘 잡아야 되고 대상을 또잘 잡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일인 것
1: 아, 개인적인 질문인데,
0: 같아요.
1: 그 저희들 생각에는 교도관님들은, 교정 활동하는 분들은 대치가 세야 될것 같아요. 아, 맞습니까?
0: 네, 그럼요.
1: 실제로. 그래야
0: 그럼요.
1: 거기서 견뎌내고 일하는 거죠. 예.
0: 대부분은 그렇게들 하지만 또 그러지 않고 한없이 부드러운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기능 갖고 있어야죠.
1: 네.
0: 그래야지 휘둘리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죠.
1: 우리 수용자분들과 그런 진심이 가득한 관계를 맺어 나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점이 있다면요?
0: 아, 저는 관심인 것 같아요.
1: 관심, 어떤 애정이라고도 볼 수,
0: 애정,
1: 아,
0: 네.
1: 관심.
0: 제가 이렇게 특히나 제가 근무하고 제가 주로 업무를 맡았던 것들은 말하자면 사회복지 대상자들 같은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특히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의정부 여수용동에도 정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랄한 범죄자 이런 사람보다도 정말 좀 안타까운 사회의 약자 같은 이제 이런 수용자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래서 다 관심을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 우리는 진짜 관종이다라고 할 정도로.
1: 애정 결핍?
0: 예. 그래서 밖에서 온전하게 사랑받고 교육받고, 그랬더라면,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했더라면 이 사람들이 범죄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다 많은 사람들의 애정을 받고 싶어 하는데, 저는 때로는 그들에게 애정을 주지만 또 애정을 주면서 저는 좀 중요하게 관찰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작은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한마디를 던졌고 한마디를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걸 지키려고 노력할 때 노력하면 제가 계속 지켜보죠. 아, 성장의 가능성이 있구나. 아무리 한 사람 바꾸기 어려운데 특히 자발적인 의지가 없으면 바꾸기는 아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수용자들에게는 조금 더한 발짝씩 더 다가가려고 노력하는데 이 관심과 애정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가고 있는 관심과 애정도 돌려받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1: 예. 심지어 수용자분들 중에서는 우리 전성수 교도관님의 그 애정과 관심, 그 진정성을 느끼고 우리 교도관님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수용자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엄마 소리 들을 때?
0: 그 엄마라는 말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1: 여러 뜻이 함께 있겠죠.
0: 네. 저는 집에서는 저희 아이들한테는 계모거든요, 거의. 그래서 애들이 오히려 지금은 엄마가 계모여서 더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 예.
0: 그 말에는 되게 책임감? 무게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며칠 이렇게 휴가를 갔다 왔는데, 그때 여사 이제 팀장을 할 때였는데, 어떤 수용자가 이제 지나가다가 막 달려와서, 기장님, 기장님 안 계셔가지고, 우리가 엄마 없는 아이들이 된것 같았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1: 짠아요.
0: 그러기도 하고, 또 지금 제가 가끔 만나고 있는 이제 자립준비 청소년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며칠 전에 또 저한테 이제 농담 삼아서, 어머니!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어머니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빨리 엄마 역할을 해줘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라는 그 단어에는 그 책임감,
1: 책임감.
0: 무게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 아, 진짜 마음에 짠한 감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수용자들에게 엄마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애정과 관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준, 우리 어루만져준, 우리 전성수 교도관님이 잊지 못할 추억, 붕어빵 사건이 있다면서요. 그 붕어빵 사건 얘기 좀 해주세요.
0: 아, 사실은 이제 수용자들에게는 정해진 음식만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관에서 지급하는. 근데 제가 교도관 초임 때, 그러니까
1: 초임 때.
0: 순수할 때죠.
1: 예.
0: 근데 겨울인데 붕어빵을 이렇게 갑자기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달짝지근한 거.
0: 의정부에서는 이제 의정부 교도소

0: 저는 시내랑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제 교대를 받고 쉬는 시간에 막 가서 붕어빵을 이제 구워서 가져오는데 이게 이제 정식으로 허가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몰래 겨울 잠바 안에다가 저 붕어빵을 산걸 이렇게 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숨겨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붕어빵들이 다 이렇게 둘러붙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붕어빵을 이제 다른 선배님들, 상급자들 몰래 한 거기 때문에 쉬쉬 하면서 저걸 먹였거든요. 하나씩
1: 오,
0: 이제 뜯어서 먹였는데, 아, 그게 그 수용자들은 그게 이제 마음으로 느꼈었던 거죠. 근데
1: 그렇죠.
0: 저도 사실은 그때 그렇게 줬던 게 어쩌면 용기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어요. 제대로 된 붕어빵을 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근데 마침 제가 다시 이제 의정부에서 근무를 하게 됐었고 그때 마침 이제 박사 졸업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기념 삼아 그리고 그때는 또 자립준비 청소년들 중에 붕어빵을 구워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직접 초대해서 의정부 교도소에 초대해서 붕어빵을 직접 구워서 이제
1: 야,
0: 여사에 이제 배달하는. 근데 그때는 소장님, 과장님께 다 보고 드리고 당당하게 이제 응원 받으면서 그렇게 전달한 적이 있고 또이 붕어빵을 먹었던 사람들이 출소해서 또그 붕어빵처럼 자기 아이들이 붕어빵으로 만든 붕어 비누를 만들어서 또 저한테 보내기도 했고 그걸 또 제가 교도소에 지금 우리 여수용동에 이제 다른 수용자들이 볼수 있게 전시해 놨습니다.
1: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범죄자들한테 그렇게 잘해줄 필요가 있냐? 실제 그런 얘기도 들은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정말 바깥에서 어떤 나쁜 일에만 휩쓸리지 않았으면 참 착한 그런 어떤 억울하게 온 사람이라든가 어떤 안 좋은 일들에 당해서 오신 분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큰 스님께서 지금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아주 우리 한국 불교의 큰 스님으로 존경받았던 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몇 개월간 그렇게 지내셨대요. 나중에 누명이 다 풀렸는데. 근데 그때 당신이 교도소에서 뭐 사형수하들하고도 대화해보고 거기 온갖 사람들하고 수용자들하고 대화했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란 게 그분 책에 나오거든요. 의외로 사람들이 순박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런 분들, 순간의 실수로 교도소에 들어오게 된 그런 얼마든지 한 송이 꽃을 피울 잠재력을 갖춘 그분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주고 교화하는 게 사실 교도소의 진정한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도관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일으키시고 그 작은 붕어빵이지만 누군가에게 행복한 기억을 심어줬다라는 그런 이야기에서 제가 정말 감동이 느껴집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네.
1: 자,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아, 제 초성 퀴즈라고.
0: 아,
1: 근데
0: 네.
1: 제가 답을 딱 맞췄어요. 이제 그 교도소, 뭐 교정 활동, 뭐 이런
0: 네.
1: 이미지가 딱 떠올라서 그런지. 담장 밖으로 아닌가요? 담장.
0: 맞아요. 담장 밖으로 딱
1: 야,
0: 떠올랐습니다.
1: 간만에
0: 한
1: 맞췄어요.
0: 번에 바로.
1: 간만에 맞췄습니다. 자주 틀리거든요.
0: 네.
1: 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제가 많은 교도관들은 이제 교도소 안에서 수용 처우를 하기에도 좀 바쁘죠. 사실은 대부분의 교정기관이나 교도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출소자들과 인연을 맺고 또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일, 또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또 출소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왜 재범을 할까? 그 재범을 하게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니까, 아, 이제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교도소 안에서 일을 했지만, 이제는 저도 뭐 퇴직을 할 때가 뭐 멀지 않았고, 그렇지만 퇴직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수용자만이 아니라 수용자 가족, 그리고 그 수용자가 출소한 후 삶까지 좀 오랫동안 지켜봐주는 일을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온전하게 재범을 또 방지하게 되는 이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출소 후에도 그분들과 꾸준하게 인연을 맺고 있다. 꾸준히 2년

0: 을 맺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 네. 제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다.
0: 그런 얘기 많이 듣죠.
1: 사람 변하지
0: 사람
1: 않는다.
0: 쉽게 안 변한다.
1: 사실 안 변하잖아요, 그분이.
0: 변하기 어렵죠.
1: 그런데 간혹 인연이 돼서 관심이 가는 수용자들이 있어요. 유난히 마음에 가는 수용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 몇몇 사람들을 출소한 후에도 계속 연이 돼서 지켜보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교도관이, 형사사법의 뭐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나 우리 형집행기관이 있지만, 교도관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가까이서 깊게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출소 후에도 지켜봐 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교도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이 친구들 중에 몇몇은 제가 지켜봐 줌으로 인해서 또 재범하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최근에 한 마약 수용자인데, 마약은 더 끊기 어렵잖아요.
0: 끊기 어렵다더라고요.
1: 진짜
0: 아예
1: 끊기 어려운
0: 손도
1: 친구인데,
0: 대지 말라고.
1: 그럼요. 처음에 손을 대면 일단 중독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는 그때 어린 자녀들 둘을 놓고 이제 교도소에 들어왔었는데, 지금 이제 단약한 지 8년. 네.
0: 8년이면 거의 끊은 거 아닌가요?
1: 네.
0: 대단하다.
1: 그래서 오히려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출소해서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 몇몇 만나요. 제 책에도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미혼모였던 아이가 오히려 다시 이제 결혼하고 새로운 직장을 잡아서 새 아이의 엄마가 된 아이도 있고, 또 검정고시를 하는 것으로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은 제가 그 출소자의 딸과 같이, 네, 같이 제가 간마침일기, 글쓰기 치유를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는 그들이 이제 재범하지 않고 변화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오히려 가능성을 느끼고 또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멋있습니다. 진짜 중생 제도네요.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래서 숱한 감사의 편지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특별히 그중에 편지 하나만 읽어주세요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1: 네.
0: 그래서 편지를 직접 오늘 가져오셨다 들었는데요. 그러면 저희에게 그 감동의 감사 편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제가 최근에 특히 다른 수용자들도 그렇지만 중독, 물질 중독인 수용자들을 많이
0: 물질 중독이요?
1: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인 수용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친구의 편지를 가져오겠다 생각했던 거는, 지금은 출소했는데 아직은 저한테 출소 후에 연락은 아직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수용 중에 제가 중독 상담을 하면서 정말 안타깝고 가능성이 많은 아이다라는 친구.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썼던 편지를 짧지만 제가 이제 너무 감동이 있었고, 혹시라도 이 방송을 이 친구가 본다면 나한테 연락해. 이렇게 하고 싶어서, 너가 잘 사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줘라고 하고 싶어서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 친구의 이름은 제가 가명으로 하겠습니다.
0: 가명을 해주세요.
1: 장선숙 계장님께, 계장님 안녕하세요. 저 하나예요. 동부구치소에서 상고를 마치고 이곳 강릉교도소로 3월 17일에 이송 와서 생활하고 있어요. 6월 7일이 출소일이에요. 왠지 계장님의 따뜻함이 그리운 오늘이에요. 수용 생활을 되돌아보았는데 억울한 일, 속상한 일등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아껴 주셨던 계장님을 떠올리며 난 소중한 사람이라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계장님 덕분에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단단한 제가 되었어요. 이제는 절대 마약을 안할 거라고 자신 있게 노를 외칠 수 있어요. 오늘은 계장님께서 마지막에 힘껏 안아주신 게 떠올라서 눈물이 났어요. 저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셔서 감사해요. 계장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좋은 말씀 하나하나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계장님 정말 감사하고 존경해요. 남은 수용 생활 잘 마치고 출소할게요. 우리 소에 있을 때 제가 중독 상담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기관으로 이송을 갔던 이제 수용자인데, 지금은 출소를 했고, 근데 제가 그때 좀 바빠서 답장을 못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0: 아,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아, 감동이네요. 예.
1: 근데 너무
0: 찡하다.
1: 안타까웠던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잘 몰라서 중독이 됐었는데,
0: 그니까, 잘 몰라서.
1: 자존감이 너무 바닥이 나 있었는데, 또 그런 부분을 저도 이제 인정해주고
0: 예.
1: 응원해주고 했는데, 또 그거를 다 하나씩 하나씩 흡수하면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0: 예.
1: 봤었거든요.
0: 아유, 우리 장성수 교도관님 같은 분이 계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예.
1: 맞습니다.
0: 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우리
1: 네.
0: 장성수 교도관님의 좋은 말씀 경청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 버리네요.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1: 저는 시청자분들께 또 우리 불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너무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어렵다. 어려운데 같이 힘을 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가져달라는 말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누군가 힘든 수용자들이 있다면 조금 다 힘들다. 다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변하려고 한다면 내가 자기 자발성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누구든지 도와줄 것이다. 한번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 보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0: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 봅시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장성수 교도관님, 토크쇼 가피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피란 무엇일까요?
1: 제가 최근에 저희 아이들이 있었던 그 호주에 다녀왔어요. 저는 거기에서, 아, 이게 갑인가? 이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저희 딸이 호주 브리즈번에 있었는데 그곳에 한국 사찰이 있는 거예요.
0: 오.
1: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마침 아이, 딸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 계속 법회를 나갔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직접 저희 아이들한테 계모 역할을 하지만, 그런데도 제가 직접 케어하지 않더라도, 뭐 돌보지 않더라도, 멀리, 말하자면 어떻게 생각하면 불교에 척박한 곳인데, 그곳에 부처님 도량을 짓고, 또 거기에서 또 힘든 그 워킹홀리데이 가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힘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제 자리에서 이렇게 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직접 아이들을 케어하지 못하는데, 또 다른 보살님들과 처사님, 스님들께서 정말 애써주고 계시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부처님 가피인가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0: 딱 듣는 순간, 아까 우리 장성수 교도관님이 말씀해 주신 그 핵심이 떠오르네요. 관심과 애정.
1: 네.
0: 예, 그게 바로 가피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 정말 이렇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애써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되셨죠? 저도 감동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단정하게 하여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 비록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법을 깨닫고 지나친 탐욕을 부리지 말라. 이것이 곧 계율을 지키는 방법이다.

남의 잘못은 보기 쉬워도 자신의 잘못은 보기 어렵다. 남의 잘못은 왕겨처럼 키로 켜지만 자신의 잘못은 덮어버린다. 교활한 도박꾼이 잘못 던진 주사위를 감추듯.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질문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시절 인연임을 알고는 있지만 이별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별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질문의 패턴이 이렇게 비슷해요. 불교는 언제나 이 세상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하는 해결 방식을 주죠. 답을 줘요. 떠나간 사람은 또 다른 사람으로 잊혀지는 거야 이러면서 딴 사람 만나봐. 오래 붙잡으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잊어 한다고 잊어지나요? 잊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이러면 되고 저러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뭐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려야 되는 것처럼, 이 문제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 방법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해결 방법 하나를 주는 것이 이제 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출세간법의 이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공부는 방편으로, 불교에서도 이제 유의법으로서의 방편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방편이고, 무의로서 하되 함이 없이 하는,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중도적인 방법, 이것을 설화하는 게 불교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인생에 펼쳐지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괴로운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모든 해결 방식이 다 똑같거든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으로 그거를 문제라고 해석하고 문제로 삼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해석하는 내 마음의 분별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통제하고 조작하는 방식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죠. 그럼 회광반조해서 돌이켜서 자기 마음을 보면 된단 말이에요. 이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요? 나를 떠나갔어요? 그게 괴로운 일인지 즐거운 일인지 알수 있을까요? 뭔 몰라요. 알수 없어요. 이 사람이 떠나갔기 때문에 나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이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근데 마침 떠나가주는 바람에 참으로 고맙다 할 수도 있지, 어쩌면. 나는 이 사람과 헤어진 인연이 생겼잖아요. 인연 따라 만났다가 인연 따라 헤어졌잖아요. 그건 인연의 일이에요. 좋고 나쁜 일이 아니에요. 벌어져야 할 일이 벌어졌고, 인연이 모일 때가 되니까 인연 생기해서 모였고, 인연이 다해서 흩어질 때가 되니까 인연 따라 흩어진 것뿐이에요. 인연생, 인연멸.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 모든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그건 그냥 법이에요, 법. 연기법으로서 인연 따라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벌어질 일이 벌어졌고 소멸되어야 할때 소멸되었을 뿐이에요. 그건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은 무아, 고정된 자아가 없고 무소득, 얻되 얻는 바가 없고 무분별, 분별할 바가 없어요. 연생 무생, 생겨났는데 생겨난 바가 없어요. 의미도 뜻도 없어요. 평등해요.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그냥 다 평등해요.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이렇게 생겨난 건 좋은 거고 저렇게 생겨난 건 나쁜 거야. 그런 게 없어요.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들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파도가 어느 파도는 좋고 어느 파도는 나쁜가요? 다 똑같은 바다일 뿐이에요. 모든 파도는 평등하게 바다일 뿐이에요. 그와 같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좋다거나 나쁜 뭐가 없고, 크거나 작거나, 잘나거나 못났거나, 그런 의미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무분별심으로 보면, 분별하지 않는 마음, 그걸 반야지혜라 하죠. 무분별심, 반야지혜로 보면, 그건 좋거나 나쁜 일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에 아무 문제 없는, 그래서 연기법으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은 무소유, 무소득이고 무분별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중생은 그걸 자기 생각으로, 자기 분별심으로, 자기가 살아온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온갖 생각들, 즉 업식, 업습을 가지고 자기 업장대로 현실을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좋은 일이다, 저건 나쁜 일이다. 이런 일이 없으니까 나는 괴롭다. 저 사람은 저런 일이 있으니까 저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끼고. 그건 다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인 거예요. 생각은 계속 그런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즉, 우리 삶에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벌어진 게 아니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고,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실상밖에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본다면, 정견에서 본다면, 지관으로 본다면, 멈추고 본다면, 분별을 멈추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수 있으면, 삶은 그냥 모였다 흩어질 뿐이에요.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에요.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즉
만나보고 헤어져보고 이 경험은 좋은 경험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지금 만났다 헤어진 경험을 했잖아요. 이건 있는 그대로일 뿐 좋거나 나쁜 경험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생각이 나서 가지고 나는 실패, 절망, 사랑에 실패했다, 괴롭다, 죽고 싶다. 이 사람 아니면 난못 산다. 온갖 의미부여를 하니까 그 생각이 만들어 놓은 괴로움이 나를 집어삼키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 본래 아무 의미도 뜻도 없어. 있는 그대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제가 이해를 쉽게 하느라고, 왜 있는 그대로인지를 설명하느라고 말로 설명한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현실이 이렇게 펼쳐졌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이걸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생각은. 왜? 생각 속에는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면 문제가 생겨난 게 아니거든요. 아주 자연스러운 삶이 펼쳐진 거예요. 모였다 흩어지는, 사랑했다가 이별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주 삶의 경험이 생긴 거죠.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이런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지혜롭게 깨어나잖아요. 점점 지혜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이나 괴로움은 전혀 생겨난 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기 생각의 업습 때문에, 그 사람을 집착했던 탐진치 삼독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괴로움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 자승자박이죠. 자기가 괴로움으로 해석하고 집착으로 해석했던 게 무너지니까 괴롭다고 해석을 해서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의미부여를 하고, 이 사람과 헤어질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 때문에 자기가 괴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만든 문제를 또 다른 생각으로 풀려고 그래요.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어떤 거짓말을 한 번에 해가지고 뭔가 들켰어요? 그러면 그 거짓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그때 한번 욕먹더라도 깔끔하게 끝나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을 덮으려고, 거짓말 안한 것처럼 하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가지고 또 핑계대고 또 핑계대고 하면 어때요? 거짓말을 딱 덮은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럼 내 인정, 이해할게 하고 해결된 것 같은데, 거짓말이 두 개가 생긴, 더 늘어난 거죠. 나중에 그게 또 꼬이고 또 꼬이면 세 개, 네 개, 다섯 개씩 거짓말을 계속하게 돼요. 문제를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면, 분별심을 분별로 해결하려고 하면, 임시적으로 덮어놓은 것 같지만, 그건 진정한 해결책이 될수 없어요. 거짓말했으면, 자기가 거짓말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깔끔하게 인정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 거짓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얼마나 깔끔해요.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하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괴로워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자기를 속여요. 이걸 덮으려고. 이럴 수도 있어요.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안 힘들어, 안 힘들어. 쟤 별로였어. 생각해보니까 별로야. 쟤 저러다가 나쁜 놈 만나가지고 진짜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다든지. 쟤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복수할 거야, 이런다든지. 자꾸 또 다른 생각으로 자기를, 힘들어 죽겠는데 안 힘들어, 괜찮아. 야, 저런 애하고 헤어졌다고 힘들어하지 마, 이러면서 자기를 막 속이면서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막 애쓴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요. 깔끔하게 인정하면 되죠. 그리고 감당하면 되죠. 왜?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즉, 자기가 만든 문제를, 그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럼 그거를 감당하면 해결되는데, 자기가 물을 쏟았잖아요? 그러면 물 쏟은 일이 없어지길 바래요. 가능합니까? 인간고의 세계에서? 불가능해요. 물 쏟았으면 인정하고 빨리 닦으면 돼요.
무서운 것은

생각하니까 예전에 우리 저 전방에 부대 있을 때요, 군복당 있을 때 신도님들이 보살님들이 너무 오래된 냄비 막 이런 걸 보시고서는 어떤 분이 이제 절에 아주 정말 좋은 냄비를 이렇게 딱 선물해 주셨어요. 이게 약간 유리 같은, 아니 유리가 아니라 뭐 이게 철로 된게 아니고 이게 뭐라 하나? 뭐 하여간 좋은 재질이래요. 친환경 아주 좋은 재질이 너무 예쁜 그 냄비를, 그것도 옛날에는 뜨거워가지고 라면이라도 하나 끓이면 뜨거워서 이거 가지고 옆에 이렇게 걸레 가지고 옆에 들고 왔다가 또 옮겼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딱 이거는 뜨겁지도 않은, 라면 먹고 나서도 달랑 들어서 갖다 놓으면 되는 너무 좋은 걸딱 사주셨어요. 그래서 군종병 친구하고 저하고 너무 신이 나서 너무 재밌게 썼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달랑 들고 퍽 놓쳐가지고 팍싹 깨져버렸어요. 그럼 어쩌겠어요? 맞아야죠. 매를 맞아야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야, 우리 둘이 같이 했으니까 같이 가서 사죄를 하자. 그래서 오셨을 때 오셔서 차 한잔 드시라고, 차 한잔 드리면서 저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뭐 큰일 난 것처럼 사실은 그걸 깨먹었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스님, 그게 어디서 산지 아는데 우리가 몰래 사다가 놓을까요?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뭐 그것도 좀 방법이긴 한데 일단 있는 그대로 인정은 하자.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매를 맞을 건 맞아야 돼요. 인강부의 세계에서는 아예 매를 안 맞겠다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매를 벌었기 때문에 매를 번건 맞아야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 해결하려는 사람이 매를 안 맞으려고 하면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거는. 어떤 분이 자식 성적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간단한데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간단하냐고 하면서 막, 그래서 보살님이 자식 성적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돼요. 좋은 대학 보내겠다는 집착을 버리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스님, 저에게 좋은 대학 안 가도 된다라는 그런 말 하려면 아예 답을 하지도 마시고,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도 마시고, 누가 괴로움 없애달라 그랬지 그런 얘기 듣자고 왔어요?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자식 안 좋은 대학 가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 따위는 하지도 마시고, 저 괴로움만 해결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자식은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공부 못하면 공부 못하는 과보를 받는 거죠. 성적 안 좋은 걸 감당해야죠. 그걸 어떻게 그걸 해결해줘요. 그 감당하는 거 이외에. 인과응보잖아요. 인과가 있으면 응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받으려고 하고 야매로 다른 쪽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죠. 즉, 헤어졌잖아요. 헤어지면 헤어진다는 인연 따라 마음에서 괴로움이 올라와요. 이 괴로움이 올라오는 걸 인정 안 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빨리 해결하고 싶고, 감당이 안 되는 괴로움이 싫어요. 이게 취사간택심이에요. 도망치고 싶거나 다른 걸로 바꾸고 싶거나 하는 마음.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괴로움을 촉발시켜요. 아주 간단해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안 괴로운 척 하지 않고, 나 괴로워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나 괴로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로워 해야죠. 그게 유의조작이 아닌 무의행이에요, 무의행. 이걸 괴로우니까 뭘 애써가지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지관, 분별심, 생각, 판단, 분별을 멈추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과 하나 되는 거예요. 괴로우면 괴로움과 하나 돼서 충분히 괴로워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닌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이미 그게 와 있잖아요. 그걸 왜 거부하려는 마음이 나를 더 괴롭게 만들어요? 그럼 100% 괴로워하면 돼요. 혼자 스스로 막 울면서, 우는 내가 찌질해 보여가지고 울면서도 안 울려고 막 기를 쓰면서 찔끔찔끔 울고 이러면 안 돼요. 그 펑펑 울면 돼요, 혼자서. 그럼 되지 않아요?
울고 싶을 때 이렇게 안 울려고 막 애쓰면 안

근데요, 울고 싶을 땐 마음껏 펑펑 울고, 욕하고 싶을 땐그 사람 없을 때 혼자서, 그 어디, 저, 어느 스님은 그러대요? 욕하고 싶을 때 그걸 억지로 참지 마라. 근데 남들에게 욕하면 그 사람 괴롭고, 꼭 참으면 내가 괴롭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집에서 장롱 문을 열고, 머리를 이불에다가 파묻고, 하고 싶은 욕을 다 해라. 이런 식의 방편의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좋은 방편이 될수 있겠죠. 그 지금 일어나는 이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는 거예요.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게 빨리 지나가요. 올라온 업장은 빨리 해결돼야 사라지거든요. 그거를 발산시켜야 돼요. 지금 발산되기 위해서 올라왔으니까. 억지로 억누르려고 하면 더 크게 괴로워질 수밖에 없죠. 다른 문제도 똑같아요. 어떤 힘든 게 왔어도 그걸 아닌 척 하려고 애쓰면 자꾸 거짓말을 더하게 돼요. 자식이 예를 들어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친구 만났는데 공부를 자꾸 얘기가 해요. 자꾸 피하려고 하고 자꾸 말 돌리고 자꾸 어느 정도는 해. 뭐 한다든지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핑계 대지 말고 나 닮아서 못해.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나 닮아서 공부 못하나 봐.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랬겠어요? 아예 더 이상 안 끝낸다니까요. 그리고 간단해요. 그러고 나면 오히려 조금만 잘해도 남들이 더 크게 칭찬, 야, 너 못한다 그랬잖아. 이만큼만 하네. 그러면서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기죠. 힘들 때 있잖아요. 최악을 생각하면 제로를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괴로울 게 없어요. 이게 나에게 가져다 줄수 있는 최악은 뭘까? 지금 그거라고 생각해 보자. 더 이상 괴로울 수가 없잖아요.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남았잖아요. 그게 어딘가에 막 과도하게 집착이 있을 때, 잘하고 싶을 때, 그 집착을 도저히 놓지 못할 때, 차라리 이것이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이 뭘까를 생각해서 나는 지금 그 상태다 하고 확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좋아요. 친구한테도 자꾸 뭐 숨기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것보다 더 최악이 있는 상태를 그냥 확 얘기를 해버리고 난 못났다. 나 능력 없다. 괜히 잘난 척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난 못났다 하고 인정을 딱 해버리면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다 같이 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 조금만 잘해도 그때부터 이제 칭찬받아요. 야, 저 사람 자기가 할줄 아는 거 없다고 그렇게 못났다고 하더니만 다 잘하네 이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눈에서 제로였거든요.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기대를 안 해요. 기대를 안 했는데 조금 잘하잖아요. 그러면 칭찬을 받아요. 근데 괜히 자기 잘난 척 하려고 남들 앞에서 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난 어느 학교 나왔고, 뭐, 난 뭐도 잘했고, 뭐, 어디 가서 뭐까지 해본 사람이야. 이래놓으면 기대가 커요. 그러나 잘했는데도 욕먹는다니까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과장하려 하지 않고, 집착하려 하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 속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못났다고 하면 남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생각 속에서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세상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인정하고 나면 안 그래요. 오히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헤어져서 괴롭다? 인정하면 돼요. 아프다? 아프면 돼요. 눈물 나온다? 눈물 흘리면 돼요. 외롭다? 외로워하면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다? 슬퍼하면 돼요. 충분히 슬퍼하면서 충분히 인정하고서 하루 종일 집안에 앉아서 펑펑 운 사람은 그 다음날 멀쩡하게 일어나서 자기 일을 할수 있어요. 근데 아닌 척하면 그게 오래 가요. 그 후유증이. 더 자기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요. 아닌 척 하는 게. 남들 앞에서 자꾸 연기를 해야 돼요. 안 슬픈 척, 쿨한 척.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육조단경 보겠습니다. 오늘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방변 비구가 육조 스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방변이라는 스님은 진흙을 가지고 뭐 이렇게 조각하든 뭐 사람 모양, 동상 같은 거 이를테면 뭐 그런 거 조각

모양을 잘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사가 정색을 하면서 정색을 했다. 이 말이 뭐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공부하러 나한테 찾아왔으니까 공부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한 거예요. 이 사람 지금 공부가 얼만큼 돼 있는지. 그러니까 모양을 빚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 모양을 한번 빚어봐라.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방변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며칠 동안 흙으로 6조 해능대사의 모습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7촌 정도가 되었고 그 묘한 솜씨가 몹시 뛰어났다. 만든 것을 대사에게 보여드리니 대사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진흙으로 6조 스님의 모양을 진짜 만든 거예요. 이게 동상처럼 6조 스님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대는 진흙으로 만든 모습의 성질은 잘 알지만 불성은 알지 못하는구나. 떠본 거예요. 지금 불교에서는 스승을 찾아온 제자가 있으면 뭐를 물으러 온 거겠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진실이 뭔지, 진리가 무엇인지, 법이 무엇인지, 그거 물으러 온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법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법을 아는지를 한번 던져 보는 거예요. 정색까지 하면서 눈을 딱 쳐다보고는 나를 한번 빚어봐. 그 말을 듣고 탁 알아채야죠. 그러면 이미 빚었습니다 하든지. 그 자리에서 이미 빚었죠. 이 6조 스님의 모양을 빚어야, 그 모양의 얘기를 하겠냔 말이에요, 스승이. 모양 아닌 범소유상 계시 허망인 모든 상이 있는 만 모든 것은 계시 허망하다. 상이 상인이 아닌 줄 알면 바로 진리, 열애를 보리라. 상으로 내 모양을 빚으라는 얘기를 했겠느냐 말이죠. 진짜 내 모양, 육신의 내 모양을 빚으라는 말이 아니라 모양 아닌 나의 참된 성품, 참된 법신, 참된 불성, 이거 한번 빚어봐라 이렇게 한 소리죠. 그럼 참된 법신, 참된 불성은 이미 언제나 늘 완전하게 빚어져 있지 않나요? 이 산화대지 현진강 산화대지 전체의 모습으로 육조의 법신의 불성의 모습을 이렇게 빚는 거예요. 저렇게 비가 오고 있고 바람이 불면서 숲이 스런스런 움직이는 저 모습으로 육조의 모습을 이미 빚어버린 거예요. 그 모든 모양이 전부 이 법신의 모양 아닌 것이 없어요. 불이법이에요. 색즉시 공이고 공즉시 색이죠. 모든 색이 곧 공의 모양이고 모든 곡이 곧 공이 곧 색이에요. 색에서 공을 보고 공에서 색을 봐요. 그렇게 빚는 거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육조의 법신의 모양을 빚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 이 공부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공부예요. 본래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 모양은, 어느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모양은, 그건 진짜 육조의 모양이 아니죠. 그것을 빚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건 진짜 법신을 빚는 게 아니에요. 눈 깜빡할 시간도 필요하지 않게 이미 본래부터 본유 금유라고 해서 본래 있던 게 지금도 있는 늘 있던 이 모양을 빚는 것이 진짜 빚는 거죠. 그런데 며칠 동안 그 고생을 해서 육조 스님의 모양을 진짜 빚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껄껄껄 하고 웃으면서 왜냐하면 전부 다 이런 제자들이 주로 찾아오겠죠. 법신에 대해서 이게 감을 못 잡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야, 너가 지금 아직 공부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친구구나.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막온 제자한테 공부를 한 1년, 2년 가르쳤는데 아직도 그짓 하고 있으면 칼과 방으로 그냥 소리를 뻑 지를 수도 있고 한대 때릴 수도 있고 혼을 내야죠. 근데 이제 막 왔잖아요. 이제 막 와가지고 첫 번째 숙제를 냈는데 이 모양으로 해가지고 오니까 껄껄 웃으면서 너가 진흙으로 만든 모양의 성질은 잘 알지만 이 불성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육신은 빚을 줄 알지만 법신은 빚을 줄 모르는구나. 이 한마디를 화두처럼 던져준 거예요. 그렇게 던져주고 나서 대사께서 방변에 이마를 어루만지면서 그래 수고했어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대는 영원토록 인천의 복전이 되거라 이렇게 축원을 해주는 거예요. 제자의 미흡함을 보고서 이제 막온 제자가 그래도 이 아직 법에 대한 안목이 없는 입장에서 그래도 이 공부를 하겠다고 여기까지 찾아온 게 얼마나 기특해요. 이제 초심자인데. 그러니 초심자에게는 아이 선사 스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할거 방이라고 해서 막 그냥 질문했는데 답변 못하면 그냥 죽비로 갔다가 맨날 때리기나 하고 소리나 뻑 지르고 혼내고 이러는 게 선사가 늘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연 따라 그 사람의 근기 따라 대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낙제점을 맞았단 말이에요. 낙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알겠다. 너 공부가 이만큼이구나. 이제부터 인천의 복전이 되기 위해서 사람과 하늘세계 일체 모든 존재들의 복전, 참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봐라. 여기서 불태전하는 그런 공부를 해보도록 해라 하고 인천의 복전이 되라고 그냥 웃으면서 축원을 해주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을 보면요. 와륜선사라는 이제 부분이에요. 어떤 스님이 와륜선사의 개송을 말했다. 와륜에게는 솜씨가 있어서 능히 온갖 생각을 잘 끊고 경계를 대함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깨달음이 나날이 자라는구나 하고 와륜선사가 이런 개송을 읊은 거죠. 근데 이 개송을 듣고 육조 스님이 말씀하셨다. 이 개송은 아직 마음을 밝히지 못했구나. 만약 그것에 의지해서 수행한다면 번뇌만 더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이런 비슷한 유의 조작의 수행을 이야기하는 개송을 듣고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육조 스님이 그래 너희들 이 개송에 의지해서 공부하면 아마 신수 스님의 개송이었을까요? 신수 스님의 개송을 보고 신수 스님이 대중 스님들의 교수사였단 말이에요. 선생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수 스님을 대놓고 무시하면 신수 스님의 입장이 난처해지잖아요. 그리고 대중 스님들의 존경을 한 번에 받는 스님인데 그분을 너무 까내려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입장을 고려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신수 스님의 개송이 이런 개송이었단 말이에요. 유의 조작의 방편의 공부, 갈고 닦는 수행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점잖게 얘기를 했어요. 이 개송에 의지해서 수행하면 그래도 공부에 공덕이 생길 것이고, 뭐 그래도 이제 악도는 면할 어떤 공부에 공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유의 조작의 공부를 하면 악도는 면하죠, 당연히. 나쁜 길을 면하죠. 왜 인간부의 세계에서 나쁜 짓안 하면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세계로 가니까. 악한 행보다는 공부하는 행, 수행 이런 걸 하면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공덕이 있죠. 틀린 말은 아니죠. 즉 세간의 관점에서 세간에서의 공덕은 있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틀린 말은 할수 없고 그렇다고 이 스님을 너무 완전히 그 무시하는 말을 해도 좀안 되는 입장에서는 이 개송에 의지해서 공부하면 그래도 악도를 면하면서 좋은 공부길로 나아갈 수 있으니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보세요. 와륜선사가 그 신수스님의 개송과 비슷한 개송을 읊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제 모르긴 해도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스님들이 와륜 스님이 됐든 이 스님들이 조금 공부 근기가 좀 높았겠죠. 공부가 근기가 좀 올라오는 사람들한테는 이제는 확실하게 깨뜨려주는 타사 현정에 잘못된 것을 완전히 깨주는 방편이 필요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기가 올라온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줄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우선 와륜선사의 개송이 뭐냐면 와륜에게는 솜씨가 있다. 그 당시 수많은 스님들은 뭐를
솜씨라고 했느냐면 이 공부를 잘한다 이 소리예요. 솜씨 있다 이건 수행에 솜씨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능히 불교에서 무심 이러잖아요. 마음 분별심을 깨뜨려야 된다. 분별심을 없애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의 낙처를 모르는 사람은 능히 온갖 생각을 잘 끊는 것을 수행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륜선사는 참선을 하든 뭐를 하든 자기 생각을 잘 끊어 없애는 걸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죠. 아주 수행에 솜씨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륜은 솜씨가 있어서 능히 온갖 생각을 잘 끊고 경계를 대함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놀랍지 않아요? 얼마나 솜씨가 좋아요? 경계를 대함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거는 솜씨가, 이게 진짜라면 진짜 솜씨가 좋은 거긴 한데, 이거는 솜씨가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지네들끼리 솜씨가 좋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럴 수가 없거든요.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랬다 하더라도 이걸 유의조작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건 솜씨 좋은 게 아니에요. 공연한 쓸데없는 짓을 한 거지. 이말 따르면 어때요? 경계를 대함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깨달음이 나날이 자라는구나 이랬어요. 옛날에 스님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을 이런 걸 수행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온갖 생각을 잘 끊어 없애고 분별심을 바로바로 끊고 경계에서 마음이 일어날 때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깨달음이 자라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솜씨 있는 수행자인 줄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해, 경계를 대함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너가 여러분한테 사기를 치고 욕을 했어요. 근데도 화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 나를 한대 때리고 갔는데도 허허 하고 웃어요. 아무 마음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기를 쳐도 괜찮고. 그게 솜씨 좋은 걸까요? 그게 공부 잘하는 걸까요? 경계에 따라서 누가 나한테 사기를 치면 똑부러지게 혼을 내야죠. 사기 못 치게 해야죠. 내가 그런 호구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남들에게도 절대 이런 짓을 하지 말도록 온갖 방편을 써서 이끌어야죠. 화를 낼땐 화를 내야죠. 화안 내는 게 공부 아니에요? 이거 불교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화를 안 내는 게 불교다. 탐진치 삼독의 소멸이 불교다. 열반이다. 이러니까 탐심, 진심, 탐심. 욕심 하나도 없고, 진심 화 하나도 안 내고, 그게 수행인 줄 알아요. 그게 솜씨 있는 수행자인 줄 알아요. 그게 깨달음이 자라는 건줄 알아요. 그거는 뭔지 아세요? 그건 깨달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수행한다면 번뇌만 더할 것이다. 그렇게 수행하면 번뇌만 더해요. 욕심을 절대 일으키지 않아야 수행자고, 화를 절대 일으키지 않아야 수행자다.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항상 여여해야만 수행자다. 그 공부 잘못하는 거예요. 번뇌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런 돌 같은 무정물 같은 게 되려고 우리가 수행하는 걸까요? 그 돌이, 돌은 해탈해 맞췄겠네요. 그러면 탐진치 삼독이 아예 없으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도인이에요. 배가 고파요. 오랫동안 뭐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럼 먹고 싶죠, 뭔가를.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근데 예를 들어 그걸 탐심이라고 생각해서 안 먹어야 되겠어요?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혼도 내주고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한 일을 하면 화도 내야죠. 그게 지혜로운 삶이죠. 그런 생각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공부는 왜 번뇌만 더한다고 했느냐 하면, 그걸 공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도 깔끔해지지가 않아요, 공부가. 결국에는 탐심도 일어나고 진심도 일어나요. 그러면 나중에, 야, 내가 5년 동안 탐심이 안 일어났어, 예를 들어. 여러분, 경계가 아무것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 조용히 수행해 보세요. 탐심 일어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경계가 평화로우니까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공부가 잘 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탐심도 일어나지 않고 진심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사람들 사이에 또 와서 부딪혀 살아보세요. 그럼 탐심도 일어나고 진심도 일어나죠. 그럼 본인 스스로가 나는 공부 잘된줄 알았는데

0: 지금 보니까 잘된게 아니었네 하고 실망할 거 아니에요. 100% 그런다니까요, 100%.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게 공부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공부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냐? 탐진치 삼독을 소멸하라는 말은 탐진치 삼독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데 이런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는 공부거든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공부지 마음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 일어난 마음에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 마음을 낼줄 아는 거죠. 그걸 뭐라 했냐면 하되 함이 없이 한다 그래요. 집착 없이 하는 거예요. 집착을 하면서도 집착 없이 집착할 수 있어요. 뭔가를 하면서도 거기 과도한 집착 없이 그 일을 할수 있어요. 화의 성품이 공하다라는 사실에 딱 뿌리내린 자리에서 이 자기 성품의 자리에서 인연따라 화를 쓸수 있어요. 화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화를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화를 냈는데 화를 낸게 아니에요. 욕심을 냈는데 욕심을 낸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 공부를 하면 화도 내고 온갖 분별을 다 하는데 그 분별에 머물러 집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죠. 그게 진짜 공부지. 그걸 끊어 없애는 게 공부가 아니란 말이죠. 예, 오늘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0: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부모가 이승을 떠나면 자식은 효성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생전에 못다 해드린 일을 후회하며 통곡하지만 그러나 부모는 자식에게 받지 못한 효도를 원망하지 않으며 자식에 대한 사랑을 이 세상에 묻어둔 채 말없이 떠나가신다.

무릇천지의 신을 섬기는 것은 그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일보다 못하니 자신의 어버이가 가장 귀하기 때문이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태백산맥이 나무로 뻗어나가다 우뚝 솟은 팔공산. 큰 스님들의 수행처가 되었던 운부암이 자리한 곳도 바로 이곳 팔공산이다. 운부암은 711년 의상 스님이 창건한 절이다. 창건 당시 상서로운 구름이 일어났다 하여 떠다니는 구름이란 이름을 갖게 됐다. 우아하게 휘어진 나무도, 쭉 뻗은 곧은 나무도 지붕을 받치는데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한다. 자연은 그대로 보화루가 된다. 중앙에서부터 좌우로 조금씩 높이와 넓이가 다른 보화루 발아지창은 묘한 건축미를 선사한다. 원통전의 관세음 보살은 해철국사가 인도에서 해금강으로 들어오는 배로 모셔왔단 전설이 전한다. 운부 난야는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운봉, 향곡, 정담, 성철 스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승들의 수행처였다. 지금도 치열하게 정진해가는 수행승들의 열기가 고스란히 배어난다. 구름, 물, 달마, 그리고 선. 운부암은 제 모습 그대로 선이요, 부처님 말씀인 도량이다. 연기 가득한 팔공산 자락에 아기자기 모여 앉은 운부암. 대돌 하나, 기와 한 장, 불법을 말하지 않는 것이 없다. 정갈하고 아늑한 수행처 운부암은 청아한 참선의 향기로 기억될 것이다.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중단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출사표를 던진 새 후보. 기호 1번 경우스님, 기호 2번 종념스님, 기호 3번 진우스님. 후보 3인이 그려내는 한국불교의 미래. 전통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한국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약속회장. 특집 대한불교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에게 듣는다. 전통을 넘어 미래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선불교에서 스님이 했던 얘기나 질문을 보통 화두라고 불러요. 무문관이라는 책을 제가 딱 고른 이유는 화두가 그 선문답이 48개가 있어요. 48개. 짧잖아, 생각보다. 무문관의 이 간문을 통과하는 안내인 가이드예요, 가이드 저는.

오늘은 화두가 좀 이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왜 이상하냐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 이 대답을 뭘로 해야 될까? 어떤 게 대답일까? 그리고 이렇게 딱 들으신 다음에 아, 이거인 것 같아라고 막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이 화두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자유롭거나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거가 확 풀리고 아주 쉽게. 그리고 거기서 어떤 느낌이, 아, 이거인 것 같아. 맞아. 딱 이렇게 치면 영원히는 못 가지만 그 순간 내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 맑아지는, 편해지는,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들끓지 않는. 예. 마음이 막 들끓으면 세상 안 보이잖아요. 꽃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뭐 남편도 안 보이고, 아내도 안 보이고, 새끼도 안 보이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애를 때렸고, 아내를 때렸고, 남편을 핥혔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심하면 사람도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화두라는 것들이 어쨌든 풀려지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거는 약간 그럴까 뭐냐면 문맥 잡기가 조금 힘든 화두다. 어려운 화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먼저 어떤 화두길래 제가 저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대통지승이라는. 이 대통지승이라는 말은 그냥 원래 한자로 보면은 크게 소통하고 크게 통하고 그리고 지혜가 굉장히 탁월하다. 저 한자로 승자가 빼어날 승자, 이긴다. 뭐 이런 뜻이니까. 근데 부처님의 이름이에요, 사실은. 가거불. 미래불이 미륵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선. 그리고 시타르타 그 전에 부처. 대통지승불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의 16명의 아들 중에 제일 막내, 16번째 아이가 석가모니의 전생부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얘기는 다. 그러니까 전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시 왕조가 개창한 달에 용비어 천가가 나오잖아. 해동 육룡이 나르사. 태조 이성계가 왕국을 그 조선을 세우니까 앞에 여섯 명이 완전히 전설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저 뜬금없이 뭐 고아처럼 등장하면 안 되잖아. 유래가 있었어. 어떤 예언이 있었어. 뭐 이런 것들로 만들잖아.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뭐 그거를 용비어 천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 태조 흔들지 마. 이씨 왕조는 만만한 게 아니야. 최소한 해동에 여섯 마리 용이 나른 다음에 생긴 거야. 막 이런 거예요, 사실은. 권력에 공고하죠. 반민주적인 생각이고 쓸데없는 생각들이에요. 근데 불교도 실질적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벌어진다. 전설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타르타 혼자서 어떤 수행자처럼 깨우쳤다. 이걸로 만족을 못 하는 거야. 얘한테 어떤 역사적 무게를 심어줄까라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실 어떤 점에서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시타르타가 깨우쳤던 고통에 대한 진리. 그렇죠? 사성제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고통은 어떤 집착에서 생기고 고집멸도 그러죠. 고통, 어떤 집착, 소멸, 도, 방법. 그게 사성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잖아. 무아도 얘기하시고 무상도 얘기하시고 했잖아. 근데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데 그 가르침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이 가르침은 굉장히 보편적이다. 과거 전생의 굉장한 두께 속에서 예언된 그 어떤 가르침이다. 내지는 시타르타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죠. 시타르타의 아우라 중에 그게 있잖아요. 어느 카필라 공화국의 왕국의 왕자라는 이 아우라 좋잖아. 카필라 공화국의 백정이었다. 뭐 이게 약하잖아. 그래서 전설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잘났다. 근데 아버지는 막노동했다. 근데 그 막노동 공부 못해가지고 배우지도 못해서 막노동해서 애를 키웠다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싫어서 세상에 나가서 누굴 부리기보다 직접 일하는 거. 막 전설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성공한 그 아들의 후광이 생기잖아.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제 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영겁의 미래까지, 미륵불까지, 그때까지 시타르타의 가르침은 미래로 갈 거다. 심지어는 이 세상이 아닌 맑은 땅, 정토까지 갈 거다라는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좋아요, 시타르타 가르침을. 근데 나중에는 본말이 전도되기가 쉽지.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있었어. 전생이 있었어. 미륵이 있을 거야? 뭐도 있을 거야? 이럴 거야. 그러면 놓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삶에서 내가 주인 되는 건 놓치는 거야. 지금 힘들어도 미륵부살이 올 거야. 우리 옛날에 고려왕조 때나 막 그런 거 많았잖아요. 우리 저 옛날에 대하 드라마도 했잖아요. 궁예. 나 미륵이야 막 이랬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행복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행복해져야 되고 내가 주인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불교를 성 안에는 넣고 보호하는 역할은 하는데 이 성벽이 위험할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이 부처가 돼야 되는 건데. 그 잘못 생각하면 이런 거죠. 나는 전생의 노력을 안 해서 부처가 못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느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선하게 살아도 기독교는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신이 재판을 하는 거야. 신이, 하나님이라든가 신 입장에서 이 사람이 개차반으로 살아도 너 천국이야. 그러면 천국 가는 거고. 이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넌 천국 못 가, 그럼 못 가는 거야. 왜 이런 논리가 나오냐면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받을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신이 뭐가 필요 있어? 내가 선하게 있으니까 나 천국 가. 그러니까 신의 강력한 권위가 들어오려면 네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악한 일을 해도 네가 천국에 가는 건 결정 못해. 내가 신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래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생겨.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없어요. 아주 미미한 존재들이 까분다고? 상관없다. 너희들의 논리대로 선하니까 선한 결과.

이런 거 없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한테.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대신 강한 업보이론이 있죠. 내가 행위를 했으니 그 과보를 받는다. 이걸 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한테 석가모니불, 미륵불, 대통지승불한테 기도할 필요가 없지. 뭘로 기도를 해요? 내가 선한 행위라는 선한 보가 온다고. 이건 굉장히 우리 주체 중심적인 생각인 거야.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냐면, 불교가 현재 남아있는 형태가 굉장히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성의 한 극단에서부터 저쪽은 내가 신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된다도 있어요. 요 극단은 내가 지랄을 해도 나는 부처가 안 돼. 그리고 왜안 돼? 라고 그러면 너 억겁의 시간을 거쳐서 전생에서부터 수행했어? 시타르타가, 고타마 시타르타가 부처가 될수 있었던 건 대통지승불서부터 굉장히 쌓여온 역사 속에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 16번째 왕자가 석가모니불의 전생이라고 그런다. 그 역사가 너 쌓여와서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버라이어티가 큽니다, 굉장히. 철학자의 입장에서 이 종교성을 날리고도 싶어요, 사실은. 우리 사찰에서 하는 뭐 49제 지내고 종교적인 것들 있잖아요, 막. 우리 삶과 무관하게 고인은 지금 어디를 떠돌고 있다. 이런 담론들 티벳 불교에서부터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영혼 장사도 하고 종교 장사도 해요.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시타르타의 가르침에 그런 게 어디 있다고 사실은. 그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근거가 없는 거냐? 안 그래요. 불교가 탄생한 이래, 고타마 시타르타가 탄생한 이래, 이게 너무 많은 거야. 불교의 가르침을 브라만교라든가 인도의 카스트 대조에 지킬 수 있게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 시타르타만의 문제가 아니야. 저 과거불서부터 저 미래불까지 영원한 게 있는 거야. 라고 정당화를 해서 지켜야 되겠다라는 움직임, 이해는 돼. 근데 또 위험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시타르타가 너무 세지는 거예요. 대통지승부서부터 저 미륵까지 연결되는 저 강력한 부처의 라인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부처가 되려고 시도는 하겠죠. 이게 가능하기라도 할까? 우리 아버지 살아간 거 보니 살아가신 평상시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부처는 커녕 뭐 돈의 노예이기도 하고 권력의 노예이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아, 우리 아버지도 이러는데. 왜 이렇게 내가 너무 작아지는 거야? 에이, 사찰이나 가서 기도나 하고, 그쵸? 어? 108배 드리고, 주말마다 뭐. 그냥 그 정도로 가자. 정토에 극락에 태어나게, 이렇게 종교적인 마인드로 불교?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어. 내가 약하니까. 나 작으니까. 큰 거한테 기대고 싶은 느낌. 큰 거한테 기대면 난 주인 못 되잖아. 이 버라이어티 속에 불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라이어티 속에서 어쩌면 우리 스님들의 그 어떤 사찰 생활도 유지되는지도 몰라요. 시주도 하고 뭐 이런 메커니즘이. 그래서 사실은 요 화두, 지금 화두를 이렇게 아직도 안 읽었는데 이거를 보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흥양에 청양 화상에게 어느 스님이 물었다. 대통지승불은 10겁 동안이나 도량에서 자선했지만 불법이 드러나지 않았고 불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청양화상은 대답했다. 그 질문은 매우 합당하다. 그러자 그 스님은 다시 물었다. 이미 그렇게나 도량에서 자선했는데 무엇 때문에 불도를 이룰 수 없었던 것일까요? 청양화상이 말했다. 그것은 그가 부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만 읽으면 어렵진 않죠. 대통지승불이라는 부처가 있었는데 10겁이에요. 한 겁은 엄청납니다. 뭐 이거를 인도식 계산법으로 정확하게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하냐면 아주 고운 비단천으로 큰 산을 쓸어 이렇게 쓱. 뭔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산이 완전히 없어질 때가 1겁. 막말로 그냥 1겁이 영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큰 설악산 같은 데를
사포가 사포도 아니야.

아주 나플라플하는 비단같이 아주 그 샬랄라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쓸고 이렇게 쓸어서 다 갈아 없어지는 걸 일겁이라고 이렇게 농담삼아 얘기를 한다. 겁이라는 건. 근데 식겁이야, 식겁. 그 10겁이나 돼서 참선한 거예요. 결과부자를 개고. 우리 옛날에 어떤 스님이 자랑하잖아. 나는 눕지 않았다. 가부좌를 이렇게 뭐요? 아시죠? 스님들이 저렇게 앉아 있는 자세로 저렇게 자는 거야. 3년, 10년 하면 자랑한다고. 나 그렇게 해왔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했는데 그뭐 뭐야? 불도를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래서 이제 이 화두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만 풀어. 이것만 먼저 푸는 게 좋겠다. 그래서 수행을 했는데 부처가 못된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못된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에 우리의 스님이죠. 큰 스님인 청양화상이 그러는 거야. 야, 질문 잘했다. 질문 잘했어. 그랬더니 경사 났네 해가지고 다시 또 질문을 하는 거야. 이상하다. 그렇게나 오랫동안 엄청나게 수행을 했는데 무슨 이유로 불도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라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청양화상이 뭐라고 대답하면, 그것은 그가 부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맞죠? 이게 무슨 화두야? 이게 뭐 시원해요? 뭐이 둘이서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토리는 쉽단 말이에요. 10겁이나 되는 시간 동안, 예? 대통지승불이라고 굉장히 머리도 좋아요. 시타르타랑 비슷한 과정을 거쳐. 그러니까 왕이었었고 불법을 옹호했고 지켜줬던 왕, 크사트리아니까 인도에서는 그렇게 정치 권력의 대가였는데 머리도 좋았다고. 이미 대통 지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위를 떠나서 마치 시다르타처럼 수행에 들어갔는데 참선을 하는 거야. 이렇게 다리를 꿰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탁 이러고 있는 거야. 어? 우리 하안고 동안고 때뭐한 달하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이 사람은 10겁 이렇게 쓸었던 그래서 산이 하나 없어지는 거에 10번. 이거는 뭐 완전 뻥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그냥 영원의 세월 동안 수행을 했는데 불도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했더니 그 질문 잘했다. 근데 이상한 거잖아. 그렇게 수행을 했으면 부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한 거야. 그리고 대통지승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아니까 질문한 스님이. 그때 질문 잘했대. 그러니까 더 심화돼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수행을 했는데 무슨 이유로 불도를 이루지 못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부처가 안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10겁 동안, 10겁의 동안, 그러니까 영혼의 시간 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수행을 했는데도 부처가 안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당연히 불도를 이루지도 못하지, 중생을 어떻게 구제를 해. 이게 무슨 화두예요? 화두 지금까지 기억나시죠? 약간의 딜레마. 머릿속에 막 이렇게 잔머리 굴리면 못 푸는 거. 마음이 맑거나 자기 삶의 주인이 될때 저절로 풀리는 거. 그게 화두를 뚫는다라는 건 내가 자유로워진다라는 징표 같은 거거든요, 일종의. 근데 지금 깔끔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 이 구절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리가

법화경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화엄경과 함께 거의 투톱인 대승경전이에요. 법화경에

화성유품이라는 그 편에 나와요. 네. 이 이야기가. 스토리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스님이 물어본 거 이런 거야. 법화경. 법화경의 대통디승불이 10개라 되는 10겁.

거의 영원의 시간 동안 수행해도 대통지 승부는 부처가 안 됐다라는 구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화성유품에. 지금 그걸 물어본 거야. 여기서부터 일단 짐작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스님들의 전통은 선종이고, 이 법화경이라는 거는 교종의 대표적인 경전이에요. 지금 여기 구절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법화경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전설이 만들어지는 거랑 스토리를 얘기할게요. 화성유품에 나온 거. 지금 질문한 건 맞습니다. 10겁이나 이루어졌는데 10겁에 걸쳐서 참선을 하고 수행을 했는데 부처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대통지승불이 불쌍한 거예요. 그 장소가 안 좋나? 참선하는 장소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학교를 일종의 옮기는 거야. 그래서 더 근사한 자리에 참선할 수 있는 자리를 사람들이 마련해줘. 아이고야. 10겁이나 되는 동안 저렇게 수행을 했는데 안 좋으면 터가 안 좋다. 좋은 데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 옮겨요. 옮기고서 엄청나게 주변에 신들이 꽃도 뿌려주고, 뭔지 알죠? 음악도 쫙 들려주고 하면서, 으쌰, 으쌰, 으쌰, 부처되라, 으쌰, 으쌰, 이 응원을 합니다. 그로부터 또 10겁이 지난 다음에 부처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질문한 건 전반기야, 전반기. 그냥 어떤 전설적인 그 곳에서 미래의 어떤, 과거의 어떤 곳이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읽어보면 그곳은 개인 종교적 세계로 쌓여 있어. 몇 개의 하늘과 천과 극락과 막 이렇게 쌓여 있는 불교적 전설의 구조야. 크게 막. 우리 저 사찰에 가면 그림에 나와 있는 아주 종교적인. 그래가지고 거기서 했다가 안 되니까, 이게 나머지 사람들이 다 보살이라니까. 야, 이게 터가 나쁜가 보다. 그래서 근사한 자리에다가 스님들 방석 같은 그 사자의 자리, 사자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앉고, 그리고 주변에서 막 응원해줘가 꽃도 뿌려주고, 으쌰, 으쌰. 으쌰, 으쌰도 자그마치 10겁이 진행돼. 또, 한 겁, 두 겁. 그래가지고 그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16 왕자가 있잖아. 이 화성유품에 따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장난감들을 다 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라 함은 어떤 사람은 여자를 좋아해서 여색을 밝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물일 수도 있겠지. 그걸 다 버리고서 아버지한테 온다고. 기이하러 온다고. 왜냐하면 이 논리에도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얻은 깨달음은 굉장히 더 섹시하고 더 매력적인 장난감 같은 거니까. 그걸 받으면 되니까. 이런 구조로 화성유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묘해요. 그 실질적으로 보면 재밌어. 막 빵빠리 돌려주고, 빵빠라빵빵빵! 붙여대라! 저는 놀라운 거, 혼자 참선하는 건저 이해가 돼. 혼자 있으면 뭐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응원하는 거는 다르다고. 아이를 사법고시에 패스시킬 때 아이는 지가 공부하니까 괜찮아. 옆에 엄마는 얼마나 힘든데. 올해도 떨어지고 내년에도 떨어지고 으쌰 으쌰 이것도 힘들 거거든. 그래서 사실 초창기 때이 법화경의 화성유품 읽을 때 제가 받은 느낌은 야 대승 지통불 말고 나머지 사람들이 얘네들이 보살이다. 저는 사실 그런 느낌으로 읽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야 이 사람들의 응원이. 어쨌든 그래가지고 부처가 됩니다. 그 얘기가 화성유품 처음 단계에 나와요. 그리고 이 화성유품이라는 게, 이 화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경기도 화성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 이게 뭐냐면 임시로 만든 정신의 힘으로 만든 성 같은 거야. 임시성. 내가 진짜 도달해야 될 깨달음의 성이 아니라 중간 단계의 성인 거예요. 가짜의 성이야. 오아시스 같고 신기루 같은 건데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믿어야 돼. 도착했어.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다 얻은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는 화성. 그거 화성이에요. 그러니까 만든 성, 변화된 성,

정신의 힘으로 구성된 성이라는 거, 진짜 성은 아니고. 불교에서는 그걸 방편이라고 부릅니다. 방편이 별게 아니잖아요. 너 남한테 보시해. 보시하면 그게 바로 부처야. 돌아보면 아픈 사람 구제하고 돌봐주고 자비의 염이 있는 게 부처니까. 그런데 보시한다라고 그래가지고 부처는 아니죠. 내가 보시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자발적으로 보시를 해야 되는데 보시를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이건 다른 거죠. 사랑도 그렇지만 삶도 그렇지만 핵심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야 가치가 있다고. 너 가난한 사람 돌봐. 그래야 극락 갈 수 있어. 너 가난한 사람 돌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게 저절로 우러나와서 내가 자발적으로 했을 때는 가치가 있잖아. 내가 하는 거니까. 사랑을 생각하면 돼요. 사람을 사랑해. 이거랑 사람을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랑은 달라요. 제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나는 물이 너무 좋아. 물고기가 너무 좋아. 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아이로 자라난 그런 아이 시절을 보낸 아이, 사람이 어른이 되잖아요. 물이 오염되면 환경투사됩니다. 반면 환경을 돌봐야 돼. 강물이 오염되면 인간도 죽어. 21세기 인간은 무언가 생태적인 활동을 해야 돼. 우리 트렌드잖아. 지금 진짜로 휴지 줍고 뛰어다니는 사람 자연을 진짜 사랑해서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트렌드인 것처럼. 진짜로 강을 좋아하고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누군가 나무를 훼손하면 막습니다. 내 사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랑하게 하는 거는 누가 못하는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 주인 되는 것도. 너 주인처럼 살아. 스님이 주인처럼 살려고 해서 나 주인이야. 안 돼요. 너 가장 제가 예전에 농담삼아 그랬잖아요. 저 대학원 시절에 지도교수님 방에 갔는데 의자에 앉았는데 지도교수님이 한마디 한 거. 강군 편하게 앉아있어. 이런 씨. 나 편하게 앉아있다고요. 그 편하게라는 말이 굉장히 힘들죠. 뭐지? 편하게가 뭐지? 거기서 뭐를 읽어요 우리가? 저 사람이 봤을 때 내가 편안한 모습인 편안한 모습은 뭐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해도 그럴 수 있다고. 아, 딴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랑은 뭘까? 그런 영혼 없으니까 그런 관계에서 부부 생활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 답이 없죠. 아내니까 사랑해.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기본 의무만 하는 거야.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비슷한 거죠. 어쨌든지 간에 이 묘법연화경에서 이 화성유품은 화성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방편적인 것들, 잠깐 쉬는 것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에서의 이야기예요. 화엄경에서 제일 유명한 품이 입법계품이야. 다 안 읽어도 되는데 입법계품은 읽어야 된다. 법계로 들어가는 품이거든요. 화엄경에서는.

몇 번이나 경우에서 막 두꺼워요, 책이. 만화 두꺼워. 한 푼만 읽으면 화성유품을 읽어야 되는 거라. 그 당연히 이제 여기서 이 스토리는 대통지승부 이야기서부터 시작을 해. 화엄경과 묘법연화경의 차이는 법화경은 굉장히 종교적인 색깔이 강합니다. 느끼면. 아까 제가 이제 모두에 그랬잖아요. 용비어 천가처럼. 그 색깔이 강해. 철학자로서는 사실 이두 권의 책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너희들 불교 믿어야 돼. 너희들 스님들 존중해야 돼. 너희들 시타르타를 거의 신처럼 모셔야 돼. 이 사람이 무게는 장난 아니야. 어쩌면 대통지승부를 10겁, 합쳐서 20겁까지 만드는 건 뭐겠어요? 대통지승부의 16번째 아들이 시타르타 전생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많은 수행의 힘들이 시타르타한테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화성유품에서도 그게 딱 나와버리는 거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부처가 돼? 우리는 어떻게 부처가 될 건데?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선물교의 스님들이 제자 하나가 마치 교종인 것처럼 법화경 얘기를 지금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이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불교전통이라고 보면 이건 화두도 아니죠. 처음에 식겁동화는 부처가 안 됐으니까 뭐 당연한 거잖아요. 참선을 했는데 법화경에도 나와요. 화성유품에 대통지승불이 있었는데 굉장히 능력이 탁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겁, 2겁, 3겁 또또또또 10겁까지 참선과 수행을 했는데도 부처가 안 됐다. 그래서 제자가 여기서도 질문이 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법화경 구절을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근데 원래 책에서의 목적은 뭔지 아시겠죠? 부처가 되는 건 더럽게 힘든 거야. 여기는 우리한테 절망을 줍니다. 나는 돈도 벌어야 되고, 아이도 양육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많고 바쁜데,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 될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부처님한테 절이나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종교적인 느낌인 거야, 사실은. 철학자잖아요, 제가. 철학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인문주의입니다. 네, 그런 사람 입장에서 제가 불교를 좋아하는 건 각자 각자가 부처가 될수 있다라는 그 정신이 중요한 거지. 이론적으로는 부처가 될수 있다 그러면서 뭐 얘기하는 거야? 부처 안 돼. 네 전생은 어떠했는데? 네 전전전생은 어떠했는데? 네 전전전생의 아버지는 어떠했는데? 와, 답이 없습니다. 내가 이 하루아침에 도노라고 그러죠. 선불교에서 도노라는 얘기를 하죠. 어느 날 문득, 어느 날 갑자기, 영어로는 sudden이라고 그래요. sudden, 아주 갑자기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 화두 하나만 통과하면 너희들은 부처가 될수 있다. 불림문자라고 그랬잖아요.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그게 불교 전통이잖아요. 법화경 외웁니다. 법화경 사경합니다. 베껴 씁니다. 뜻이 있는 것처럼. 이해되시죠? 그거는 기독교 전통도 그래요. 우리나라에 천주교 처음 들어왔을 때 신자가, 천주교 신자가 되는 제일 큰 덕목이 뭔지 아세요? 천주실이 카피하는 거였다고. 카피하고 두부 카피하고 또 나눠주고 나눠주고 뭔지 아시겠죠? 그 경전을 모시고 사는 거야. 아주 기독교적인 느낌.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그 법화경에 대해서 선불교의 전통에 있는 한 스님이 똑똑한 척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글자 뜻을. 이건 왜 이렇게 법화경에 나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불림문자 전통에 맞지도 않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화두가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철학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봤잖아요. 이거 너무 쉽죠? 부처가 안 됐으니까. 불법을 이루지 못하지. 요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선불교는 혁명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지금 부처가 될수 있다. 화두만 뚫으면 부처가 될수 있다. 이거를 보여준 전통이라고요. 제가 그래서 누누이 그거를 강조를 했지만, 이거 너무 사실은 사람들이 가볍게

앞에 문자를 세워놓는 게 아니에요. 법전인 것처럼, 경전인 것처럼. 그 경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경전의 의미는 뭐예요? 라는 게 고민이 되겠죠, 다. 예. 네. 경전을 읽으면, 아, 이 뜻은 뭘까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경전을 만들었던 부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 뜻이, 뜻을 알아야지 내가 또 지혜로워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이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한 생명이 태어나면 하나의 세계가 열린다. 여러분이 눈을 감으면 이 세상도

하나의 세계가 사라진다. 나의 세계를 갖는 거에 문제인 거야. 지금까지는 남이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 적응하려고 그랬어. 시어머니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 속에 나를 맞추려고 그러고, 권력자가 생각하는 거에 맞추려고 그러고, 자본가나 CEO가 생각하는 세계에 나를 맞추려고 그랬어. 그 사람 세계에. 그러니까 항상 부딪히죠. 내 세계와 그의 세계는 다른데. 근데 그의 세계에 맞추려는 이유 하나는

분리 문자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문자가 있고 문자의 세계가 있고 의미 체계가 있어. 우리 학창 시절에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의 뜻이 뭘까? 시험 문제 내는 사람. 그 사람 시험 문제 내잖아. 이 시의 이 뜻은 무엇인가요? 내가 느끼기에 그 뜻은, 그 의미는 이거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 수능에서 나와 있는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것인데 나는 이 시가 이렇게 읽혔어. 세상에 똑같은 의미가 어디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로 세상을 보는 건데. 그래서 불린 문자가 중요한 거예요. 문자가 하나가 딱 쓰면 문자가 중심이 있고요. 아니 별게 아니잖아요 이게. 에? 부처가 있고 부처가 언어를 했어. 경전이야. 경전을 자야 가장 잘 많이 오래 보고 수행하고 경전에 따라서 산 사람들이 스님들이야. 그리고 내가 있어. 이래서 되겠습니까? 건의가 딱 쓰잖아요. 이게 제일 대빵. 그 다음. 이 부처 위에 다시 대통지 승불 미륵불을 만든 구조인 거예요. 문자를 세우지 말자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다 날아갑니다. 경전을 다 없애면 부처가 어디에 있어요? 이미 사라진 사람인데 고타마 시타르타가. 나 하나 남잖아. 그리고 논리적으로 보세요. 시타르타는 어떤 경전을 읽었길래 불교를 만들었을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전이 없어도 불린 문자가. 내가 중요하다. 내 앞에 내 세계가 있다. 나는 이 세계가 지금 너무 행복해요. 남들은 그 영화를 보고서 별로라고 느껴도 상관은 없는 거야. 평론가들 눈치 볼 필요도 없죠. 나는 이 영화 별로야. 별로니까. 왜 별로야? 별로니까. 별로인 걸 왜 설명을 해요 내가? 내가 법정에 서는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평론가나 누가 이게 좋다, 선생님이 좋다, 뭐 시어머니가 좋다, 권력자가 좋다, 자본가가 좋다 그러면 나도 좋다 이런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감수성 다 떨어집니다. 내가 좋다고 하는 걸 좋다고 말 못한다고. 홍길동전처럼 돼요. 아버지를 아버지를 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된다라는 거는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인 거야. 그래서 이 위계구조를 부수자라는 거에서 출발이 선불교입니다. 출발이. 직지인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네 마음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경전의 글자에 빠지면 경전을 잘 해석하는 스님들, 주석서들, 심지어 부처도 부처의 뜻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초기 경전 중에 그 유명하면 몰라요. 시타르타가 떠나면서 얘기했었던 거 그렇잖아. 나 따르지 말고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법을 따르라.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데?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얘기가. 자유롭게 갈 수 있는가. 이 불린 문자요. 센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애틋해요, 사실은. 선불교를 표방하고 있는 어떤 스님 제자라는 게 법화경을 읽고 있는 거야. 법화경을 읽으면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참선도 하고 있는 스님이에요. 저기 저 사진처럼. 젠장할 절망이잖아. 참선자라면 수행을 하면 부처가 된다가 아니야. 1겁, 2겁, 3겁, 4겁, 10겁이나 걸리는데 그때도 안 됐어. 좋은 자리에 가가지고 빵빠레도 올리고 꽃도 날려야지 간신히 또 1겁, 2겁, 3겁 돼서 되는 거야.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자가. 요 문맥에서 봐야 됩니다. 교정적 질문이 나온 거야. 왜 스님들이 참선을 해요? 옛날에 장자 얘기했잖아요. 도행지성. 내가 가는 길이 도가 길이 되는 것이지. 길이 먼저 있는 그 길을 따라가면 딴 사람 삶을 표절하고 살고 있는 거라고. 그거는 부처가 되는 길이 아니잖아. 부처 똘마니가 되는 길이고 부처 표절자가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두 번째 질문 기억나시죠? 이미 그렇게나 도량에서 자선했는데 무엇 때문에 불도를 이룰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게 다시 또 질문을 하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 질문 매우 합당하다. 그리고 그냥 말 끊었으면 됐는데 이놈이 더 집요하게 제자가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그것은 부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가 부처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일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10겁 동안 앉아서 1겁, 2겁, 3겁, 4겁, 5겁, 10겁, 그 다음에 자리를 옮겨서 또 10겁. 그러니까 뒤쪽 거 후반부는 뺍시다. 처음 10겁 동안 저는 부처가 됐다고 봐요. 10겁이나 걸릴 일이 아니거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선불교의 정신이에요. 한 방에 끝날 수 있다. 그건 영혼의 시간이 필요 없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그 사람을 수천 번 만난다고 더 깊게 사랑하나요? 한 번 빠지면 된다. 한 번이면 된다. 그 한 번이 안 돼가지고 남 흉내내서 사는 사이 얼마나 많아. 남들이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하고 뭐 이러잖아. 진짜로 내 가슴을 뜨겁게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될 것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우리가? 이 정도면 됐어. 남들도 괜찮은 남편감이야, 신부감이야, 이래서 결혼을 하잖아. 한 방이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봤다고요. 그러면 이 마지막 청양스님의 이 이야기가 화두가 되려면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든 거지. 정상에 오른 사람은 정상에 오르지 않는다. 산을 올라가다가 정상에 이르렀잖아. 정상에 이르렀다라는 건 뭔지 아세요? 더 이상 정상에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부처가 됐다라는 건 뭘까요? 더 이상 부처가 되지 않는 거야. 저는 이거 이렇게 이해했어요. 자신은 없어요, 이거는. 이 화두의 해석은 자신은 없어. 표면적으로 읽으면 이거는 화두도 아니에요. 그냥 법화경을 푼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죠? 질문한 거야, 이 구절이 이래서. 아, 왜 부처가 안 돼? 10겁이라 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안 됐어요? 그랬더니 부처가 안 됐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더맨 더머야, 스승이랑 제자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거는 뭐 자극도 없어. 근데 마지막에 던졌던 이 얘기는 무엇일까? 부처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무엇일까? 성불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무엇일까? 부처가 된다라는 게 무엇일까? 부처가 된다라는 거는요, 아직 부처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정상에 오르잖아요.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야? 정상에 아직 있지 않다라는 얘기야. 저는 이걸 이렇게 봐요. 마지막 청양하상이 던졌던 이 얘기는 이 법화경의 모든 구절을 다 날려버립니다. 십겁 필요 없다. 참선 필요 없다. 무슨 말인지 알죠? 당장. 부처가 되지 않아야 된다. 부처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부처가 되려고 하면 경전에서 말했던 뭐에 말했다. 하는 순간 너는 부처가 아니다.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라고 해야지 정상이다. 성불마저도 없어져야 부처가 된 거다. 청양하상은 그 얘기를 마지막에 던졌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 제자는 그럴 거야. 에이씨, 당연하지. 부처가 안 됐으니까, 부처가 안 됐으니까 10겁이나 돼도 불법이 실현 안 됐지. 그냥 이렇게 하면 나갔을 거야. 나가는 제자의 모습을 보고 청양하상은 아이고 멍청한 놈아, 멍청한 놈아. 정상에 오르면 정상에 오르지 않습니다.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건 부처가 아니라는 얘기야. 더 이상 부처가 안 된 사람. 만약에 옛날에 대통지승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부처였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부처가 될 필요가 없었던 사람. 정상에 이르렀던 사람. 자기 깨달음에 이른 사람. 저는 이렇게 독해를 해요. 이 구절이 많은 구절들 중에서 이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종의 얘기, 선종의 얘기, 그 전통이 다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마지막에 한번 또 읽어볼게요. 흥양의 청양화상에게 어느 스님이 물었다. 대통지승불은 10겁 동안이나 도량에서 자선했지만 불법이 드러나지 않았고 불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청양화상은 대답했다. 그 질문은 매우 합당하다. 그러자 그 스님은 다시 물었다. 이미 그렇게나 도량에서 자선했는데 무엇 때문에 불도를 이룰 수 없었던 것일까요? 청양화상이 말했다. 그것은 그가 부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냥 읽으면 뭐 당연한 얘기. 제가 읽으려고 시도했던 대로 읽으면 상당한 반전이 있든. 노골적으로 법화경을 부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법화경을 부정을 하는 것이고 불교가 가지는 굉장히 초월적인 종교성을 부정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영겁과 영원의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당장 부처가 되는 우리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작게 그려버리는 이 거대한 그림들. 이 그림들. 네. 재밌는 건 집에 법화경에 온갖 주석서들이 저한테 있어요. 읽고. 아, 이게 학자의 문제야. 근데 제가 하는 거는, 아, 너무 종교적이다. 기독교가 안 들어왔었을 때 법화경은 기독교로도 충분히 했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 근데 선불교는 진짜 강력하게, 불림문자. 이런 법화경이 꾸려놓은 방편의 세계 속, 이 언어의 유희 속에 매몰돼서 부처의 뜻이 뭐야? 내 뜻이 뭐냐라는 걸 묻는 게 아니라 부처의 뜻이 뭐야? 시어머니의 뜻이 뭐야? 권력자의 뜻이 뭐야?를 찾아나가는 이것들에 대한 어떤 단절인데 그 단절로서 이 화두를 읽으려면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아, 정상에 오른 사람은 더 이상 오르지 않는구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게으르지 않으면 재산과 보물을 얻는다.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현세에서 많은 재산과 보물을 얻고 저절로 그 복을 받으며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깨끗한 마음으로 뜻을 지키면 능히 진리를 알게 되나니 마치 거울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면 투명함이 되살아나는 것과 같아서 욕심이 끊어져 구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곧 숙명통을 얻게 된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한국이 하면 전 세계가 따라한대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이 한국에서 결집이 된대요.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앞으로의 불법이라 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광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인 우리 고려시대 때의 직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지는 무심과 무념이 핵심이 되는 그런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나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나선도 결국은 이 모든 선 이 사상의 수행법의 한 영역이지만 결국 또 이 조사선이라고 하는 형태가 먼저 존재를 하고 있었으니까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조사선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임재의현, 임재종이라고 하는 곳에서 임재종 양기파에서 가나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해종고 스님이 이게 주창을 해서 우리나라 보조국사도 대해어록을 입고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이 마지막 세 번째 견성을 하셔가지고 대어록을 읽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도 가나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진각해신국사가 선문염송 30권을 편집을 해서 우리나라의 가나선의 그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도 결국은 지금 현재 조계종이라고 하지만 임재종의 가풍을 입고 있죠. 선종의 오가 가운데는 우리나라는 조동종, 위양종 이런 형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임재종입니다. 근데 이 임재의현 선사가 가나선의 결국은 그 임재종의 양기파, 그죠? 임재종 양기방해 선사의 형태로 와서 대종고로 오는데 임재 스님에서부터 해가지고 양기파로 해서 5조 법연을 거쳐가지고 이제 대종고로 오는데 이 지금 여기에 임재라든지 그다음에 5조 법연이라든지 이런 분이 이 직지 텍스트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제 선종 5가 가운데 가장 활발했던 임재 선사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 가나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직지에서 좀 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그동안 참 안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직시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직지의 내용 전체가 우리가 가나선 수행하는 데 다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선의 영역은 가장 넓죠.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 전체가 그냥 조사선이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달마부터. 근데 그 모든 조사선의 영역 가운데 유독 이 가나선에 관한 내용들이 배제되어 있다. 이 배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직지 텍스트의 특징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조주 스님, 조주 종심의 경우에도 조주 선사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무자 화두인데, 우리가 참선 수행한다 그랬을 때 무자 화두를 가지고 화두 드는 법을 얘기할 때 무자 화두로 설명을 하잖아요. 대종고 스님의 서장에서도 무자 화두를 들때 해서는 아니 되는 것, 이렇게 얘기를 열몇 가지를 얘기해 놨고, 보조국사도 가나결의론에서 이 무자화두 십종병, 무자화두 들때 나타나는 10가지 병통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선문염송을 편집한 진각해신국사도 무자화두 간병론이라고 하는 구자무불성화 간병론이라고 하는 것을 쓰셔가지고 화두 공부할 때는 화두 공부의 그 아주 전형이라고 할수 있죠. 화두 참선할 때 화두 들은 법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무자화두 십종병 가운데 처음에 두 가지, 유무로 생각하지 말 것, 절대적인 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 것이라고 하는 것두 개를 빼고 나면 나머지 8개는 전부 모든 화두 공안 공부하는 데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참선, 화두 참선법의 중요한 공부법을 무자화두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주 스님의 어떤 그 챕터 안에 무자화두가 없어요. 평상심이 도다, 방아착하라, 이런 내용들로 전부 조주 스님 편이 채워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된다. 평상심 시도, 방아착, 이런 내용들이 결국 조주의 핵심 사상으로 구성돼 있다. 이것은 결국은 평상심 시도나 방아착은 무심과 무념이 핵심이 되는 직지의 종지와 상통하는 내용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제, 오조법연, 대해종고, 무자화두가 빠지고 이런 부분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백운 경안 선사도 태고보우보다 연세가 3살 더 많은 시대였으니까 분명히 고려 말에 화두 참선을 해보셨고, 당연히 보조국사, 진각해신국사의 사상을 이어서 무자화두라든지 화두 가나선을 잘 알고 계셨던 분이셨을 텐데, 그 책을 선사상, 선공부하는 책의 핵심을 뽑아내면서 직지심체 요절, 요약해서 한 책에서는 이렇게 가나선이라고 하는 거에만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 무심선을 해라 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했던 부분으로 우리가 이 편집자의 의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텍스트 크리티시즘이라 그러죠. 이 텍스트를 정확히 분석해서 이 비평적인 형태로 아주 중요하게 어떤 부분을 중시했는지, 어떤 부분이 빠지고 들어갔는지를 잘 살펴보는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그분의 사상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그 내용이 됩니다. 내가 일일이 설명해서 저자가 편집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뺐고 이건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 전혀 하지 않아도 편집만 딱 했는데 어떻게 편집했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사상과 정신이 다 담겨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무념과 무심의 근원으로서 이 백운 선사가 직지를 뽑을 때 핵심은 육조해능의 무념입니다. 무념이종이잖아요. 무념이종. 우리 선종은 말이죠. 무념이 종주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계송에 아미타불 제하방이요, 아미타불이 어느 곳에 계시냐, 착득심도 절망막이라. 마음이 말이죠. 망상이 끊어져서 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아미타불 염불을 할 때, 망상 피지 않는 곳에 가서 염도연궁 이 무념으로 염도연궁 무념처에 도달했을 때 육문상방 작은강이라,
안희빛을

신이 우리 육문에서 부처님의 광명과 같은 작은 광이 바라게 된다. 염불을 할 때에도 생각이 끊어진 세계, 참선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 사경을 할 때도 마찬가지, 절을 하거나 그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결국은 핵심은 무념이다 말이죠. 무념을 우리는 종주로 삼는다, 종지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육조 해능 스님의 핵심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직지로 이어진 이 백운 경안선사의 직지로 내려온 핵심이다. 조사선은 무념이다 이 말입니다. 가나선도 무념이죠. 무념, 대무심, 무념을 증득하기 위해 가지고 화두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가나선만 해서 무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근본적인 제일 핵심되는 선사상의 기본이 되는 종지는 무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백운 선사가. 그래서 육조 해능의 무념과 마조 황벽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보면 이제 또 무심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무심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념과 무심, 이두 가지를 직지의 핵심 사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심은 이 마조에게서 좀 유래됐다기보다는 뭐그 이전에도 다 무심이죠. 달마도 무심이고 육조도 무심이고 무념 무심 다 같은 말인데 특히나 무심시도다. 마조가 무심시도다. 무심이 도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즉심시불이다. 마음이 그대로 부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속에 이제 이그 마조의 무심이라고 하는 게 핵심으로 강조가 되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이제 조사선이라고 얘기할 때, 이 조사선은 말이죠. 달마대사부터 뭐 육조까지 다 조사스님이죠. 근데 조사선이라고 하는 장르가 제대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걸 이제 마조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조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마조 이후로 조사선이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돼서 대종장들이, 선지식들이 아주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게 조사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마조에서부터 쓰는데 그게 결국 무심이단 말이죠. 육조의 무념과 마조의 무심, 그다음에 마조 백장 황벽 임재로 내려가는 이 가운데 뭐 있는 모든 핵심은 관통하는 사상은 결국 무념과 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조의 경우에 우리가 제가 강의했던 선문염송의 가장 어려운 공안이라고 하는 향상구 공안에 마조 1할 화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면불, 월면불이라는 화두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조가 마지막으로 남긴 화두였죠. 원주 스님이 이제 입적하시기 전에 오늘 법체가 어떠하십니까? 질문했더니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하루 사는 부처님과 수시겁을 사는 그 부처님의 명호를 얘기를 하고 입적을 하셨는데 이게 그야말로 향상구 공안이다 이 말입니다. 설두중연 선사도 모든 것을 다 공안이 타파됐는데 이 마조의 일면불, 월면불에 막혀가지고 20년을 더 공부를 했고 이런 공안, 화두 공안에서 향상구 공안이 되는 가장 난해한 공안들이 등장하지 않고 마조의 즉심시불, 무심시도라고 하는 부분이 대서특필되어 있다. 그랬을 때 화두 들고 향상구를 타파해서 이 무심과 무념을 증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 당시에 고려 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굳이 화두만 들어서 무심과 무념을 증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심과 무념이라고 하는 게 즉심시불과 무심시도라고 하는 말을 잘 골수에 사무치게 간직하고 수행을 한다면은 이게 결국은 선사상의 아주 선 공부의 아주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역시 중요한 편집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황벽에게서 이제 직하무심이 나오는데요. 무심이란 말이 이제 마조가 있으면 마조 백장이잖아요. 마조에서 백장으로 넘어가서 백장에서 황벽으로 오고 황벽에서 임재로 오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임재는 직지에서 배제가 됐어요.
그 마조가 이 무심이라 그랬고 백장에게서 황벽으로 이어지는데 황벽 백장

도 있거든요. 무심은 무심인데 황벽은 무슨 말 하느냐? 직하무심이다. 곧바로 바로 지금 무심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어떤 수행법을 통해 가지고 무심에 도달하는 것만은 아니다. 당장에 지금 바로 right now 바로 지금 직하에 무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직지에서 대서특필하는 내용입니다. 무념과 무심을 강조하는 데서 특히 황벽선사의 직하무심을 강조한 데에서 저는 이 백운 스님의 어떤 그 숨은 이 메시지를 좀 확인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곧바로 무심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구경이다. 이 필경이다. 이제 직하무심이 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구경이라고 하는 게 구경 열반이잖아요. 견성 적 성성적적에서 적정 열반에 가는 구경처까지 가는 것이 바로 직하무심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박에 이게 그야말로 도노 아닙니까? 단박에 직하에 무심이 되면 바로 구경이 된다. 마조 백장 환벽 임재 임재적 연호에서 임재를 빼고 마조의 무심에서 황벽의 직하무심으로 조사선이 이어지고 있음을 백운 선사는 강조했다는 것이죠. 이게 직지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직하라고 하는 직하에 무심하라는 말과 직지라고 하는 이 텍스트의 이름,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했을 때 이 곧바로라고 하는 이 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직지라고 하는 백운 선사의 사상에 아주 핵심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직지 텍스트의 핵심적인 단어가 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곧장, 그죠? 직지인심. 불림문자 직지인심이라고 했을 때 진정한 선은 선의 핵심은 직이 아니냐. 선의 핵심은 직이 아니냐. 이걸 화두를 들 그거를 곧바로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에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가지고 바이러스가 강력한 게 나와 가지고 세지총명으로 사람들이 곧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이 고요하지 못해서 곧바로 조사스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의심하고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것이 이제 화두참선으로 된 것이지 처음부터 달마시대 때부터 화두 들고 공부하지는 않았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직하에 직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심점을 가졌죠. 부처님도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 근원적인 존재의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출가를 하셨고 그다음에 의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셔가지고 마지막까지 구경처에 도달하실 때까지 수행을 하셨죠.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사선, 가나선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가나선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백운화상이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많이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좀 우둔해서 그런지 직하무심이 잘 안 됐어요. 그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화두 들고 참선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고 화두 들고 참선해보니까 무심이 되더라는 것도 저도 실증도 해봤고 체험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가나선이 제일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근데 가나선 가지고 화두를 공부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나선만 오로지 가나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공부에 이 방법론이 있으니까 이 직지라고 하는 책은 전체 무심과 무념, 직하무심, 방하착, 무심시도 이런 내용들을 전수해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명상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전 세계 명상으로 갈 수 있는 교과서는 이 직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나선에서 이 고봉 원묘 화상의 고봉 선사의 이 선요, 이 선요라고 하는 거는 가장 참선 공부하는 화두 참선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서장은 좀 편지 글이기 때문에 길지만 선요는 아주 핵심만 딱 모아놨잖아요. 선요는 가나선의 아주 교과서거든요. 근데 이 직지라고 하는 텍스트와 선요라는 텍스트를 비교를 해보면 편집상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요. 이 선요에는 말이죠. 선요에는 고봉 원묘 화상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6일 만에 화두가 일념삼매가 돼서 6일 만에

화두가 박살이 납니다. 아, 그게 만법기일 화두로 박살이 나는데요. 그 전에 수도 없이 많이 공부를 했는데 잘 안 되다가 화두가 1념이 지속돼가지고 6일 만에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이분은 무슨 말을 하냐면은 화두를 들고 3일, 5일, 7일이면 무조건 견성할 수 있다 그래요. 고봉 오묘화상. 예, 그게 이제 선효의 핵심이죠. 결무이념하라. 두 마음을 결단코 두 이념을 갖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결국 무념하라는 거죠. 결국 무념이잖아요. 화두를 들고도 결국 핵심은 무념입니다. 육조 스님이 무념이종이라고 했듯이. 근데 이 내용과 비슷하게 직지에는 맨 마지막 끝에 단자 무심과하라. 다만 무심으로 갈 뿐이다. 여기에 무념이나 무심이나 내용이 같아요. 선효나 직지나 핵심은 같은데 여기는 선유에서는 화두를 들고 무이념해라라고 돼 있고 우리 백운 스님은 직지에서 말이죠. 다만 무심만 하면 된다. 화두 안 들고 무심만 해도 그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이게 뭐냐면 하루 만에 된다 이래요. 하루 만에.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하루 만에 무심이 된다. 직하 무심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기가 좀 안 되더라도 3년, 5년 되는데 아무리 근기가 안 좋은 사람도 10년이면 무심이 다 된다. 노력하면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동일한 패턴이 같은 장담과 동일한 강조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고봉오묘화상은 약불 철거면 철저해지지 못하면 확철대오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 그 이 직지에서는 약불 오거하면 완벽하게 깨달아가지 못한다면 여기 겉자가 어떤 상황이 끝까지 지속되는 걸 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끼따고 해라 그러면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거라가 아니라 거기 사시는 스님에게도 스님 왜 그 스님이 그냥 처음 온 분도 차나 한 잔 마셔라 여러 번 온 스님도 차나 한 잔 마셔라 그 왜 똑같이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너도 끼따고 하라 차나 한 잔 마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은 여기 사는 스님인데 끼따고 하라 그러면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거라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상주하는 스님한테도 끼따고 하라는 건 차를 한 잔 마셔서 쭉 들이켜서 차가 남지 않을 때까지 쭉 다 마셔라. 쭉 한 잔 들이켜라. 차나 한 잔 쭉 들이키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나는 과정까지 다 있는 게 겉자예요. 약불 철거면 철저하게 확철대오 해가지고 남김없이 깨치지 못하면이란 뜻이고 여기는 만약 깨달아가지고 완전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직지에서는 이 승고화상의 글 가지고 맨 마지막에 챕터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결무이념하고 단자무심해서 3일, 5일, 7일 만에 깨치지 못한다면 하루나 3년, 5년, 10년 안에 무심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지옥에 떨어지겠다라는 말 언어 패턴이 같아요. 선효에서는 영혼이 발설 리경 지옥에 떨어질 거다. 발설 혀를 쭉 뽑아가지고 대망어를 했으니까 크게 거짓말을 하면요.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데 혀를 이렇게 쭉 발설, 혀를 뽑아낸대요. 그래서 리경이라고 하는 건 이걸 가지고 쟁기를 묶어가지고 이게 이제 밭을 갖는데 쓰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거나 큰 거짓말을 하면 이런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만약 고봉 오묘 선생은 3일, 5일, 7일에 철저하게 아주 결단코 무심을 해서 3일, 5일, 7일 만에 화두가 타파돼가지고 확철대오 하지 못한다면 내가 발설 리경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직지의 마지막에는 발설 지옥에 들어가리라. 그대를 대신해서 내가 발설 지옥에 들어가리라. 이런 그 언어 동일한 언어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한 분은 화두를 들어야 된다 그러고 한 분은 무심을 증득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고봉 원묘화상의 선효입니다. 선효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거는 요게 원문이고 이 현토는 타너스님 현토고 타너스님의 번역을 가지고 왔어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내용 한번 보십시오. 참선의 만일 종요로이 그 길에 공을 이루려 할진대 천척 우물 밑에 떨어진 것 같이 상사히 하여 천일 낭떠러지 우물에 떨어진 것 같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우물에 떨어져서 천일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우물에서 살아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는 것처럼 화두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는다 이거죠. 아침으로조차 저물매 이르며 저물으로조차 아침에 이르기까지 천사량과 만사량이 호투로 다만 이 한낱 나오기를 구하는 마음이요 구경에 결코 두 생각이 없을지니 그죠?
결무 이념하니 결코 두 생각이 없을지니

진실로 능히 이같이 공부를 베풀어서 혹 3일, 혹 5일, 혹 7일에 만일 사무처 가지 못하면 서봉이, 고봉원묘화상의 서봉이 내가 금일에 대망을 범한지라 영원히 발설 리경지옥에 떨어지리라. 요런 문구도 언어투도 옛날 이 새겼던 타너스님 구절의 번역투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는 게 의미가 있다 싶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까지 천생각 만생각을 오로지 내가 어떻게 이 우물에서 빠져나갈 것이냐 이런 생각하듯이 화두를 들어라. 이렇게 해서 뭐예요? 3일, 5일, 7일 안에 화두가 일념이 지속돼가지고 사무치지 않으면 내가 발설 리경지옥에 떨어지겠다. 이게 고봉원묘화상의 선효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거 가나선의 기본 교과서 아닙니까?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직지 마지막 165번째 천복 승고 스님의 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항상 대중들에게 이렇게 권하였다. 불법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다만 스스로 무심해버려야 한다. 근기가 예리한 사람은 한나절에 해탈할 것이요. 근기가 둔한 사람은 3년이나 5년이면 될 것이요. 길어도 10년을 넘지 않을 것이니 만약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그대들을 대신하여 발설지옥에 들어가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자 무심거 하라.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단자 무심거 해라. 딴 거 할 거 없다. 무슨 불법을 배우려고 하지 마라. 이 불법은 배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무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 알았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다시 또 무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좋은 게 보였다. 무심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뭔가 어떤 기쁜 일이 생겼다. 다시 무심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바로 법공이라 그래요. 이 임무와 법무와 깨달았다고 하는 법 자체도 무심으로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심으로 들어갈 때 이 해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천복 선고선사의 문장으로 해놨지만 사실은 황벽희운 선사의 전신법요에 나오는 구절을 결론에 배치한 거예요. 이게 지금 황벽희운 선사가 직하무심 얘기했지 않습니까? 직하무심 얘기했는데 직하무심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배휴라고 하는 정승이 이 황벽선사에게 나중에 제자가 되죠. 그 세간의 이치, 세제를 묻는 대목에서 황벽선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공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처란 본래 자기 마음으로 짓는 것인데 어찌 문자로 구하려 하는가. 일체 시 중에 행주자와에 다만 무심을 배워서 배운다 그러면은 무심을 배워라 이거예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무심을 배워라. 무심이 법이다. 오래되면 반드시 얻을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역량이 부족하여 단박에 뛰어넘지는 못할 것이다. 단박에 안 되는 분이 있죠. 하루에도 하루만에 해탈해서 무심이 직하무심 되는 분이 있지만 그게 안 된다면 황벽은 직하무심 얘기도 했고 안 되면 3년, 5년, 10년 지내면 반드시 입두처를 얻을 것이다. 들어갈 곳을 얻어서 자연회거하리라. 자연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구절을 이 천복선고선사가 이 말로 전신법요의 내용을 바꾼 것을 가지고 직지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하무심이 안 되더라도 3년, 5년, 10년이면 누구나 다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고봉원묘선사나 이 직지의 마지막 결론이나 언어 패턴이 같습니다. 화두 들고 확철대오 하거나 무심을 공부해서 이제 자연이 깨닫게 되는 어느 과정까지의 설명이 똑같아요. 근데 수행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결이다 이 말이지요. 백운 선사는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는 직지의 또 다른 핵심 사정이 분리색성언어라. 색성 언어를 떠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흥성사 이번 소설이라고 하는 게 백운화상 어록에 나옵니다. 이거는 직지에 나오는 게 아니라 백운화상 어록에 나오는데요. 대도는 항상 눈앞에 있다. 목전에 있어요. 도는 눈앞에 있대요. 총목볼입니다. 늘 우리 눈앞에는 진리가 현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목전에 있지만 보기는 어렵다. 도는 어리 멀리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잘 볼 수가 없대요. 도의 참된 본체를 깨닫고자 한다면 색, 형상, 성, 소리, 언어, 말씀이나 문구를 떠나지 마라. 분리색성 언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백운화상의 어록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보이는 거, 그다음 귀에 들리는 거, 언어 문자는 떠나야 된다. 반드시 떠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떠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럼 백운 스님은 마음바탕을 알아차기 위해서 색성 언어라는 조사선의 실천 방안을 발굴하여 가나설이 굳이 아니더라도 도에 참된 바탕을 깨달을 수 있는 활로를 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화두 참구를 해서 일념으로 지속된 모든 선사들이 깨닫는 과정을 보면 무학대사도 간월함에서 달을 보고 깨쳤고 그다음에 망공선사는 종치다가 깨쳤고 그다음에 경어선사는 콧구멍 없는 소가 되라는 말씀 언어 문자를 듣고 깨쳤고 육조스님도 그 앞에 보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 듣고 마음이 활짝 열렸고 그다음에 그 영운선사는 봄날에 복숭아꽃을 보고 깨쳤고 전부 보고 듣고 언어 문자 속에 깨달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언어 문자를 가지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깨닫는다는 게 아니라 무심무념이 증득되어 있는 상황이 오면 삼매에 들어서 무심무념이 쭉 지속이 되면은 이 우물 속에 빠져가지고 오로지 한 생각만 하듯이 무심이 증득된 상태로 쭉 돼 있다가 깨닫는 순간에는 보는 찰나 듣는 찰나 화두가 박살이 나듯이 보는 찰나 듣는 찰나 갑자기 무심이 증득이 돼가지고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분리색성 언어라고 하는 말을 이 백운화상은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념무상이 돼 있다가 사중득할이라 죽었다가 갑자기 깨어날 때 확 터질 때의 상황은 색성 언어를 반영해서 자연 인연이라든지 이런 그 자연의 어떤 모습을 보고 듣고 그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부가 터지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을 굉장히 우리가 중시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 보지 마라. 불린 문자다라고 하는 거와 어떤 말을 듣고 한 말씀 끝에 언어에 개요한다라는 내용이 꼭 같은 내용이 아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직지라고 하는 텍스트를 이제 명상 최고의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직지에서 백운 스님 의도적으로 가나선을 대표하는 선사들을 배제했다. 앞에서 보셨죠. 이 왜 무엇을 주장하시려고 이렇게 했느냐. 방아착, 육조의 무념, 붓다의 방아착, 육조의 무념, 마조의 무심, 마조, 남전, 조주, 평상심, 무심선의 성격이 강했다. 가나선보다가 시대가 앞선 조사선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백운의 무심을 강조하는 직지의 성격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명상 열풍과 함께 할 수 있는 한국적인 무심을 대표하는 참선 명상의 모든 교과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가나선 포함입니다. 가나선 공부하시는 분들도 직지를 보셔야 돼요. 화두에 얽매여가지고 화두 공부를 한다고 하다가 무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무념 무심이 중심인데 화두라고 하는 거에 집착이 되어 있다면 무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삼매 들어야죠. 화두와 내가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한 덩어리가 돼야 될 때는 무심과 무념이죠. 그러니까 모든 수행법의 핵심은 무념과 무심이고 공부가 터질 때 직함무심이 되고 색성 언어와 반연이 돼가지고 한 번에 탁 터진다. 그것은 가나선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참선 명상법이 그러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 제가 2022년에 미국에 가서 여기가 뉴저지인데요. 이 세계무역센터를 다시 세운 9.11 테러 이후의 추모공원인데 여기 굉장히 여기를 잘 한번 봐주십시오.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이렇게 부처님 열반상으로 돼 있는 이런 추모공원에 그대의 어떤 이 세상을 저버리고 떠난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열반이다. 이렇게 추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 불교는 대마불사의 역사입니다. 대마가 끊어지지 않아요. 이 바둑판에서 마지막 가서 이제 두 집이 나면 산단 말이죠. 한국 불교 전통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저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기에서도 이제 불개편을 하지 않는다. 한국은 대맥을 이어서 한계반계 이 도인들을 찾아서 결국 두 집을 내고 살아온 역사의 연속이다. 한국 불교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 불교를 이 역사를 전체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경어 스님 한 점에서 해월 수월 만공 하남에 네 집을 내고 한국 불교가 근대에 다시 중흥했다. 이 바둑판에 어떤 그런 집 얘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의 직지라든지 선문 염송이라든지 조사선 가나선의 최고의 텍스트들이 한국에 다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이제 사교 회통을 했던 타너 스님의 정신이라든지 선문 염송 같은 가나선의 종착지가 되는 최고의 텍스트, 중국의 전등록보다도 더 편찬이 잘 돼 있는 형태. 그다음에 조사선에서는 이제 어떤 이런 직지 같은, 그래서 앞으로 저는 직지찰기라고 하는 책을 하나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지 텍스트의 핵심이 뭔지, 찰기라고 하는 것은 간단 요약하게 그 내용의 어떤 그 이 평가를 간단 명료하게 이 독후감처럼 이렇게 써가지고 지금 여기에 임재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왜 이럴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풀이를 해놓은 거죠. 주 길게 해설하는 게 아니라 그런 책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한국적 무심의 마음챙김 교과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조사선과 가나선의 모든 개론서와 교과서를 전통석에 다 간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어떤 디지털 화엄의 시대에 한국형 화엄 사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로 이 한문 텍스트를 멀리하면 안 되고 한문 공부하는 불전으로 한문으로 된 한문 불전을 공부하는 텍스트의 전형들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이 금속활자본, 목판본, 직지인데요. 우리 직지의 이런 정신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여러분 이것이 이제 백운하상의 그 어록입니다. 색성 언어를 떠나지 말아라 라고 했던 이 백운하상의 어록인데 제가 이 텍스트를 보면서 이 청주대에 있는 김성수 명예교수님이 이게 이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 하나 있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백운 스님이 태고 화상에게 쓰는 이 붙이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가 있는데 이 내용이 1371년에 신돈이 처형을 당하고 원래 태고 보우 스님이 공민왕 시절에 이제 그 신돈으로 인해 가지고 말하자면 좀 좌천당하다시피 이렇게 가셨어요. 어디 속리산 법주사에 와 계셨거든요. 근데 신돈이 세상을 뜨고 나서 다시 국사로 봉해지려는 그런 그 소문이 무성할 때 이제 이 그때 당시에 이 무렵에 백운하상은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태고 보우 스님에게 쓰는 이 편지가 이래요. 대화상의 문화에서는 어떻게 보임하시는지요? 저는 전생에 종지를 익힌 결과가 뛰어난 덕이었던지 대화상과 함께 같은 스승 안에서 공부를 하였으니 우리 두 사람 모두 서곡 선사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말해 보십시오. 어떻게 공부를 생각합니까? 남들에게 우리 둘 다 이 서곡 천공의 제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번거롭더라도 저와 함께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랬지만 한 달이나 반달이나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친견해서 토론을 좀 하십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태고 보호 스님은 계속해서 이제 무자 화두를 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백운 선사는 이 앞으로 신돈 이후에 태고 보호 스님이 아주 우리나라의 고려의 어떤 그 불교의 핵심이 되는 어른이 될 것 같으니 나와 같이 무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스승에게 인가를 받고 왔는데 토론을 한 달도 좋고 반달도 좋고 토론을 한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랬어요. 그 이후에 아마 두 분이 만나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발분했던 마음이 이러한 직지를 편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백운 스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그런 내용이 이 어록의 태고 스님에게 보낸 편지에 담겨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직지는 이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우리 전 세계의 참선 명상의 교과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학 에세이 오늘은 이제 직지에 관한 내용을 내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직지에 대해서 백운 선사의 내용과 관련된 여러 많은 내용들을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직지를 한번 제대로 읽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를 보는 자는 마치 횃불을 들고 캄캄한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어둠은 곧 없어지고 밝음이 나타난다. 그와 같이 돌을 닦아 진리를 보면 무지는 없어지고 지혜의 밝음만이 영원히 남게 된다.

0: 살인자 앙굴리말라를 교화하시다. 코살라국 사위성에 앙굴리말라라는 흉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위성에서 탁발을 마친 뒤 흉악한 앙굴리말라가 있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목동과 농부들이 모두 나서 말렸지만 부처님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앙굴리말라 앞으로 가깝게 지나가시자 앙굴리말라는
1: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참으로 이전에 없던 일이다.
0: 이 사문은 동료도 없이 혼자서 운명에 이끌린 듯이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칼을 들고 부처님 뒤를 바싹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앙굴리말라가 온 힘을 다해 달려도 보통 걸음으로 걸어가는 부처님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1: 지금 온 힘을 다해 달려도 보통 걸음으로 걷는 이 사문을 따라잡을 수가 없구나.
0: 앙굴리말라는 멈추어 서서
1: 사문이여 멈추십시오. 사문이여 멈추십시오.
0: 라고 부처님께 소리쳤습니다. 나는 멈추었습니다. 그대도 멈추십시오. 부처님의 대답에 의아해진 앙굴리말라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1: 지금 걸어가고 있으면서 멈췄다고 하는데 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0: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요, 그렇다. 나는 언제나 서 있다. 모든 존재들에 대한 폭력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그대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서 있고 그대는 여전히 가고 있다고 한 것이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1: 모두가 폭력을 무서워하고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는구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겠다.
0: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은 앙굴리말라는 칼을 내던지고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영원히 악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앙골리말라는 치열한 수행 끝에 성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앙골리말라 존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송을 남기셨습니다.

이 세상을 비춘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악행을 당장 멈추는 일입니다. 마음 깊이 뉘우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착한 행동을 하고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임을 부처님은 앙굴리말라에게 일러주셨습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중간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출사표를 던진 새 후보. 기호 1번 경우스님, 기호 2번 정념스님, 기호 3번 진우스님. 후보 3인이 그려내는 한국불교의 미래. 전통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한국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약속회장. 특집 대한불교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에게 듣는다. 전통을 넘어 미래로.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장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장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나상도
2: 남궁진의
1: 그럼 열정!
2: 신승태 씨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저희가 해볼 겁니다.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3: 입덕도 너무 좋으시고 잘생기시고 매력심 좋으시고
4: 하나만 하세요.
3: 근데 당신 고맙고 사랑합니다.
2: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에 초성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알 것 같아요.
1: 자, 마지막 문제 남았습니다. 네.
2: 오, 우와!

0: 아우, 힘들어. 오, 여기서 좀 쉬었다 가야겠다. 으, 깜짝이야.
1: 처음 보는 얼굴인데 여긴 무슨 일이냐?
0: 누굴 찾으러 왔는데 너 혹시 몽이 선생님이라고 알아?
1: 네? 선생님한테 너라니? 내가 바로 척척박사 몽이 선생님이시다.
0: 에이, 거짓말.
1: 진짜거든? 아이, 내가 몽이라는 거 증명해야 하는데. 아, 맞다. 동이야, 몽이 선생님은 999년을 살아 모든 절의 전설을 알고 계시니 가서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걸 배우고 오너라.
0: 어? 그건 우리 주지스님이 나한테 하신 말인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1: 선생님은 무슨? 우리 친구하자.
2: 좋아.
1: 그럼 친구가 된 기념으로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조선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우정이 담긴 양주 회암사로 결정했어.
0: 잠깐, 양주 회암사면 사라진 절 아니야?
1: 맞아. 지공 스님이 인도의 나란 타사를 본떠서 266칸의 대규모 사찰로 중창했고 고려된 전국 사찰의 총본산이라 스님이 무려 3,000명이나 계신 큰 절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사라졌지.
0: 왜?
1: 궁금하면 지금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하자고. 수리.

0: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에겐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학대사였죠.
1: 무학대사, 어서 오시오. 무슨 일로 이 소승을 부르셨습니까? 회암사로 내려가 조선의 기틀이 잡히도록 부처님께 빌어주시오.
0: 회암사로 내려간 무학대사는 부처님, 이 나라와 백성들이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불공을 드리며
1: 무학대사, 안에 있어.
2: 회암사를 찾아온 걸 보니 나란 일이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1: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 일이 힘들 줄 몰랐소.
2: 그럼 놉시다. 저랑 놀면서 근심일날 다 잊으세요.
1: 농담을 주고받다 먼저 화내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2: 예, 먼저 시작하시지요.
1: 그럼 나 먼저 시작하지. 대사 얼굴을 보니 꼭 돼지 같소.
2: 임금께선 부처님처럼 보이십니다.
3: 아이, 부처님이라니. 난 돼지라 말했는데 대사는 왜 부처님이라 하는 거요?
2: 원래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는 법이니까요.
4: 내 대사에게 또 졌어.
0: 세월이 지나 이성계의 셋째 아들 이방원이 다른 형제들을 해치고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의 싸움에 권력 무상을 느낀

0: 성계는 스님이 되기로 결심하고 회암사로 향했죠.
1: 부처님의 뜻을 따르신다면 궁으로 돌아가십시오.
2: 궁에 가서 당원이 그놈이 권력을 휘두르는 꼴을 보라 그 말씀입니까?
1: 그러니까요. 권력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감시하고 도와주셔야지요. 조선 백성들을 위해. 그것이 부처님이 바라는 바일 겁니다.
0: 무학대사의 설득에 이성계는 결국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바로 무학대사의 죽음이었습니다.
2: 무학대사? 어찌 이리 빨리도 나를 떠난단 말이오? 이제 나는 누굴 기대야 합니까?
0: 이성계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무학대사를 위해 부도탑을 만들고 평생 명복을 빌어줬답니다. 여기 회암사에서.
3: 몽이 너 날 놀리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회암사가 어디 있다는 거냐?
0: 없어도 있는 거야.
3: 설마 회암사가 없어진 거야?
0: 글쎄다.
3: 회암사가 없어졌냐니까.
0: 이유를 말해주기 전에 조선 13대 왕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가 불교를 다시 일으키려고 했을 때 회암사를 엄청 사랑했다는 거 명심해. 자, 그럼 문정왕후께서 보우스님과 함께 회암사를 중수하던 그때로 고고!
4: 왕후마마, 명하신 대로 회암사 중수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5: 이제 대가람에 맞게 불화 400점을 시주할 테니 보우대사께선 우리 임금의 건강을 빌어주세요.
4: 네.
5: 그리고 회암사에서 무차대회를 열까 합니다. 전국 백성들이 모두 와서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이요.
1: 아이고, 들었어? 회암사에서 무차대회를 연대.
5: 아,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수가. 나도 무차대회 가서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겠어요.
0: 무차대회가 열리려던 3일 전, 불교를 아끼던 문정왕후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자 조선 유생들은 이때다 싶어 불교를 탄압하기 위해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6: 전하,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입니다. 무차대회를 당장 폐하고 불교를 없애야 합니다.
7: 당장 보우대사를 유배 보내고 회암사는 불태워 불교의 신을 뿌리채 뽑으셔야 합니다.
0: 그렇게 전국적으로 불교 탄압은 시작되었고 보우대사 역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고려와 조선의 왕실 사찰이던 회암사는 불에 타 빈터로 남게 되었죠. 하지만 찬란했던 왕실 사찰의 역사만은 절대, 절대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3: 몽이야! 몽이야! 도대체 얜 어디 간 거야?
0: 여기 찌롱!
3: 잃어버리는 줄 알았잖아!
0: 여긴 운길산이거든. 구름을 따라가다 보면 다 만나게 돼 있다고.
3: 그나저나 보여준다는 게 뭐야?
0: 들려주는 거지. 바로 종소리를.
3: 뭐야, 그걸 보여주려고 날 운길산까지 부른 거냐?
0: 아니. 자, 가자.
3: 어디?
0: 수종사의 종소리 들으러.
3: 수종사면 여기 남양주시 운길산에 있는 사찰 아니야?
0: 맞아. 수종사는 조선 세조 때 크게 중창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나한 도량이자 조선 왕실의 원찰이 됐지. 그래서 수종사엔 조선 왕실과 관련된 유물이 많은데 사실 수종사가 제일 유명한 건 바로 전망이야. 조선 세조 때 시인 서거정이 수종사를 동방에서 제일 전망이 좋은 사찰이라고 기록했을 정도니까.
3: 빨리 수종사에서 전망 좀 보고 싶다.
0: 좋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볼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종사로 고고!

0: 고려의 태조 왕건은 구름을 따라 운길산을 오르다 낡은 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커다란 종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죠. 왕건은 종을 파내어 절을 짓고 그 이름을 수종사라 지었죠. 그리고 긴 세월이 흘러 조선의 임금 세조 역시 운길산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1: 운길산이라. 이름 그대로 구름의 길이로군.
0: 그날 밤

0: 세조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비로운 종소리에 그만 잠에서 깨어나 급히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 네, 그 종소리처럼 신비롭고 청아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는 분명 신비한 힘이 있을 터. 당장 그 종을 찾아내어라.
0: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서도 종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그때 세조는 폐허가 된 절 안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바위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 전하! 저 동굴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1: 제대로 찾아온 것 같군.
2: 근데 폐허가 되긴 했지만 이 사찰이 수종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렇다면 더더욱 이곳에 종이 있겠군. 어서 들어가 보세.
0: 동굴 안을 걷던 세조는 드디어 소리의 정체를 발견했는데,
1: 아니 저건, 이런 곳에 나한상이 18개나 놓여있다니 참으로 신비한 일이야.
2: 전하, 그런데 종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1: 우리가 들었던 건 종소리가 아니라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소리였네.
2: 아, 근데 어찌 작은 물소리가 산 밑까지 들렸을까요?
1: 부처님께서 내게 당부할 말이 있으셨던 게지. 폐허가 된 수종사를 다시 살리라는.
0: 세조의 명으로 버려졌던 수종사는 새단장을 하고 18나한상은 전각을 지어 응진전에 모시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 나한상을 모신 응진전은 최고의 나한 도량이 되었지.
3: 그런데 수종사는 왕을 좋아하나 봐. 고려의 왕이 짓고 조선의 왕이 다시 짓고.
0: 딩동댕. 여긴 왕뿐만 아니라 다른 왕족의 이야기도 있지.
3: 다른 왕족?
0: 조선 태종의 딸 정혜옹주. 여기에 옹주의 사리가 남아있거든.
3: 사리면 스님에게서 나오는 곳인데. 옹주가 스님이었구나?
0: 아니거든. 불공을 열심히 들이면 스님이 아니어도 사리가 나올 수 있다고. 긴 말 필요 없고 아름다운 부도탑에 얽힌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고. 고고! 태종의 후궁인 의빈 권씨는 태종이 승하하자 속세를 떠나 스님이 되었습니다. 5년 전 시집갔던 딸 정혜옹주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빈 권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죠.
4: 이게 무엇입니까?
5: 정혜옹주의 살입니다.
4: 살이요? 살이란 돌을 많이 닦은 스님에게서나 나오는 것인데.
5: 그러게 말입니다. 어릴 적부터 선하고 맑더니 제가 불자임에도 사리가 나왔네요.
0: 그러던 어느 날 의빈 권씨를 어머니처럼 생각했던 금성대군이 수종사를 찾았습니다.
1: 정희용제 사리를 보관하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장인들을 불러 최고로 아름다운 사리함을 만들어 부도탑 안에 안치할 생각입니다.
5: 그 마음은 고마우나 대신들이 불교를 억압하고 있는데 괜히 대군이 화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1: 의빈은 어릴 적 저를 친자식처럼 키우셨습니다. 그러니 의빈께서는 제게 어머님이나 다름없으십니다.

0: 부디 효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1: 정혜홍주야, 이제서 너의 사리를 꺼내 담는구나. 이 아름다운 금빛 사리 안에 내 사리를 넣어두니 부디 극락에 가 이승에서 못난 행복을 누리거라.
2: 정혜홍주의 사리가 담긴 구도탑은 금성대군의 효심과 의빈 권씨의 모성이 더해져 긴 시간 수종사에 남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거야? 청주 용화사. 그런데 왜 용화사란 이름에 절이 많은 걸까?
3: 그야 당연히. 너 용화가 뭔 뜻인지 알아?
2: 아니. 용화란 미륵 부처님의 세상이라는 뜻이야.
4: 아, 알겠다. 용화사란 이름에 절이 많은 건 미륵 정토를 너무 가고 싶어서인 거지?
2: 딩동댕! 청주 용화사는 일곱 개의 신비로운 석굴이 있는 미륵 사찰이야. 일곱 개의 석굴은 신라 선덕 여왕이 세웠던 호국 사찰 산회사에 모셔져 있던 건데 홍수로 소실됐다가 조선 고종 때 발견하게 됐지. 고종은 그 일곱 미륵이 발견된 무심천 곁에 사찰을 짓고 이름을 용화사로 짓게 됐대.
4: 아,
2: 자 그럼 우리의 미륵 정토를 위하여 수리수리 마하수리 절따라 전설따라 용화사로 고고. 독실한 불자였던 고종의 후궁 엄비는 꿈에서 천둥이 요란하게 치더니 문 밖에서 아름다운 풍악 소리가 들리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5: 세상에, 어찌 저런 일이?
2: 일곱 빛깔 무지개가 펼쳐지더니 하늘에서 일곱 미륵과 일곱 선녀가 내려온 거였죠. 미륵과 선녀들은 내당에 들어와 슬픈 목소리로 엄비에게 말했습니다.
6: 그대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일곱 미륵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답니다. 그러니 엄비께서 우리를 위해 큰 절을 지어주세요.
5: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연을 말씀해 주십시오.
6: 그 사정은 청주군 지주 이복을 불러 물어보세요.
2: 일곱 미륵은 당부의 말을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엄비는 그제야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청주군 지주 이희복도 엄비랑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죠.
6: 부디 우리를 구해주게. 자네는 청주에 있으니 우리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을 테니.
2: 엄비는 고종 임금에게 꿈 이야기를 했고 고종은 미륵이 말한 청주 지주 이희복을 궁으로 불러들였는데 이희복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7: 그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미륵 꿈을 꾸었다고? 이건 예산 일이 아니구나. 당장 내려가 이 일의 진상을 조사해보거라.
2: 이희복은 꿈에서 본 늪을 찾기 위해 청주 곳곳을 누비다 우연히 무심천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7: 여기다! 여기가 꿈에서 본 그 늪이야. 당장 이곳에 물을 퍼내거라.
2: 7일 동안 물을 퍼내자 무심천 바닥이 드러났고 꿈에서 본 거대한 일곱 개의 석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7: 참으로 신비한 일이로다. 어찌 이곳에 저 큰 미륵이 일곱이나 묻혀 있었을꼬. 당장 미륵의 말씀대로 큰 절을 짓고 이름을 미륵 정토의 세상 용화사로 하여라.
4: 늪에서 꺼낸 미륵이라길래 작을 줄 알았는데 자그마치 2층 높이라니.
2: 어마어마하지.
4: 그런데 어쩌다 그 큰 미륵불들이 무심천 아래 묻힌 걸까?
2: 궁금하냐?

0: 미륵상이 묻히던 신라 선덕여왕때로 돌아가보지 뭐. 고고! 신라 선덕여왕은 국력을 키우기 위해 고민하다 법력이 높은 스님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1: 화랑과 군사들은 우리 신라의 큰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튼튼해야 할 텐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2: 신라 화랑과 군사의 무술 실력은 삼국 최고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심신을 단단히 다스려야지요.
1: 어찌하면 심신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2: 사찰을 짓고 수행을 시키십시오.
0: 그 사찰의 이름이 바로 산회사였습니다. 선덕여왕은 산회사에 일곱 미륵을 지어 화랑들의 수행처로 삼았는데, 안타깝게도 잦은 산불과 대홍수 때문에 사라지고 말았죠. 하지만 무심천에 묻혔던 미륵불들은 수백 년이 지나 다시 빛을 보게 되었고 용화사에 안치되게 되었답니다.

자신만 보시하고 남에게 권하지 않으면 재복만 있고 인복이 없으며 남에게 권선만 하고 자신은 보시하지 않으면 인복만 있고 재복은 없다. 자신도 보시하지 않고 남에게 권선하지도 않으면 재복과 인복 모두 없으며 자신도 보시하고 남에게도 권선하면 재복과 인복을 모두 갖춘다.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불제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에 이룬 것은 오랜 거불 목숨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 탓이니

하라. 재물 간탐하는 사람 악마들의 권속이요 선심으로 돕는 사람 진정한 불제자라. 호의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하에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방일하나 배운 것과 실천행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줘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이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전혀 없네. 수행하는 헌몸 등이 보살펴도 이겁고 거품처럼 든 목숨을 아껴 분들 무려더라. 오늘 하루 나쁜 짓은 많이 해도 내일 내일 미루면서 착한 일은 전혀 없네.

음생은 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만을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오늘도 부모처럼 인연 있는 중생들이 지옥에서 밤낮으로 고통 속에 헤매이니.

수고해다 보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애욕으로부터 괴로움이 생겨나고 근심으로부터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나니 만약 애욕을 버리면 무엇이 괴로울 것이며 무엇에 두려움이 있겠는가?

내게 닥치지 않는다라고 악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리. 물방울이 방울방울 떨어지면 물단지가 가득 차듯 어리석은 자는 조금씩 조금씩 모은 악으로 가득 찬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부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이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가.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겪어야 하는 심한 고통을 말해주리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태한 첫째 딸에는 마치 불꽃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배속에서 360마디와 84,000 털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같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태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찰 원룡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 일승은교 나무대방광부

시방 세계 무불량 보령 동생인 무이 운하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 무부

황극락 현존 사친 수여해 법계 온 이고취 산문 숙정 절비오 산해 재앙 영소멸 토지 철룡 호삼보 산신 국사 보정상 준동 함정 등피한 세세상행 보살도

아비심내온 가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체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하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업장 고승장을 보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장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뿌리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

위에 개송 준제 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

나무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오.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인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 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싱그러움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저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름답게 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보세요. 행복은 바로 내 곁에 와 있습니다. 현재 내 자신이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살아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에 감사해보세요. 행복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이 순간 마음 다해 충실해보세요. 행복이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 하나 바뀜으로써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0: 문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0: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0: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 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 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 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애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애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0: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애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2: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2: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0: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2: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2: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 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 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2: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 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 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속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닿으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연불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제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제업과 10억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됩니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중단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출사표를 던진 새 후보. 기호 1번 경우스님.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공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총무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스님들이 수행자로서 걸어온 시간을 조명하는 시간. 오늘은 오대산에서 쌓은 경험을 종단에 회향하겠다는 기호 2번 정념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BTN이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스님들과 진행한 특집 대담을 방송합니다. 불교 중흥을 위해 다양한 종책을 내놓은 스님들의 각오와 서원을 들어봤습니다. 총무원장 선거에 앞서 후보들이 발표한 종단 운영 로드맵을 분석합니다. 이번엔 AI와 명상, 불교 문화를 활용한 포교 종책을 비롯해 청년과 대중 수행을 아우르는 콘텐츠를 짚어봅니다. 조계종 연구소가 종단의 미래 정책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 현장에 필요한 실천적 연구부터 전문 연구 인력 확보까지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가 수행자로서 걸어온 길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월정사를 지키며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기호 2번 정념 스님의 발자취를 박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대산.

0: 산문을 나서 종단 변화의 혁신을 외치며 조계종 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정념 스님. 희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0년 월정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85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은 57안거를 성만하며 수행자의 고든 기계를 지켜왔습니다. 특히 스님은 조계종 역사상 최초로 교구본사주지 유견임이라는 기록을 세운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2004년 월정사주지 취임 이후 22년 만에 긴 세월 몸담았던 교구장 소임을 내려놓기까지 오대산 수행가풍을 진작하며 교구를 굳건히 이끌어왔습니다.
1: 앞으로 이 산중이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고 또 어려운 시대에 한국 불교의 등불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조계종 11대, 12대, 13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재단법인 나눔의 집, 지구촌 공생회,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등을 두루 거치며 종단 안팎의 발전과 사회 소통에도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월정사를 대표적인 수행도량으로 일궈내는 동안 스님은 문화유산 보존에도 굵직한 자취를 남겼습니다. 일제강점기 국외로 반출된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을궤 환수불사를 주도해 국가문화재 환수의 이정표를 세우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습니다.
1: 세계 기록문화 도시로서의 그런 위상을 갖고 가고 널리 선양하고 또 우리 지역의 관광의 그런 자원으로서 크게 활용되고.
0: 정념 스님은 일반인 대상으로 국내 최초 출가 체험 프로그램을 열고 3천여 졸업생을 배출해 출가자 감소 극복 대안을 제시했으며 오대산의 대규모 자연 명상마을 온비를 열어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교구 최초로 AI 국장을 임명하는 등 포교기법 대전환을 선도하기도 한 스님은 이제 교구를 넘어 종단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오대산에서 쌓아온 수행과 불사의 경험을 종단 전체에 해양하라는 시대의 부름을 답하는 것입니다.
0: 수행자는 계산이 아닌 서원으로 나서야 한다는 스님은 총무원장 단임제를 서원의 첫 증표로 서약하며 교구 자치법 제정과 말사주지 임명권 이양을 통한 분권형 종단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22년 교구장 소임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으로 종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고한 정념 스님의 행보에 사부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2: BTN 불교TV가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새 후보 스님들과 특집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을 위해 다양한 종책을 구상한 스님들의 원력은 오늘부터 세 차례 방송됩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3: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3명의 후보 스님들이 BTN 불교TV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짧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못다 밝힌 개인의 원력과 구체적인 종책 방향성을 불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불교 기반이 비교적 약한 호남권에서 교구를 이끌어온 기호 1번 경우 스님은 한국 불교의 위기를 몸소 느끼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이라는 사회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불교의 상품화, 수행가풍의 혼란 등이 더해져 더 이상 불교가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불교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한 경우 스님은 만성화된 모습을 버리고 현실을 바꿔보자는 의지와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4: 불교는 고통받는 이들을 곁에 서는 종교가 돼야 한다. 법당 안에서 위로하고 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에 아픔이 있는 현장으로 이렇게 직접 찾아가 함께 고민하고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환한 미소와 함께 BTN 스튜디오에 들어선 기호 2번 정념 스님. 스님은 영상포교의 앞장서는 BTN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무상사 법당에서 다시 한번 선거에 나선 원력을 되새겼다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인 대담이 시작되고 정념 스님은 문명 전환의 시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총무원장 선거 때만 되면 후보로 거론된 스님이 이제야 출마하게 된 것도 시대 변화에 따른 시절 인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에 한국 불교가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스스로를 출마로 이끌었다는 설명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항상 종단을 걱정하고 우리 불교의 미래를 더욱 걱정하시면서 좋은 종문장 시임이 선출될 수 있게끔 함께 뜻을 모아주기를 기대합니다.
1: 제37대 총무원장으로서 지난 4년간 종단을 이끈 기호 3번 진우 스님. 총무원장 재임에 도전하기까지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고뇌했다고 밝힌 스님은 지금의 안정적인 종단과 사회의 높은 불교 호감도를 이어가기 위해 어렵게 마음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불자와 국민의 마음 평안을 위해 이전 집행부 차원에서 진행해온 다양한 종책을 사회에 뿌리내리겠다는 다짐도 전했습니다. 한국불교가 국민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맡아 평안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구상입니다.
2: 지금까지 읽어놓은 그러한 그 씨앗들을 잘 발아 정장시켜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앞으로 4년간 한국불교를 이끌기 위한 3인 3색 후보자들의 도전. 총무원장 후보 새 스님의 BTN 특집 대담은 오늘 오전 7시 30분, 내일 저녁 7시 30분, 22일 오전 7시 30분 총 3차례 방송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새 후보의 자격에 이상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어제 434차 회의를 열고 기호 1번 경우스님과 기호 2번 정념스님, 기호 3번 진우스님의 자격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위원장 태성스님 등 위원스님 9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심사 결과 입후보한 후보 모두의 자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후보 자격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자격 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38대 총무원장 선거는 경우, 정념, 진우 스님 3파전 구도로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AI와 뉴미디어가 포교의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불교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나선 새 후보 역시 시대 변화에 발맞춘 포교와 수행의 방향을 주요 종책으로 제시했는데요. 기획보도 38대 총무원장 선거 종책 비교 두 번째. 오늘은 AI부터 불교 문화 콘텐츠 활용까지 후보별 미래 포교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4: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불교계의 포교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나선 세 후보 모두 AI 활용을 주요 종책으로 내세웠지만 활용법과 범위에서는 차별점을 보였습니다. 기호 1번 경우스님은 AI를 종단의 행정과 교육, 포교 전반을 혁신하는 기술적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사찰과 교구, 종단을 연계하는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고 AI 종책위원회를 구성해 불교 GPT와 AI 대장경 아카이브를 마련하는 등 불교 지식과 자료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AI를 활용한 포교 콘텐츠와 온라인 법문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5: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고 불교의 전통 지식과 문화자산을 미래 지향적 자산으로 새롭게 전환하겠습니다.
4: 기호 2번 정념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을 대중에게 개방하고 미래 포교의 기반을 만드는 수단으로 AI를 제시했습니다. AI 대중 플랫폼을 구축해 사부대중의 소통을 돕고 대장경과 고승어록을 AI 메타데이터로 전환해 개방하는 한편 불교 AI 윤리선언과 국제 포럼을 추진해 AI 시대 불교의 역할까지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0: 우리 종교는 AI 시대에 그래도 윤리성을 제공하고 AI를 잘 활용해서 교단을 더 투명하고 또 이제 공의를 집약하는 이런 이제 기능으로서의 AI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4: 기호 3번 진우 스님은 실제 전법 현장에서 활용할 디지털 포교 주축으로 AI에 주목했습니다. AI와 뉴미디어 포교를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온라인 승려 교육과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AI와 SNS를 활용할 전법 인재도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6: AI와 뉴미디어를 포교 전반에 적극 도입하여 청년들이 직접 불교 문화를 기획하고 참여하는 새로운 전법의 장을 열겠습니다.
7: 공설함도

0: 대중포교와 수행에서도 각 후보별 방향은 나뉩니다. 경우스님은 생활 밀착형 신행 모델을 추진합니다. 생애 주기별로 세분화한 신행 모델을 비롯해 도심 전법과 명산센터, 신도시 거점 사찰들을 확대해 불교가 대중의 생활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는 포교를 강조합니다. 수행 지원 기금 조성과 재가불자 수행 인증 등을 통해 전통 수행을 대중화하고 일상에서 수행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념 스님은 수행과 치유를 매개로 불교의 문턱을 낮추는 방식에 무게를 뒀습니다. 전통 간화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명상 문화로 확장하고 다국어 명상 프로그램과 플랫폼을 통해 불교 수행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전국 교구의 단기 출가 종합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자 교육과 강원 과정도 시대에 맞게 개편해 만학 출가자의 문턱을 낮춰 수행과 출가의 기반을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진우 스님은 37대 집행부에서부터 이어온 선명상 대중화를 핵심 포교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중앙 선명상 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교육과 수행 환경을 제공하고 국제 선명상 컨퍼런스와 전문 지도 인력을 양성해 전국 사찰에서 누구나 선명상을 경험할 수 있는 수행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또 담선대법회를 정례화하고 전통선으로 이어지는 선명상을 국민의 마음 안보와 마음 운동으로 전개해 한국불교를 세계 정신문명의 중심으로 세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포교도 세 후보별 접근법이 다릅니다. 경우스님은 AI 기반 청년포교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심 권역별 청년 선언과 청년 템플스테이 활성화 등 청년의 생활과 눈높이에 맞춘 포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념 스님은 대학과 군, 청소년 포교를 강화하고 신도회의 종단 참여를 제도화하는 등 젊은 세대와 불교의 접점을 넓히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진우 스님은 청년이 직접 불교 문화와 포교를 만들어가는 구조를 강조합니다. 봉은사를 청년 불교 특화 도량으로, 조계사를 불교 문화 전승 도량으로 지정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AI와 SNS를 활용한 전법 인재를 양성해 청년들이 직접 새로운 전법 회장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불교 문화 콘텐츠로 활용한 포교 전략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경우스님은 웹툰과 영상, 불교 크리에이터 등 새로운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통해 불교를 젊은 세대에게 친숙하게 전달하는 방식에 무게를 뒀습니다. 정념스님은 영화와 뮤지컬 등 문화예술 창작자를 지원하고 성보와 대장경의 디지털 콘텐츠를 개방해 불교 문화를 새로운 문화 자산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진우 스님은 연등회와 불교 박람회 등 기존 불교 문화의 외연을 넓히고 불교 중앙박물관 서울건립과 해외 한국불교문화전시관 등을 통해 한국불교 문화를 세계적인 K컬처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포교 방식을 만들어가면서도 불교 본연의 수행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지에 종도들의 표심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1: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한국 불교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연구소가 종단의 미래 정책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계종 연구소 세미나에서 현장에 필요한 실천적 연구부터 전문 연구 인력 확보까지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조계종의 연구 기능을 총괄하는 조계종 연구소. 종단의 핵심 싱크탱크로서 연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실천적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장이 개최됐습니다. 연구소의 중장기 발전 방향 중 연구 기능 강화와 정책 연구 정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종단 차원의 실천적 연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내외 싱크탱크 사례를 바탕으로 불교계와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체계를 정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조계종 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연구소가 나아갈 3대 중점 방향을 밝혔습니다.
3: 첫째, 종단 정책 수립의 나침반 역할이 되어서 한국 불교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거시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야 합니다. 둘째, 현장 중심의 실천적 연구를 강화하여 종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서재영 성철 선사상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명호 인드라망 연구소장이 대표 발제에 나섰습니다. 이 소장은 지난해 연구소가 출범하며 행정, 규정 등 하드웨어는 갖췄지만 실제 싱크탱크로 기능하려면 운영 방식과 연구 방법 등 소프트웨어가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계종 연구소의 기존 한계로 연구 기능의 분절 및 상근 전문 연구 인력 부재, 정책 관료 체계 미흡 등을 꼽았습니다.
4: 가장 시급한 것은 상근 전문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연구 직군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연구 수행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 이어진 토론에서는 총무원, 기획실장 묘장 스님과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책임 교수 법장 스님, 성혜영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등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5: 저희 기획실과 총무원 각 부서와 뭐 포교부랄지 이런 부서들이 다 함께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단이 좀 더 어떤 연구소가 만들어낸 과제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저희도 기획실도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한국불교의 승가의 발전과 교육, 그리고 수행과 전법이라는 중요 과제에 대해서도 방향성과 계획을 세워 조계종이 시대의 흐름과 전통의 뿌리 속에서 바르게 중심을 잡고 사부대중의 의지처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 조계종 연구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종단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종책 연구의 구조와 실행 방식을 더욱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불교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종책을 발굴해 종단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싱크탱크로 거듭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1: 보조국사 진울의 모국아풍을 화두로 평생 정진했던 광주 무각사 회주 중산당 청현대종사 영결식과 다비식이 엄수됐습니다. 무각사는 어제 경내 설법전에서 주지 청학스님, 연암정사 도현스님, 송광사 전주지 영조스님, 무상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영결식을 열고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습니다. 영결식을 마친 스님의 법구는 송광사 다비장으로 이혼해 문도 여일스님과 상좌, 속가 가족 등 총림 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수화풍 4대로 돌아갔습니다. 범납 68년, 세수 89세로 지난 17일 무각사에서 원적에 든 청현스님은 1959년 송광사 향봉스님을 은사로 수계 득도하고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선원에서 정진했으며 1988년부터 10년간 송광사 국제선원장을 역임했습니다. BTN 특집 대담 대한불교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에게 듣는다. 전통을 넘어 미래로는 뉴스를 마친 직후 오전 7시 30분부터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천 직지사 백년암 묘적선언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언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0: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순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사모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 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종단의 모습은 종도들의 뜻을 여법하게 모아서 운영하는 합의와 소통의 종단, 투명성을 바탕으로 종도들에게 신뢰받는 종단이어야 합니다.

고대산에서 쌓아온 수행과 불사의 개념을 종단 전체에 해양하라는 시대의 부름을 답하는 것입니다. 열쇠를 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수행자는 계산이 아니라 선으로 나서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 없이 종단을 이끌 저의 경험과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저는 다시 한번 개인을 내려놓고 종단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특집 대한불교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에게 듣는다. 전통을 넘어 미래로 진행을 맡은 BTN 불교 TV 보도국장 남동우입니다. 1700여 년이란 유구한 세월, 부처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으로 이 땅을 밝혀온 한국 불교가 지금 새로운 시대를 향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국 불교 최대 종단 대한불교 조계종의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는데요.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사회적 평화와 불교의 세계화에 이르기까지 한국 불교의 천년대계를 이끌 막중한 책임을 지닌 자리에 교 1번 경우스님, 교 2번 정념스님, 교 3번 진우스님 세 분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BTN 특집 대한불교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에게 듣는다. 전통을 넘어 미래로에선 세 분의 총무원장 후보를 모시고 각자가 지닌 불교 중흥의 원력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 경호스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 모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38대 총무원장 후보 경우입니다. 이렇게 방송국에 와서 이렇게 처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좀 긴장이 되는데 실수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인사 말씀하고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선운사 예부를 통해서 스님의 모습을 자주 뵀었는데 스님께서 BTN 스튜디오 나오신 건 처음이신가요?
1: 네, 지금 BTN 스튜디오는 처음인데요. 와보니까 이렇게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또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그 보도국의 열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0: 네. 일반 방송사와 달리 BTN 불교 TV는 무상사가 있는 부처님 도량입니다. 무상사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1: 늘 부처님 그 예경할 때는 지극한 마음 또 하심의 마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서 아무래도 지금 선거운동 기간 중이다 보니까 간절함이 더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오늘날 이 시대가 한국불교에 던지는 질문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불교의 과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지금 한국불교는 지역 소멸 또 인구 절벽이라는 사회적인 현상 그리고 전 세계적인 탈종교 위기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제화된 불교라든가 상품화된 불교, 수행가풍의 혼란과 탈종교 위기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러나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변화와 발전이 없습니다. 사회의 목탁 역할을 해야 할 종교가 사회보다 오히려 뒤처지고 끌려가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은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간성화된 모습을 버리고 다르게 변해보자. 바꿔보자는 의지와 실천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0: 네,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스님께서는 불교 대도약의 시대, 교구와 함께 열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구를 가장 중요시하고 제일 먼저 내세운 이유 궁금합니다.
1: 교구가 살아야 우리 종단이 살 수 있고 또 현장이 살아야 우리 불교가 산다는 제 평소 생각, 소신을 이렇게 압축해서 한 말입니다. 종단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살아봤고 제가 또 교구본사와 말사에서도 살아본 제 경험으로 비춰볼 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지역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작은 사찰들과 또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스님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종단에 등록된 사찰이 한 3천여 개 정도 되는데 그 먹고 살만한 사찰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종단 정치나 자리 다툼과는 일절 상관없이 순수한 포교 원력, 전법 원력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제자리를 빛내는 스님들이 과연 언제까지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 다른 무엇보다도 교구와 현장이 살아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구와 현장이 종단 운영의 중심이 돼야지만 우리 종단의 자립과 혁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0: 예, 금방 교구 본사와 말사의 경험 말씀해 주셨는데 스님께서는 선사 주지를 10여 년 이상 재직하면서 교구의 가치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1: 종단 운영의 기본이 되는 승가 공동체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들이 혼자 절에서 생활하는 이른바 독사리 사찰이 늘어나고 사찰은 점점 더 양극화됨에 따라서 승가 공동체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저변에는 노후 불안과 사찰 사유화 등의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요. 스님들의 기본적인 의식주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승려복지, 사찰 재정 투명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 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스님께서는 선운사를 전통과 현대를 잇는

0: 문화 도량이자 수행과 포교의 도량으로 일구어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예, 선운사 주지 소임을 보면서 10여 년 동안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봐왔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이 대부분인 24교구는 재정적으로는 넉넉하지 않고, 또더 사찰, 그래서 더 사찰 재정을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지 부임 후에 모든 그 사찰들에 대한 실사를 추진했고, 거기에서 확충된 재정을 교군의 수행과 포교 기반으로 다지는 데 썼습니다. 대중 공의를 거쳐서 공동 재정의 모델도 구현을 했고요. 그 결과 기존 예산으로 불가능했던 고창읍 불교회관과 전주 신도시 포교당을 건립할 수 있었습니다. 자립이 어려운 말사도 지원을 했고, 늘어난 예산은 승가복지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네, 재정 투명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불사를 많이 하셨군요. 어른 스님들의 노후 수행 시설인 석상마을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도 승가복지의 한 모델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우리 선운사 대중 스님들은 이제 노후 문제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석상수행마을은 의료와 생활비 위주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승려 복지에 주거와 수행이 보태지고 또 본사 대중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승려로서의 유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기 때문에 현장에서 포교와 기도를 이어오는 스님들이 연로하시면은 우리 선운사 석상 수행마을로 이렇게 기꺼이 들어오시고 또 노후 자금을 또 사찰에 기부하거나 또 사찰을 공찰로 전환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상 수행마을의 모델은 모범적인 승려 복지 모델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스님께서 제시하신 종책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스님께서는 8대 기조와 12대 종책 공약을 준비하셨는데요. 그 첫째가 전통 수행의 가품, 시대 정신의 승화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우리 출가 수행자에게 수행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조계종의 수행 전통은 간화선에 뿌리를 두고 있고, 우리 종단의 정통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에 맞게 간화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종책 개발과 재정 지원입니다. 이를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도 대중과 접점을 늘려가야 합니다. 우리에겐 제가 불자뿐 아니라 청년과 일반 시민도 충분히 공감하고 호흡할 수 있는 불교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이들이 불교 굿즈, 명상, 템플스테이, 사찰 음식과 같은 콘텐츠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불교 박람회와 연등회가 좋은 예일 것입니다. 불교 문화와 시민들이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세계인이 주목하는 한국의 전통 문화이자 문화 축제로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0: 네. 두 번째 기조가 앞서 말씀하신 교구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교구 중심의 획기적인 종단 운영 시스템 도입. 어떤 획기적인 시스템을 구상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1: 그동안 교구 중심, 교구 책임 등이 많이 거론은 됐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현장과 교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화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중앙행정조직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각 교구로 옮겨서 재정적 지원을 하고 교구가 자율적으로 수행과 포교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여 년간 교구장 소임을 보면서 교구가 살아야 종단이 살고 현장이 살아야 불교가 산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왔습니다. 지역 사찰이 겪고 있는 고충과 극심한 불균형이 사찰 소멸을 부르고 있습니다. 종단 운영의 중심에 교구와 현장이 서기 위해서는 교구법 제정이 필수입니다. 교구법에는 대중공의에 기반한 합의와 협력의 공동 운영제, 교구가 실질적인 지역의 수행, 포교, 전법 공동체로 나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 및

0: 확보 근거 등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이라는 이유로 소외되는 일 없이 종도들의 뜻이 폭넓게 반영되도록 하고 말사 주지 임명권 등도 과감히 교구로 이양하고자 합니다. 교구법이 신설되면 지역에서부터 즉각적인 반응이 올 것입니다. 중앙의 여러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실제 수행, 전법, 포교 분야에서 꼭 필요한 일들이 바로바로 실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지털 혁신으로 AI 시대 선도,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끈 대안,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대표적으로 AI 행정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정책으로 내세운 것중 하나가 종합, 종단 통합 전산망 AI 종책위원회 또 불교 GPT 개발입니다. 지금은 가속을 넘어서 초가속의 시대라고 합니다. 챗GPT 등장 이후 지금까지 인공지능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기술 발전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종단은 늦은 감이 좀 없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AI 행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부담은 우리 중앙 조직이 질 것이고, 특히 중앙 종무기관과 지역 사찰 간 통합 AI 행정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원스톱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찰과 기관의 중복 업무를 줄이고 업무 효율과 비용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디지털 대전환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AI 시대 통합 플랫폼 구축 상당히 귀에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불교 문화 르네상스 실현인데요. 스님께서는 선운사를 문화 도량으로 가꾼 경험이 아마 유효할 것 같습니다.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0: K불교의 세계화가 답이 될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문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수 방탄소년단 개개인 한 명이 국내외로 수천, 수만 명을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K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등회, 템플스테이, 사찰 음식, 불교 박람회, 불교 크리에이터 등이 글로벌 무대에 제대로 서고 제대로 대우받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 슬로건이 대도약의 시대인데요. 이를 함께 이끌어갈 새 시대, 새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과 맞춤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종책집에 보시면은 불교 웹툰, 영상 크리에이터 지원, 아울러서 명상 템플스테이 확대, 유엔 배삭데이 등 국제불교 행사 유치, 또 국제포교대학원 설립, K명상 세계화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종책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1: 예, 금방 스님께서 말씀하신 종책. 이건 아마 BTN 불교 TV하고도 아마 많이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조가 불교 속의 국민, 국민 속의 불교인데요. 국민들이 상상하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불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올곧은 출가 정신이 살아있는 종단, 또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그래서 국민들 마음에 항상 함께하는 불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환경의 변화라는 엄중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종단은 결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불교 조계종의 자긍심인 전통 수행을 지켜나가면서도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고 종단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어서 국민들의 삶 속으로 다가가려 노력해야 합니다. 시대를 선도하는 한국불교, 그것이 우리 종도들이 기대하는 바이자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여섯 번째 기조가 청년은 꿈꾸고 불교는 세계로입니다. 인재 양성에 대한 원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인재 양성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자금의 우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불안정입니다. 뭐 주거 불안정, 고용 불안정 등이 우리 청년 세대들을 옥죄해 오고 있는데, 불안정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우리 종교는 안정, 정서적 평온함을 줘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청년 세대에게 종교

0: 이거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고, 그보다 못하면 쓸데없는 집단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더 청년 세대의 일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 호감을 갖는 청년의 숫자는 늘고 있습니다. 그 호기심을 매개로 청년 세대를 위한 전법과 포교 반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무료로 템플스테이를 지원한다든지, 고민 상담 기회를 적극적으로 늘린다든지 하는 것 등인데요. AI 기반의 청년 포교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동국대와 대불연을 연계한 대학생 포교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가 이야기하는 그 청년 맞춤형 포교는 이런 것들입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기조가 세상에는 부처님 법, 승가에는 든든한 복지입니다.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승가 복지 정책, 어떤 것들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0: 네, 건강과 노후에 대한 불안은 우리 종단의 근간이 되는 승가 공동체를 흔들고 개인의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평생 수행의 버팀목이 되겠다는 제 종책은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 시스템과 지원 체계에 있다고 봅니다. 권역별로 승려 전문 요양 수행원을 설치하고 또 수행연금, 건강검진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또 다비를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일에도 힘써야겠습니다. 그야말로 출가에서 열반까지 책임지는 행정 시스템 서비스 구축이 그 답이 될 것입니다.
1: 네, 출가에서 열반까지 이런 시스템을 다 구축하려면 아마 재정적인 부분도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기조가 당당한 불교로 국가와 사회를 잇는 상생의 길 모색입니다. 스님께서는 이 길을 어떻게 모색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0: 네. 지금 한국 불교는 시대 변화라는 큰 물결 앞에 있습니다. 지금의 불교로는 거대한 파고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새로운 종단의 모습은 종도들의 뜻을 여법하게 모아 운영하는 소통과 합의의 종단, 또 투명성을 바탕으로 종도들에게 신뢰받는 신뢰의 종단이어야 합니다. 지난 시절의 과제를 겸허히 되짚되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이 시대가 부여한 소명 위에 한국 불교의 희망을 힘있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스님들이 더큰 신심과 원력으로 수행하고 포교할 수 있도록 종단의 제도와 풍토를 바꾸고 비구와 비구니가 서로 존중하며 수행과 전법의 소임을 나누고 성별이 아니라 원력과 능력으로 평가받는 그런 종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1: 스님께서 금방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스님께서 제시하신 종책 가운데 주목할 부분이 바로 그 비구니 승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구니 스님들 참정권 확대, 그다음에 종무행정 참여 확대, 비구니 부시 신설 등 다양한 종책을 내세우셨는데요. 평소에 비구니 스님들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승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또 함께 수행하고 전법하며 책임을 나누는 그 공동체여야 한다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발현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계종의 승가 그 구성 비율을 보면은 비구니 스님들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종단 안팎의 그 활발한 활동을 또 쉽게 그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단 운영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의 참여폭이 넓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차별적인 종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서 성별이 아니라 능력과 원력으로 평가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평등한 승가 공동체 구현에 나선다면은 비구, 비구니가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그 조성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종원종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령도 같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전법 체계를 구축해서 종단 외형을 확장하겠다. 지금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지역 소멸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 사실 지방 소멸이라든가 인구 절벽의 현상이 뭐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도시가 아니면은 젊은 사람들을 그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방향으로

0: 우리 정당은 모든 정책을 좀 세워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지금 불자들이 점점 연세가 들다 보니까 절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TN 불교TV는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언제든 영상을 통해서 사찰을 볼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구본사를 비롯한 전국 천년 고찰들을 최첨단 디지털 기술로 기록하는 작업을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스님의 조언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꼭 필요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미 시작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BTN 불교 TV에서 기획 보도하는 뭐뜰 앞에 잣나무와 같은 프로그램이 이미 그런 그 아카이브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원로 대덕 스님들의 수행 이야기, 스님들이 생각하는 한국 불교의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히 들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종단 여러 현장을 기록하고 새로 조명하며 역사로 남기는 일에 계속 힘써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우리 불교 언론인들 여러분들, 이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참 고생들이 많다,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1: 네,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스님께서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전법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총무원장 당선 여부를 떠나서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이루고 싶은 발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0: 생명과 공감, 배려와 존중이 함께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중심에 우리 종단이, 우리 한국 불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지만은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더큰 외로움, 불안, 소외와 고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불교는 고통받는 이들을 곁에 서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 법당 안에서 위로하고 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에 아픔이 있는 현장으로 이렇게 직접 찾아가 함께 고민하고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38대 총무원장 후보자로서 마지막으로 각오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불교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사회에 발맞춰 나가야 할 엄중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1700년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면서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기도 합니다. 중앙 중심, 종권 중심의 종단 운영은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출가 수행자로서의 본래 면목을 되찾아야 하며 현장에서 발을 뜨는 스님들을 제대로 대우해야 합니다. 많은 종도들이 지금의 모습은 결코 희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서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고리를 끊고 많은 종도들이 갈망하는 변화의 물결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38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기호 1번 경우스님 모시고 출마의 변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 청해드렸습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을 잇고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총무원장에 과연 어느 분이 선출될지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과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0: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과 모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1: 대한불교 조계종 38대 총무원장 후보로 입후보한 태우 정념입니다. 올여름 너무나 덥기도 하고 가전 이상기후, 기후온난화에 굉장히 걱정 많으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절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종단은

총본장 선출열기로 더워지는 그런 기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불자님들, 많은 종도 여러분들이 총무원장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응원을 하고 계신 그런 시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0: 우리 불교가 이 기술혁명의 시대에, 문명의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해서 지혜롭고 또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불교로 전환될 수 있게끔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선거가 될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가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1: BTN 불교TV는 일반 방송사와는 달리 무상사가 있는 부처님 도량입니다. 무상사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0: BTN이 우리 한국 불교 시청 포교에 크나큰 역할을 해왔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도량에 들었었고, 부처님 전에도 이 전환의 시대에 우리 BTN이 좀더온 세계를 향하는 그런 방송국으로 거듭 성장되기를 기원 드렸고, 또 이제 당면한 총무원장 선거에 제 원력을 다시 한번 깊게 반조하면서 부처님 전에 기원 드렸습니다.
1: 예, BTN도 영상 포교를 위해서 더욱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8대 총무원장 후보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지셨는데요. 그만큼 가장 잘 준비된 후보 이렇게 봐도 될까요?
0: 저는 5대 산 중에서 월정사 주지 교구장의 소임을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아마 뭐그 소임 보는 내용들이 교구는 이제 교육 또 수행 또 전법 문화 사회적인 역할 또 불사 다양한 일들을 종합적으로 이 현장에서 실현해내는 그런 소임이 주지고 또 교구장의 소임이지 않습니까? 그 소임을 보면서 또 미래를 또 걱정하고 또 통찰하면서 산중이 또 내지는 한국 불교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하던 끝에 이제는 우리 종단이 이 전환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문명 전환이라는 이 쓰나미가 밀려오는 속에 이건 잠시도 머뭇거려서는 우리 한국 불교가 쓰나미에 밀려갈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위중한 시기다 하는 이런 마음 속에 저도 이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 불교의 전환을 통해서 쓰나미를 넘어서는 이런 한번 제 나름의 원력과 지도력을 발휘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또 종단에 그동안에 쌓아온 제 수행과 또 교구장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들을 종단 발전에 해양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런데 실은 총무원장 선거 때가 되면 항상 거론되던 후보 중한 분이셨습니다. 이제야 출마를 선언한 계기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0: 예, 그동안에는 아무래도 월정사 우리 교구에 또 안정과 발전 여기에 진려갈 수밖에 없었고 또 시절 인연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뭐 지금까지는 제가 제 출가 본사인 월정사를 중심으로 한이 역할이 그래도 제가 오대산에서 그래도 6.25 때 전소된 이 도량을 또 복원시키고 또 시대적인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인프라 건설과 더불어서 또 이제 시대적 가치를 실현해 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기반을 튼튼히 닦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죠. 그러나 이제 한국 불교를 바라보면서 제가 제 원력 실현을 위해서 발걸음을 떼어놔야 되겠다는 이런 이제 제 나름의 이제 출마에 대한 이런 원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1: 스님께서는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가장 먼저 수행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은사이신 만화대종사께서 철두철미한 수행자로 널리 알려졌는데요. 역시 은사 선생님의 영향이라고

0: 봐도 될까요?
1: 예, 그렇습니다. 5대 산중은 건세 조계종 창종의 종정을 지내신 이 하남 중원 대종사의 그런 수행가풍이 전승이 되고 또 탄화 스님의 그런 교학과 더불어서 또 열린 이 보살행의 실은 또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성각적인 이런 이제 큰 스님의 그런 모습 또 만화 스님의 6.25 이후 5대 산중을 복원하기 위해서 그 원력적인 삶을 지내면서 그러면서 수행과 이 사변의 일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가풍을 저는 느끼면서 성장해 왔고 저도 5대 산중에 살면서 수행과 소임이 둘이 아니고 이하사라는 것은 본래 다 둘이 아닌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수행자의 또 부처님의 구세 대비를 실현하는 그런 하나 삶이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오대산의 수행가풍 잘 들었습니다. 스님의 공약 중 하나 특징이 연임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총무원장 단임제를 내세운 이유도 좀 궁금한데요.
1: 예, 총무원장 단임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또 한편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종단의 폐단이 이제 연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작용을 낳게 되고 종단이 그야말로 큰 부작용 속에서 재임을 또 실패하거나 해온 이제 그런 하나 이 근세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건 또 한편 이 중임 재임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속에 원장이 되면은 재임을 위해서 물론 일의 연속성상 재임이 필요하다고도 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과도하게 이제 재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그걸 위한 교구나 또 사찰 또 종회 이런 정치 구조들이 굉장히 왜곡되고 또 거기서 남는 이 부작용 또 여러 가지 이 종풍의 손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저는 보면서 연임은 과도한 하나 이게 이 권력 구조가 형성이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종단은 수행 교단이잖아요. 또이 수행과 법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가풍이 형성돼야 수행 교단으로서의 그런 종풍을 잘 계승해 갈수 있지. 권력이 비대화 되고 과도해지면은 이제 수행 가풍이나 또 법이 도리어 권력에 종속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모든 분들이 아마 권력지향적이고 또 중앙중심적으로 또 그렇게 입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우리 이 종단의 이 현황적 모습 속에서 그러면은 과도하게 세속화되고 또 왜곡되는 이런 현상 종풍이 저해되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단임을 특히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0: 스님께서는 5대 정책을 제시하셨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1: 예.
0: 먼저 수행으로 신뢰를 세우는 종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정한 수행을 종단 운영의 절대적 기준으로 되돌려놓겠다.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수행을 통해서 또 수행 교단을 잘 하나 종풍을 선양하기 위해서 교육도 또 내지는 이 전법도 또이 문화도 결국 수행 정신을 어떻게 하나

0: 문화로서 표현해내는가 하는 이런 측면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복지도 모든 게 다 이 수행 종풍을 선양하고 또 아마 이 시대적인 또 이 이제 수행을 충분하게 이 대중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길, 그 기반은 수행 전통적인 수행 종풍을 기반으로 해서 시대적 언어로 또 시대적 종풍을 이제 이끌어낼 때 그것이 이 시대와 함께 호흡하면서 아마 이 시대에 우리 종단이 또 우리 조계종이 시대의 구원자가 되고 또 사피로서 역할을 다해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럼 다음으로 공의로 함께하는 결정한 종단 이것도 제시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예, 그건 뭐 당연히 이제 공의가 침착될 수 있는 이런 종단이 돼야 된다. 그건 뭐 우리의 전통적으로는 대중공사라는 것도 이제 적어도 4명 이상을 다 이 대중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의 뭐 이 이제 성가의 단위가 되게 되는데 항상 같이 논의하고 숙의해서 모든 것들을 그 갈마에 의해서 결정하는 이것이 전래된 우리의 이제 대중주의의 이런 이제 모든 결정의 그런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참여해서 자기의 이 발언권을 가지는 이런 갈마제도가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고 오늘날은 전체 어떤 교단이 하나의 성가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종도를 대표하는 대의적 이런 기관으로서의 종회가 있게 되고 또 전체를 대표하는 또 종무원장을 또이 이제 모시게 되는 이런 형태의 이 권력 구조인데 그러나 그 대표를 선임하는 여기도 좀 더 대중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종회나 여기에 그래도 이제 좀 민의가 충분히 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것 종론을 모아서 해소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또 종회가 종도를 대표해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입법을 또 시대에 걸맞게끔 그렇게 입법 활동을 해가는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해가야 되는 거죠.
1: 사부대중에게 열린 모바일 AI 대중공사 플랫폼 구축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까지 좀 구상을 좀 하셨는가요?
0: 예, 그건 뭐 AI 시대는 충분하게 그건 뭐큰 이제 물론 뭐 예산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그건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지금 AI의 수준이 다 어떤 것도 다 이제 아마 구현해 낼수 있는 이런 시대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특히 이 AI 시대에는 이게 더 분절화되고 또 개인화되어 가는 이런 문화가 깊어져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중은 더 유리될 수 있고 이래서 이제 디지털 AI 이 대중공사 플랫폼을 이걸 개설함으로 해서 종도가 그나마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금은 직접 뭐 몸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자기의 의사나 이런 것들이 이 좋은 아이디어도 좋고 또 종단에 대한 비판적 관점도 좋고 또 내지는 이제 종단은 그걸 통해서 이또 성찰의 이제 이 이제 이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하나 그래도 이 민주성의 기반은 숙의성과 성찰성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숙의하는 이런 모습이 될수 있고 또 이제 한 행위에 대해서

0: 집행에 대한 이런 데 대한 하나의 이제 성찰성을 부여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AI 시대의 이제 새로운 거버넌스의 모습을 그렇게 구현해 갈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1: 네 번째 종책이 출가에서 입재까지 책임지는 복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스님들의 복지 정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0: 예, 저는 월정사에서 나름 이제 대중이 출가부터 입적까지 이런 이제 전 출가 생애를 그래도 이제 복지라는 개념 속에서 그렇게 이제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뭐 출가, 그다음에 이제 학업, 또 내지는 수행,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을 또 이제 이 노후 뭐 이런 것들을 두루 잘 교구가 받쳐주고 또 수용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야만이 이제 이 수행자로서의 그런 이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또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고 또 이제 이제 건강이 좋지 않다든지 뭐 이럴 때는 충분하게 의료 복지가 다 전액으로 다 이렇게 이제 지급이 되고 또 치료를 잘할수 있는 이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야 이제 어떤 것도 다 교단에 헌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원력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자기가 그래도 가치를 실현하면서 일생 또 삶의 의미를 구현하는 이제 이런 수행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은 복지다. 그래야 이게 출가도 그렇고 또 내지는 뭐 우리 종풍을 선양하는 데도 가장 기본이 된다.
1: 또 마지막 다섯 번째 종책이 인공지능에 관한 것인데요. AI 시대 추이의 중심이 되는 불교, 이건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0: 모든 것은 AI를 통해서 이 답을 얻게 되고 또 AI를 활용해야만이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AI 없이는 이 사회 구조나 모든 현상들을 잘 하나의 끌어가기가 이게 쉽지 않게 돼 있다. 그래서 이 AI에 종속화되는 이런 세상 속에 AI 윤리는 절대적으로 또한 필요하다. 왜? AI에 당하는 사회에는 결국 인간의 이 존엄이 상실될 수밖에 없고 인간성이 저하되고 또 이제 그에 따라서 또 AI 활용은 이제 왜곡돼서 군사적으로도 활용되고 상업적으로도 활용되고 또 여타의 아마 인간의 탐진치를 더 극대화시키는 일로 AI가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이 AI 시대의 문명의 한계가 도래할 수 있다. 또 AI를 한편으로는 잘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이 높아져서 우리 인간이 할 일이 별로 없어진다고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인간은 뭘 해야 될 건가 하는 이런 문제까지 다 지금 염려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제 AI 시대에 그런 하나 이 AI를 활용하는 이 윤리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우리 종교는 이 AI 시대에 그래도 윤리성을 제공하고 AI가 인간의 존엄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깊게 해가야 된다는 이것이 이 시대 또 우리 종교에 주어진 그런 이 종교의 역할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오대산 자연명상 마을 웅비의 경험을 전국 교구본사로 확산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대산 자연명상 마을 웅비 경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0: 예, 오대산 자연 명상 마을은 아마 우리 불교계의 최초로 이제 일반인들을 위한

0: 이제 치유 문화를 산중이 이제 수용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산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 환경 이걸 그래도 세상 속에 해양하는 일이거든요. 특히 시대적으로 정신병리 현상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명상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마음 치유나 마음 평온 또 스트레스 해소 이런 이제 영역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연 명상마를 한 것은 그 명상마를 지니고 있는 자연적 환경과 더불어서 거기서 이제 명상을 또잘 지도해 내고 또 동호인들이 많은 동호인들이 와서 명상 치유를 할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이 조계종의 종풍을 가나선을 중심으로 한 이런 프로그램도 함께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지금 치유의 시대에는 거기에 부합되는 컨텐츠들이 프로그램이 많이 다양하게 생산돼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와서 자기가 하는 그런 이제 이저 프로그램 내지는 이 버전을 가지고 그게 와서 수행할 수 있게끔 이제 이런 이제 장소의 제공도 되고 또 한편 이제 본인들이 또 우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참여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이제 이 자연 명상 마을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월정사하면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옴비도 유명하지만 오대산 문화축전도 아주 유명합니다. 오대산 문화축전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이 좀 있을까요?
0: 그동안에 이제 우리 불교계에도 뭐 문화축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찰들이 많이 시도를 해왔죠. 그러지만은 그게 지속성을 가지지를 못한 이제 이런 경향성이 높아졌는데 그건 그 산중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잘 현대적으로 잘 흉복합화 내지는 새로운 재해석을 해서 현대인들에 걸맞게끔 잘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건 뭐, 쉼 없이 그 산중의 하나 정체성을 중심으로 해서 또 시대적 문화를 잘 하나 이게 융합하고 이렇게 해서 불교 정신을 잘 구현하는 산중의 또 스토리를 잘 지금 시대적 언어로서 재구성해 내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쉼 없이 고민해 가면은 저는 의미 있게 문화축제 축전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 옛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를 후대에 남기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가 조선왕조실록각이라면 BTN 불교TV는 한국 불교의 역사를 가장 아름다운 영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전국 교구본사를 비롯한 수많은 천년 고찰들을 최고의 디지털 기술로 기록하는 작업이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스님의 견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뭐든지 이제 역사는 이 기록으로 남아야 되잖아요. 영상, 이 시대적으로는 영상으로 남기든 또 어떠한 또이 기록 또 디지털로 남길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BTN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과거 초기, 지금 또 이제 영상 기술의 새로운 혁신 속에서 아마 더 좋은 이 이제 기록 또 내지는 영상의 내용들이 잘 하나 축적돼 가면은 그것도 미래의 큰 자산이다. 모든 것은 다그 시대의 시점 따라서 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남기지 않으면은 역사는 다이 묻혀버리고 말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선왕조실록도 오대산에 다 환지본처해서 국립박물관에 이제 싣겠지만은 저는 그것도 뿌듯한 이 자부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산중에 그래도 산중이 또 지켜오고 보장해왔던 그이 문화유산을 그래도 일본으로부터 반환받고 또 산중으로 돌아오게 했고 또 그것이 여러

0: 대중에게 딱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 관람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거듭나게 한 일은 저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1: 그 스님, 지금 경우 스님하고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스님께서 혹시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다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0: 아마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여권을 상대로 야권은 분열되면은 이건 뭐 선거를 갖다 그러다 승리로 이끌기가 쉽지 않다는 이런 건뭐 당연한 이제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도 우리가 그래도 지향하는 바가 또 비슷하다 생각하고 또 그걸 좁혀가고 이렇게 하면서 단일화의 길로 잘 나아갈 수 있게끔 이제 노력을 다해가자 하는 이런 합의 속에서 이 각오는 있습니다. 그것이 원만하게 또 함께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면 더없이 종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수 있고 또 현재 이 한국 불교 위기에 처한 한국 불교 이것을 새 희망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일이 단일화에 있다는 이런 생각도 함께 합니다.
1: 네, 그럼 스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38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출마자로서 마지막으로 각오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문명의 대전환 속에 한편 한국 불교는 위기에 서 있다. 모든 종교가 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지만은 우리 한국 불교는 더욱이나 AI 시대로 나아가는 이제 전환 속에 정말 우리의 모습이 전환되지 않으면은 한국 불교는 5년, 10년 이후에는 엄청난 이제 하석화 해체기를 가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이런 지금 우리 종단 또 우리 사찰 이런 것들을 좀 안일하게 바라보면은 정말 미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원장 후보에 입후보를 하게 되었고 그건 우리 종도들이 정말 미래를 향해서 좋은 후보를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컨센서스를 이거 만들어 주면 좋겠다. 또 아마 모든 관점 다 내려놓고 정말 미래를 향한 그런 관점의 후보를 선택해 주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1: 네, 스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38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기호 2번 정념 스님 모시고 출마 의병과 종책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수고 많이 하십니까? 먼저 시청자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과 모두 발언 부탁드립니다.
1: 예,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골자 여러분 또 우리 사부 대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7대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다시 제38대 총무원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내어서 국민 여러분과 골자 여러분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여러 가지 국가적인 그런 상황들이 좋지 않은 그런 시절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불편과 또 스트레스 그리고 트라우마까지 겪을 정도로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불교적인 그런 가르침에 의해서 마음의 평안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선명상을 통해서 제가 국민들의 마음에 평안을 드리고

0: 제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선명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또 평안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지금 현재 우리 불교적인 그런 호감도와 또 종단의 안정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더욱 발전하고 더욱 그 중흥을 시켜서 국민들로 하여금 또 우리 불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불교와 친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은 모두가 불자화 되어서 이 우리 사회 우리 국가가 극락정토를 이루는데 더욱 도약해서 중흥시키도록 하기 위해 제가 다시 한번 그 소임을 맡을 것을 결심을 하고 국민 여러분과 불자 여러분 사부대중께 고하는 바입니다.
1: 네. 인사 말씀과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스님, BTN 불교 TV에 오신 것 오래간만이시죠?
0: 네, 얼마 전에 왔는 것 같은데.
1: 아, 그래요? 일반 방송사와 달리 BTN 불교 TV는 무상사가 있는 부처님 도량입니다. 무상사 부처님께 인사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0: 무상사는 글자 그대로 불교의 진면목을 함축한 그런 명칭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스님이기도 하지만 스님이기 이전에 그 수행자로서의 그런 마음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사 하면 뭔가 이 수행자적인 그런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항상 받고 부처님께 그런 일념으로 방아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삼배를 올렸습니다.
1: 제37대 총무원장에 이어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도전하셨습니다. 출마 선언문에서도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고뇌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총무원장에 한 번 더 도전하게 되신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0: 정말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뭐 다시 하기는 좀 힘들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뭐 제 개인적인 그런 관점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불교가 전 사회적으로 국민적으로 굉장히 그 신뢰도 받고 호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깨서는 안 되겠다. 물론 뭐 다른 훌륭한 스님들께서 잘 뭐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 노파심으로 볼 때는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을 이게 바꾸는 시점에서는 뭔가 좀 위험한 것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지금의 불교적인 그러한 국민적 신뢰와 호감을 그래도 그걸 잘 유지를 시키려면 제가 부족하나마 제가 했던 일을 더욱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좀 더 소임을 개인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내려놓고서라도 종단을 위해서 우리 불교를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그런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1: 출마를 선언하시면서 공의와 공감, 공심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하셨습니다. 각각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0: 그 모든 각자의 생각과 모든 그 각자의 마음을 제가 일단은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 분의 사람이 있으면 열 분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걸 충분히 이제 제가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을 그 이제 공의적으로 일단 모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제 그 뜻을 이제 일단 다 살펴서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뜻을 이제 서로 합의를 시켜야 되겠죠. 물론 이제 뭐 끝까지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0: 어쨌든 그거를 서로 그래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거기에서 충분히 또, 또 상대방이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또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의 마음을 이제 공감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더 이상 잡음이 없이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상대도 충분히 알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서로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공감만 되면 공의를 모아서 공감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총무원장이 이제 주체가 돼서 이제 그거를 뭐 실천 안 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이제 사심을 버리고 그야말로 공심으로 공정하고 또 정의롭게 그리고 이제 공감을 얻는 것을 제대로 이제 실천을 하겠다. 이제 그래서 공의와 공감과 또 공심으로 이끌어 나가겠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실은 해왔습니다만 그걸 좀더 더욱 잘하겠다. 그런 뜻으로 그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1: 자, 그럼 제38대 총무원장 후보로 제시하신 중점 정책에 대해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의 부분에선 종무 행정의 혁신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선거제도 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이제 오래 가다 보면 그 시대에 좀 맞지 않거나 또그 시대에 그 생각들과 공감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선거제 제도는 어떻게든지 이제 뭐 바꿔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종도들의 마음을 충분히 담아서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파열음이 없는 그런 선거 제도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는 뭐 확고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청회나 세미나나 각종 이제 또 교구나 또 우리 종회를 통해서 서로 이제 공감을 이루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가장 그 현실에 맞는 그리고 또 현재 우리 불교와 우리 종단이 처한 그러한 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그러한 선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수도 없지만 또그뭐제 개인적인 생각은 또 차치하고서라도 충분히 이제 종도리의 뜻을 모아서 공감을 이루어서 반드시 그 공심으로 실천하겠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 강화를 위해선 어떤 일들을 실천하실 계획이신지요?
0: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제도를 지금 많이 이제 반영도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아까 그 총회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총무원장이 그걸 뭐 법을 뭐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어떻게 뭐 해야 될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종도들 특히 이제 종회 법을 만드는 것은 이제 종회의원 스님들이기 때문에 종회의원 스님들에게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고 또 우리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과 또 그게 걸맞는 그 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격상시키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1: 승려 완전복지 실현 역시 공의에 해당할 텐데요. 출가부터 열반까지 어떻게 복지 정책을 실천하실 계획이십니까?
0: 현실적인 어떤 그런 그뭐 제도나 또 현실적인 그러한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걸림돌들은 이제 없애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뭐 의식주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시대에 그걸 걱정해서는 또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종단에서 승려 복지를 위해서 지금 이제 여러 제도를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료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아미타 요양병원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스님들이 조금 그 신체적으로 어렵거나 그럴 때 이제 무료로 그렇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지금 이제 마련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출가에서부터 열반까지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전 종도들에게 기본 수행비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당장은 뭐 많은 그 돈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모든 종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그런 수행비는 지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주거 그 사찰 내 이제 주거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그 단계별로 그거를 이제 법제화시켜서 그걸 누구나 원하는 사찰, 원하는 수행 장소에서 수행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열반 하실 때도 지금 뭐제 몸이 좀 불편하거나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린 대로 그런 요양 시설을 통해서 이제 사찰 내에서도 이제 충분히 요양 시설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걱정 없이 이제 그렇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그 열반 다비 부분까지도 종단에서 책임지고 그렇게 이제 할수 있도록 이제 할 것입니다. 이제 요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종단 재정으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기부를 통해서 기부금을 통해서 이제 그 재원을 마련을 할 것이고요. 이제 그 기부금이 지금 당장 뭐 누가 뭐 당장 기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적인 신뢰가 중요하고요. 사회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이제 그 사회적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일반 사회에다가 우리 종단이 어떤 그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 역할은 가장 약자들이라든가 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라든가 또 우리가 자비행을 할수 있는 모든 분야를 저희 종단에서 우리 종단에서 그걸 어느 정도는 좀 책임을 지고 그 사회적인 역할을 우리가 이제 우리 고유의 불교적인 그런 자비행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책임지고 그거를 해줌으로 해서 그 어렵고 또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구제해주는 그러한 이제 자비행을 통해서 사회적 신뢰를 얻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불자 기업이라든가 또 우리 독지가들이라든가 또뭐 이런 분들이 우리 종단을 믿고 그렇게 이제 기부를 해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이제 또그 기부금 통해서 우리 승려 복지와 함께 또 다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환원시켜주고 또그 환원으로 하여금 또 사회적 신뢰를 또 얻고 이렇게 이제 선순환적인 그러한 구조로 해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국중박에서 방과 사유상 이제 하나만 가지고도 그 1년 수익이 뭐 거의 수백억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우리 불교적인 콘텐츠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 종단에서 그거를 충분히 이제 그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소화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사업적인 부분, 불교적 그리고 저 사회 공익적 그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수익이 충분히 이제 날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구조를 지금 만들어서 한편에서는 기부금을 통해서, 한편에서는 우리 종단에서 그러한 불교적인 수익 사업을 통해서 그 재원을 충분히 이제 마련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재원으로 하여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스님들 뭐 수행비 지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사찰들도, 어려운 사찰들이
많습니다.

0: 그래서 그런 사찰들에게 이제 금전적인 지원도 또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행단체나 신도단체들에게도 지원이 이제 지금 포교점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참 속된 발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없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단적으로 이러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을 해서 그것을 이행을 해야 이제 포교도 정말 잘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원 마련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승려복지나 포교, 이 모든 것들이 재정 확충이 아마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중앙의 권한을 교구에 과감히 이양하겠다, 이런 발표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0: 아마 총무원에서 돈을 오히려 교구에서 줄게 오히려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총무원에서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이양이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교구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총무원에서 충분히 도와줘서 교구가 정말 자율적으로 교구가 운영이 되고 그리고 이제 포교 활성화에 있어서 그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충분히 할 것입니다. 이제
1: 다음 키워드인 공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교 정신 문명의 세계화를 제시하면서 담선 대법회 봉행 정례와 명상의 국제적 확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한국의 선명상이 세계 정신 문명을 좀 이끌어 간다. 이제 정신 문명을 이끌어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제 마음 운동이다. 마음 운동을 펼쳐나간다. 그게 바로 이제 선명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세계화 시켜 나가다 보면 현대의 한국의 세계 정신 문명을 한국이 이끌어갈 수,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는 정말 한국 불교, 우리 종단의 트렌드로 그렇게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1: 스님 종책 중에 AI 뉴 미디어 포교를 위한 전담 기구, 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에는 어떤 인력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또 어떻게 성과를 내실 계획인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0: 문제는 AI도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인간들이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시키고 학습을 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AI가 이제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종합해서 이제 답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 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우리 불교적인 것을 정확한 그러한 정보, 정확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AI를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학습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시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경전을 비롯해서 불교 역사, 또 불교 문화, 뭐 어마어마한 이 불교 콘텐츠들을 AI에게 어떻게 빨리 그 정확한 정보를 학습시키고 입력시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의 미래 분류에 있어서 어디가 중심 역할을 하는지 가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종단에서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동국대 불교학술원에 이제 교수들 연구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학습시키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뭐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고 또 반영이 또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단 또는 종단이 앞장서서 그야말로 그 정광석화 같이 그리고 이제 대량으로 그걸 입력시키고 학습시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거기서 누가 AI에게 불교적인 질문을 하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쉽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0: 만들 예정이고요. 우리가 특히 우리 불자들, 특히 또 우리 수행자들이 이제 더 알아야 될 게, 불교의 궁극 목적은 열반입니다. 해탈입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거든요. 깨달음이고요. 부처되는 거거든요. 내가 부처인데 내가 부처인 줄을 아는 게 깨침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깨침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업을 없애야 돼요. 업이라는 게 분별이잖아요. 하나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생긴다.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긴다. 요두 가지를 뛰어넘는 게 중도고, 또그 중도가 바로 깨침이고 견성이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성불이에요. 자, 그렇다면 고통을 없애는 것. 부처님도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거든요. 이고 등락하기 위해서, 고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아무리 AI가 발달을 하고 해도 저는 AI는, 지금의 AI는요, 옛날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이 훨씬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오공도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삼장법사, 현장법사가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손오공도 아무리 재주가 좋고,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괴로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욕심이 있는 한. 그러면 우리의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괴로움을 없애는 것인데, 괴로움, 업을 업장 소멸하고 업을 없애는 생각은 안 하고, 자꾸 AI한테 뭘 기대고, AI가 뭘 어떻게 뭐 세상을 뭐 천지 개벽을 시키는 것처럼, 그리고 AI가 나를 어떻게 조종하는 것처럼, 그 별개거든요. AI는 그냥 인연의 연기적 과정일 뿐이에요. 예. 아, 옛날에 뭐 전기불 발견했을 때 그때 뭐 난리가 났고, 뭐 그게 뭐 세상을 다 비추는 것처럼 했지만, 아, 자동차 그 사고 나는 걸 겁이 나가지고 자동차를 이용 저못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AI도 여러 가지 폐해도 많겠지만, 그러한 폐해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AI한테 우리가 종속되거나 또 너무 뭐 겁을 낸다거나, 그게 무슨 뭐 크게 뭐 세상을 뭐 어떻게 바꾼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뭐 이제 비중을 크게 둘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내가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게 이제 불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내가 성불하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AI를 이용할 것인지, 요게 초점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스님 잘 들었습니다. 수행 환경과 도제 양성의 대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를 영입한 최고의 한국불교 연구소 설립과 온라인 성역교육 도입과 플랫폼 구축을 제시하셨는데요. 한국불교 연구소는 어떤 곳으로 구상하고 계신가요?
0: 앞으로 조계종 연구소는 정말 세계적인 불교 연구소를 지향을 하면서, 각종 불교가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포교를 할수 있는지, 교육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종단을 어떻게 이제 이끌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연구를 이제 그 기능을 할수 있도록 만들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가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종단 내에 물론 이제 스님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요소의 전문가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그러한 분야별 전문가들을 우리하고 이제 좀 연결을 시키고, 그분들의 도움을 또 받고, 또 그분들의 충분한 이제 또 보상을 또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서, 정말 정말 우리 조계종 연구소가 우리 종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 생각으로 있습니다.
1: BTN은 개국부터 지금까지 전국 교구 본사를 비롯한 수많은 천연고

0: 경찰들을 최고의 디지털 기술로 기록하는 작업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스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 교구 본사라든지 또 우리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들 또 각기 또 기도 또 암자 기도처 암자 등등에 대해서 그 사찰에 대한 그 영상들을 전부 이제 또 확보해 계시고 또 지금도 계속 이렇게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확보해 나가는 데 대해서는 정말 총무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또 두고두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종단과 같이 이제 협업을 또 해서 더 좋은 그러한 영상들과 그런 기록들이 남겨질 수 있도록 저도 뭐 최대한 지원을 하겠고요. 이제 같이 함께 늘 협의하면서 이렇게 우리 국민과 불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 부분을 책임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38대 대한불교 조계종 선거 출마자로서 각오의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사실 제가 다시 이 총무원장을 소임을 맡게 되기까지는 정말 개인적으로 결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한국불교가 더욱 그 중흥되고 또 국민들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종단의 모든 사부대중들께서도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종단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뭐 건방진 말씀이지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읽어놓은 그러한 그 씨앗들을 잘 발아 증장시켜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호 3번 진우 스님 모시고 출마의 변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출가 수행자로서 깊은 신심과 원력으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한 길을 걸어온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떤 분이 대한불교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돼 한국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이끌어 나갈지 새로운 총무원장의 탄생 한국불교 대표방송 비텐과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에 듣는다. 전통을 넘어 미래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3일에는 일묵스님을 모시고 선정과 깨달음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

이런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낮추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